0: 나 잡아봐라.
1: 아, 거기 서요. 잠깐만요.
0: 내 안에 빈동댕 삼총사.
2: 악당 캐캐.
1: 빈동댕 삼총사 구하러 와줬구나.
2: 성우의 물건들 다시 돌려줘.
0: 아니, 성우 손에 들어가면 애들 다 죽어. 근데 그걸 모른 척하라고?
1: 아니에요. 나 이제부터 내 물건들 함부로 대하지 않을 거예요. 미안해 물건들아, 제발 돌아와줘.
3: 성우 말 들었지? 얼른 돌려줘.
0: 그럴 수 없어. 왜냐면 나 얘네들 팔아서 짜장면 사 먹을 거거든. 카카카카카카카카.
2: 아, 좋은 말로는 안 되겠네. 딩딩. 아!
0: 어이구, 우리 딩딩이 엄마 아빠가 새 장난감 안 사주셨지요? 그렇다면 할 수 없지.
4: 야!
0: 오늘은 이 악당 크크에게 제대로 혼나는 수밖에.
2: 아, 어떡하지? 이때 딩딩복만 멀쩡했었다면.
5: 딩딩아.
2: 어? 박사님?
5: 내가 밤새 딩딩봉을 새로 만들었어. 앞으로 너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거라. 얍!
2: 어, 감사합니다, 박사님!
0: 아이, 이럴 수가!
2: 악당 캐캐! 새 딩딩봉 맛을 보여주마! 딩딩!
3: 동동!
0: 저 딩딩봉 신상이라 너무 세다! 둘, 셋, 뿅!
2: 우리가 또 해냈다! 예!
1: 와, 내 물건들! 얘들아, 그동안 미안했어. 앞으로는 너희들을 소중히 다뤄줄게. 약속!
5: 그날 이후 달라진 것은 성우뿐이 아니었지.
6: 아우, 등 가려. 아, 저기 등등아, 아, 등 좀 긁게. 딩딩봉 좀 빌려줘.
2: 가라,

0: 차.
1: 오늘도 악당 크크의 음모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냈다. 잘했다, 요정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2: 우리가 어린이들과 함께 할 겁니다.
3: 우리가 누구?
4: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저런, 크롱이 감기에 걸렸나 봐요.
1: 크롱.
2: 크롱.
1: 안녕. 우리 왔어.
2: 크롱.
3: 크롱, 괜찮아?
2: 크롱.
4: 어, 이거 너 주려고 만들었어.
2: 크롱.
4: 얼른 나와서 갖고 놀아.
2: 크랑크랑.
5: 버튼도 눌러봐.
2: 크랑.
5: 크랑. 크롱이 최고야.
2: 크랑크랑.
1: 나도 선물이야.
2: 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크랑.
1: 자, 감기에 좋은 스프야.
2: 크랑. 크랑크랑.
1: 뭐 더 달라고? 많이 먹으면 배탈 나.
2: 크롱.
3: 크롱, 우리도 준비한 게 있어.

0: 어때?
1: 크롱을 위해 만든 조리야. 크롱, 이제 자자. 잘 자, 푹쉬어. 크롱.
2: 다음 날이 됐어요.
3: 깼어.
1: 크롱.
3: 크롱이 걱정돼서 여기서 잤어.
1: 크롱.
4: 크롱.
5: 다 나은 거야?
1: 크롱.
5: 다행이다.
0: 걱정했어.
5: 크롱도 다 나았으니까 다 같이 놀러 갈까?
6: 좋아.
5: 숨바꼭질 할까?
0: 그래.
1: 크롱.
5: 할 게 있다고? 무슨 일인데?
2: 크롱, 뭘 그린 거예요?
7: 재밌었다.
3: 안녕.
7: 무슨 일이야?
3: 크롱 힘내.
1: 크롱.
7: 녹음기 만들고 싶다고? 어려울 텐데. 내가 만들어줄까? 크롱 드라이버. 됐다. 한번 해볼까?
8: 애들은 천재야.
7: 이게 왜 이러지? 바로 고쳐줄게. 자,
1: 크랑.
7: 괜찮을 거야.
3: 그건 어디에 있을 거야?
7: 왜 저러지?
3: 몰라.
2: 크롱이 이번엔 패티집을 찾아갔어요.
1: 크랑.
5: 자, 여기 있어.
1: 크랑.
5: 그 색깔밖에 없는데.
1: 크랑.
5: 뭘 만들려고?
1: 크랑.
5: 잘 가.
2: 크롱은 물건들을 잔뜩 빌려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0: 고된가. 무슨 소리지? 어?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1: 크롱.
0: 뭐 하고 있었어?
1: 크롱, 크롱.
0: 응가? 근데 노래는 왜 불러?
1: 크롱, 크롱.
0: 뭐? 응가 잘 나오는 노래?
1: 응가, 크롱, 크롱. 응가, 응가. 크롱, 크롱, 크롱.
0: 크롱? 아침부터 어딜 가는 거지?
2: 크롱은 녹음기만 챙겨서 가버렸어.
3: 정말? 나한텐 케이크 재료를 빌려갔는데.
4: 난 털씨. 우리 악기도 빌려갔어.
2: 뭐 하려는 거지?
0: 얘들아!
2: 크롱아!
4: 왜 그래?
0: 이것 봐. 크롱이 그린 거야.
2: 와? 그게 뭐야?
3: 파티하는 그림 같은데.
0: 그치? 크롱이 파티를 열고 싶나 봐.
3: 근데 왜 혼자 준비하지?
0: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나 봐.
3: 아,
0: 우리도 몰래 준비하고 있다가 놀라게 해줄까?
1: 그래.
2: 크롱, 크롱, 크롱.

0: 일하러 가는 거지? 초대장이네. 준비가 다 됐구나. 얘들아, 너희도 초대장 받았어?
1: 응,
0: 어서 가자.
2: 크렁이 기다리겠어.
1: 재밌겠다.
0: 아우, 추워.
2: 바람이 너무 세.
1: 크렁은 괜찮을까? 서두르자.
2: 괜찮아?
3: 맞지, 크랑크랑아.
1: 정말 엉망이 됐네.
3: 크랑크랑크랑크랑.
1: 선물 상자도 날아가 버렸다고?
4: 저건. 크롱, 여기 찾았어.
3: 크랑.
4: 이거야.
3: 크랑크랑.
0: 누구 선물인데?
3: 크랑. 크랑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이건.
0: 우와.
1: 귀엽다. 정말.
3: 크랑. 크랑.
5: 크롱이 만든 거야?
3: 크랑크랑.
1: 나랑 똑같이 생겼네.
3: 근데 색이 다른데?
1: 털실이 이것밖에 없었거든.
3: 크랑크랑.
2: 그랬구나.
1: 그래도 멋져.
0: 고마워, 크랑.
5: 근데 녹음기는 어디에 쓴 거야?
3: 크랑. 크랑크랑.
5: 여기 있다고?
6: 에띠.

0: 이러지? 잘했다. 거봐, 괜찮다고 했지.
1: 그럼 크랑
2: 하니쿠라.
3: 걱정 마, 크롱. 으쨔, 우리도 파티를 준비했거든.
4: 맞아.
3: 이것도 찾았어.
0: 크랑.
1: 크롱, 노래하게.
0: 크랑크랑. 크랑크랑. 크랑크랑 보여야.

0: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멋지다.
0: 제법인걸. 친구들 최고.
2: 아니야, 크롱이 최고지.
3: 크롱 덕분에 파티도 하고 멋진 선물도 받았잖아.
0: 맞아.
4: 크롱과 친구들 모두 좋은 친구예요.
0: 크롱 크롱.

0: 유성, 즉 별똥별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0: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2: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빈,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3: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4: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3: 기가 들다.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워볼까?
5: 좋아! 다 같이 지워보자!
3: 낭파기 대전 쿠키! 낭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6: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7: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3: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8: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9: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5: 기가 빌다 출동!
3: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0: 자, 가자!
11: 우릉!

0: 높아서 별똥별을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2: 잘하고 있어, 스키.
1: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3: 우리는 하나! 기다리도 임무 완수!
4: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0: 무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2: 재수원아,
0: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3: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4: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5: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6: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7: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6: 어? 저기 좀 봐.
5: 우와,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5: 나도.

0: 예상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신들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
1: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빌더! 빨리 유성체를 막자! 그래! 자, 간다! 준비, 발사! 이류! 가서 유성체를 막자!
2: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3: 어떻게!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4: 변신 완료!
5: 나이티보 변신 완료!
0: 레이보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6: 스페이스 부스터 장착 완료!
0: 이제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5: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6: 그래!
0: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예요. 거의 다 왔어.

0: 산산조각 난다고?
1: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이, 회피해야 해, 빨리.
1: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3: 허리!
1: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와!
4: 안 돼!
0: 유성이 다시 떨어져요! 스킬을 향해 떨어지고!
2: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0: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1: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2: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1: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로봇 개발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1: 다해. 우리 아까 만든 거.
2: 이리 와봐.
0: 수백 명의 인물들 중에서 진짜 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컴퓨터는 단 4.45초 만에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1: 진짜 빠르네.
3: 난 한 시간 걸려도 못 찾겠던데.
2: 컴퓨터는 눈도 없는데 어떻게 찾는 거야?
1: 컴퓨터가 판단하는 법이 있어. 잠깐만 있어봐.

0: 밖에서 비트를 찾는다고 해봐.
1: 비트가 뭐 이렇게 많아?
0: 여기 있다, 비트.
1: 아니야, 그건 비트가 아닌데. 뭐야. 비트인 듯, 비트 아니, 비트 같은 비트가 너무 많아.
0: 이럴 때 컴퓨터가 진짜 비트를 찾을 수 있게 시키려면 먼저 비트 이미지를 입력해야 돼.
2: 입력? 아, 사람이 정보를 컴퓨터에게 넣어주는 거지?
1: 오, 리더!
0: 맞아. 다음이 말처럼 컴퓨터의 노란색 몸통, 동그란 눈, 구부러진 팔, 하얀 이빨 등등을 아주 작은 특징까지 입력하는 거지.
3: 컴퓨터는 책에 있는 인물 하나하나를 비트의 특징이랑 비교하는 거야. 노란색 몸통? 있으면 참, 없으면 거짓으로. 노란색 몸통?
4: 있다.
3: 그러면 참. 동그랗고 파란 눈? 참. 민트색 불빛창? 참. 네 개의 하얀 이빨? 참. 이렇게 해서

0: 누가 그랬지? 삼촌?
1: 삼촌! 내 그림!
2: 그림이 왜 그... 아니야. 나 아니야. 진짜야. 나는 초코라떼 먹으려고 했는데 우유가 우리 집에 딱 떨어져서 우유 가져온 거야. 진짜.
1: 정말이야?
2: 그럼! 어, 봐봐. 나 아직 뚜껑도 안 열었어.
0: 그럼 누가 다미 그림을 망쳤지?

0: 진실은 언제나 하나. 범인은 바로 이 명탐정 삼촌이 찾아주지.
1: 그것보다는 컴퓨터처럼 판단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요?
2: 뭐야? 지금 이 명탐정 삼촌한테 도전하는 건? 아!
1: 좋아요. 누가 먼저 찾는지 해봐요.
0: 좋았어. 명탐정은 사건을 재구성하지. 그렇다면 먼저 이다함. 그림을 다 그린 시간은 몇 시지?
1: 시간?
3: 다음아, 엄마 다녀올게. 네. 태권도 가는 거 잊지 말고.
4: 네. 응? 엄마 다녀오세요. 다 했다. 명료하다 비트. 지금 몇 시야?
5: 현재 시간 오후 2시 45분. 비트.
0: 오, 퍼펙트.
2: 그림을 다 그린 시간은 2시 45분. 그럼 2시 45분부터 내가 들어온 5시까지 그 사이에 집에 있었던 사람이 범인이야! 좋았어. 그러면 두 발로 범인을 찾아볼까요? 하! 왼발, 오른발 누구부터?
6: 다 해. 나부터.
7: 여러분, 안녕!
2: 다혜랑 나보미는 다혜봄 채널을 찍고 있었고, 엄마는 사무실에 가셨네? 서티브는 웹툰을 그렸고. 좋아. 그러면 빠뜨린 사람 없지?
1: 삼촌. 삼촌은 그때 뭐 했어?
2: 삼촌. 맞아, 삼촌! 어? 나? 나는 그 우리 집에서 낮잠 자고 있었는데?
1: 그럼 참 거짓을 판단해볼까? 2시 45분부터 5시까지 집에 있었나요? 다혜는 집에 있었으니까 참! 엄마는 나가셨으니까 거짓! 참! 참! 거짓!
2: 봐봐! 삼촌은
0: 범인이 아니라고.
1: 삼촌, 이건 제가 컴퓨터처럼 참 거짓으로 판단해서 찾아낸 거거든요?
0: 무슨 소리? 내가 발로 뛰어서 찾아낸 거지?
2: 좋아, 그럼 이제 우유를 마신 사람을 찾으면 되겠군. 먼저 서티브!
0: 서티브는
2: 시리얼을 먹으려고 우유를 꺼냈어. 다혜봄 채널을 열심히 진행하느라 목이 마른 다혜봄도 뭔가 마셨겠지?
1: 전 주스 마셨어요.
8: 난 우유.
1: 아, 맞다. 다혜가 우유를 마셨지? 자, 컴퓨터처럼 참 거짓으로 판단해보자고. 우유를 먹은 사람은? 다혜는 우유를 마셨으니까 참! 서티브 오빠도 참! 나는 거짓!

0: 나는 말이야 거짓말하면 딱 볼 수가 있어. 어, 똑바로 얘기해. 범인은 둘 중에 하나야.
1: 사실은
2: 아무 말도 하지 마. 탐정이 질문 할 때만 대답을 한다. 알겠어? 이다에 이렇게 오버하는 거 보니까 딱 범인이야. 그치?
3: 아, 나 아니라니까?
2: 그렇지, 아니지. 여긴 아니지. 여기 그럼 밖이야? 딱 봐도 넌 범인이야. 느낌이 와. 내
3: 아니라고.
2: 느낌이 와. 아니야, 느낌이야. 내가 느낌이 온다니까. 어?
3: 어? 저기. 비트에 우유가 묻은 손바닥이 찍혀 있어.
2: 응? 어디? 어? 어? 비켜! 비켜! 비키라고! 비켜! 비키라고! 자! 자! 자! 증거는 내가 보존한다. 17cm.
0: 좋아, 그러면 손 길이를 재볼까? 17cm면 범인이라고.
2: 어? 30m. 30m는 바로!
1: 아, 됐어. 내가 그랬어, 내가.
3: 서티브 형이?
1: 미안해, 다음아. 바로 말하려고 했는데 삼촌이 자꾸 탐정놀이 한다고 말을 막아서.
4: 시리얼 먹어야지.
1: 어? 어떡하지? 다음아, 진짜 미안해. 그래서 내가 새 스케치북도 갖고 왔어.
3: 사과했으니 받아줄게.
1: 진짜? 다음아, 고마워.
2: 야! 잠깐만. 17cm 맞네, 맞아. 맞아.
5: 손 길이가 17cm인가? 오! 서티브 오빠가 범인이네.
2: 뭐야. 자기가 찾은 것처럼 내가 찾았거든.
5: 보세요. 제가 참이냐 거짓이냐로 판단해서 정확하게 찾았잖아요.
2: 허허, 무슨 소리입니까? 발로 뛰어서 찾은 건 나라고?
5: 에이, 누가 요즘 발로 뛰어요?
2: 그럼 발로 안 뛰면 뭐로 뛰냐? 손으로 뛰냐?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어? 세렝게티야? 뭐야?
6: 다이본 채널.
5: 깡! 큰일 났어요. 외계인 중 한 명이 비트를 가져갔어요.
7: 우리 같이 컴퓨터처럼 참 거짓으로 판단해서 범인을 찾아볼까요? 아까 제가 우유 쏟은 범인을 찾았던 것처럼요.
8: 범인의 눈은 세 개다. 범인은 노란색이다. 범인은 별을 달고 있다.
7: 다 찾았나요? 그럼 단서를 참 거짓으로 판단해서 범인을 확인해볼게요.
8: 범인의 눈은 세 개다. 범인은 노란색이다. 범인은 별을 달고 있다.
7: 이 중에서 모두 참인 외계인을 고르면
8: 아, 이 외계인이 범인이네요.
7: 어때요? 참 거짓을 이용하니까 범인을 금방 찾을 수 있었죠? 근데요, 컴퓨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참 거짓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답니다.
9: 뭔데요? 빨리 설명해줘요.
7: 아, 다른 것도 궁금하대요. 다혜야, 얼른 설명해주시죠.
10: 그거는 아주 많은데 한 번에 다 설명하면 재미없죠. 다음 시간에 기대해주세요. 안녕.
9: 뭐야, 아주 시간 많아. 빨리
10: 보여도 돼.
9: 아니, 보여도 된다고.
10: 안녕.
9: 아니, 보여도 된다고.

0: 이른 아침 어디론가 향하는 차 안. 과연 이들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바로 새로운 가족이 될 녀석이 기다리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 살짝 얼었는데.
1: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탱이에요.
0: 고양이 누나한테 관심이 가나 봐요.
2: 누나, 거기서 뭐해? 나 심심한데 나도 쪼까 들어가 보면. 너무해. 참나, 같은 가족끼리 너무하네.
0: 고양이도 부담스러워하는 친화력 만렙 강아지 탱이. 먹는 것도 가리는 거 없이 잘 먹네. 슬슬 말썽도 한 번씩 부려주고.
1: 아가, 그건 아니야.
0: 본격적인 배변 훈련에 들어간 탱이. 사료가 한 톨씩 올라간 배변 패드 위에서 공놀이를 하며 적응 중인 모습인데요.
3: 아까 보호소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해 보이는데?
0: 슬슬 시야를 할 것 같은데. 오! 성공!
1: 아이고 재밌네. 아이고 재밌어요. 탱이는 태어나서 잔디를 지금 처음 밟아봐.
0: 유기견 보호소에만 있다가 처음으로 보호자와 함께 산책에 나온 탱이.
1: 탱이야,
0: 기분 어때 탱이야?
1: 탱이! 아이고, 저. 귀여워. 탱이는 지금 태어난 지 오늘 53일 됐어요.
3: 53일?
1: 네.
0: 태어난 지 두 달도 안 된 새끼 강아지의 눈길을 사로잡은 특별한 존재들이 있었으니.
2: 어?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어머나, 아이고.
0: 닮은 듯 다른 듯 형 누나들이 그저 신기한 탱이.
1: 탱이, 엄마, 고마워.
2: 알지? 엄마, 나 좀만 더 놀다 갈게.
0: 박스 안에 새끼 고양이 두 마리가 보이는데요. 한 건물 창고 속에 방치되어 있던 녀석들을 우연히 발견해 구조해온 거라고 하네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이제 새 가족도 만났으니 안심해 얘들아. 그리하여 이 친구들에게도 새 이름이 생겼으니 바로 구찌와 샤넬이. 새로운 환경에 완벽히 적응했는지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며 온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 중인데요.
4: 야, 내가 건들지 말랬지?
2: 아, 문양 빠지게 왜 이러냐. 이름값 해야지.
0: 틈만 나면 티격태격하며 투닥거리는 구찌 샤넬 형제. 이번엔 구찌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죠? 요거 남의 밥그릇이 더 커 보인다, 그지? 샤넬이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구찌.
4: 야야, 내 거랑 바꿔먹자. 내 거가 더 맛있어.
2: 아직 네 거 많이 남았잖아.
0: 아우, 잘 자랐네 녀석들. 데이즈 누나 품에서 잠자는 건 여전하네요. 샤넬 구찌가 사랑하는 데이즈 누나는 대형 푸들견이어서 빗질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요. 그새를 못 참고 데이즈 누나 곁에 찾아와서 애교 발사!
2: 누나 심심해!
0: 자, 일단 눕자.

0: 빗질은 마저 해야지. 잠깐만 놀다 오면 누워. 나 잠깐만 누워. 잠깐만 누워. 그만하고 이제 놀 거야. 신랑의 끝에 빗질을 마치고 낮잠에 든 보호자와 데이주 누나.
1: 그렇다면 나도 같이 잘래.
0: 여기 자리 만들어줄게. 일로와. 여기가 더 따뜻해. 집사와 데이주 누나 사이에 썩 사이좋게 오순도순 낮잠 타임을 즐기려는 그때. 엄마, 아니 지금 못 하냐? 나만 빼고 엔딩 그림 만들고 그러는 거 아니다 진짜. 저 일단 들어갑니다. 아, 우리 집이랑 똑같네. 아이, 사랑스럽다. 개와 고양이는 친구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럼요. 친구를 넘어서 가족도 될 수 있답니다. 이 친구들처럼 말이죠.

0: 천진난만 매력을 자랑하는 이 친구의 정체는 보리. 사료를 하나씩 먹이며 훈련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1: 기다리네. 아유, 잘했다. 아유, 잘했다. 손.
0: 아이고, 얼굴을 올리네. 다시 손.
1: 손.
0: 아유, 잘했네. 강아지가 스스로 하우스에 들어가는 훈련도 성공! 오, 저거 어려운데?
1: 들어갔어. 스스로 들어갔어.
0: 어머, 근데 산책은 조금 힘들겠는데요? 보리야. 너 지금 눈 돌아갔어.
2: 역시 산책은 실전이지.
0: 잠깐의 걱정도 무색하게 만드는 위풍당당 발걸음. 보리야, 앞으로도 행복하길 바랄게. 비주얼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지금부터 뚜뚜의 하루를 소개합니다.
3: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마르네.
0: 정수기 버튼 앞발로 꾹 눌러서 알아서 목 축여주시고요.
3: 뚜뚜빵. 해줘 말아. 해줘? 귀찮아. 그래, 해준다, 해줘. 귀찮아.
4: 옳지.
5: 옳지.
4: 뚜뚜 앉아. 뚜뚜 손.
3: 뚜야, 하이파이브. 옳지. 집사야, 이거 좀 눌러줘봐봐. 그 다음에 요거. 이 오타 좀 봐라. 손 많이 가는 집사야. 요새 재밌는 만화가 많네. 이거 보자.
0: 이렇게 바쁜 하루를 보낸 뚜뚜. 이렇게 또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요요시에서 강아지 패드와 고양이 모래를, 와주펫에서 반려동물 유산균을 드립니다.
6: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7: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8: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6: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7: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안 반짝이네? 반짝여야 초능력이 나오는데. 반지야, 내 말 들려? 힘을 좀 내봐! 빛나, 걱정이 태산이구먼.
1: 그러니까.
0: 왜 다시 안 나오는 거지? 내 생각엔 초능력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1: 그럼?
0: 우리가 모르는 비밀 법칙이 있어.
1: 무슨 법칙?
0: 그건 말이야. 나도 몰라. 에이, 통이 나왔다 들어갔네.
2: 어, 마침 말 나온 김에 너네는 무슨 초능력을 얻고 싶어?
3: 난 엄청 멋진 불꽃슛을 할래.
4: 내슛이 지구 한 바퀴를 돌면 이강인 선수도 깜짝 놀라겠지?
0: 난 순간이동을 하고 싶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잖아.
2: 천둥맨이 간다! 나는 번개맨 같은 영웅.
0: 나는 엄청 커질 거야. 하늘의 달만큼. 이야!
3: 아, 너무 질렀나 봐.
5: 존, 저러다 초능력을 깨우치는 거겠죠?
6: 그러기를 바라야죠. 잘 될 거예요.
5: 그래요. 아이들을 믿는 수밖에.
7: 이렇게 분장하면 아무도 못 알아보겠지?
8: 당연하지. 번개맨도 강쪽같이 속을 거라고.
7: 좋았어. 오늘 우린 반드시
8: 아이들의 번개 보석을
9: 훔치는 거야. 예.
10: 벌써 소독할 때가 됐나?
11: 차렷! 경례! 소독! 해충을 박멸하러 왔습니다!
10: 우리 조언은 지난주에 소독 했는데?
11: 요즘 유행하는 벌레를 잡으러 왔습니다.
10: 그게 뭐죠?
11: 뭐더라?
8: 아! 티라노사우루스!
11: 나가벌레요! 나가벌레야! 엄청 따갑대요. 물리면은
10: 따갑지. 따가벌레 처음 듣는데. 아, 그런데 우리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11: 어, 그럴 리가요. 초반입니다만.
10: 그쵸? 아,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11: 넵! 소독!
12: 어! 벌써 바깥놀이 시간이네. 자, 친구들 화장실 갔다가 10분 후에 밖에서 만나요.
13: 네! 아,
0: 우유를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이 꾸벅거리네.
14: 잠시 불씨 검문이 있겠습니다. 목걸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0: 네? 누구세요? 저 급해요. 비켜주세요.
15: 화장실 가고 싶지? 그럼 그 목걸이 주고 가면 돼.
14: 그래. 목걸이만 보여주면 대장이 시원해질 거야.
13: 네, 나!
0: 싫어요.
15: 잡아.
14: 조심해.
15: 거기서.

0: 어딜 도망가려고. 목걸이 이리네.
1: 신나니까요.
0: 이리 떼. 어? 이리 떼. 네. 이리 떼라니까. 이리 떼.
1: 떼라니까요.
0: 이 냄새는 처음 맡아보네. 엄청난 응가 냄새다. 좋은 인생이었다.
2: 너 대체 뭘 먹은 거야? 목걸이 내놔.
1: 그래요, 저리 가세요.
2: 목걸이 줘 빨리. 목걸이 줘.
0: 이 목소리는 최가?
2: 목걸이 줘 빨리.
1: 심해요.
2: 목걸이 내놔.
1: 빨리 놔줘요.
2: 두 번은 안 통하지.
3: 목걸이 내놔.

0: 하나는 됐고 어? 이 보석도 따가왕님께 가져가면 정말 기뻐하시겠어.
1: 절대 못 져요.
0: 어? 어? 저기 어? 이강인 선수다. 어? 우와, 번개 보석이 두 개나.
1: 돌려줘요. 어울리지도 않잖아요.
2: 아저씨랑 안 어울려.
0: 뭐? 아저씨? 아저씨? 너 지금 아저씨라 했어?
1: 돌려줘.
3: 얘들아!
0: 쟤는

0: 세상에. 아야, 나. 우리 아이들. 우리 애들을 지켜.
1: 한복이 쌤.
2: 민나의 초능력.
3: 얘들아, 괜찮아?
4: 고마워, 민나야. 덕분에 괜찮아. 나도.
2: 얘들 괜찮아? 다친 일 없니?
3: 저흰 괜찮아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강의 목걸이랑 우주 머리핀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2: 아차, 아차차. 너희들이 또.
5: 내가 요새 근육 좀 키우거든. 거기서 근육 키웠다. 아차, 아차차.
6: 구했다고?
7: 우와, 진짜 멋있다.
8: 브라보.
3: 대단해. 우와.
2: 빛나 친구, 우주 친구, 드디어 해냈구나.
3: 뭘요?
8: 왜, 빛나 무슨 문제라도 있어?
3: 알았어. 우리의 초능력의 비밀. 얘들아, 초능력은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만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친구를 구하고 싶은

0: 드디어 비밀 묵치기 풀렸네.
1: 한번더 선생님, 긴장이 풀린 것 같아요.
2: 괜찮아, 강희 친구. 오늘은 좋은 선생님이 도와주실 거야.
1: 아, 어떡해.
3: 어떻게 했어, 선생님? 왜 이렇게 안
4: 다잡은 번개 무섭은 놓치다니.
5: 저희는 진짜 억울합니다.
6: 아이들이 초능력만 쓰지 않았더라도 번개 무섭을 가지고 올 수 있었는데.
4: 뜨그 뭐라? 뜨그 아이들이 초능력을 썼다.
5: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그 친구가 저리 가 소리를 지르니까 음파가 뿌악! 제가 그걸 맞고 저기까지 날아갔다니까요. 그치?
6: 맞아 맞아. 그리고 다른 아이는 방구 냄새가 얼마나 독하던지. 나 기절할 뻔.
5: 그거 초능력일지도 몰라.
6: 그런가?
5: 너 진짜 기절했었어. 몰랐지?
6: 몰랐지?
5: 죄송합니다.
4: 뜨그따가 보통 괴물로는 안 되겠어. 가시 거울을 대령하라.
7: 네, 부르셨나요?
4: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강한 괴물이냐?
7: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4: 왕 제일 강한 괴물이 누구냐고.
7: 네, 데이식스의 괴물 틀어드릴게요.
4: 장난하냐?
7: 잠깐만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후보, 번데미. 번개학교의 귀여운 강아지였지만 변해라딱지로 무서운 강아지가 되었죠.
5: 우와, 귀여워.
7: 두 번째 후보, 충치괴물 쌍둥이. 이빨을 모두 썩게 만드는 무서운 녀석들이죠.
4: 야가 뭔가 약해.
7: 마지막 후보, 블랙대마왕. 어두운 미래에서 온 아주 무서운 괴물이죠. 블랙 대마왕이 있는 곳에 밝은 내일은 없습니다.
6: 가시벨, 끝판왕 괴물이잖아.
4: 그래, 이거야. 이 녀석으로 알지.
6: 최고.
7: 마, 최고의 선택이십니다.
0: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괴물아, 나와라!
4: 이놈아, 불러주냐, 꼬마야.
0: 나와라, 초능력!

0: 최고영웅 헌개맨. 자, 맛있게 먹어.
1: 있잖아 얘들아, 내가 초능력이 나오는 또 다른 공식을 발견했어.
2: 뭐?

0: 공식?
1: 그게 뭔데?
0: 들어봐. 우주는 달리기를 잘하는데 엄청 빨리 달릴 수 있게 됐어. 난 노래를 잘하는데 소리로 괴물을 날려보냈고. 우리 초능력은 우리가 잘하는 거랑 관련이 있을지도 몰라.
1: 듣고 보니 그러네.
0: 게다가 항상 초능력은
2: 초능력은
0: 괴물이 나오면 나오더라고.
1: 헐, 그것도 맞아. 어, 가만 있어봐. 잘하는 게 초능력이 된다면 난 초천재가 되려나?
3: 맞네. 난 코 파는 걸 제일 잘하는데.
4: 아니, 뭐야. 코를 파다
5: 난 그럼 역시 천둥맨? 나도 이제 초능력을 깨울 때가 됐지.
1: 좋아. 내 초능력은 내가 직접 깨워주겠어. 괴물아, 나와라! 이 천둥맨이 무찌려주마!
6: 무찌려주마!
1: 아, 빨리 나오라고! 괴물이 나와야 친구들도 구하고 내 초능력도 나오는 건데. 아, 들리냐고! 나와, 이 못된 괴물아! 진짜 나오라고 하니까 나왔어.
7: 아니, 불러놓고 뭐 하는 거야, 꼬마야? 혹시 졸기라도 한 거냐?
1: 나와라, 천은야! 속은 왜 안 반짝이는 거야?
7: 이 가시면 블랙 대마왕님이 너의 쓸모없는 보석을 친히 모셔가주마.
1: 오지 마.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 가버리라고!
8: 천둥아!
0: 천둥아! 어떡해! 저 괴물이야!
4: 빨리! 도망쳐!
0: 위험해! 조심하라고!
4: 빨리 피해!
0: 빨리 피해!
7: 이쪽으로! 이 몸에 있는 어딜 가나 그치지가 않아!
9: 한번 계세요, 선생님.
8: 아이들에게서 떨어져!
7: 아, 소문으로 만든다! 번개맨이로군! 장사!
8: 셋!

제법이야.

0: 아주 끝내주지.
1: 공룡아.
0: 잘 가라, 공룡아.
2: 엄청난 힘이야. 친구들의 힘을 모아 번개 충전. 가만히라. 번개 파워.
1: 번개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2: 휴, 괴물이 너무 강력해서 하마터면 질 뻔했지 뭐야.
1: 그래도 이겨서 정말 다행이에요.
2: 맞아. 이게 다 친구들이 서로 힘을 모아 도와줬기 때문이야. 오늘 정말 고마웠어. 자, 그럼 또 보자.
1: 안녕. 이 방어막 덕분에 우리가 안 다쳤어.
3: 맞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 방어.
4: 나도 영웅이 되고 싶다.
5: 이제야 보게 되는군, 땅땅벨 대장장이. 전
6: 처음 뵙겠습니다, 번개 대장. 땅땅.
5: 그래, 번개맨과 힘을 합쳐 아이들을 돕는 모습이 인상적이더군.
6: 당연히 도와야죠.
5: 아주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것 같아 기쁘군. 자, 그럼 번개맨,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하라.
2: 네. 빛나 친구뿐만 아니라 우주 친구, 도영 친구까지 초능력을 쓰게 됐습니다.
5: 이제 두 명의 아이들만이 남았고.
6: 맞아요. 전준 친구랑 강희 친구요.
5: 번개 보석검이 힘을 되찾을 날도 머지않았고. 하지만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되네. 나가왕의 계략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야.
2: 물론입니다.
5: 앞으로 아이들이 초능력을 제대로 다루려면 분명 둘의 도움이 꼭 필요할 거야.
2: 네, 알겠습니다.
1: 얘들아, 초스피드로 내가 해결할게.
7: 내가 도와줄게. 방어마!
1: 나한테 맡겨. 저리.
2: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6: 괴물이라도 왔다 갔나 봐요. 땅땅.
3: 그게 아니라 갑자기 벌이 들어와서 애들이 우리 지켜주려다 그렇게 됐어요.
6: 날아다니는 벌?
3: 네.
8: 초능력 쓰다가 꽈랑 부딪힌 거예요.
6: 어떡하죠? 애들이 초능력 쓰는데 힘 조절 못하고 있어요.
2: 알아서 잘 쓸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이 틀렸네요.
6: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2: 친구들에게 수업을 해야겠어요.

0: 자, 친구들. 자, 오늘은 조은 선생님과 이 한번개 선생님이 영웅 수업을 할 거예요. 여기 예쁜 꽃이 보이죠?
1: 네!
0: 이 꽃친구의 이름은 희망이에요. 희망이는 이틀 동안이나 물을 마시지 못했대요. 영웅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빨리 희망이한테 물을 줘야죠.
0: 그렇죠. 그러면 물을 얼마나 주는 게 좋을까요?
3: 무조건 많이요. 목이 엄청 마르니까요.
0: 그럼 이걸 가지고 이만큼 주면 될까요?
4: 저거 너무 많지 않아?
2: 맞아.
4: 희망이 그게 필요해질지도 몰라.
2: 맞아. 식물한테 물을 너무 많이 주면 뿌리가 썩을 수도 있다고.
4: 맞아.
0: 그럼 이 양동이보다는 이 물뿌리기로 물을 주는 게 훨씬 낫겠죠? 자, 여기서 희망이를 구해줄 영웅 여기 있나요?
5: 그럼 우주가 도와줄래?
6: 네!
0: 자.
6: 어때, 희망아?
5: 우와, 너무 시원해. 딱 내가 원하는 만큼이야. 구해줘서 고마워.
0: 잘했어요, 우주 친구. 자, 친구들. 오늘 수업에서 뭘 배운 것 같아요?
2: 희망이한테 물을 줄 때는 적당히 줘야 돼요.
1: 맞아.
0: 그렇죠. 힘을 가진 영웅이라면 누군가를 도울 때 어떻게 도울지 먼저 생각해보고 힘을 적절히 사용해야 해요. 모두들 잘 알았죠?
1: 예술 칫솔 도레미 파솔.
3: 난 언제쯤 초능력이 생기는 걸까?
7: 전동맨, 걱정 마. 언젠가는 생길 거야.
8: 최가, 응? 너 방금 내 속마음을 읽은 거야?
2: 어?
7: 난 다른 사람의 속마음을 읽을 수 있어. 아까 괴물이랑 싸울 때 생겨버렸나 봐.
9: 왜 죽여꾼이가 피었군. 공격해주지 번개맨.
2: 번개맨 어느 쪽으로 피해요?
8: 뭐? 너까지 초능력이 생겨버렸다고?
6: 뭐?
10: 강이도 초능력이 생겼다고?
1: 축하해.
0: 축하해, 강이야.
8: 그럼 나만 초능력이 없는 거야?
6: 왕핀나!
8: 친구들은 나 초능력이 있고 나만 없고 진짜 속상하단 말이에요.
0: 진짜 초능력은 이미 네 안에 있어.
11: 따가용은 천둥이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지요.
8: 번개보석 팔찌를 저 팔찌랑 바꾸면
11: 초능력

0: 아, 참, 부사장님. 얼른 계좌번호랑 은행 적어주세요. 어. 잔금 통장으로 바로 보낼게요.
1: 불러줄게. 고마 받아 적어 있어.
0: 네?
1: 하루 종일 타이로 붙였더만은 손가락이 안 펴져요.
0: 어머, 그렇겠네요, 정말. 불러주세요.
1: 토리은행 예금주 천정국이 718021 다시.
2: 여보.
1: 자, 병원에서 뭐라 가든겨.
2: 다 내가가 그런 거지 뭐. 일주일 있다가 결과 나온다는데 뭐 별말 없더라고.
1: 아휴, 그러면 다행이고. 이 일은 참 이상타 여보. 일할 때는 꼭 현장이 다 내 것 같거든. 내 손 닿는 대로 싹 바뀐다 아이가. 그렇게 마음을 써서 뿌옇게 시켜놓는데 문 닫고 나와버리면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다.
2: 그래도 당신 손길이 거기 닿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당신도 같이 일한 우리도 다 알잖아요.
1: 그래서 그런기라. 일이라도 안 하면 세상에 둥둥 떠 있는 것 같다고. 누가 내를 알겠노? 굴러다니는 종이 쪼가리에 이름 석자도 못 써본 사람을.
2: 여보, 현장에서 무슨 일 있었나?
1: 당신은 똑똑하지. 내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사람도 내처럼 이런 기분이 드나. 세상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 얼굴이 안 보여.
3: 어머, 얘들아. 신축 아파트는 진짜 놀랠 노짜다. 수영장에, 사우나에, 어머머.
0: 애 키우기 너무 좋아요, 어머니.
3: 아유, 이게 다 사돈 어른 덕분이죠. 감사해요. 그리 큰돈 보태주시기가 쉽지 않은데.
1: 나도 있는데 사는 집이 딱 안정돼야 중심 잡고 일을 하지요. 우리 딸내미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가 편히 자야 하는 집인데 돈이 뭐가 아까워.
3: 아하, 그렇죠. 사돈 어른.
4: 자기야, 나은이 이제 내가 놀아줄게. 쉬어.
1: 자.
5: 어머니.
1: 오야, 내 새끼.
5: 난 다음 책에 읽어줘.
1: 책?
0: 나은아, 엄마가 읽어줄게. 이리 줘.
5: 쉬어, 할머니가.
1: 할매가 차 오래 타고 왔더만은 멀미가 나서 나중에 읽어줄구나.
3: 아가, 할미가 읽어줄게. 이리 와. 외할머니는 좀 쉬시게. 달님이 쑥.
1: 끝까지 글자 못 배운 게 내 잘못이가. 글자 몰라도 자식 잘 키우고 세상 죄 안 짓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나은아, 외할미한테 와봐라. 까자 사무라. 알았제?
0: 아, 엄마, 나은이 아직 돈이 뭔지도 몰라.
3: 아유, 사돈 어른 통 한번 크시네요.
1: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데 그까짓 거. 그까짓 거. 여보, 이거 병원에서 온 거 아이가? 뭐래요? 이상 없다 카제?
2: 뭐 별거 없대요.
1: 근데 갑자기 화단을 와 없애뿐다고 난리고. 그래 애지중지하더만은.
2: 앞마당에 주차자리 만들어가 월주차라도 받으면 좋잖아요. 앞일 어찌 될지 알아.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매미 좀 놓이지.
1: 언제는 화단에 손도 못 대게 하더만.
2: 그러고 여보, 화내지 말고 들어봐요. 그 도토리 문화센터 있지? 우리 마지막 현장. 그 지하에 한글 교실이 생긴다 않카나?
1: 거기서 내 한글 배우라고.
2: 그니까 화내지 말고. 물어보니까 생각보다 당신 또래 학생들이 많단다.
1: 배울게요.
2: 정말이에요? 진심이가?
1: 내가 뭐 어디 모자라가 안 배웠나? 사는 게 바빠서 그랬지. 나도 이제 나은이랑 놀아주려면은.
2: 아, 기특해요. 에이. 당신 너무 기특해. 이제 내 마음이 좀 놓인다.
1: 나라 이 연금쟁이야. 징그럽게 와 이라노. 참 부드러운 사람이었어요. 먹고 당신 누나?
2: 아니다.
1: 그래 좋나? 살면서 내한테 화낸 건 딱 두 번뿐이었다. 한 번은 애지중지하던 화분 얼려 죽였을 때. 그러고.
0: 어떤 수업 등록하시겠어요?
1: 그 먹고 그
0: 저요.

0: 한 사도노릇 아니세요?
1: 여보, 오늘 바로 수업이라 하더니 일찍 왔네.
2: 네, 안 할란다. 죽을 때 다 내가 배워서 뭐 할랐고 그냥 이대로 살란다. 한글 교실 포기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이 그래 벼락같이 화낼 수 있는지 내 처음 알았다. 그 사람 죽고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린다. 우느라 눈 감아 삐면 마지막 가는 걸 한순간이라도 놓칠까 봐.
1: 옥길씨. 옥길씨. 여보, 날 사랑해요?
0: 뭔 꽃이 이래 향기가 좋노? 이름이 뭔고?
1: 그 꽃 이름은요?
2: 자존심, 그까지 거.
3: 사돈 어르신, 아유, 여기서 또 뵙네요. 그간 마음 추스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래도 이렇게 기운 차리시고 밖에 나오신 거 보니 좋네요. 무슨 수업 들으세요?
2: 남들 말 한마디에 무너지는 알량한 그 자존심 하나 지키겠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나 가시를 세웠는지, 내가 얼마나 똑띠 살았는지 당신이나 알아주지.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내 까막눈인 거 아는 순간 인생을 통째로 멍텅구리로 산 사람처럼 내리다봐.
4: 한글 배우러요, 내 까막눈이라가.
2: 소중한 걸 잃은 후엔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긴데.
3: 다들 받침을 어려워하셔서 한 번 더 복습해볼게요. 가나다는 이제 다 아시겠죠?
5: 네.
3: 가 밑에 이응을 붙이면 강물할 때 강이 되죠. 그럼 나의 지읒을 붙이면
2: 나, 즈, 나?
1: 날 사랑해요.
2: 달.
1: 그 꽃 이름은요? 낮 달맞이 꽃. 당신 꽃 같은 거 관심 없다 하면서 산책할 때마다 이 꽃 이름 물어보는 거 아나? 달맞이 꽃은 밤에만 피는데 낮 달맞이 꽃은 낮에도 밤에도 피어 있어요. 세상에 구경하고 싶은 게 많은가 봐, 당신처럼. 아예 화단에 심어 놓을게. 어다가다 들여다봐요. 계속 물어보다 보면 왜 아시겠지?
2: 글자를 알고 나니 세상에 궁금한 게 많아지더라고. 낮도 밤도 달도 별도 꽃도 토리세탁소도 달림 미용실도 분명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인데 와 이제 내 세상에 생기난 것 같을까요? 와, 어떤 추억은 향기로 열리고 어떤 추억은 글자로만 열리는 걸까요?
4: 35 토리봉안당.
0: 오, 저거 내 버스네.
2: 글자는 꼭 요술상자 같아. 글자만 떠올리면 모양에 소리, 냄새까지 글자 상자에서 우르르 튀어나온다. 손, 시옷, 오, 인, 소.
0: 손!
6: 손! 손! 손! 응? 손!
2: 지옥길, 지읒, 이응, 기역, 지옥, 지옥길.
0: 그래, 나는 지옥길.
2: 그날로 곧장 달리가가 매물로 나온 센터 땅을 사버렸지요. 이 자리에 내 이름 석자 도장 꽝 안 찍어 놓으면은 금방 잃어버릴 것 같더라고. 아이고, 내 말이 너무 길었네. PPT는 우체 고치는가 그만 보러 가입시다.
7: 네, 지옥길이 알던 세계가.
8: 어? 회장님! 회장님!
2: 수강 신청 성공했나? 이번에는 뭐 듣는데?
7: 인정하기 싫지만 확신이 든다. 이 사람은 절대로 이곳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건 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라도 혹할 만한 유니버스 쪽 제안에 거절하셨던 거군요.
2: 정순이가 그러지. 하여간 그 가스나 입이 가벼워가지고 센터에 소문나가 귀찮아 죽겠다. 아, 조건이야 뭐 훌륭하지. 문 안 닫게 약속해준다. 수영장에, 도서관에, 말은 아주 번드르르해. 좀 구식에 주먹구구

0: 사무국 사람들이 내한테 기쁨도 안 해줄 리가 있나.
1: 어떻게 말해줬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0: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겨? 어? 우리 센터 안 없어지려면 내가 뭘 어떻게 하면 되는데 말 좀 해줘서.
1: 그게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다시.
2: 그런데 나는 왜 여기서. 연습할 때는 무조건 대본대로. 기본도 숙지가 안 됐는데 애드립 치다간 실수합니다.
0: 예, 거두리 회원님.
2: 이곳의 부흥을 돕고 있는 거.
1: 자, 3페이지부터 다시 목소리를 저 끝까지 닿게 한다 생각하고 입은 크게 크게.
0: 다음은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 회원들의.
1: 자, 다음 5페이지. 예. 여기서는 동정심을 자극하는 70대 노인의 떨림을 연출하는 것이 간절함을 어필하기에 좋은 전략 같습니다.
0: 어? 내보고 용기를 내라고. 에이, 우리가 무슨 사기꾼도 아니고.
1: 지옥길 씨, 아니 선생님, 도토리 문화센터를 살리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0: 살리고 싶지.
1: 그럼 뭐가 제일 필요하댔죠?
0: 아, 돈! 정신이 많은 돈!
1: 그렇죠! 리슨 앤 리핏! 대기업의 곡간을 털자!
0: 곡간을 털자!
1: 준다고 할 때 싹 뽑아오자!
0: 뽑아오자!
1: 바닥까지 박박 긁어오자!
0: 긁어오자!
3: 대체 제가 자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데요? 와, 어크로스 신사옥 대단하네요. 돈 쓸어 담고 있다더니.
4: 오늘 프리젠테이션 하러 오신 분들이죠?
0: 저기, 화장실이 어딘겨?
3: 그래봐야 유니버스 시총 반도 안 될 텐데 여긴 직원들한테 투자를 많이 하나 봐요. 인포데스크에서 쓰는 의자도 엄청 비싼 거예요.
1: 조용! 그리고 혹시 실수할까 봐 말해두는데 사장님 앞에서는 입 조심하세요. 신생 경쟁사랑 민감하시니까.
3: 선생님! 어디 아프세요? 안색이...
0: 화장실에서 토하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런 적이 없는데... 다리가 다 후들거리네. 언니야, 무리 안 해도 된다. 이래가 발표할 수 있겠나, 진짜로?
3: 네, 선생님. 저희가 어떻게든 수습할 테니.
0: 그러면 내 부탁 좀 할게. 조리 회원님이 내 대신 좀.
4: 도토리 문화센터 다다음 순서입니다. 지옥길 씨 대기해 주세요.
5: 그게요. 사정이 있어갖고 좀의 변경이 필요한...
1: 네, 발표자 지옥길 씨 곧 나갑니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선생님. 저희 회사에는 오래된 소문이 하나 있습니다. 고두리의 명함을 구두 속에 넣으면 그날 PT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입사 후 15년간 한 번도 경쟁 PT에 접은 적 없고 제가 발표 지도한 인턴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정직원이 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발목을 꽉 붙들고 있을 테니까요.
3: 부장님, 아까 명함 얘기요.
1: 거짓말 아닌데? 남의 명함을 신발 속에 넣은 게 나였지만요. 미신이건 전설이건 뭐든 붙잡아야죠. 이런 일은 기세잖아요.
3: 그게 웃길쌤에게도 효과가 있나 봐요.
1: 다행이죠, 뭐.
3: 차 지하 3층에 되셨죠, 부장님?
6: 어? 맞네요. 고대리 부장님.
1: 김구일 대리?
6: 이제 김구일 팀장입니다.
1: 명함 때깔 좋네. 금박의 승진에 소원 성취 축하해.
3: 뭐야, 둘이 친한가?
6: 근데 아까 문화센터 분들과 일행이세요?
1: 아, 인연이 좀 있어서.
6: 어쩐지 PPT 퀄리티가?
1: 그럼 간다.
6: 저 머리 좋은 애들은 진작에 유니버스 다 탈출했어요. 그게 무슨 신호인지 고부장님도 아시잖아요.
3: 저기요, 님이 뭔데?
7: 선생님.
0: 이거 아까 발표한 프린트 자료 드리고 온다는 거를 깜빡해가.
6: 아, 감사합니다. 조만간 유니버스 근처 가서 톡할게요, 고부장님. 점심 사줘요.
1: 언젠가 적당한 때가 오면 신중한 문장으로 자백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무래도 거짓말쟁이의 욕심이었던 것 같다.
0: 둘이 회원님이랑 서운 총각, 둘이 유니버스 사람이가.
1: 선생님, 제가 설명을...
3: 맞습니다, 쌤.

0: 저희 유니버스 사람입니다. 그치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온 건 그 일종의 현장 체험 같은 거예요. 문화센터를 인수하기 전에 개선할 점이 뭐가 있는지, 도토리 문화센터의 발전을 위해서.
1: 손총각, 내는 평생 글자는 모르고 살았어도 눈치가 빠삭해가 누가 내를 속이는가 아닌가 나는 귀신같이 안다고 생각했어요. 바보같이. 근데 인잔 아무것도 모르겠다.
0: 옥길쌤! 쌤!
2: 지옥길 씨와 협상 최종 실패 시 해당 토지 제외하여 설계 변경 가능 여부 협의 필요. 시간이 촉박하다. 이미 확보한 지분만으로도 문화센터 철거는 가능해. 힘으로 밀어붙이면 상처는 받겠지만 리노베이션 된 공간에 들어오면 오히려 고맙다고 생각하게 될걸.
3: 수영 후 사우나는 무료입니다.
2: 지금 어설프게 사과하느니 그게 나아.

0: 커플을 이쯤에 뒀을 텐데.
1: 사장님, 한 가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있습니다.
2: 그게 내도 옛날에 고객들한테 타이로 추천할 때요. 아무리 마진이 많이 떨어지는 거라도 내 눈에 안 이쁘면 입도 꼬이고 고객도 내 말을 신뢰 안 해요. 근데 진짜로 내 눈에 차는 거를 팔면 그냥 말이 술술 나와 삐고 고객도 내 얘기에 빠져서 믿고 맡기더라 이거야.
3: 아,
2: 맞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심 마케팅이다.
3: 진심. 식상하지만 내가 아는 한 여전히 가장 공격적인 영업 전략.
4: 삼고 나갔다 언니야. 하루 종일 닦았어 안노. 떨어질까봐 걱정돼가 글라. 둘이 회원님은 와 답장이 없노. 이번 회식은 꼭 오라고 톡 보냈는데.
2: 바쁜갑지.
4: 그래도 우리 사이에 일심이 뭘까?
2: 인자 안 올 끼다.
4: 와.
2: 와는 무슨 와. 우리 같은 강사들이나 맨날 첫날 여기 붙박이처럼 붙어있는 게지. 안 올 작정하면 그걸로 인연 끝이지 뭐.
4: 진짜네. 둘이 회원님 이번 달 수강 신청도 안 했다. 20분 있다가 오세요. 에? 아, 수업 준비 중이라고 앞에 써놨더만. 둘이 회원님! 언니야, 둘이 회원님 왔다! 아니, 전이 뭐하노? 둘이 회원님 왔다고!
3: 제 소개를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유니버스 그룹 태스크포스 팀 더 유레카의 고드리 부장입니다.
5: 참석해주신 투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총회에 앞서 저희가 추구하는 더 유레카의 아키텍처 콘셉트를 먼저 소개...
6: 아, 됐고! 이건 애초에 우리한테 제시한 유레카 비전과 너무 달라진 거 아닌가? 우리는 아무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투자한 걸세. 동네 주민들 아무나 이용하는 문화센터라니. 이건 계약 사기지!
5: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습니까?
3: 도토리 문화센터, 그리고 취미. 3개월 전만 해도 이 두 단어가 제 삶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2: 고마 됐다 이런 거. 둘이 회원님한테 배워가 뭐 하려는지 내 다 알겠네. 이게 그거지요. 타겟층을 노리는 전략적 연기. 내한테 그런 거 안 통하니까 고마하고 가소.
3: 이건 제가 어른이 돼서 처음 그려본 그림입니다. 누가 봐도 어설픈 초심자의 난초와. 하지만 제가 선생님께 들은 건
7: 참 잘했어요 둘이 회원님.
3: 칭찬이었습니다. 저한테 칭찬은 지금껏 모두가 인정해야 받을 수 있는 훈장이거나 자만해서 실수하게 될까봐 경계해야 하는 것이었어요.
8: 잘했어. 끝까지 잘 달렸어, 수희야.
9: 선생님, 수희한테 왜 잘했다고 하세요? 5등은 잘한 게 아니잖아요.
3: 사군자 교실에서 매주 칭찬받으며 느낀 건 칭찬이 응원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응원. 이게 제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가장 처음 배운 겁니다. 잘했어, 고두리. 정말 잘했어.
5: 명품 샵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드나들 수 있겠냐고요. 인간이란 자고로 눈치라는 것을 보는 고등한 존재라는 거죠. 갓난아기도 단번에 압니다. 내가 환영받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아닌지. 존경하는 투자자 여러분, 소개해드리죠.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드높은 격,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클럽 드 루아지아.
10: 수혜 교실에서 싸움 났어요? 에?
11: 아니요. 아, 세미 아? 회원님도 저분 알지 않아요?
10: 누구? 둘이 회원님!
3: 갱년기 극복 교실에서 오리조 활동을 하면서는 취미가 한 사람을 세상 밖으로 꺼낼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죠.
10: 보여, 자기야? 저 상자 자기가 둘이 씨 만들어준 거잖아.
12: 어머, 둘이 씨.
3: 그리고 한 코 한 코 손에 쥔 씨를 이어가는 데 몰입해서 회사일 같은 건 까맣게 잊어버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기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저는
10: 저건 내가 야유회에서 준 도토리들이잖아. 저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거냐고. 그래요, 말해봐요. 이 남세미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줬는지. 두리회원님, 이거 봐봐요. 옷의 깍두기.
3: 아주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아주 많이요.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고 싶습니다. 10년 뒤에도 이곳 문을 열었을 때 아는 얼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선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유니버스의 노하우가 문화센터를 더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유마트 고객들 중 단 한 사람에게라도 한글 교실의 존재가 닿게 된다면 어떨까요?
13: 저희 유마트와 도토리 문화센터가 성인 한글 교육을 지원합니다.
3: 누군가 저녁거리를 사러 나왔다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면 말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선생님. 저희 유니버스의 진심을.
6: VVIP를 위한 프리미엄 취미 라운지? 그게 뭔가?
5: 더 유레카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에서도 자산 규모를 검증받고 거액 유료 멤버십에 가입하신 VVIP 고객만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센터입니다.
14: 이용 예약은 프랑스인 매니저와 통화하셔야 하는데 하셨나요? 죄송하지만 슬리퍼와 트레이닝복은 입장 불가입니다. 강습료는 유로화만 가능하고요.
5: 클럽 드 루이지아의 핵심 시설인 인피니티 풀, 골프클럽, 피트니스 센터 등은 오로지 VVIP 고객들께만 제공됩니다.
6: 말이 되나? 취미활동 하나 하는데 무슨 자산증명에 유료 멤버십에 누가 그런 헛돈을 써?
5: 글쎄요. 제가 요즘 푹 빠진 취미가 하나 있는데 말이죠. 취미라는 게 생각보다 아주 무섭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쪽은 아주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제 비서 정지원 씨입니다. 자, 지원 씨, 롤 휴지 30개에 13,000원 구매하시겠습니까?
15: 아니요, 구매하지 않겠습니다.
5: 왜죠?
15: 저는 롤 휴지 질은 따지지 않는 편인데다가 제안하신 제품은 3기업 30m 30롤에 13,000원이지만 제 단골 쇼핑몰에선 같은 스펙에 12,000원인 제품이 있습니다. 배송료도 무료라 짐 드는 수고도 필요 없죠.
5: 그렇다면 안 봐도 인생에 아무 지장 없는 뮤지컬 VIP 티켓 한 장이 13만원 구매하시겠습니까?
15: 잠깐만요, 사장님. 심박수 좀 신정시키고요. 인생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적 절정을 앞두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멤버십 할인 10% 먹이면 수수료 포함 고작 11만 8천원! 아니, 이건 거의 거저 아닙니까? 꼴랑 이거 받아서 그 수많은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고 있는 거냐고요!
5: 정비서 또 시작인가? 복도 나가서 좀 진정하고 오게.
15: 사장님! 티켓 감사합니다!
5: 취미 사업은 돈이 됩니다. 양말까지 꿰어 신는 구두쇠 회장님조차 찻잎 한 줌엔 수억 원 쓰고 아까운 줄 모르죠.
6: 그렇긴 해. 나도 요즘 사군자에 푹 빠졌는데 붓 하나가 소형차 값이라도 만족감이 크거든.
16: 어머, 강 이사님도요? 전 노래 배우느라 집에 방음장치 설치했는데 진짜 돈이 하나도 안 아깝더라고요.
5: 건축 디자인은 중동

0: 왕실 건물을 설계한 밀라하지드와 협상 중이고 내부는 모두 명품으로 채워질 겁니다. 고객 케어는 특급 호텔급으로 이루어질 거고요. 무엇보다 비슷한 사회적 위치의 고객들 간의 커뮤니티 가치는 값으로도 매길 수 없죠. 게다가 이 모든 게 계약 사항과 단 한 줄도 상충하지 않습니다.
1: 사장님, 급히 드릴 말씀이.
0: 때마침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2: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0: 방금 저희 직원이 더 유레카 대지의 마지막 지분을 매수했다고 합니다.
3: 자, 받으세요.
2: 귀여워.

0: 빨리 빨리
1: 빨리 왔잖아. 아이고 환희환희 승현이는 시간은 달리는 생일사밖에 몰라?
0: 그건 재밌으니까.
1: 맞아 맞아.
0: 오늘은 뭐하지? 어? 어?
2: 어? 영국의 왕정 복고? 그게 뭐지?
0: 에이 형아 모르면 해보면 되지.
2: 술 마시고 춤추면 모두 처벌!
3: 시간을 달리는 영국의 왕정 복고 이야기. 1660년.
4: 누가 방해! 누가 방해!
5: 복고! 어? 아니, 얘가 어디야?
6: 아니, 여기 애들도 있잖아.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기리고요.
0: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5: 근데 니들 여기서 뭐하니?
7: 게임이요.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5: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가지고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요 원래 시내로 돌아갈 수 있어요.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7: 네, 도전!
3: 그럼 추사위를 던져!

0: 주세요.
1: 제가 먼저 굴려볼게요.
0: 우와, 아홉 칸.
2: 신기하다.
3: 많이 나왔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4: 신도 못 쓰겠어. 아니, 차라리 왕이 있을 때가 더 나았어.
2: 그래요.
0: 1660년 영국에서는 호국경인 크롬웰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일까요?
2: 크롬웰? 나 들어봤는데.
5: 나도.
2: 너희들 혹시 그 청교도 혁명이라고 알아?
5: 네.
2: 오! 그러면 그 청교도 혁명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까?
6: 권리청원을 지켜주십시오. 뭐 권리청원? 그게 언제적 얘기야? 내가 급해서 사인한 건데 나 그거 안 지킬 거야. 나 왕이야.
7: 지켜주십시오.
0: 왕이라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던 찰스 1세와
6: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왕을 물리치 군대를 모아.
0: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의회가 대립을 하면서
8: 도겨!
0: 7년간이나 전쟁을 벌이는데
8: 못해! 우리가 이겼다!
0: 찰스 1세를 반대하던 의회파가 이겼지. 결국 찰스 1세가 처형을 당하면서 영국은 공화국이 됐는데 이때 크롬웰을 비롯한 의회파 의원들 대부분이 청교도였기 때문에 이 일을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거야.
6: 이제 영국의 왕은 없어!
0: 그 뒤 의회파를 이끌던 크롬웰이 권력을 잡고
6: 물러서십시오! 모두 다 끌어내!
0: 의회도 마음대로 그냥 닫아버리고.
6: 아니, 의회를 닫다니! 이러면 왕이랑 뭐가 달라!
9: 왕보다 더하네! 더해!
10: 물러서십시오!
11: 물러서십시오!
6: 의회가 뭐가 필요해? 이제 난 호국경이다. 모두 내 말대로 살면 돼. 아니, 우리 청교도처럼 살면 돼.
7: 맞습니다.
6: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으려면 청빈하게 살아야지. 모두 즐겁게 살지 못하게 해. 술 마시고 춤추면 모두 처벌!
7: 예! 싹 다 잡아들여!
0: 청교도처럼 살아야 한다고 강요하며 점차 무시무시한 독재와 탄압을 일삼았지.
8: 감히 웃고 떠들고 춤을 춰! 싹 다 잡아들여!
0: 춤도 못 추게 하고 노래도 못 부르게 했어. 맛있는 음식까지도 못 먹게 하고.
8: 아니, 이거 케이크 먹은 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12: 즐거우면 다 지워!
8: 어쩌와!
0: 어기면 아니, 처벌을 했지.
13: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호국경이 왕보다도 더해.
4: 신도 못 쓰겠어. 아니, 차라리 왕이 있을 때가 더 나았어.
2: 정말이요?
0: 사람들은 크롬웰의 독재 정치에 지쳐가면서 오히려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했지. 그러던 중 갑자기 크롬웰이 병에 걸려 죽고 만 거야. 그리고 아들이 호국경을 물려받았는데
5: 이제부터 다 내 말대로 해. 알았어?
7: 네가 군대에 대해서 뭘 알아?
0: 군인 출신이 아니어서 군대의 불신을 받고 물러나고 말지. 그러자 의회가 주도권을 잡으러 나섰고
14: 이제 나라는 우리 의회가 규칙이 되어서 끌고 나가야 합니다.
7: 맞습니다.
15: 그렇게는 못하지.
7: 싹 잡아들여!
0: 군대가 반발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지게 된 거야.
2: 아니, 크롬웰이 죽어서 이제 살만하다 했는데 어떻게 나라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5: 아, 그러니까 군대고 의회고 맨날 싸우긴 하고 이래서 왕이 있어야 된다고.
13: 차라리 프랑스에 있는 찰스 2세가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2: 맞아.
0: 이렇게 모두가 왕을 그리워하자
12: 국민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찰스 2세를 다시 모시고 옵시다.
6: 그럽시다.
0: 영국은 다시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이 되었는데
6: 내 조국으로 돌아왔다.
0: 이걸 왕정 복고라고 해.
7: 아, 정답.
0: 1660년 호국경인 크롬웰

0: 죽자 영국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1: 왕정국고.
0: 네, 정답입니다. 예! 왕이 다스리는 정치 체제를 왕정이라 하는데요. 폐지되었던 왕정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왕정 복고라고 합니다. 청교도 혁명으로 무너진 영국의 왕정은 크로멜이 죽은 뒤 부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2: 이번에 제가 할게요. 예!
0: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그래도 폐하의 동생은 안 됩니다. 폐하께서 자식이 없으신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히 동생이 돼야지.
2: 그렇지.
0: 찰스 2세의 동생인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에 오를 때 제임스가 믿던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2: 어? 종교? 여기도 종교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4: 이때 영국도 그렇고 유럽은 종교 빼고 이야기하기는 힘들어.
5: 일단 들어봐. 찰스 2세가 왕정 복고가 돼서 다시 왕이 됐잖아. 왕이 되자 찰스 2세는
6: 드디어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수 있게 됐어.
5: 아버지처럼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어.
7: 아버지를 죽인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싶지만 그 중에서 매우 매우 베리베리 앞장선 사람들 26명만 처형해. 네.
5: 찰스 2세는 청교도 혁명 때 아버지 찰스 1세의 처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처형했어. 이미 죽은 크로멜의 무덤도 파헤쳐 다시 처형했지. 그리고
7: 앞으로는 종교에 상관없이 관리를 뽑으시오.
5: 네? 이렇게 종교에 상관없이 관리들을 뽑는다고 하자 의회에서 난리가 났지.
3: 이거 가톨릭 신자를 뽑겠다는 얘기 아니오?
8: 가톨릭 국가에서 살아왔으니 그러시겠지요.
3: 불길합니다. 이건 신교를 탄압하겠다는 신호요.
5: 왜 이렇게 의원들이 난리가 났냐면 그 전에 가톨릭 신자였던 메리 1세가 왕이었을 때 신교도들을 처형한 적이 있었거든. 거기다 제임스 1세, 찰스 1세, 크로멜까지 모두 자신이 믿는 종교와 다르면 탄압했기 때문에 신교를 믿고 있던 의원들은 종교 문제에 민감했지.
8: 이러다 우리가 다 죽겠어요. 우리가 먼저 영국 국교회가 아닌 사람은 관리가 될 수 없다는 법을 만듭시다.
1: 그렇습니다.
5: 의회에서는 관리를 뽑는 법과 왕이 마음대로 처형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 찰스 2세를 찾아갔어.
8: 뭐?
7: 영국 국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리가 될 수 없게 하는 법이라고. 그럼 이건 뭐예요?
9: 이건 사람들을 처벌하실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한다는 법안입니다.
8: 내가 왕인데 동의를 받으라고?
1: 예, 대하.
8: 아휴, 작정들을 했구만. 아버지처럼 처형당하면 안 되니까 내가 참자. 여기다 승인하면 되는 거지.
5: 결국 찰스 2세는 두 법안을 승인해줬고 이후로는 의회와 비교적 잘 지냈지. 그런데 문제는 찰스 2세의 왕위를 이어받을 자녀가 없어 동생인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했는데 제임스가 가톨릭 신자였어. 그러자 의회는 이 문제로 시끌시끌했지.
8: 가톨릭 신자는 관리가 될 수 없으니 왕도 될 수 없습니다. 법으로 정하지 않았소.
10: 왕은 관리가 아니지 않소?
3: 그래도 폐하의 동생은 안 됩니다. 아니, 폐하께서 자식이 없으신데 누가 왕이 됩니까? 당연히 동생이 돼야지.
11: 가톨릭 신자가 왕이 되면 우리 신교도들은 다 죽어요.
12: 아니 그럼 아무나 나라를 다스리게 해서 크로멜 때처럼 또 고생할 셈이요? 나라는 왕이 다스려야 해요.
5: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는 분노했어.
2: 뭐? 가톨릭 신자라서 문제라고? 난 죽을 때까지 가톨릭을 믿을 거야. 영국 국교에도 싫고 우리 아버지를 죽인 청교도 놈들도 용서 못해!
5: 제임스가 가톨릭을 믿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결국 의회는 두 파로 나뉘어서 격렬하게 싸웠어.
2: 하!

0: 요크궁이 이렇게 나온다면 가톨릭이 아니면 다 탈압하시겠다는 거 아니요? 겪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시오?
1: 겪어봐야 알아요? 척보만 알지.
2: 맞죠.
1: 요크궁처럼 가톨릭 신자는 왕이 될 수 없는 법을 만듭시다. 좋아요.
3: 무슨 소리요? 왕이 계승이 요크궁으로 이미 다 정해졌는데.
4: 그렇지.
5: 아이고 참 말이 안 통하네. 야이 도둑대들.
6: 뭐? 도둑? 이런 반란자들 같으냐고.
7: 이렇게 제임스가 믿었던 종교 가톨릭 때문에 제임스를 지지하는 토리당과 제임스를 반대하는 휘그당으로 나뉜 의회는 왕위 계승 문제로 치열하게 싸웠지.
3: 아, 정답!
0: 요크의 공작 제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문제가 되는 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3: 가톨릭!
0: 네, 정답입니다! 결국 가톨릭 신자인 제임스는 왕위에 올라 제임스 2세가 되는데요.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국도 제임스 2세의 종교 때문에 왕위 계승자가 될 때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8: 문 열렸다.
9: 가자. 아, 너희들 행복해야 돼.
3: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어땠나요?
3: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알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9: 진짜 재밌었다.
8: 얘들아, 얼른 내려와 찜닭 먹자.

0: 형아, 형아, 있잖아. 친구들이 나보고 세계사 박사래.
1: 너도? 나도!
0: 이게 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덕분이야.
1: 그럼 오늘도 빨리 게임할까?
0: 해보자! 어? 명예혁명?
1: 어? 명예 때문에 혁명이 일어나나?
0: 내 명예를 지키겠다, 뭐 이런 건가?
1: 글쎄,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빨리 한번 해보자.
2: 우와! 우리에겐 메리 공주님이 있지 않소?
3: 메리 공주님?
0: 시간을 달리는 영국의 명예혁명 이야기. 1688년

0: 아니, 또 왔네.
1: 왜 자꾸 오게 되지? 이게 참.
2: 안녕하세요.
1: 안녕, 연길승환.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오, 시작한다?
2: 저희가 게임을 해서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 아시죠?
1: 알지.
3: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3: 그럼! 주사위를 던져!

0: 주세요.
1: 제가 던져볼게요.
0: 얍! 우와! 12칸!
2: 우와!
3: 우와!
2: 신기하다. 진짜 많이 갔는데? 어?
3: 우와! 벌써 반 갔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3: 아유, 그렇게 좋으세요?
0: 세계 3대 혁명은 미국 독립혁명, 프랑스 시민혁명, 그리고 제일 먼저 일어났던 영국의 명예혁명인데요. 왜 명예혁명이라고 할까요?
1: 어, 그러게. 왜 명예혁명일까요?
4: 우선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0: 나 무시한 주동자들 어디 갔어?
4: 1649년 마음대로 정치를 하던 찰스 1세 때문에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고 이때 찰스 1세가 목이 잘리는 처형을 당했었지. 그러다 독재를 일삼던 크로멜이 죽고 찰스 2세가 왕이 되는 왕정복구가 일어났는데 찰스 2세의 동생 제임스 2세가 왕이 될 때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의회가 둘로 갈라졌었지. 결국 제임스 2세가 왕이 됐는데
0: 의회가 이제 나를 계속 가만두지 않겠지. 그렇다면 왕실에서 일할 사람들은 나를 든든하게 지원해줄 가톨릭 신자로 팍팍 뽑아야겠어. 어때?
5: 태아, 전 왕이신 찰스 2세 때 만든 법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의회의 반발이 좀 클 듯합니다.
0: 의회가 뭐? 나 왕이야. 왕인데 법이 무슨 상관이야? 어?
4: 제임스 2세는 왕이, 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가톨릭 신자들을 관리에 등용하려고 했어. 그러자 영국 국교의 주교들이 반대를 했고
0: 빨리 끌고 와! 나를 왜 끌고 가는 것이냐!
4: 태학계 제대로! 제임스 2세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막 잡아갔지.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난리가 났던 거야.
0: 이래서 가톨릭 신자를 왕이 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 토리당! 말 좀 해보시오!
6: 우리도 이럴 줄은 몰랐죠. 그나마 연세가 많으니 좀 참읍시다.
4: 결국 모두들 참기로 했지. 그런데 그만! 제임스 2세가 왕자를 낳은 거야.
3: 아유, 그렇게 좋으세요?
4: 제임스 2세는 무척 기뻐했지만 의회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
0: 왕자라니!
7: 가만! 왕자가 가톨릭 신자가 되면 다음 왕이 또 가톨릭?
4: 그랬지. 제임스 2세가 아들을 가톨릭 신자로 키울까봐 모두가 걱정을 했던 거야. 한편 제임스 2세는
2: 강력한 왕권을 물려줘야 우리 아들이 의회에 휘둘리지 않겠지.
3: 그럼요.
2: 그래, 군대 책임자는 다 가톨릭 신자로 뽑아야겠어.
4: 그리고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군대 책임자들을 가톨릭 신자로 뽑았어. 그러자 제임스 2세를 지지하던 토리당 의원들까지 돌아서게 됐지.
0: 이제 어떻게 할 거요? 왕자도 가톨릭, 군대 책임자도 가톨릭,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다 죽었어요.
7: 잠깐! 우리에겐 메리 공주님이 있지 않소?
8: 메리 공주님?
9: 그럼 남편인 윌리엄 공작도 우리 스튜어트 왕가의 혈통을 받은 신교 신자니 공동왕으로 하는 건 어떻겠소?
7: 있고 네덜란드와 우리 영국이 합칠 수도 있겠어요.
4: 결국 서로 견제하던 토리당과 휘그당은 힘을 합치기로 했고 네덜란드의 윌리엄 공작과 메리 2세를 찾아갔지.
10: 아버지가 걱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의회가 원하니 공동왕이 돼야겠어요.
11: 감사합니다.
12: 우리가 군함을 이끌고 갈 테니 의회에서도 군사를 일으켜주시오.
4: 이렇게 의회와 약속을 한 윌리엄 공작과 메리 공주는 네덜란드의 군함을 이끌고 런던으로 진격했고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 2세는 크게 분노했어.
2: 뭐? 메리가? 이래? 딸이 아버지를 배신해? 우리도 군사 보내.
4: 화가 난 제임스 2세도 군사를 보내 대항했지만
8: 저희도 돕겠습니다.
0: 일부 사령관과 군사들이 윌리엄 3세에게 투항을 했고 자식들 다 키워놔봐야 소용없다더니 나를 배반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제임스 2세는 왕자와 왕비를 프랑스로 먼저 도피시키고 탈출을 도모하지.
1: 먼저 가 있으시오. 나도 곧 따라가겠소.
0: 그런데!
1: 네? 아버지가 도망가다 잡히셨다고요?
12: 그렇소. 하지만 다시 도망가시게 둘 거예요.
0: 이렇게 윌리엄 공작은 일부러 제임스 2세가 도망치도록 묵인했고 제임스 2세는 프랑스로 망명을 했어.
7: 자자자, 왕이 도망갔으니 왕위를 포기한 걸로 간주를 하고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 왕으로 추대합시다.
0: 의회는 공식적으로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를 공동 왕으로 인정을 했고 때와 달리 왕을 처형하지 않고 명예롭게 혁명을 이뤘다고 해서 명예혁명이라고 하지.
11: 아, 정답!
13: 영국의 명예혁명을 왜 명예혁명이라고 할까요?
11: 왕을 처형하지 않고
13: 명예롭게 혁명을 이뤄서. 네, 정답입니다. 네, 왕의 처형이 없어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명예로운 혁명, 명예혁명이라고 합니다. 앞서 일어났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합쳐서 영국의 시민혁명이라고 하죠. 아~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를 풀려면 추사위를 던져주세요.
11: 이번엔 제가?
1: 잘해.
11: 오, 일곱 칸! 이야.
13: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왈폴갱,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세요.
13: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영국에는 새로운 법이 생기게 되고 이 법을 통해 의회가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조지 1세 때 확립이 되는 영국의 정치체제는 무엇일까요?
11: 어? 정치체제요?
1: 뭐 왕정 같은 거요?
14: 오, 맞아.
0: 일단 그 명예혁명이 일어나면서 의회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
15: 왕이 돼서 딴맛 먹을 수도 있으니 권리청원 때 약속했던 것을 법으로 다시 한번 정하고 갑시다.
12: 옳소! 왕이 법을 만들 때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걸로는 부족하오.
11: 법도 왕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게 해야 해요.
0: 맞아요. 바로 청교도 혁명 전에 찰스 1세와 약속했던 권리청원을 더 강화하는 권리장전을 만들어 왕에게 올리는데, 만들어진 법을 없애거나 세금을 거둘 때, 군대를 모을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해서 입헌군주제의 토대를 만들어. 이 권리장전은 대헌장, 권리청원과 함께 영국의 의회혁명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지. 그리고 의회에서는 법 하나를 더 만드는데,
16: 프랑스로 망명 간 제임스 2세가 호시탐탐 왕위를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11: 맞아요. 제임스 2세가 꿈도 꾸지 못하게 가톨릭 신자는 왕이 될 수 없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0: 가톨릭 신자는 영국의 왕이 될 수 없는 법을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없었던 앤 여왕이 죽은 뒤 조건에 맞는 왕을 찾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아주 먼 친척이었던 하노버 공국의 제후 조지 1세가 왕이 되어버렸지. 하지만 영어를 할 줄 몰랐던 조지 1세가 갑자기 영국 왕이 되자 문제가 있었는데.
17: 폐하, 지금 식민지의 조세권을 의회에서 정하였는데 세금을 부과하고... 내 집
16: 뭐라고 떠드는 거야? 난 영어를 못하는데.
0: 하노버 공국은 독일어를 썼기 때문에 조지 1세는 신하들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
11: 오케이.
0: 거기다 영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몰랐고 하노버의 제후 역할을 하는 것을 더 좋아했던 조지 1세는 결단을 내리지.
7: 정치는 앞으로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세요.

0: 와플 갱, 앞으로 당신이 책임지세요.
1: 그래서 조지 1세는 왕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의회의 대표자가 책임을 지도록 했지. 이때 휘그당의 지도자였던 월폴이 정치를 맡아 하면서 최초의 수상이 됐고.
0: 왕이면 됐지, 꼭 정치하라는 법이 있나? 오, 지금이 딱 좋아.
1: 이때부터 영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확립이 됐던 거야.
0: 오케이.
2: 아, 정답!
3: 하노버의 선제 후였던 조지 1세가 영국의 왕이 되면서 확립되는 정치 체제는
2: 입헌군주제!
3: 네, 정답입니다. 영국은 명예혁명 때 만들어진 권리장전으로 왕보다 의회의 권력이 더 막강해졌죠. 거기다 영국의 정치 상황을 잘 몰랐던 조지 1세 때부터 왕은 군림화돼 통치는 하지 않는다는 입헌군주제의 원칙이 확립이 되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2: 아~
3: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4: 예! 문 열렸다.
5: 문 열렸어.
6: 갈게. 니들 건강해라.
7: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어땠나요?
6: 재밌었어요.
3: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6: 와, 진짜 오늘도 진짜 재밌었다.
7: 맞아, 맞아.
8: 영규라, 승환아, 피자 왔다.
6: 피자! 피자! 피자 내가 먹을까? 아, 같이 가! 아, 같이 가, 호아! 아, 같이 가!

0: 승아야, 오늘도 시간을 날리는 세계사건 진짜 재밌겠지?
1: 형아, 그거야 말하면 입 아프지. 빨리 해보자.
0: 그래. 오, 뭐하지? 어? 간호사의 구력?
1: 어? 구력이 뭐지?
0: 글쎄, 근데 그림을 보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 빨리 알아보자.
1: 그래.
2: 황제나 제후들이 땅을 주면서 성직자를 임명해주니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3: 시간을 달리는 간호사의 굴욕 이야기. 1077년

0: 아, 여긴 어디지? 근데 애들도 있네?
1: 안녕하세요. 전 기리기리 영길이고요.
2: 저는 환희환희 승환이에요.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3: 시간?
1: 네,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0: 그래?
2: 자, 그럼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4: 네, 도전!
2: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제가 먼저 할게요. 얍! 오, 일곱 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0: 자,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살만 임명했는데!
0: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서로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무엇을 가지고 다투게 될까요?
1: 응? 권력을 강하게 하려고? 뭘까?
2: 일단 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서유럽이 어떤 상태였냐면 곳곳에서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난리도 아니었어. 그러자 사람들은 힘있는 영주들의 땅에서 살기 시작했지.
3: 그래 그래 그래. 너희들 여기서 사는 대신에 내 말 잘 들어야 돼.
4: 네.
2: 이 영주는 제후라고도 했는데 동프랑크에서는 특히 제후들의 힘이 강했지.
5: 아니 세금을 더 내라뇨.
6: 저희도 겨우겨우 내는 겁니다. 이러시면 곤란하죠.
7: 아이, 왜들 화를 내고 그러십니까?
8: 아유, 진짜 말도 더럽게 안 들어요.
2: 당시 동프랑크의 왕이었던 오토 1세는 제후들을 누르고 더 강해지고 싶어했어. 그러다 이탈리아의 반란 세력이 교황청의 영지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졌지.
9: 도와주십시오, 폐하.
7: 지금이야. 교황을 도와주고 로마 제국 황제 지위도 가져와야 되겠어. 그럼 제후들도 꼼짝 못하겠지?
2: 이렇게 오토 1세는 궁지에 몰린 교황 요한 12세를 도와 이탈리아 반란 세력을 물리쳤고 교황은 그 보답으로 962년 오토 1세에게 로마 제국 황제의 지위를 줬어. 그러자 교황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은
9: 우와. 교황님이 인정했으니까 신이 인정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10: 아니, 더군다나 교황이 우리 왕을 로마 제국의 황제로 인정했대.
2: 이렇게 황제의 권위가 올라가자 황제와 교황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
7: 교황이 이렇게 방탕하게 살면 내 꼴이 뭐가 돼요?
9: 폐하, 그게...
7: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얼굴과도 같소. 가서 교황한테 바르게 살라고 전하시오.
5: 뭐? 아니, 도와준 건 도와준 거고 뭘 이렇게 간섭을 많이 해. 아, 우리가 왕관까지 씌워줬는데 똑바로 살라니.
9: 성아, 그래도 신경을 쓰시니.
5: 안 되겠어. 그 우리를 침략했던 세력이라도 손을 잡아가지고 오토를 견제해야겠어.
2: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오토 1세가 요한 12세를 쫓아냈고 요한 12세는 역사상 처음으로 황제에 의해 폐위가 된 교황이 됐지. 그리고 오토 1세는 자기 마음에 드는 성직자들을 임명하면서 황제의 힘을 강하게 했어. 이렇게 성직자들이 권력자들과 손을 잡자 부패하기 시작했고 10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11: 이렇게까지 성의를 표하니 내 땅 하나 뚝 떼어주지. 우리 성의 주교를 맡으시오.
12: 감사합니다, 전하.
2: 심지어 이렇게 성직을 사고팔기까지 했었던 거야. 그래서 1073년 교황이 된 그레고리우스 7세가 개혁을 하기로 했지.
13: 황제나 제후들이 땅을 주면서 성직자를 임명해주니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직자는 교회 최고 책임자인 나 교황만이 할 수 있다고 선포하시오.
2: 이 소식을 들은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발끈했고
1: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살만 임명했는데 나 앞으로 계속 성직자 임명할 거야.
14: 성직자 임명 못해.
1: 임명할 거야.
2: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크게 대립을 하게 돼.
15: 아, 정답.
0: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는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15: 성직자 임명권.
0: 네, 정답입니다. 서유럽은 천년 가까이 가톨릭을 믿었기 때문에 교황이나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황제는 물론 지방의 제후들까지 성직자 임명권을 갖고 권력을 부려왔는데 성직자 임명권을 교황만 갖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1: 오!
16: 이야!

0: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1: 이번엔 제가.
0: 오! 아우카! 우와!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이건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0: 성직자 임명권 문제로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대립을 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될까요?
1: 큰 사건이 일어나요?
3: 일단 그 성직자 임명권으로 인해서 교황과 황제가 크게 대립을 했잖아.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독점하게 되면 교황이 황제보다 힘이 세질 수 있었어.
2: 아니, 교황이 성직자 임명권을 독점하게 되면 백성뿐만 아니라 제후들까지 교황의 눈치를 볼 거 아니야.
4: 아, 그렇죠.
2: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
3: 위기라고 생각한 하인리 4세는 1076년 제후들을 불러 모아 의회를 열었고,
2: 이건 교황이 우리 제후들과 황제에게 간섭하겠다는 거요.
5: 그렇게 되면 백성들을 관리하기가 힘들어집니다.
6: 맞아요. 가만, 이 성직자를 팔지 못하면 우리가 돈을 못 버는 거 아니오?
7: 그렇지요. 안 되겠어. 이참에 교황을 쫓아냅시다.
6: 그럽시다.
3: 이 의회에서 황제와 제후들은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교황에서 물러나게 하자는 결정을 했지.
1: 뭐? 날 교황에서 끌어내린다고? 내가 부패를 했어? 뭘 했어?
4: 어떡하죠, 성아?
1: 건방지게 황제 따위가 신의 대리인 교황을 건드려? 이제부터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할 것이다.
3: 화가 난 교황이 사상 최초로 황제인 하인리 4세의 가톨릭 신자 자격을 박탈시켜버린 거야. 그러자 온 유럽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
7: 아니, 이제 황제가 가톨릭 신자가 아니래요.
5: 아, 얼마나 잘못했으면 교황님이 그렇게 화가 났을까?
8: 교황이 이렇게 강하게 나온 건 처음이요.
5: 그러게 말이요. 근데 가톨릭 신자가 아니니까 이제 황제 못하는 거 아니에요?
3: 심지어 제후들까지 흔들리기 시작했지. 당시 서유럽에서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면 사회에서 배척을 당했거든. 한편 제후들만 믿고 있던 황제는,
7: 배야, 큰일 났습니다. 제후들하고 우리 쪽 주교들이 연락을 안 받습니다.
2: 뭐? 내가 임명한 자들도 연락을 안 받아?
9: 네, 폐하랑 엮였다가 같이 교회에서 쫓겨나서.
2: 뭐? 같이 교황을 쫓아내자고 해놓고 왜 말을 하다니.
3: 제후들까지 등을 돌리기 시작했는데 교황은 한술 더 떠서 추방령까지 내렸어.
1: 하인리 4세를 신성 로마 제국에서 쫓아내야겠어. 받아주는 제후들 있으면 가톨릭 신자 자격 박탈!
3: 그러자 제후들끼리 모여 의회를 열고,
7: 이참에 황제를 아예 바꾸는 건 어떻겠소? 좋은 생각이요. 가톨릭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계속할 순 없죠.
9: 그렇지요.
3: 황제를 새로 뽑기로 했던 거지.
2: 뭐야? 황제를 새로 뽑아?
9: 배야.
2: 이런.
9: 배야, 지금이라도 교황님께 사과를.
2: 아, 자존심 상하지만 해야겠지. 그럼 가서 펜 가져와, 펜.
3: 하인리 4세는 교황에게 사과의 편지를 썼지만,
1: 이딴 사과 필요 없어. 이제 제후들도 내 편인데 용서 못해!
3: 교황은 받아들이지 않았지. 그러자 결국 하인리 4세는 1077년 1월 추운 겨울 알프스산을 넘어 교황이 있는 카노사 성으로 찾아갔어. 하지만
1: 교황도 쫓아내는 그 잘난 황제가 여길 왜 와? 문 열어주지 마!
3: 교황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 그러자 하인리 4세는 맨발에 얇은 옷만 입고 성문 앞에서,
7: 배야, 날이 이렇게 추운데
2: 좀 붙여라.
9: 용서해 주십시오, 교황 성아, 제발.
3: 3일 동안 용서를 청했는데 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했던 거야.
0: 아, 정답!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1: 문 내렸다.
2: 갈게, 갈게.
0: 그래. 안녕.
2: 아유, 정신을 못 차려. 아유, 안녕.
3: 안녕.
0: 안녕. 오늘 어땠나요?
4: 재밌었어요.
0: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1: 와, 권력 때문에 황제랑 교황이랑 싸우다니.
0: 맞아, 맞아.
5: 얘들아, 피자 왔다. 뜨거울 때 빨리 먹자.
1: 오, 피자!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초특가 휴머노이드.
1: 볼만한 거 없나?
0: 초특가 휴머노이드. 네오 휴먼.
2: 아직도 퇴근하고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가시나요? 아니면 산더미 같은 설거지 앞에 한숨부터 나오시나요?
0: 840만원. 60개월 무이자 할부. 월 14만원. 지금 주문하세요.
2: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로봇이 필요하신가요?
0: 홈쇼핑 최초 공개합니다.
3: 안녕하세요. 네오 휴먼입니다.
4: 완전 사람 같잖아.
2: 보셨습니까?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처럼 대화가 가능한 것은 물론 인간처럼 공감할 줄 알고요. 세상에, 피부도 인간과 거의 똑같습니다. 저보다 좋은데요?
5: 겉모습만 같다고 다는 아니죠.
6: 네오, 나 오늘 우울해서 빵 샀잖아.
3: 왜요?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2: 와, 우리 집 아들보다 낫네. 걔는 TV 보면서 맨날 누워있거든.
5: 이게 끝이 아닙니다. 원하는 모델로 성격 설정 가능하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7: 우와! 사람보다 나은데? 살까?
8: 거기다 힘도 진짜 세서 자동차도 들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2: 인간과 똑같은, 아니 인간보다 레벨업한 네오 휴먼이 월 14만 원! 오호! 대박이죠?
9: 차차! 지금 주문하세요.
10: 대박인데? 저 정도면 나도 살 것 같은데?
11: 아, 저기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10: 불 꺼져.

0: 불꺼지고 뭐 이제
1: 그거에 14만 원을 태운다고?
2: 근데
3: 왜?
2: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3: 아주
2: 예를 들면 그냥 공짜로 뿌린다고 쳐. 그러면은 우리의 생활 능력이 떨어지는 거잖아. 우리의 능력치가 다운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해당 일을 계속 안 하면 퇴화돼.
1: 불 끄는 게 태어나서 뭐
2: 아니 신체 능력이 낮아진다고.
3: 우리가 그냥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잖아.
4: 아니 그니까 휴머노이드를 나 휴머노이드가 나 없고서 막 회사에 데려다 주는 것도 아니고.
3: 그랬으면 좋겠다.
5: 휴머노이드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게 아니잖아.
2: 우리가 여기 있지도 않을 수 있어. 여기 방송이잖아. 우리가 아니고 저 로봇들이 나와서 방송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일자리 뺏기지. 일단 일자리를 뺏기지.
1: 일자리가 빠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겠지.
2: 내가 볼 때는 이 세상에 가능한 모든, 인간이 가능한 모든 것들을 AI가 대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휴머노이드를 만든 이유가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야.
3: 뭐지? 잘 모르겠고. 그 AI가 절대 할수 없는 거는 내 생각에는 논리적 사고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AI는 그 생각할 수 있는 게 사람보단 뛰어나지 않잖아. 그치?
0: 사람보다
2: 아니,
0: 뛰어나지.
2: 데이터 저장력이 있잖아. 몇백 테라바이트씩 저장할 수 있는데.
3: 아니,
2: 휴머노이드들은.
3: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넘을 순 없잖아.
2: 넘을 수 있지.
1: 그걸 집합해가지고 AI를 만든 거야.
6: 사람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나는 진정한 공감이라고 생각해. 뭐 챗GPT나 뭐 제미나이한테 막 이제 테스트를 하면은 공감을 해주긴 하는데 나는 그게 진정한 공감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든.
2: 근데 감정이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정이 학습 가능한 데이터 같은 존재라고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공감에 대해서 배우잖아, 학교 가면. 도덕 같은 과목에서. 그것도 학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AI 또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요즘 과학자들 이론이거든.
1: 여기 중에 한명 휴머노이드가 껴있다고 해도 뭐 의심 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2: 휴머노이드세요?
3: 아니, 너무 벗어났다, 너무
7: 벗어났어. 너무 이상한 데로 갔어.
2: 내가 볼 때는 인간들의 관점이지만 예술이 인간사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예술가들은. 작가, 화가, 뭐 이런 게다 포함돼, 지금 이 찍고 있는 사람, 카메라 감독님 같은 분들도 다 예술가들이거든, 사실은.
3: 아, 그치, 뭐, 건축가들.
2: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술이라는 개념을 휴머노이드가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너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고 인간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뇌가 퇴화를 하거나, 그러면은 뇌가 퇴화를 하잖아? 그러면은 생활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능력이 떨어지면 AI의 질도 떨어져. 모든 게 같이 떨어지는 거야.
3: 그럼 반복 아니야? 앞에 있었는데 대화했다가 다시 발전하고 대화했다가 발전하고.
6: 생각 좀 해봤는데 휴머노이드가 할수 없는 게또 운동선수 같은 것도 역기? 뭐 그런 거는 힘을 되게 중요시한 그런
3: 근데
6: 거잖아.
3: 저기 아까 전에 나온
6: 그래서
3: 휴머노이드 팍팍이
6: 저거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1: 나도 여기 말에 동의를 하는데 체육 운동 막 그런 거는 우리가 재밌으니까 하는 거잖아. 뭔가
3: 그치.
1: 우리가 대결을 보고 우리가 막
3: 박제가
1: 대련을 보고
3: 박제가
1: 그러니까
3: 도파민
1: 그런 왜 도파민 그런 거를 위해서 보는 건데 로봇이 하면은 다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3: 재미가 없잖아.
6: 한 명이 꼴찌하고 한 명이 1등 하면서 1등을
3: 박제장
6: 같이
3: 되면 0.01초 차이로만 줘도 자기는 너
5: 한 게임에서 자기가 이기면 성취감도 있고 재밌고 그걸 뛰는 사람이 그런 걸 느끼고 밖에 보는 사람도 자기 팀이 이겨서 좋겠는데 똑같으면
3: 내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꼭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꼭 해야 되나? 안 하면은 살아남기 어렵잖아. 생각을 못 하니까. 그런
5: 그렇구나.
3: 식으로
5: 지식이
3: 그런 그러니까 막 생존하는 거나 살아남거나 그런 나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걸 함부로 그렇게 A한테 시키면 안될것 같아.
7: 보통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로봇한테 시키려고 하잖아. 소방관이 인간의 모습이잖아. 그것처럼 인간과 닮은 그런 로봇을 만들어서 조금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5: 막 폭탄물 제거하는 로봇도 그치. 있다고 하더라고.
4: 근데
1: 관중이 없어야 되는 그 판사 막 그런 거 있잖아.
2: 아, 그치.
1: 그리고 이제 막 그 죄값을 정하는데
5: 중립이어야 막, 되는.
1: 그치. 막 비니까 막 오케이 형명 지어줄게 이게 아니라 안 돼 너는 딱 이만큼 땅땅.
2: 반론이 있는데 판사도 결국엔 감정이 있어야 돼. 모든 직업은 감정을 필요로 하고 예를 들면 소방관. 소방관이 험한 지역을 들어가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잖아.
6: 나도 이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소방관에 대해서 지금 소방관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해줬는데 만약에 너무 위급한 상황이야. 거의 불이 했는데 아이 한 명 있어. 근데 거기서 소방관들은 오케이 할 수 있다. 가자 이렇게 하는 그런 직업인데 AI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아 저건 너무 위험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게 AI잖아.
7: 프로그래밍을 애초에 할 때부터 확률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인간이 가진 용기나 그런 마음을 프로그래밍을 시켜놓으면 그런 단점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5: 그냥 들어가서 구해야 된다고 프로그램을 하면 돼. 그냥 그 확률을 계산하게 만들지 말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만드는데 목숨이 걸리는 일이잖아.
2: 우리 중에 만약에 휴머노이드가 섞여있다고 가정해보자.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해왔잖아. 홀리 몰리 누구야? 일단 모두에게 의심이 가지. 신뢰감이 떨어져. 인간과 인간 사이에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우정을 싹 트일 수 있는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거지. 그러면은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을 못 느끼게 되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의 모든 삶이 불행해지는 거야.
1: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4: 근데 빰! 세워졌어. 신뢰감 떨어지. 비비비비비 이럴 수는 없잖아.
1: 빠를 가지고 띠리리밖에 못 들었어. 나 그거밖에 모르겠어.
2: 최근에 러봇이라는 로봇이 나왔거든. 애완동물처럼 집안을 돌아다니는데 잡으면 이렇게 체온도 느껴지고 좋은 말들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1인 가구들의 삶을 질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러봇이야.
4: 1인 가구?
2: 1인 가구.
1: 한 명이 사는 거.
2: 한 명이 사는 집.
4: 1인 가구를 해서 가구 하나만 둔 집이라는 줄 알았어.
2: 근데 로봇을 쭉쭉쭉쭉 발전시키잖아? 그러면은 인간에게 완벽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연기 같은 행복 말고 본질적인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가 나올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해.
4: 너무 똑똑해가지고 얘가 지금 이 휴머노이드를 만들고 있나 보다.
1: 일단 나는 제안을 풀어주고 친구처럼 지낼 것 같아.
5: 엄마 아빠 혼자 어디 회사 가셔서 혼자 이렇게 뭐 집에서 막 뭐 할 것도 없을 때 같이 놀고.
1: 딱 친구한테 시킬 수 있는 거. 나 물 좀 사줘 막 이런 거 있잖아. 1인 가구에서 너무 외로울 때 같이 옆에 있을 만한 친구가 필요할 때 그럴 때만 쓸 것 같아.
4: 그러네.
2: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하되 정말 못하겠는 것들만 휴머노이드에게 시키고 자신이 정말 이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휴머노이드에게 시킬 것들을 잘 검토해보고 최종적 선택만 휴머노이드에게 입력해주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 같아.
5: 나도 동의해.
4: 나도 동의하고.
5: 동의해.
7: 나는 휴머노이드에 대한...
1: 뭐야?
7: 뭐지?
2: 기다려.
8: 음식이 도착하였습니다.
5: 고마워.
8: 주문하신 음식
5: 가져가.
4: 와, 근데
1: 신발까지 옮겨.
2: 쟁반을 채로
8: 옮겨. 여기
1: 있어.
5: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1: 너무 싼 거 아니야?
4: 에?
1: 너무 싼 거 아니야?
5: 월에?
4: 아니야, 비싸구려라는 거.
5: 월에.
4: 월에.
5: 그냥 살 거면 한 50만 원이면, 아니야, 50만 원 너무 싼 거 같아.
2: 한 달에 한 100만 원씩은 내야 돼. 한 달에 100만 원씩은 내야 되는. 아니,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 정도 내어 마땅하지 않아?
5: 그래,
2: 이 정도 기술력이면, 확실히.
1: 갑자기 용배가 뛰었어.
9: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는 초특가 휴머노이드가 월 14만 원.
10: 지금 바로 구매하세요.

0: 쓸모없는 인간.
1: 정말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죠? 우리 코코라 퀼리티 투바론 옴브릭 생성의 자랑스러운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2: 요즘 회사가 바빠요.
3: 저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맨날 야근이야.
0: 근데 그 이야기 들으셨어요? 요즘 지구가 난리래요.
4: 왜요?
0: 아니, AI가 생기면서 지구인들의 일자리가 다 사라졌대요.
3: 저도 들었어요. 이미 AI가 레벨 5래요. 보통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요.
0: 맞아요. 그래서 연구원들도 많이 잘리고 몸으로 하는 일은 다 로봇이 한다잖아.
3: 맞아요. 직업이 많이 사라질 거래요.
5: 그 찬란 지구인들도 쓸모가 없어지는군요.
3: 쓸모가 없어? 왜요?
5: 아니,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말 못 들어봤어요? AI가 다 대신한다면서요. 그럼 지구인들이 할 게 없잖아?
3: 할 게 왜 없어요? 시간 나면 그림도 그리고 EBS 보면서 공부도 하고 얼마나 좋아?
5: 그러니까 문제죠. 그림이나 공부나 AI가 더 잘하는데 그걸 뭐하러 해요?
3: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돼?
5: 아니, 뭐하러 에너지를 써요. 그냥 누워있어.
3: 아니, 그냥 좀 즐기면 안 되냐니까.
5: 아니, 뭐하러 그래.
3: 즐겨 좀.
0: AI 시대, 인간은 어떻게 될까?
6: 지금이 AI 시대인데요.
7: 근데 솔직히 나는 놀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 AI들이 일을 거의 다 해줄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미나게 놀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8: AI가 대신 다 하면 안 되고 뭔가 보조해줘야 되지 않을까?
9: 근데 그럼 그 AI를 어떻게 사는 돼? 그럼 그 AI를 살려면 또 돈이 필요하잖아.
10: 그러네. AI는
9: 직업들이 다 사라진대잖아. 그럼 그 AI는 누가 사는 돼?
8: 그 AI는 내가 샀으니까 그걸.
9: 그러니까 그 살 돈이 어디서 만드는 거야?
8: 그 살 돈은 옛날에 AI 시대 저는 벌어둔 돈으로 내가 살게.
9: 그럼 AI의 시대에 그 태어난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8: 그 사람들은 뭔가 또 사는 방법이 생기겠지. AI가 할 수 없는
9: 지 내가 물어보는 게 그 방법.
7: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약간 AI가 농업 같은 걸 대신에 해주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먹는 쌀 양도 멀쩡히 지금처럼 유지가 될 테고 이러면 딱히 살아가는 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은데.
9: 지금은 쌈 판매율보다 고기 판매율이 더 높아.
7: 어쨌든 먹는 거 말아.
11: 그치만 근데 그 일자리를 잃으면 너무 슬프잖아. 그러니까 일자리는 그대로 두고 아까 말했지 보조를 두거나 아니면은 빠질 때 그거를 주는 게 나아.
7: 우리도 이제 꼭 그렇게 될 수 있어.
8: 그치 우리 세대 이야기.
9: 이미 그렇게 됐어 지금.
7: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서 이미 직업이 조금씩 없어지는 중이야.
8: 또 AI를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지 않을까?
7: 그러겠지. 없어진 것보다 더 많이 생겨났겠지. 예전에는.
9: 그럼 그 직업을 또 대체할 또 다른 AI가 나타나지 않을까?
7: 그래도 또 다른 AI가 생기면 또 그걸 통제할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이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고 또 다른 게 생기면은 공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8: 맞아. 제일 먼저 사라질 것 같은 건 뭐야?
7: 편의점 알바.
11: 난 회사원. 근데 그건 무인 편의점이 많으니까.
9: 네. 지금 싱가포르 같은 선진국들은 노동자들을 블루라인인가 블루잡인가 그렇게 부르거든. 그 블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연봉을 더 줘.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하려면은 막 오류가 나고 막 부서지고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동 일을 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0: 일을 하는 것에 더 연봉이 더 많이 들어가.
1: 그럼 그게 좀 더 하고
0: 내 생각에는 아마도 노동 일 하는 거는 안 사라지지 않을까?
1: 나는 과학 하시는 분들 있잖아.
2: 좀 뭔가 지성인, 뭔가 정확한 수치로만 하는 거는 나중에는 없어질 수 있다고 봐.
0: 내 생각에는 AI 쓰는 이유는 솔직히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람들은 솔직히 최대한의 이득을 보고 최소한의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2: 맞아.
0: 그 AI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그런 효율 같은 거는 훨씬 더 올라가잖아. 선생님 같은 거는 선생님도 아무튼 사람이니까 가르치면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AI는 그런 경우가 좀 덜해.
2: 그치, 감정이 없으니까.
0: 그렇다 보니까 나는 솔직히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 AI를 쓰는 게 아닐까.
2: 맞아.
0: 제 말은요, 그 대체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지 완전히 그냥 뿌리가 완전 뽑혀버린다는 건 아닌 거죠. 네.
3: 근데 나는 솔직히 AI가 일자리를 다 뺏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람이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해. 입고 자고 먹고 이런 거를 다 하려면 돈이 다 필요하잖아.
0: 근데 그 만약에 진짜로 만약에 우리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자본이 있어. 이렇게 돈이 막 뒤에 막 쌓여 있어. 막 돈 주워 먹고 막 그래. 그냥 돈 막 뒤에 막 싹 쌓여 있어. 그러니까 돈을 벗는 이유를 직업을 안 하고 그냥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
2: 이번 이쪽에서 돌까?
1: 오케이.
4: AI 만드는 사람.
3: AI가 AI는 난 만들 수 없다고 생각해. 과학자들의 지식이 AI에 들어가 있는 건데 AI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과학자를 어떻게 이겨?
2: 근데 AI가 요즘은 새로운 걸 찾아내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지.
3: 그러면은 나는 AI를 통제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필요할 것 같아.
0: 그 핸드메이드. 핸드메이드 기술은 지금도 뭐 수제 햄버거, 뭐 수제 뭐 의자, 수제 컵 이런 거 하면 사람들 막 환장해서 막 가잖아. 근데 AI 시대는 더할 거란 말이야. 왜냐면 AI가 다 만들잖아. 다 기계가 그냥 딱딱딱딱 컵도 딱딱딱딱 찍고 게임들도 딱딱딱딱딱딱딱딱 찍어가지고 딱 주는데, 핸드메이드 기술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의 감정과 이런 것들을 토대로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AI가 따라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어, 핸드메이드 기술의 발명품은.
2: 로봇 핸드메이드는 하루에 몇 시간이고 만들 수 있어. 예를 들어 뜨개질을 하면 로봇은 디디디디디 이수도를 한다면 인간은 하나하나씩 주문 제작으로 해도 정성을 들여서 하잖아.
3: 약간 반지 같은 걸 만드는 사람만 봐도 자신의 생각을 이 조그마한 반지 안에 담아내려고 몇 개월 몇 주를 노력을 했을 텐데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
4: 로봇은 그냥 입력한 걸 그대로 수행한다.
0: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정서적인 가치인 거고, 솔직히 말하면은 진짜 솔직히 말해? 그 로봇을 만들려고 공장 지어? 땅 사? 그리고 그 로봇을 만드는데 기계 사? 그 로봇이 탄생을 했어. 그 로봇을 만들려고 수많은 인건비가 들어가. 그래서 그 만든 그 물건의 그 물건의 값은 막 3,000원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숫자가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야. 솔직히 진짜 그냥 경제적인 가치로 보면은 로봇이 만든 게 훨씬 가치가 높아.
4: 근데 사람이 만드는 거는 사람이 직접 한땀한 땀에서 만드는 거니까.
0: 사람이 만드는 것도 내가 입력해가지고 만드는 거야.
1: 근데 공장에서는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거잖아.
3: 그걸 만들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어? 그렇게 따지면 사람이 만든 게 오히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어.
2: 그치.
3: 맞아.
2: 근데 나는 조금 입장이 바뀌었는데, 나는 그냥 돈 주고 안 살래. 왜냐하면은 그 기계가 만든 걸로 별로 차이가 없으면 정말 중요한 날이 아니거나 선물하는 게 아니면은 내가 쓰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걸 쓸 필요가 없지 않을까?
4: 근데 만약에 고우가 그린 그림이면 그것도 사람이 그린 거니까 몇 시간이고 몇 년이고 공을 들여 그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AI가 똑같이 학습해서 고우 스타일을 똑같이 따라 그렸다고 해도 고우가 그린 거의 가치보다 낮을 거라고 생각해.
0: 나 니네들의 의견이랑 비슷한 게반

0: 고흐는 정신병이 있었어. 알지?
1: 알지?
2: 응, 있었어.
0: 반고흐.
1: 몰랐어. 난 방고흐 몰라.
0: 그러니까 모를 수도 있어. 아무튼 반고흐가 정신병이 있단 말이야. 근데 AI는 멀쩡하잖아. 근데 반고흐가 그린 거는 약간 으아 막 이럴 때 그린 거잖아. 근데 AI는 그냥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반고흐는 정신병이란 특수한 환경에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작품에 들어간 노력 같은 걸 본단 말이야. 그 사람의 희소성 있잖아, 그 머릿속에. 그렇다 보니까 나는 반고흐 같은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한 그런 작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더 가치가 높다고
1: 쟤 이해 아예 못한 것 같은데? 새로운 직업을 만들면 돼.
2: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하면 되는 거야.
0: 네. 그러니까 취미들이 늘어서 취미들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정식 직업이 되고, 그 정식 직업들이 많이 많이 만들어져서 또 인간 시대가 오고, 걔네들이 아, 또 귀찮다 하면서 AI 시대가 오고, 이게 반복인 거지. 그러니까.
1: 그치. 점점 그러면 점점 퇴화했다가 다시 발전해 나간다.
2: 그다음에 다시 돌아갔다가 다시 인간 세대로 다시 돌아갔다가 미래를 이어나가려면은 공부를 해서 그 AI를 다스리는 방법을 알고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그 미래를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1: 나도
0: 그때는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지금도 막 수능 사라진다 그러고 막 지금 난리잖아, 공부에 대해서.
3: 공부를 아예 안한 사람들은 진짜 그게 뭔 랜인 줄 알고 처음부터 끝까지 놀다가 인생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죽을 거야. 그를 인간으로 대체를 당하면 인간이 완전 무력해질 거고, 일을 안 하고는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안 하는 거지. 나 같으면 공부를 하는 길을 선택할 것 같아.
2: 하면 되지.
4: 쓸모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3: 아니, 절대 아니지.
1: 쓸모가 없다고보다는 그냥 인간으로서 가치가 떨어졌다.
2: 일을 안 하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5: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 안 해. 왜냐면은 우리보다 더 낮은 동물들이 있잖아. 근데 동물들도 쓸모없는 게 아니잖아. 그것처럼 우리도 쓸모없는 게 아닌 것 같아.
3: 생명은 쓸모없는 게 있지. 많고 없지도 않아. 물건 정도는 쓸모 있고 없고를 따질 수 있어.
6: 그리고 아무리 진짜 일안 하고 막 집에서 먹기만 하고 그런 사람이어도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 막그 사람의 친구나 부모님이나 뭐 자식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
1: 맞아.
4: 각자 여러분의 그 쓸모에 대해서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3: 나는 그냥 살아있어. 뭐든지 할수 있어. 그냥 그게 제일 쓸모 있지.
1: 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어.
2: 나는 뭔가 욕구가 있어.
5: 함께 대화할 수 있어. 함께 친근하게 지낼 수
0: EBS는 안 끝나, 일단. EBS는 쭉 이어져 나갈 거고, 안 끝날 거고, AI를 맞추는 그냥 개념 학습?
3: 오빠는 사회생활 진짜 잘하네.
1: 그냥 똑똑한 거야.
2: AI를, 누구세요?
7: 와, 직장인이니까요.
8: 직장인이다.
7: 회사.
9: 안녕하세요.
2: 화이팅. 가방 안에 뭐 들었어요?
0: 쓰레기통에 던져진 그분 아니야? 아까 애니메이션 처음 나올 때?
2: 왜요? 왜요?
4: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2: 없어요.
7: 없어요. 맨날 학교 가야 돼요. 학교 또 가기 싫어요.
3: 근데 휴가가 있지. 연차 쓰면 돼.
7: 야, 근데 휴가하면은
0: 근데
7: 일자리가
0: 방학은 공짜야.
2: 아예 두달 동안
3: 방학 때는 월급 안 받아.
1: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 때문이 아닌데.
0: 나는 교대를 갈 만큼 똑똑한 브레인이 없기 때문에.
3: 맞아.

0: 미션 고철로 놀이터 짓기. 어? 기가 빌더! 시청자들에게 테라시티 외곽에서 뭘 하고 있는지 말해줄래?
1: 안녕 제이. 우리가 들었는데 테라시티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곳을 찾았대.
2: 그래서 확인해보러 왔어.
0: 그 놀이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
3: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가 위성 좌표와 지상 활동을 비교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봤더니
0: 내 꼬리가 저쪽이래.
3: 포기! 같이 가! 포기의 꼬리는 늘 과학을 무시한다니까.
2: 세상에나, 이게 아이들 놀이터란 말이야?
0: 다 우주 고철인데?
4: 얘들아, 물러서! 고철은 위험할 수 있어!
0: 위험물질이 있나 스캔해보는 게 좋겠는데?
2: 같이 확인해보자.

0: 멋진 놀이기구인데?
1: 정말 좋아하네.
2: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고철 덩어리들은 위험할 수 있어. 하지만 기가 들다가 다 같이 힘을 합친다면 멋진 화성 놀이터로 만들 수가 있어.
0: 위험한 고철 덩어리가 멋진 놀이터가 되는 거네. 생각만 해도 멋지겠는데.
2: 그럼 다들 준비됐어?
3: 응! 응?
2: 기가 빌더 출동! 짱타기 대전 쿠키! 짱타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4: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2: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 챔피언 마이티!
5: 참,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2: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피!
6: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2: 자, 여러분! 오늘 계획을 말해줄게! 모든 고철을 다 치우고 땅을 평평하게 다진 다음 놀이터를 짓는 거야!

0: 냄새 뚝딱 다 죽겠는데?
1: 아빈, 어떡하면 좋지? 문제가 생겼어. 놀이터를 절반밖에 못 지웠는데 고철이 벌써 다 떨어졌어.
0: 다 써버린 거야? 고철이 더 필요한데 어디서 구하지?
2: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0: 시장님!
3: 안녕하세요!
0: 시장님, 어디 가면 고철을 더 구할 수 있어요?
2: 바로 저기!
4: 어디예요? 여기요? 아니면 여기요?
2: 내 머릿속이 아니라 우주에 가면 있단다. 우주에는 수많은 쓰레기가 떠다녀서 우주여행을 위험하게 하기도 하거든. 그 고철을 재활용하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야.
1: 하지만 우주까지 어떻게 가요?

0: 저 기가의 송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그래, 분명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걸 찾으러 가는 거야.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비행 모드 작동. 발견한 걸 코앞에서 빼앗아주마.
1: 우와, 저것 좀 봐. 별이 진짜 반짝거린다. 정말 너무 멋져. 저 별은 그냥 빛나는 불빛이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불덩어리야.
2: 또 시작이네.
3: 우와, 저것 좀 봐.
1: 얘기 안 끝났거든.
4: 썩 보기 좋은 건 아닌데.
5: 좋아, 얘들아. 다들 뭘 해야 할지 알지? 우주비행선 발사! 기가빌더 출동!
1: 너무 긴장이야.
3: 게다가 너무 위험해.
1: 다행인 건 화성 놀이터 재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
5: 이 고철 덩어리들을 화성으로 가져가려면 뭔가 담을 게 필요해.
1: 딱 맞는 게 있어. 기가 우주 가방 작동! 난 준비성이 철저하거든.
6: 우주 쓰레기를 주워 출발!
1: 잡았어.
3: 우주 쓰레기 발견. 크레인 작동.

0: 그럼 그렇지. 우주에서 자원을 모으고 있었어. 새로운 자원은 그게 뭐든 모두 내 거야. 공격 준비!
1: 기가 우주 가방이 꽉 찼어! 수고했어, 기가 빌더. 놀이터가 뭐야? 놀이공원도 즐길 수 있을 만큼 고철을 잔뜩 모았어.
2: 좋아! 놀이터를 완성하자!
0: 날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해줘서 고마워.
1: 포보가 기가 우주 가방을 뺏어갔어.
3: 안 돼, 그럴 순 없지. 그 고철로 놀이터를 만들 거란 말이야.
0: 안 돼, 화성에 있는 모든 특별한 자원은 다 내 거라고. 내 거!
1: 특별하다고?
3: 이 바이트님을 이길 수 없어. 난 힘센 곰이라고.
0: 어? 어? 이게 뭐야? 다 우주 쓰레기잖아.
1: 어떻게, 큰일 났어. 우주 쓰레기가 어디로 떨어질지 확인해봤는데 테라시티로 향하고 있어. 고철들이 돔에 부딪히면 테라시티는 다 망가질 거야.
4: 빨리 막아야 해.
3: 기가 빌더 변신!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몬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0: 메라시티 시민 여러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저건 그냥 커다란 우주 고철 덩어리들이 떨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 말했나?
1: 하나도 빠짐없이 꼭 잡아야 해. 한 조각이라도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나.
2: 너무 많은데.
1: 나한테 그물이 있어.
2: 그물? 그물로 뭘 할 건데?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그물이랑 장비를 줄래?
1: 알았어, 포키.

우후! 쓰레기를 더 붙이면 크게 만들 수 있어!

0: 구철 한 조각을 놓쳤나 봐. 도움이 떨어지겠어.
1: 부스터 작동!
2: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1: 누가 지나가게 해준대. 조금만 더.
2: 말했잖아, 걱정할 거 없다니까.
0: 속보입니다! 기가빌더가 놀이터를 다 지었습니다!
3: 모든 고철을 다 사용했어요.
1: 그물까지도요!
2: 그렇다면 K시장이 공식적으로 기가 놀이터 대장을 선언합니다!

0: 오늘은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오늘 밤 유성우가 쏟아져요. 그것도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1: 어? 유성! 즉 별똥달은 혜성의 작은 조각들이 대기에 떨어지며 빛나는데 많이 떨어질 때 이를 유성우라고 부른답니다.
0: 벌써 많은 테라시티 시민들이 유성우를 보려고 모여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가 빌라도 함께하고 있어요.
1: 아, 빨리 별똥별을 보고 싶다.
2: 별똥별이라니 진짜 예쁠 거야. 너무 신나.
3: 그냥 돌덩어리가 떨어지는 건데 뭐가 신나?
1: 그냥 돌덩어리? 어? 유성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0: 아비, 혹시 오늘 유성우 이벤트에 대해 더 전할 말 있나요?
4: 그럼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재밌는 전통이 있는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사람들 말로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기가 들던 팀이 커다란 전망대를 지을 거예요.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별똥별을 잘 볼 수 있고 또 마음껏 소원을 빌 수 있게 말이에요.
5: 우와, 나 소원 빌 거 진짜 많은데.
1: 어? 그럼 나는 소원 10개 빌 거야. 아니, 20개!
4: 기가 빌더, 이제 테라시티에서 가장 높은 타워를 지어볼까?
6: 좋아! 다 같이 지어보자!
4: 땅파기 대장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7: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4: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8: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9: 자, 쌍콕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4: 그리고 하늘이라는 스타 스키!
10: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6: 기가 빌더 출동!
4: 자, 그럼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타워를 아주 높이 쌓아 올리고 꼭대기에는 전망대를 만드는 거야. 모든 사람이 별똥별을 잘 볼 수가 있게.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쉽게 올라갈 수 있게 하자. 다들 이해했지?
11: 자, 가자!
12: 우리만 믿어!
13: 출동!

0: 이거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 어? 별똥별이다!
1: 타워가 엄청 높아서 별똥

0: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지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1: 고마워, 화이팅! 잘하고 있어, 스키. 이제 마무리로 최고의 장식을 올릴게.
2: 우리는 하나! 기가빌더 임무 완수!
3: 시민 여러분, 테라시티 별똥별 전망대가 개장했습니다. 우와!

0: 무쇼가 곧 시작되려나 봐요. 저기 첫 번째 별똥별이 보여요.
1: 이야, 엄청난데?
0: 너무 멋져요. 자, 시장님, 딱 지금이에요. 소원을 빌어야 한다면 바로 지금 빌어야 한다고요. 기가 밀더, 어떤 소원 빌었어?
2: 난 매일 새로운 걸 배우게 해달라고 빌었어.
3: 난 예술적 영감을 찾게 해달라고 했어.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4: 난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든 늘 함께 만들게 해달라고 빌었어.
0: 내 첫 번째 소원은 세상에서 제일 큰 구멍을 파는 거고, 내 다음 소원은... 보다시피 소원 빌 게 너무 많아.
5: 설마 그 많은 소원을 다 빌었다는 거야? 넌 뭘 빌었어, 스키?
6: 내 소원? 내 소원은 비밀이야.
5: 어, 저기 좀 봐. 우와,
4: 진짜 예뻐.
0: 저렇게 큰 별똥별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
4: 나도.
2: 별똥별은 뭔가 좀 이상한데. 내 계산에 따르면 엄청나게 큰 유성체가 테라시티를 향해 떨어지고 있어.
7: 어쩌지?
0: 그럼 우리가 나서야 해. 우리가 못 막으면 테라시티가 파괴될 거야. 기가 밀도, 빨리 유성체를 막자.
4: 그래.
0: 유성체를 막자! 저 유성체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기가빌더 뿐이에요! 모두 행운을 빌게!
6: 어떡해! 전망대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크잖아!
0: 큰 문제일수록 큰 해결책이 필요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자! 자, 그럼 기가빌더 변신! 기가모빌 발사! 기가빌더 출동!
8: 우리만 믿어!
0: 포키볼 변신 완료!
9: 나이티볼 변신 완료!
0: 레이볼 변신 완료! 스케일볼 변신 완료! 부스터 발사!
2: 저 유성체를 잡아볼까? 그물 하나 발사!
9: 다 같이 그물을 잡고 올라가자.
8: 그래!
0: 기가빌더가 유성체를 꼭 잡아낼 거야.

하지만 유성체 속도가 전혀 안 줄고 있어. 화성은

0: 산조각 난다고?
1: 잘 찍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엄청난 순간에 찍을 수 있는 기회는 절대 흔치 않아. 여러분, 저 거대한 유성이 보이세요?
2: 제인, 대피해야 해, 빨리.
1: 안 돼요.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기가 발사! 이 단단한 별을 쓰는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기가 빌더는 포기하지 않아요.
3: 어린!
1: 걱정 마. 눈에는 눈, 별에는 별이야. 물러서! 지금이야!
3: 와!
1: 안 돼!
0: 유성이 다시 떨어져요! 스킬을 향해 떨어지고 있어요!
4: 아, 어떡하지?
1: 내가 못 막으면 화성 전체가 위험해져!
4: 스킬 위험해! 빨리 피해, 스피! 보배를 구할 수만 있다면 두렵잖아! 기유! 제발 멈춰줘!
0: 스피, 우리가 도와줄게!
5: 이제 이 훈장을 수여하겠습니다. 기가 빌더는 엄청난 용기를 발휘해 우주에서 떨어지는 유성을 막아 테라시티를 구했습니다. 모두 수고 많았어.
1: 여러분, 감사합니다. 테라시티는 우리 모두의 고향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됐다니 정말 기뻐요. 스키, 이번엔 네가 큰 역할을 해줬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어?
4: 처음엔 별똥별이 무서웠는데 무섭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어.
6: 우와, 그럼 별똥별이 소원을 들어준 거네.
4: 맞아, 아니면 키가 더 크게 해달라고 빌까 그랬나?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립중앙박물관장 유홍준입니다. 많은 그 특별 전시실 중에서 지금 온 국민이 좋아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유의 방입니다. 사유의 방은 이 불상 중에서 반가 사유상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금동으로 만든 브론즈로 만든 거의 실물대 크기의 반가 사유상 중에 AD 600년 전후에 만든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반가 사유상의 그 사유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평안한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인데 오기스트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뇌하고 있는 보살상의 모습이거든요. 아주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불가사의하다고 뻔히 표현할 수가 없어요.

두 분을 비교해보면은 한 분은 그 옷을 갖추어서 입은 화려한 보관을 쓰고 있는 아주 현세적인 분인가 하면은 또 한 분은 이 반나신으로 육체가 드러나는 모습에 여기 목덜미에만 선이 하나 딱 가 있는 신체를 드러내

공간에 들어갈지는 모르지만 뒤로 가서 보면은 바닥이 약 5도 정도의 기울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원반이 아니고 타원형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여 있어요. 그래서 뒤에서 보면은 앞쪽으로 쫙 내려가는 그 긴장감을 주었기 때문에 또 천장에는 은하수를 상징하고 있는 조명이 빛나고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모두 다 이 부처님 세계, 절대자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 미소를 감상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내가 그 안내하고 싶은 것은 고려청자실이에요. 고려청자가 왜 유명하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밥그릇 중에서 아직까지 자기를 능가하는 거는 못 만들었습니다. 세라믹을 능가하는 그릇은 못 만들었어요. 우리가 플라스틱 그릇도 쓰지만은 그래도 용기로서 가장 위생적이고 깔끔하고 사용하기 좋은 것은 그거는 자기예요. 청자가 처음 퍼펙트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9세기 중국에서 만들어집니다. 하이테크도 그런 하이테크가 없었어요. 그랬는데 고려 사람들이 중국의 청자를 수입해 쓰다가 우리 자체에서 청자를 만들어서 10세기 넘어서 11세기 되면 퍼펙트한 청자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고려 청자입니다. 기원 10세기에서부터 15세기까지가 청자의 시대인데 이 청자의 시대에 대표적인 중국의 청자하고 고려 청자를 비교해 놓으면은 퀄리티에서 고려 청자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처럼 비치빛으로 빛나는데 고려 청자는 청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루청인 줄 아는데 청자는 그린청입니다. 푸른 신호등의 푸른 빛깔이에요. 이것을 그 당시 중국 사람들은 고려 청자는 비색 청자라고 해서 비치빛이 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자기는 어떤 도자기든 아름다움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빛깔이고, 또 하나는 형태미고, 세 번째는 문양이에요. 근데 청자에서는 이 문양이 효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릇에다가 음각으로 하거나 양각으로 해야 되는데, 음각, 양각을 하면은 빛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한 거가 조각식으로 하는 상형 청자가 발달을 합니다. 형태 자체가 문양화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향로. 이 향로를 보면은 칠보 향로라고 해가지고 위에 지구이 같은 게탁 덮여 연꽃 봉우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형태미도 오묘하지만은 내가 그 향로 보면서 제일 감동받는 거는 이 향로를 받침이고 있는 토끼가 세 마리 있는데 이 토끼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 그 무거운 걸 쥐고 있는데도 아주 가만히 벌스는 그 토끼 같은. 그런 그 유머가 들어가 있는 터치가 이 한국인들만이 보여주고 있는 유머 감각입니다.

상감총자는 상감이라는 것은 새겨 넣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매병이라고 하는 병을 만들고 난 다음에 예, 운항문이라고 하는 구름 새털 구름과 학을 넣으면서 흰색과 검은색을 넣어놨는데 그게 총자하고 그렇게 잘 맞는 거예요. 아주 깔끔하면서 해맑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중국은 일찍 청자를 포기하고 백자로 갔는데 고려에서는 상감청자가 발달되면서 청자의 수명이 100년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저

애병이 처음에는 술병이냐 꽃병이냐 하는 논쟁이 있었는데,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에다가 이게 꽃병이냐 술병이냐의 문의를 넣었더니, 그 당시 박물관장님이 꽃을 꽂으면 꽃병이고 술을 담으면 술병입니다, 이렇게 그 대답을 했어요. 근데 둘다 맞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송나라 때 만들 때에는 술병이었습니다. 근데 송나라 때그 무덤을 중국에서 발굴했는데, 1000년 전에 무덤인데 거기에 숙이 담긴 채 나온 게 있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백자의 시절로 가고, 이 청자는 무덤이나 이런 데서 발견된 골동품이 되니까, 18세기 청나라 때의 문인들이 저 술병을 갖다 놓고 꽃꽂이를 하는데 매화꽃을 많이 꽃꽂이를 했어요. 그래서 매병이라는 이름이 됐던 거죠. 그 청자실에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두 개만 딱 봐도 우리 고려인의 생활감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에는 그림을 보면 어느 박물관이든지 그 대표적인 장르는 회화입니다. 회화실이 좋은 거에는 거기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인문이, 인문정신이 들어있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국민이 좋아하는 게 단원김홍도의 풍속화입니다. 그거는 당시 사람들의 삶을 복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거긴 서당 풍경도 있고, 씨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중에서 씨름을 보면은 올림픽 중계하듯이 이렇게 앵글이 위에서 이렇게 내리비치잖아요. 그랬는데 그두 사람이 씨름을 하면서 청사빠가 들배지기로 들어 올리니까 홍사빠가 안다리를 걸어가지고 들리느냐 꺾이느냐 그 찰나를 그린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누가 청사빠 편이고 누가 홍사빠 편인지가 다 나와 있어요. 저걸 넘어간다고 안타까운 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심쓰라고 용쓰라는 사람이 있죠. 엿장사가 엿이 안 팔려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이 김홍도 그림 속에서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동시 축약으로 돼 있어서 서민들의 삶의 그 채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게 회화실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는 3층에 있는 에밀레종 방으로 가면은 참 멋있습니다. 성덕대왕 신종인데 이 신종의 별명이 에밀레종이죠.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세계의 종 중에서 가장 큰 종이 성덕대왕 신종입니다. 성덕대왕 신종은 무게가 18.9톤입니다. 약 20톤 됩니다. 높이가 3.3m예요. 두께를 보면은 아래쪽은 내 손바닥 되면은 이게 다찰 정도 28cm고 위로 올라가면 11cm 되는 게 이렇게 둥근 형상으로 되어 있죠. 종소리가 여운이 길어요. 맥놀이가 있어요. 그래서 땅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운으로 쭉 가는 거가 1분 이상 퍼집니다. 그 소리의 여운이 에밀레라 뭐 이렇게 들렸던 모양이죠. 근데 이 종소리의 그런 여운을 갖고 있는 것은 한국 종이 갖는 특성이라 기계공학 음향학에서는 코리안 벨은 별도의 학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덕대왕 신종에 보면은 연화당이 이렇게 있는데 바로 그 자리를 쳤을 때만이 원하는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기술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런 정신력, 인문 정신이 있었던 게 우리 8세기 통일신라 문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성덕대왕 신종 재현에는 우리 방에 가게 되면은 그 종이 갖고 있는 과학적인 분석과 모든 내용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는 종소리 세 방을 딱 쳐주는데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을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학자가 그래서 서양의 종은 귀로 감상하는 건데 코리안 베일의 경우에는 마음의 깊이에 울림을 주고 있다 이런 그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을 나오면은 저 아래에 거울못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한국 정원이 전개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 거울못의 정자 하나를 복원하면서 우리 역사의 그 사라진 자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직접 청자로 구워서 청기화로 얹은 것이 지금 거울못에 있는 그 양의정, 청자정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앉아서 거울못을 그 바라보면서 그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참 고요하고 세계 모든 정원에 반드시 필수가 연못이에요. 그 거울이 거울못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이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은 비치는 거, 풍광이 비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비춰본다는 의미를 써서 그 거울못이라는 그 이름을 많이 쓰고, 또 어떤 데에는 그림자못이라고 해서 영지라고도 합니다. 박물관을 보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 거울못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보고 국중박의 아름다운 풍광이 거울못에 비치는 것도 보면서 우리 미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미술에 그리스 로마 조각도 있고 중국 것도 있고 인도네시아 것도 있고 중앙아시아 실크로드의 유물도 있고 일본, 그러니까 세계 문화를 인식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박물관에 오면은 자기가 원하는 세계로 떠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즐기고 있듯이 이 문화의 향기와 그 역사의 자양분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박물관으로 많이들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

0: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의 조건, 사회의 형성하는 과정이 수시로 바뀌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우리 젊은이들이 현재 고뇌와 방황 속에서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미래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A river of Rome.
1: My heart, which clung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0: 전 청와대 수석 셰프 천상현의 제대로 된 한식 한상. 한국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먹는 미역국. 실패 없는 국물 맛에 비법이 담겨있는 소고기 미역국부터 중식과 한식의 콜라보, 색다른 잡채를 선보인다. 쫄깃쫄깃 납작당면에 중화풍 양념으로 감칠맛을 한껏 살린 퓨전 잡채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자, 안녕하세요. 최후배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1: 자, 오늘은 대통령님의 요리사에게 배우는 시간이라 저도 무척 기대가 되는데요.
2: 저도 오늘 광희 씨 찐팬이고요. 예. 저희 와이프도 찐팬이에요. 오늘은 대통령이 진지를 준비하는 것처럼 예. 정성을 다해 한번 차려보겠습니다.
1: 세상에 너무 영광입니다, 셰프님. 자, 오늘은 국 종류 중에서도 베스트 이 미역국을 준비하셨는데요. 네. 자, 언제 올라와도 미역국은 정말 질리지 않는 국 중에서도 항상 베스트셀러예요.
2: 그렇죠.
1: 예. 그럼 재료를 볼까요?
2: 네. 불린 미역. 네. 그리고 국거리 소고기. 네.
1: 자, 이거 불리면 네. 한
2: 불리 한 20g 정도.
1: 20g.
2: 20g이니까 스푼으로 치면 한 1.5스푼 정도에서 예. 4인분 기준이면 한 6에서 8스푼 정도 하시면 되고요.
1: 네. 미역국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간은 어떤 걸로 하실지 궁금해요.
2: 네, 이렇게 국간장. 네. 꽃소금. 네. 소고기 맛 조미료. 네. 다진 마늘. 네. 이렇게 그 필요한 그 양념입니다.
1: 정말 간단한데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양념이 나와서 어떻게 요리를 해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역국은 미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2: 네, 그렇죠. 미역을 한 10분 정도 불린 상태에서 네. 물에 넣어서 바지락바지락 하면은 더 빨리
1: 네.
2: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더 빨리 불어요.
1: 빨리 불어요, 네. 또. 이렇게 하면 몇 분 정도 불라고요?
2: 이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두시고 예. 더 빨리 불게 하려면 바지락바지락 하면 더 빨리 불립니다. 그런 다음에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리로 해서
1: 네. 이렇게. 이게 지금 몇 그램이라고 그랬죠?
2: 20g. 말린 거 20g.
1: 말린 거 20g. 네. 그럼 말린 거 20g에 몇 인분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2: 보통 한 4인분 잡으면 돼요.
1: 4인분. 네,
2: 가족이 요즘 보통 한 뭐 자녀분 두 분, 예. 뭐 엄마, 아빠. 4인분 기준으로 끓이시면은 딱 4인분 기준으로 맛있게. 네.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양이 될 거예요.
1: 준비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무리 이제 이 미역 분량을 말씀해 주셔도 집에서 하면 굉장히 또 어려워서 잘 못 맞춰요.
2: 그렇죠. 그럴 때는 예. 그 우리가 요 예. 집에서 먹는 숟가락으로
1: 불리기 전 미역
2: 그렇죠.
1: 기준, 이제 마른
2: 전
1: 미역.
2: 말린 미역 가지고 하나 반 정도 예. 해서 4인 기준이라고 하면 6개에서 8개 정도 하시면은 끓이면은 예. 또 더 불어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인분이 안 될 것 같아도 네. 그 끓다 보면 이게 불어나기 때문에 4인 가족, 충분히 4인 가족이 먹을 수 있는 양이 됩니다.
1: 자, 이렇게 이제 미역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이 다음에 뭘 하면 될까요?
2: 이런 다음에 먼저 네. 우리가 이제 소고기를 네. 한번 소고기를 볶은 다음에 네. 미역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그럼 소고기 볶으러 가볼까요?
2: 네, 소고기를 볶기 전에 네. 참기름을 먼저 넣어주세요.
1: 맞아요. 이 정도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그렇죠. 계신 것 같아요.
2: 그 볶아주는 이유는 사람들이 왜 참기름을 그 미역국에 먼저 볶을까 하는데 잡내도 제거해주고 예. 볶으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커팅 역할도 해주고
1: 소고기를 먼저 볶는 그렇죠. 이유가 사실은 이 미역국 끓이는 방법은 꼭 알고 있으면 좋아요.
2: 예. 맞아요. 요즘 미역국은 남편이든 예. 와이프든
1: 맞아요.
2: 왜냐하면 누가 생일이면은 그런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1: 어떤?
2: 사실은 미역국 아침에 끓여놔야 되니까.
1: 아 맞아 맞아.
2: 그런 부분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예. 그 음식 중에 하나.
1: 예. 맞아요.
2: 오늘 제가 간편하게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네.
2: 이렇게 참기름에 한 8, 90% 정도 네. 익을 정도로 코팅한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고기를 볶아주시면 돼요.
1: 8, 90%? 네.
2: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익다 보면 마늘을 집어넣는데 네. 마늘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이 조리로 예. 살짝 해서 걷어내도 돼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마늘을 같이 넣고 볶는 게 그 마늘의 그 향도 있고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1: 그럼요, 그럼요.
2: 그 다진 마늘이 들어감으로써 네. 또 이렇게.
1: 혹시나 모를 소고기의 잡내를 잡아주고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미역을 네. 넣어서 같이 볶아드리겠습니다.
1: 네,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이건

0: 사실은 근데 한 번만 질문 또 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뉴욕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총 다섯 분의 대통령님과 네. 이제 같이 계셨다고 했는데 그렇죠. 그럼 매번 우리 대통령님의 생신 때마다 미역국을 끓여주신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미역국은 우리나라 정서상으로는 미역국은 아침에 예. 아침에 이제 무슨 행사가 있어서 못 드신다. 예. 그럼 점심에라도 미역국을 끓여주는 우리나라 식생활이 있는 거
0: 그렇죠.
1: 같아요.
0: 생신 때 네.
1: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0: 그렇죠. 우리 생일에도 이제 누군가가 항상 네. 나를 위해서 미역국 네. 끓여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1: 저는 미역국에 다시물이나 이런 물을 안 넣고 저는 맹물을 넣겠습니다.
0: 그러게요. 네. 뭔가 육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맹물만 넣는 이유가 뭐예요?
1: 맹물을 넣어도 예. 소고기와 미역에서 나오는 그 바다 내염하고 그런 부분들이 다 우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쌀, 우리가 보통 집에서는 쌀뜨물.
0: 맞아요.
1: 뭐 이렇게 뭐 다시국물, 그 네. 멸치국물.
0: 맞아요.
1: 그 멸치국물 하면 오히려 이걸 죽일 수가 있어요. 이 맛 자체를.
0: 오히려.
1: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쌀뜨물 있으면 하면 좋은데 맹물로 해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맛을 만들 수가 있어요.
0: 셰프님, 네. 요 상태로 한번 팔팔 끓이면 되는 거죠?
1: 한번 팔팔 끓인 상태에서 네. 우리가 남은 네. 국간장, 소금, 소고기,
0: 조미료.
1: 네. 넣겠습니다.
0: 자, 지금 한번 팔팔 끓었거든요. 오, 지금 해서, 예. 진짜 맛있는 그 그렇죠. 감칠맛의 향이 올라와요.
1: 그렇죠. 여기서 요 국물을 거품 같은 걸 살짝.
0: 네.
1: 근데 사실은 이 거품이 단백질이에요.
0: 네.
1: 그래서 계속 걷어줄 필요는 없어요. 처음에 좀 했을 때만, 좀 거품 꼈을 때만 살짝 걷어주시고.
0: 네.
1: 미역국은 네. 소금간보다, 뭐야, 우리가 양조간장도 있잖아요. 네. 국간장으로 끓이는 게 가장 시원하고 맛이 좋아요.
0: 이유가 뭐예요?
1: 국간장이 깊은 맛이 있어요.
0: 그래서 색도 탁하게 되지 않고.
1: 탁하지 않고 맑게 나와요.
0: 예.
1: 그리고 우리가 소고기 조미료.
0: 네. 예.
1: 그리고 소금. 네. 예. 꽃소금.
0: 자,
1: 근데 이 꽃소금은 나중에 예. 지금 이렇게 넣어서 약간 짜질 수도 있고 시끄러울 네. 수도 있어요. 그거는 소금으로 약간 바란스를 조정하시면 돼요.
0: 사실은 근데 셰프님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네. 사실은 저희 이제 가정집에서는 다 이 소고기만 조미료 조미료 쓰거든요. 우리가 맛을 위해서.
1: 예.
0: 근데 이제 저희는 요리 프로그램이잖아요. 요리 프로그램은 사실은 이 소고기 조미료가 나와가지고 사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나와서 조금 놀라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1: 솔직한 예.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근무할 때도 썼고
0: 예.
1: 썼고 설탕, 소금,
0: 예.
1: 조미료 예. 저는 똑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0: 오.
1: 음식의 맛을 적재적소에 적당량만 넣었을 때는 참 감칠맛을 내주시는
0: 한 끗 그렇죠. 그렇죠. 예?
1: 소금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좋죠.
0: 그럼요.
1: 설탕도 많이 먹으면 안 좋죠.
0: 그럼요.
1: 똑같은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0: 근데 아마 이 소고기 조미료가 들어가서 우리가 덜 짜게 먹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소금으로 다 간을 할
1: 그렇죠. 걸. 이게 조미료가 넣는다는 게 약간 그 저염 음식 많이 넣고 약간 덜 짜게 만들고 예. 감칠맛은 더 내는 효과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집에서 주부님들이 약간

0: 그럼요. 저희 엄마도 넣으세요.
1: 네. 어제 사왔냐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걸.
0: 그러니까 적절한 양이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1: 네. 맞아. 잘 쓰는 사람이 예. 진정한 음식을 잘하는 사람.
0: 아, 그러게, 네. 그러게. 예.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맛있게 또 끓이는데요. 네. 이 상태로 몇 분 정도 더 끓이면 될까요?
1: 이 상태로 저희가 이제 한 소금 끓였잖아요. 예. 끓인 상태에서 이제 그 우리가 국된장, 소금 다 넣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면 바로 먹을 수 있는 네. 그게 됩니다.
0: 자, 30분 맛있게 한번 또 끓여볼게요. 셰프님, 네. 30분 정도 지금 맛있게 끓었어요.
1: 네, 한번 볼게요.
0: 예.
1: 어휴, 맛있게 됐네. 한번 간을 제가 한번 보고요. 네. 아, 짜지 않고 약간 심심하게 잘 됐어요.
0: 아, 그래요?
1: 네, 이렇게 심심하게 잘 됐을 때는 좀 더 끓여주시면 간은 돼요. 여기서 굳이 꽃소금이나 국간장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0: 만약에 좀 간이 좀 세다 싶으면?
1: 아, 간이 세다 그러면 예. 처음에 우리가 육수를 뭘로 사용했어요? 맹물을 사용했잖아요. 예, 예. 맹물 조금 넣어서 그 바란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그거를 그 주부님들은 이거 짠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렇게 막 이렇게 발, 그거 이렇게 막 이렇게 그갈 필요는 없어요.
0: 조급해 하지 않아요.
1: 조급해 안 했죠. 예. 그냥 물만 살짝 부어서 그 바란스를 맞춰주시면은 네. 이런 맛있는 네. 미역국이 될 수 있습니다.
0: 자, 이제 네. 그럼 옮겨 담아볼까요? 네. 자, 옮겨서 맛있는 맛있다. 미역국 담아볼게요. 자, 아니 30분 더 끓여서 그런지 미역이 더 부들부들해진 네, 것 같아요.
1: 부들부들해지고 색도 약간 노르스름하게.
0: 예. 굉장히 진한 국물이 보이는데.
1: 이렇게 해서 이제 끓여놨다가 네. 저녁에 끓여놨다가 아침에 살짝 데펴서 뭐 가족들, 뭐 신랑이나 그 생일일 때 아침에 이렇게 직장 출근할 때 함께 해서 예. 드리면은 아주 사랑받는 남편. 며느리 되겠죠?
0: 네. 굳이 생일이 아니어도 그렇죠. 건강에 좋으니까 항상 그렇죠. 챙겨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역도 푸짐하고 소고기도 푸짐하게 들어갔어요. 국물도 진하고, 그렇죠?
1: 네, 국물도. 냄새가 지금 참기름하고 이렇게 같이.
0: 예.
1: 약간 이게 바다 내음도 나고.
0: 맞아요. 감칠맛 나는 향이. 자, 먹음직스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소고기 미역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린 미역을 찬물에 넣고 주무른 뒤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달군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소고기를 넣어 볶아줍니다. 이렇게 참기름에 소고기를 볶아주면 잡내도 제거되고 코팅이 되어 육즙이 빠지지 않아요. 여기에 다진 마늘과 불린 미역을 넣어 볶다가 물을 넣고 한 소끔 끓여주세요. 미역국이 끓어오르면 거품을 제거한 뒤 국간장과 소금, 소고기 맛 조미료를 넣고 약불에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소고기 미역국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방금 만든 따끈따끈한 잡채가 먹고 싶어도 네. 이 만들기는 어렵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셰프님의 도움을 받아 맛있는 퓨전 잡채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불린 당면, 양파, 네. 청피망, 홍파프리카, 당근, 네. 부추, 표고버섯, 네. 그런 모기버섯이 또 있고.
0: 네. 자, 퓨전 잡채에 필요한 양념을 보면 간장 양념이 의외로 많은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양념을 한번 볼까요?
1: 네. 오늘 약간 중식 스타일에 가미된 양념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예. 굴소스, 예. 노두유, 예. 설탕, 후추, 예. 양조간장, 맛술, 네. 참기름.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야채와 소고기로 만든 퓨전 스타일의 한번 퓨전 당면을 한번 잡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0: 퓨전이라서 그런지 양념도 뭔가 색다르고 간편한데요. 네. 자, 빨리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1: 오늘 야채부터 네. 먼저
0: 썰어 볼까요?
1: 네, 썰어 보겠습니다.
0: 자, 사실 잡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잖아요. 네. 저도 잡채 굉장히 좋아하는데
1: 그렇죠.
0: 잡채 하나가
1: 잡채는 예. 집에서 참 하기가 쉬운 잡채는 1년에 연중 행사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제가 오늘 쉽게 요거만 있으면 잡채는 0.5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돼요.
0: 몰라, 이 멘트가 편집될 것 같긴 하지만 사실 잡채하다가 기분 잡친다는 분 많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1: 왜?
0: 재료도 많고.
1: 왜 잡채냐면은 이게 네. 약간 다 채를 쓸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잘 볶아지는 거죠.
0: 일일이 다 볶아야 되고.
1: 그렇죠, 그렇죠.
0: 손은 많이 가는데 또 맛이 잘 안 나면 그거 먹고 아쉬울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셰프님께서 아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을
1: 잡채가
0: 알려주실 겁니다.
1: 또 이게 의외로 집에서 하기가 주부님들이 손이 안 익으면 빨리 예. 하기가 쉽지 않은 음식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0: 예. 그래서 오늘 셰프님께 특별히

0: 잡채로.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 방법도.
1: 야채만 쓸어 넣으면 예. 5분 내로 나옵니다. 이거. 오.
0: 셰프님, 만약에 집에 있는 채소, 야채가 있다면 그것도 이제 넣어도 되는 건가요?
1: 다, 예, 뭐, 느타리 버섯, 예. 뭐, 생선이 버섯. 예? 야채로 다 응용할 수 있는
0: 그. 요리죠.
1: 요리죠. 예.
0: 오늘은 이 부추. 부추 지금 계절하고 딱 맞는 그쵸, 부추를
1: 부추는
0: 넣어서.
1: 나중에 딱 해서 미리 볶을 때는 제일 나중에 넣어주는 게 부추고요.
0: 예.
1: 표고버섯.
0: 표고버섯도. 표고버섯도. 네. 정말 이 잡채는 버섯이 정말 잘 어울리는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모든 버섯을 넣고 볶아도 맛있네요.
0: 네. 지금 냉장고에 있는 자투리 채소도 그렇죠. 넣으시면 됩니다. 버섯도 송송 썰어서. 예. 어, 벌써 푸근한데요?
1: 그리고 부추는, 예, 부추는? 뭐 먹기 편하게 한 4, 5cm 정도 자르시면.
0: 부추의 향과 맛이 정말 좋죠.
1: 그렇죠. 이렇게 예. 하면 은 예.
0: 채소 준비가 끝났죠.
1: 그리고 이제 소고기를 살짝 우리가 요 양념 간에 예. 한번 그 다진 마늘하고 살짝
0: 볶아볼까요?
1: 네, 다져놓을게요.
0: 아, 다져놔요?
1: 요 묻혀놔가지고 예? 예, 고기에 약간 밑간이 뵐 수 있도록.
0: 아. 네.
1: 이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 요 소고기는 바로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0: 네.
1: 그래서 마늘 조금, 그리고 우리가 간장.
0: 간장.
1: 간장도 예. 조금, 굴소스.
0: 굴소스. 오, 아니 사실 잡채에 굴소스 들어가는 거 처음 봐요.
1: 아, 굴소스는 요즘 집안에 어머는 예. 주부님들 굴소스 두반장은
0: 많이 갖고 계세요.
1: 기본이에요.
0: 네, 맞아요.
1: 볶음밥에도 맞아요. 굴소스 넣고 기본이기 때문에 네? 모든 이제 볶음 요리나 이런 양념에 조금씩 그 사용하시면은 감칠맛도 나고 괜히 그러니까. 좋아요.
0: 조금 네. 사용하는 그렇죠, 게 정말
1: 그렇죠,
0: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잠깐 이렇게 재워두는 네, 거죠.
1: 잠깐 재워놓고
0: 네, 밑간을 한 후에
1: 그렇죠.
0: 자, 이제 재료 준비가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떤 걸 하면 될까요?
1: 일단 한번 이제 고기부터, 소고기부터 한번 네. 볶아볼까요?
0: 그럴까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고기를 줄까요? 이게 다짐육이라고 하나요?
1: 아, 요즘 그 주부님들 집에서 굳이 소고기 사서 뭐 쓸거나 예. 그 국거리를 자를 필요는 없어요.
0: 예.
1: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워낙 잘 돼 있어요.
0: 맞아요.
1: 뭐 채로 썰어져 있고 국거리용으로 쓰여 있고 그런 거 사오셔서 집에서 네. 하시면 돼요.
0: 용도에 따라.
1: 그렇죠.
0: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잡채에 소고기 안 들어가면 섭섭해요.
1: 아, 예. 소고기가 없으면 돼지고기.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또 돼지고기가 없으면은 닭고기 해산물.
0: 예. 자, 이렇게 해서. 자, 이제 잡채의 이제 본격적인 작업이죠. 이제.
1: 그렇죠.
0: 볶기 시작하는.
1: 그렇죠.
0: 자, 걱정이 되는 게 오늘 이 소고기부터 시작해서 여러 채소들을 하나하나 지금 달달 볶아야 되거든요.
1: 아니요. 저는 오늘... 안 그린다.
0: 아, 그래요?
1: 바른다. 보통 우리가 한식 잡채는 예. 하나씩 볶아서 손으로 버무려서 최종 마무리를 하잖아요.
0: 예?
1: 하나씩 볶다 보니까 기름이 들어가다 보면 칼로리가 높아져요. 아,
0: 칼로리 폭발. 네.
1: 근데 중식은 그렇지는 않아요. 다 채를 썰었기 때문에
0: 예?
1: 그 비슷한 채끼리에서 같이 볶아요.

0: 달궈주는 게 좋아요. 달궈줘야지 이게 야채들이 잘 섞이고. 예. 네, 이렇게 해서 다진 마늘을 네. 거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진 마늘을 네.
1: 예, 확실히 다진 마늘이 들어가면 혹시나 뭐 또 이 소고기에 있을 네,
0: 잡내도 잡아주고 예. 우리 또 우리나라 향신료 중에서 마늘 다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입맛에 맞죠.
0: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우리가 썰어놓은 네. 채소.
1: 채소를 넣어볼게요. 네.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소고기가 육안으로 봐도 거의 익은 그렇죠. 상태예요.
0: 자, 이것만 저 부추만 빼고 다 집어넣겠습니다. 네.
1: 이유는 다 아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연하기 때문에.
0: 그렇죠. 자. 예.
1: 잡아드릴게요. 근데 버섯은 왜 안 들어가요?
0: 버섯은 조금 버섯을 지금 넣어버리면 네. 이 간을 했을 때 네. 버섯에만 다 묻을 수가 있어요.
1: 아, 빨아 당기니까.
0: 그렇죠. 간을 빨아 당기니까.
1: 스펀지처럼.
0: 그렇죠.
1: 자, 이렇게.
0: 자, 이런 상태에서 예. 우리가 이제 하나씩 네. 양념을 하나씩 넣겠습니다. 자.
1: 채소와 고기에 자. 먼저 양념을 익히고요.
0: 맛술.
1: 맛술.
0: 양조간장.
1: 양조간장.
0: 그리고 우리 색깔을 낼 수 있는 네. 중국간장. 네. 노두유라고 그러죠.
1: 아, 노두유가 중국간장이에요?
0: 네, 중국간장이에요.
1: 중화요리에 들어가는 그렇죠. 간장.
0: 그리고 굴소스.
1: 굴소스, 맞아요. 이거 구비해 드시면 좋습니다.
0: 그렇죠. 그리고 설탕.
1: 네. 조금의 설탕.
0: 그리고 우리가 조미료. 네. 조금. 한 꼬집. 그리고 후추.
1: 후추.

0: 넣겠습니다.
1: 예.
0: 부추하고
1: 한 번에.
0: 네. 넣고 젓. 그리고 먹이버섯도 넣고. 그리고 볶고 이제 그렇죠. 이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은.
1: 예.
0: 요거는 하루 전에 예. 집에서 이제 다음 날 뭐 당면을 먹겠다 하루 전에 아니면 한 서너 시간 전에 불려 놓으면은 이렇게 네. 돼요.
1: 이게 지금 넓적 당면이에요.
0: 네, 넓적 당면인데 여기 요즘 뭐 우리가 다 형들로 써요. 뭐 마라탕에다 쓰고 짱짱피도 쓰고.
1: 맞아요, 맞아요.
0: 요거 또 우리가 기존 당면보다 또 별미예요.
1: 네. 넓적하게 양념도 그렇죠. 많이 묻을 것 같고.
0: 그렇죠.
1: 만약에 넓적 당면 없으면 집에 있는 당면 써도 되나요?
0: 그렇죠. 상관없어요.
1: 네. 근데 아까 불려놓으셨다고 했는데 네. 불려놓으면 막 이렇게 끊어지거나
0: 안 그래요.
1: 너무 불지 않을까 싶은데
0: 아, 그렇진 않아요.
1: 오, 뜨거운 물만 아니면 되는 건가요?
0: 그렇죠. 찬물에 계속 담가놔도 상관없어요.
1: 네. 지금 10초도 안 됐는데 투명해지고 그렇죠. 있어요.
0: 이게 그만큼 많이 불려졌다는 얘기예요.
1: 예.
0: 자. 그래서 바로 그냥 넣으시면 돼요.
1: 아, 물기를 바로 털고?
0: 네, 털고 바로 넣으시면 돼요.
1: 맞아, 되게 부들부들했어요, 그때 먹어봤을 때도.
0: 그렇죠.
1: 식감이 좋아가지고 쫀득쫀득. 진짜 간단한데요?
0: 그렇죠. 자, 다 됐죠?
1: 이야! 여기서 볶아내면 끝인 거예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볶아내면은 끝인 거죠.
1: 잡채를 이렇게 금세 만들 줄이야. 마지막에 깨까지 올려서 당면에 맛있게 양념이
0: 그렇죠.
1: 됐어요.
0: 더 고소한 맛을 내기 위해서.
1: 예. 잡채를 이렇게 금방 만들다니. 너무, 너무 신기해요.
0: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집에서 할 때 이제 야채를 더 많이 드시고 있다면 야채를 좀 더 넣으면 되죠.
1: 채소를 더 많이 드시고 싶으면?
0: 그렇죠. 요 면. 예. 면도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1: 예.
0: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 뭐 소고기가 없으면 집에 있는 짜투리 음식, 뭐 돼지고기, 해산물 예. 이런 걸 넣어서 만드셔도 돼요.
1: 셰프님, 네. 이 잡채는 만들고 나서 오래 두면은.
0: 아. 보통 한식 잡채는 오래 두고 먹어도 예. 그렇게 많이 마르고 그러진 않아요.
1: 예.
0: 근데 이 잡채는 프라이팬으로 볶은 잡채이기 때문에.
1: 아, 맞아요.
0: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고 좋아요. 그 오래 놔두면은 좀 약간 마르고 약간
1: 예. 좀 뻑뻑해질 것 같은데요.
0: 예. 그래서 바로 먹었을 때
1: 볶는 잡채는
0: 예. 예. 이게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바로 해서 먹을 수 있는
1: 예.
0: 그런 잡채가 퓨전 잡채고 우리가 거의 우리나라에 사는 한식 잡채는 천천히 두고두고 저녁 때까지
1: 저녁 때까지
0: 예. 그날 만든 저녁 때까지 예. 먹을 수 있는 잡채 이렇게 해서 다 완성이 됐습니다.
1: 자 옮겨 담아 볼까요?
0: 네.
1: 이야 진짜 금세했어요 퓨전. 퓨전 잡채. 자, 오늘 만들어 바로 먹기 좋은 요리인 것 같아요. 그쵸? 바로 해서 바로 먹는 퓨전 잡채. 어우, 향이 너무 좋아요.
0: 아니, 그리고 이 면이
1: 예.
0: 되게 어린 남녀노소 다 좋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또 양념도 많이 묻어가지고, 그쵸? 면이 넓다 보니까.
0: 그래서 버섯하고 골고루 바로 예. 해서 먹을 수 있는.
1: 반찬도 되지만 간식처럼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약간 조금 싱겁게
1: 맞아요,
0: 해서
1: 맞아요.
0: 그냥 집에서 우리
1: 파스타 먹듯이,
0: 그렇죠.
1: 면 요리 먹듯이.
0: 우리가 명절 때 보면 아침에 잡채 먼저 해놓으면 잡채부터 먹잖아요.
1: 맞아요.
0: 밥 오기 전에.
1: 집에 있는 재료들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울리는 채소들, 버섯들 해서 맛있게 퓨전 잡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세 만들어 맛있게 먹는 퓨전 잡채가 완성됐습니다.
2: 퓨전 잡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양파, 빨간 파프리카, 피망을 채 썰어줍니다. 당근과 표고버섯을 먹기 좋게 썰고 부추는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주세요. 그런 다음 다진 마늘, 양조간장, 굴소스에 채썬 소고기를 넣고 버무려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미끈한 소고기를 넣어 볶아주세요. 다진 마늘, 맛술, 양파, 피망, 빨간 파프리카, 당근을 넣고 볶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버섯은 양념을 흡수하기 때문에 나중에 넣어 볶아주는 게 좋아요. 맛술, 양조간장, 노두유, 굴소스, 설탕, 조미료, 후춧가루를 넣고 볶다가

0: 고추, 표고버섯, 불린 목이버섯을 넣어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끓는 물에 불린 납작당면을 넣어 데쳐줍니다. 팬에 데친 납작당면을 넣어 볶다가 통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퓨전 잡채가 완성됩니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천상현의 군침 가득 한상. 단백질이 풍부해 고소한 도다리와 향긋한 쑥의 찰떡궁합. 구수하고 진한 국물 맛이 일품인 보양식 도다리 쑥국부터 백전백승 누구나 성공하는 볶음밥 레시피를 공개한다. 새콤한 김치와 짭조름한 햄만 있으면 한 끼 뚝딱 김치볶음밥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유비 비타민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천상현입니다.
1: 네. 셰프님, 네. 이 도다리와 쑥은 안 따지고 먹는 꿀 조합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도다리 쑥국에 들어갈 재료를 볼까요?
2: 네. 도다리 두 마리, 지금 한참 바깥에 나오는 쑥, 네. 무, 네. 그리고 대파, 네. 홍고추, 네. 청양고추, 그리고 육수에 쓰일 물, 네. 그리고 이렇게 멸치 다시, 네. 다시마, 네. 다진 마늘, 양파, 네.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자, 이 된장이 있는 거 보니까 된장국처럼 구수하게 먹는 건가요?
2: 그렇죠. 도다리 쑥국은 된장이 들어가서 아주 네. 담백하게 먹는 예. 도다리 쑥국입니다.
1: 자, 오늘은 도다리 쑥국의 맛에 깊이 빠져보는 시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도다리 쑥국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일단 도다리부터 손질해야겠죠? 네.
2: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자, 준비를 하고. 네.
2: 도다리는 네. 이 껍질이 상당히 촘촘히 박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1: 아, 진짜 촘촘해요. 네. 비닐이.
2: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한번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해주시고 또 뒤로 돌려서 예? 이렇게 해서.
1: 이 배쪽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2: 배쪽, 그렇죠. 있어요. 배쪽도 있어요. 그래서 칼로 예. 다 벗겨내지 못하는 부분은 우리가 잘라내서. 예.
1: 근데 껍질이 아직 그렇죠. 안 벗겼는데 우리가 그래서, 비닐을 벗기지 않았는데 잘라내시는 이유는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예. 요런 잘라서 물에 살짝 데피면은 예. 얇은 요런 그 비닐이 살짝 일어나요.
1: 아 벗기기 쉬워지는구나.
2: 그렇죠.
1: 자, 일단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고
2: 그렇죠.
1: 있습니다.
2: 이렇게 해서 예. 썰어서 한번 이제 물에 한번 살짝만 데치면 돼요.
1: 네, 가볼까요? 네. 자, 아까 비닐이 굉장히 촘촘해서 이 칼로 비닐을 네. 벗겨내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자, 일단 가볼게요. 네. 살짝 데치시다고 네. 하셨으니까.
2: 물이 쫄고 있잖아요. 예.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열.
1: 10초 정도. 네.
2: 이렇게 손으로 보시면은. 네. 이렇게.
1: 오, 진짜네요, 여기.
2: 한번 만져보세요. 예. 여기 있는 점들.
1: 오, 네. 지금 색은 네. 껍질이 벗겨졌는지 네. 안 벗겨졌는지 잘 모르지만 네. 만져보시면
2: 만져보면 예. 이게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예. 살짝 되기 때문에 잔 비닐이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자, 다 된 건 이렇게
1: 비닐이 잘구나.
2: 그렇죠. 자. 손으로 이렇게 한 번씩만 밀어주면 예. 다 떨어져 나가요.
1: 자, 이런 식으로
2: 네, 이런 식으로 오~ 특히 이런 지느러미 부분이 예. 많이 그래 이것도
1: 아니 사실은 근데 도다리 저도 이야기로만 들었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먹어본 건 몇 번 없어요.
2: 아, 도다리가 지금 한참 먹을 때거든요. 예? 봄 도다리라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흰살 생선이다 보니까 되게 담백하고 맑게 또 예. 매운탕을 안 먹잖아요. 도다리는
1: 깔끔하게
2: 네, 깔끔하게 된장 넣어서 예. 담백한 맛으로 먹는.
1: 자 이렇게 저희가 비닐을 잘 벗겨봤습니다.
2: 네, 이렇게 하면 깨끗이 예. 먹다가 그냥 비닐이 입에서 이렇게 씹히는 경우가
1: 걸리지 않게.
2: 걸리지 않게
1: 도다리 손질이 지금 다 됐고요. 네. 이제 채소들 한번 썰어볼까요? 네. 오늘 중요한 주인공 쑥.
2: 쑥은 어차피 깨끗이 씻어왔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도다리 쑥국이 익었을 때 마지막에 넣기 위해서 예. 이렇게 이거는 약간 쑥이라기보다도 나무잖아요. 예. 이런 건 과감히 잘라주세요. 굵은 부분은
1: 요 정도 길이로.
2: 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 길지 않은 이런 끝 부분 같은 경우는 예.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약간 뻗실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여기 살짝. 이렇게 잘라서 이런 식으로.
1: 아, 이렇게 하니까 쑥향이 엄청난데요. 자, 이렇게 쑥을 준비했고요.
2: 자, 무.
1: 네.

0: 무는 그냥 0.5cm로 먼저 물을 넣어야지 또 시원한 맛이 우러나잖아요. 그럼 향채처럼 그냥
1: 나박나박 써나봐요.
0: 그렇죠. 이거 뭐 굳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네. 4등분해서 톡 쓸어넣으시면 돼요.
1: 사실 국물 요리에 무가 들어가면 확실히 시원해지는 거 같아요.
0: 그렇죠. 청양고추도 네. 어슷슬기
1: 어슷슬기
0: 홍고추도 어슷슬기
1: 네. 해서 넣고
0: 이거 대파도
1: 대파도 재료가 무엇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0: 그렇죠. 많이 네, 간단해. 꼭 들어가야 될 것만. 그리고 여기 그 도다리는 우리가 또 다시 요 국물을 한번 내야 돼요.
1: 네.
0: 요거에서 우러나는 맛보다 여기 살짝 해놓으면 더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던 맛을 한번.
1: 자, 재료 손질 다 끝났으니까 맛있는 또 국물 한번 내볼까요?
0: 익히고
1: 네.
0: 물을 한 800.
1: 네.
0: 800ml. 근데 여기 집에서 주부님들 800ml 하면 잘 모르잖아요. 종이컵 4개 드시면 돼요.
1: 종이컵 4개.
0: 종이컵으로 4개.
1: 멸치.
0: 네, 멸치.
1: 넣어주시면. 양파가 미국물로 들어가면 좋은 거예요.
0: 그렇죠.
1: 육수에 들어가면.
0: 그 다시 멸치 넣고 다시다 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양파 약간 단맛도 있잖아요.
1: 아, 맞아요.
0: 그리고 약간의 멸치의 그 비린내도 살짝 잡을 수 있고.
1: 예.
0: 그래서 양파, 대파 이런 거 넣어주면 괜찮아요. 더 네. 맛있게. 그래서 요 문제가 끓을 때 넣어줘서
1: 예.
0: 보글보글 끓으면 여기서 이제 그 액 같은 게 나와요.
1: 진액 같은.
0: 네, 진액 같은. 예. 그때는 꺼놓고 나중에 건지시면 돼요. 너무 오래 끓이면 이 물이 이 다시 물이 약간
1: 쓴맛이 약간 나요.
0: 쓴맛도 나고
1: 텁텁해요?
0: 텁텁하고 약간 묽어져요.
1: 오. 그러면 한번 끓고 바로 건져내는
0: 그렇죠.
1: 걸로.
0: 요 마늘가액 넣어서 딱 끓으면 건져내서 이 국물만 쓰면은 아주 깔끔한 그 담백하고 깔끔한 그런 맑은 된장. 네. 도다리국이 되는 거죠.
1: 자, 셰프님,
0: 네.
1: 다시마를 건져내고 몇 분 정도 끓이면 네, 맛있는 국물 우러나나요?
0: 네, 맞아요. 다시마를 네. 계속 같이 끓일 수는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탁한 걸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건져냈고
1: 네.
0: 그 다른 채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더 끓인 다음에
1: 네.
0: 나머지를 채로 다 건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저희가 이제 다시마는 건져냈고요. 10분에 15분 정도 끓여볼게요.
0: 그렇죠.
1: 셰프님,
0: 네.
1: 지금 맛있는 육수가 끓고 있는데
0: 네.
1: 아까 다시마도 건져냈고 저희가 이렇게 재료를 건져냈어요.
0: 네.
1: 다 육수 재료들을 볼까요? 깨끗하게.
0: 와, 이렇게
1: 맑은 국물이에요.
0: 맑은 국물이에요. 여기에 먼저 이제 무는 좀 끓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1: 예.
0: 무부터 한번 넣겠습니다.
1: 저 무부터
0: 물을 넣게 되면 또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아주 좋아요.
1: 이런 국물 요리에 잘 어울리죠.
0: 그렇죠.
1: 자, 무 넣고 무 넣고 몇 분 정도 끓일까요?
0: 물을 끓는 시간 한 5분 정도.
1: 5분 정도 익을 때까지.
0: 그래. 그래서 익을 때까지 익고 해야지 바로 우리가 해서 먹고 무는 솔직히 한 1, 20분 이상 끓여야지만 약간 물러지거든요.
1: 부드럽게.
0: 그래서 먼저 물 넣고 시원한 맛도 좀 빼내고
1: 네.
0: 그렇게 해서 무부터 먼저 넣고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1: 어? 셰프님,
0: 네.
1: 무가 어느 정도 익었어요, 이제.
0: 네, 뭐야. 제가 한번 어느 정도나 익었는지
1: 네.
0: 살짝 꺼내서 한번 우리 주부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1: 오늘 저희가 국물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완전히 물러지지는 않아요. 5분 10분에서
1: 예.
0: 여기서 나중에 이제 그 도다리
1: 다른 재료들이.
0: 생선 넣고 다른 걸 넣으면 저희가 먹을 때 되면 아주 부드러운
1: 예.
0: 무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눌렀을 때 요 정도 살짝만 눌러도 살짝 쭉 들어가잖아요.
1: 예.
0: 여기 제가 봤을 때는 한 50% 정도 익은 거예요. 요 정도에 있을 때
1: 네.
0: 그 양념을 해서 도다리를 네. 같이 넣어서 그 국을 끓여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1: 자, 이제 한번 양념을 넣어볼까요?
0: 넣어볼까요? 자, 우리가 된장을
1: 네.
0: 한번 이렇게 해서
1: 된장을 또 체에서 풀어요?
0: 네. 오늘은 또 주부님들이나 이렇게 된장도 이렇게 뭐 이렇게 둥둥 뜨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체에서 예. 하는 것도 괜찮아요.
1: 이왕에 오늘 국물을 깨끗하게 낸
0: 그렇죠.
1: 김에 한번 다 깨끗하게 먹어볼게요.
0: 그렇죠.
1: 깔끔하게
0: 이런 식으로
1: 예. 이 된장 다 좋아하시는 분들 넣고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렇죠? 된장은 이렇게 물리지가 않고 깔끔해요.
1: 예.
0: 그리고 이 도다리랑은 또 궁합이 그렇게 잘 맞아요.
1: 그러게요. 자, 오늘은 어떤 된장을 사용하신 거예요?
0: 오늘은 재래식 된장.
1: 재래식 된장. 네.
0: 그러니까 요즘 집에서 된장 담는 다 있으면 그 된장으로 하셔도 되고요.
1: 네.
0: 없으면 요즘 워낙 또 마트에 가도 너무 잘 나와요.
1: 예. 염도를 좀 조절하셔서.
0: 그렇죠.
1: 될 것 같습니다. 오, 향이 굉장히 구수해요, 네. 지금.
0: 네, 여기에 나중에
1: 예.
0: 도다리 넣고
1: 네.
0: 쑥 넣으면은 또 환상의 또 이 냄새가 나요.
1: 환상의 조합이군요.
0: 네.
1: 아니 국물만 보고 이렇게 군침 도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 깔끔하게 주시고요.
0: 넣고 우리가,
1: 네.
0: 우리가 이 맑은 국은 국간장으로.
1: 네.
0: 국간장으로.
1: 맑은 국 국간장으로. 저도 이제 국간장하고 진간장하고 그렇죠. 구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0: 네, 헷갈려요. 예. 그리고 맛술.
1: 예, 맛술 넣고.
0: 소금.
1: 오, 예.
0: 소금은 예. 저는 지금 넣었잖아요. 예? 소금은 나중에 넣으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나중에 간을 보시고 네. 좀 싱겁다면 드시고 또 이제 된장이 어느 정도 들어가서 간이 돼 있다. 그럼 굳이 소금 넣을 필요는 없어요.
1: 간을 보시고
0: 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1: 예. 도다리. 도다리 넣습니다.
2: 저희가 한 입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0: 그렇죠.
2: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0: 그렇죠. 우리가 집에서는 이렇게 한 잘라서 한 번 더 가운데. 그 잘라주시면 되고요. 예? 보통 식당 같은 데서는 그냥 길게 그럼요. 그렇게 해서
1: 자, 오늘은 무크게 그렇죠. 맞춰서 한번 썰어봤는데 네. 자, 도다리 들어가고 네. 얼마 정도 이렇게 좀 끓여주나요?
0: 도다리 이제 이렇게 넣으면 이제 불이 그 끓는 게 죽잖아요. 예. 그럼 다시 또 한 소끔 또 끓기 시작하면은 예? 도다리는 계속 끓이면 살이 풀어져서 탁해질 수가 있어요.
1: 오,
0: 그래서 중불에서 약불로 좀 내려주세요. 근데 끓기 시작하면 약간 불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1: 한번 끓기 시작하면 좀 약불로?
0: 그렇죠. 중불로.
1: 아, 중불로 가요.
0: 중불로도 좀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마무리해서는 계속 중불로 끓이면 또 이게 탁탁 치잖아요. 예? 기포가. 예. 그러면서 이게 또 흐트러질 수가 있어요. 살이. 그때 최대한 약불로 또 해주셔서 한 30분 정도 하시면은 예. 먹는데 뼈까지 우러나가지고 되게 맛있는 그 보양식, 생선 보양식이 될 수 있어요. 예. 지금 이 계절에 예. 먹을 수 있는.
1: 딱 맞네. 네. 자, 그럼 한번 끓여볼까요, 저희가? 셰프님, 네. 지금 맛있게 끓고 있는데 네.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0: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한 25분, 30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썰어놓은 네. 향채소.
1: 향채소, 청은, 고추, 네. 대파.
0: 얹어. 넣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1, 2분 정도만
1: 2분
0: 있다가
1: 정도. 식탁에 내기 직전에
0: 그렇죠.
1: 1분 정도만
0: 그렇죠.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네. 한 소끔 다
1: 확실히 셰프님 쑥이 네. 들어가니까 네. 분위기도 달라지고 그렇죠. 향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너무 끓이기 뭐하니까 네. 한 소끔 딱 끓여서 뚜껑 닫아놓고 네. 한번
1: 김을 싹 올리고
0: 네, 김을 올리고 끄겠습니다.
1: 가볼까요?
0: 네.
1: 자, 이야
0: 어우
1: 말로만 듣던 이게 도다리 쑥국이네요.
0: 네, 도다리 쑥국.
1: 예. 진짜 이 쑥의 네, 향이 좋죠. 도다리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지금.
0: 쑥을 너무 오래 끓여버리면 질겨요. 어차피 숨만 죽으면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쑥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랑.
1: 먹어볼게요. 이렇게 담아보겠습니다. 진짜 도다리 살이 부서지지 않고 네. 유지돼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맛이 싹 밴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색이. 된장의 구수한 향도 나면서 네.
0: 쑥 향이 하고 이게 잘 이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네. 지금 제철에
1: 예. 이 도다리가 사실 3, 4, 5월이 제일 좋고요.
0: 그렇죠. 제철이고 예. 꼭 우리가 제철 음식 하잖아요. 네. 꼭 3, 4, 5월에는 한 번은 먹어야 될 보양식 생선이에요.
1: 한번 꼭 네. 드셔보세요. 진짜 향이 너무 좋고 도다리와 쑥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도다리 쑥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도다리는 비늘을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도다리를 넣어 1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넣어 남은 비늘을 제거해주세요. 그런 다음 쑥의 질긴 부분을 제거해줍니다. 무는 나박 썰고 청양고추와 홍고추, 대파는 엿을 썰어줍니다. 냄비에 물과 국멸치, 큼직하게 썬 양파를 넣고 끓으면 다시마, 다진 마늘을 넣어 끓여주세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진액이 나와 국물이 텁텁해지기 때문에 끓으면 건져 멸치 육수를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멸치 육수에 물을 넣어 더 끓여주세요. 여기에 재래식 된장을 체에 받쳐 풀고 국간장, 맛술, 소금, 도다리를 넣어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 대파 넣어 끓이다가 쑥 넣고 1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도다리 쑥국이 완성됩니다.
1: 새콤하게 잘 익은 김치만 있다면 김치볶음밥을 자주 만들어 먹게 되는데요.
0: 그렇죠.
1: 자, 웬만한 반찬이 필요 없는 오늘의 요리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예. 이제 잘 익은 네. 그 김치와 양념, 네. 그리고 김치 국물, 예. 그리고 우리 통조림 햄, 네. 흰밥 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1: 흰밥은
0: 네. 우리가 집에 남다 보면은 우리 주부님들 냉동고에 비닐에서 싸서 보관도 하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 흰밥으로 하는 게 더 밥은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1: 고슬고슬하게.
0: 예, 금방 한 밥보다는 찰져서 볶으기도 힘들고.
1: 자 그리고 양념으로 들어갈 네. 부재료들 한번 볼게요. 네.
0: 계란후라이, 조미김, 네. 참기름, 식용유, 설탕 이렇게 넣어서 같이 그 김치볶음밥을 하면은 예. 아주 맛있는. 남녀노소 좋아하는 네.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먹는 김치볶음밥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김치를 한번 썰어 볼까요? 네. 자, 이 김치 네. 저희가 이제 먹다 남은 김치들이 있어요. 냉장고에 그렇죠. 항상 보면 그렇죠. 조금 쉬어 있는.
0: 그렇죠. 한 1.5cm 정도로 해서 먹기 편하게 너무 또 잘게 자르면은 예. 볶다 보면은 또 씹히는 맛이 하나도 없어져요.
1: 맞아, 맞아. 셰프님, 네. 이 김치볶음밥 언제 먹어도 맛있지 않아요?
0: 맛있어요.
1: 혹시 청와대에서도 김치볶음밥 한 적 있으세요?
0: 손주들.
1: 아, 손주분들.
0: 손주들. 예. 네. 손주들하고 저도 집에서 가끔씩 누가 물어봐요. 예. 집에서 무슨 음식 해주냐. 그럼 저도 김치볶음밥 해준다고 그래요.
1: 자, 김치볶음밥은 언제 먹어도 맛있고 네. 이따금씩 먹어도 맛있고
0: 맛있어요. 그렇죠? 네. 그냥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예. 오늘 김치볶음밥이 우리가 보통 보면은 그냥 바로 후라이팬에 볶아서 밥 넣고 볶잖아요. 예. 그런 거가 아니라 다른 제가 팁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 그렇게 해야지 더 구수하고 더 맛있고 깊은 예.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1: 자, 맛을 내는 팁을 알려준다고요?
0: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예. 김치를 한번 다
1: 자, 먹기 좋은 크기로 한번 썰어봤습니다. 네.
0: 그리고 우리가 통조림 햄. 예. 햄은 사실은 우리 자녀분들은 김치만 해서 볶음밥을 해주면은 네. 안 먹어요.
1: 정확히 아시네요. 네.
0: 그래서 햄을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이거 유혹하는 거죠.
1: 아, 그렇죠.
0: 유혹하는 개념으로 햄을 김치보단 조금 짧게 한 0.7 정도로 해서 네. 깍두기처럼.
1: 통조림 햄이 안 들어가면 좀 섭섭하거든요.
0: 그렇죠.
1: 만약에 집에 통조림 햄 없을 경우에 소세지.
0: 소세지. 뭐 소고기, 다진 소고기. 네. 뭐 돼지, 그 목등심. 예. 이런 걸로 해서 좀 잘게 썰어서 같이 볶아도 예. 맛있어요.
1: 그리고 저는 그 참치 통조림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김치볶음밥 얘기하니까 저도 할 말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0: 아, 집에서 또 입맛 없을 때 간편하게 예. 해 먹을 수 있는 게 또 김치볶음밥이잖아요.
1: 맞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또.
0: 이렇게 해서. 예. 우리가 그 캔으로 된 이런 집에 얼마나 많잖아요.
1: 그렇죠, 햄이요.
0: 명절에 들어와가지고 아주. 또 많고
1: 그렇죠.
0: 그래서 해서
1: 찾아보면 맞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제 재료 손질이 됐는데 네. 맛있게 김치볶음밥을 만들 수 그렇죠. 있는 비법이 있다고 했어요.
0: 그러니까 오늘 포인트는 사실은 김치볶음밥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볶을 수가 있어요.
1: 예.
0: 저는 김치를 네. 한 15분에서 20분을 참기름을 넣고 계속 볶아요.
1: 오. 네. 자, 각자 김치볶음밥을 하는 스타일이 다 다른데 네.
0: 참기름하고 식용유 네. 참기름만 넣으면은. 예, 참기름은 센 불에 금방 타거든요. 네네. 그래서 식용유를 같이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부님들 이렇게 봤을 때는 기름이 너무 많지 않느냐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다 날아가고 증발됩니다.
1: 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어느 정도 들어가줘야 음식이 그렇죠. 맛이 나오니까.
0: 자, 그리고 김치를 예. 이렇게.
1: 사실은 저도 이제 김치볶음밥을 이제 그냥 스케줄 하면서 간단하니까 그렇죠. 많이 먹거든요. 네. 맛있기도 하고.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예전에 먹었던 김치볶음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김치볶음밥이 있어요. 네. 근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레시피가 너무 궁금했는데 아마 이 레시피가 네. 아닐까 싶기도 하고.
0: 이게 김치가 우리가 볶은 김치, 네. 일반 김치, 익은 김치가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입에 딱 먹었을 때 볶은 김치가 맛있어요.
1: 맞아요.
0: 사실은.
1: 맞아요.
0: 우리가 어디 가서 사더라도. 예? 약간 그런 개념의 볶음밥을 하셔야지 맛있는 거예요.
1: 벌써부터 지금 굉장히 좋은, 우리가 좋아하는 그 김치의 그쵸. 향이 나고 있어요. 볶은 김치 향이 나고 있는데. 네,
0: 익었기 때문에 볶으면 볶을수록 그 냄새, 이제 참기름하고 그 냄새가 자꾸 코를 자극을 하는 거죠.
1: 맞아요. 지금 이제 김치에 있는 그 수분이 조금씩 날아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볶아지고 있는데 이 김치 국물을 네. 언제 넣는 거예요?
0: 계속 끓이면 끓일수록 날아가요.
1: 예?
0: 이럴 때 국물을 조금씩.
1: 역시 김치는 버릴 게 없어요.
0: 없어요.
1: 예. 이렇게 해서 이때마다
0: 그렇죠.
1: 수분기가 많이 날아갔다 싶을 그렇죠. 정도 때마다
0: 어차피 계속 끓이면은 이 수분 날아가면서 예. 증발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순도 죽으면서 김치가 딱 이게 한 대기 먹으면은 착착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요.
1: 착착 달라붙는. 네.

0: 어떻게 해 먹으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네. 김치 볶음밥을 넣으면 좋겠네요. 네,
1: 우리도 이제 그 업장에서 네. 업장에서 할 때는 바로 한 밥으로 볶음밥을 안 해요.
0: 너무 찰죠. 네. 그렇죠.
1: 너무 찰지고 해서 좀 하루 쉬었다가 예. 다음 날 이렇게 이제 볶다가 예. 설탕.
0: 예.
2: 이것도 비법이네요. 네.
1: 그리고 우리나라의 아직 입맛이 예. 약간 단짠이잖아요.
0: 예, 맞아요.
1: 그리고 약간 이 설탕의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0: 단맛에.
1: 네, 단맛에. 그리고 또 그렇게 달지도 않아요.
0: 아, 그렇죠.
1: 이 정도 설탕을 넣어도 예. 김치의 그런 맛.
0: 약간 씁쓸한 맛을.
1: 그렇죠. 조금, 예. 씁쓸한 맛 잡아주고 약간 좀 감기는 느낌?
0: 예.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간을 보다가 또 다른 간을 할 재료가 없어요. 네. 간이 조금 부족하다 하면은. 아.
1: 그러면 집에 있는 김치
0: 국물
1: 또 좀 넣으시면 돼요.
0: 따로 양념 재료가 따로
1: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먹다 보면 김치에 간이 돼 있잖아요. 예. 그 간으로 먹는 거예요. 네네. 별도로 뭐 소금이나

0: 네. 옮겨 볼까요?
1: 네. 자, 가겠습니다.
2: 맛있겠다. 사실 특별한 재료가 아니거든요.
1: 아니에요.
2: 우리 집에서 있는 김치인데.
1: 그렇죠. 이 김치의 오늘 김치 볶음의 가장 포인트는 한 15분 정도 예. 참기름 넣고 식용유 넣고 좀 볶아달라. 좀 졸여달라.
2: 예. 네.
1: 그게 오늘 포인트예요.
2: 예.
1: 그럼 누구든지 맛있는 김치볶음밥. 애들이 좋아하는 김치 볶음밥을
0: 만들 수 있죠. 네.
2: 진짜로 이렇게 15분 동안 이렇게 볶았어야 되네. 네.
1: 그리고 요 김치를 볶아놓고 예. 오늘 안 써도 한 2, 3일 가면 괜찮아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2: 그냥 볶은 김치로 드셔도 돼요.
1: 그렇죠. 그렇죠.
2: 이렇게 해서 정말 이제 이렇다 할 재료 없을 때 금세 만들어서 맛있게 그렇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른보다는 예. 솔직히 애들 입맛 까다롭잖아요.
2: 예.
1: 그럴 때 이렇게 예. 한 번씩 해주면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2: 그러게요.
1: 틈 날 때마다 그 김치 볶음밥 해달라고.
2: 그러게.
1: 네, 저희 애들도 그래요.
2: 자, 그리고 셰프님 아까 셰프님이 이렇게 반숙 계란을 준비했어요. 네. 계란 후라이를. 네. 이렇게 또 반숙으로 해야 맛있어요. 그죠? 이렇게.
1: 싹 모자 씌우듯이.
2: 예.
1: 그리고.
2: 자, 이 조미김가루.
1: 조미김가루는.
2: 예.
1: 이렇게 해서.
2: 넣을게요. 네.
1: 그렇죠. 그렇죠.
2: 예.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준비해둔.
1: 쪽파를 열어.
2: 예, 마지막에 쪽파까지 얹으면. 근사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3: 김치볶음밥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배추김치는 잘게 썰고 통조림 햄은 깍둑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참기름, 식용유를 두르고 김치를 넣어 볶다가 김치국물을 넣어가며 15분 정도 볶아주세요. 볶은 김치에 통조림 햄, 파, 설탕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서 잠깐! 볶음밥은 냉장밥이나 냉동밥으로 볶아야 더 잘 볶아지고 맛있어요. 그릇에 김치볶음밥을 담은 뒤 달걀 프라이를 얹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조미김과 송송 썬 쪽파를 올리면 김치볶음밥이 완성됩니다. 천상현 셰프에게 배우는 맛나고 폼나는 반찬 레시피. 밥 두 공기는 기본으로 들어가는 원조 밥도둑 반찬. 빨간 양념에 묻힌 실한 꽃게로 식욕을 자극하는 꽃게 무침부터 된장의 구수한 맛과 향긋한 추나물이 조화로운 추억의 반찬.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추나물 된장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체육의 기업인 강입니다.
1: 예, 천상현입니다.
2: 네. 셰프님.
1: 예.
2: 원조 밥도둑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1: 그렇죠.
2: 이 꽃게 무침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필요한 재료 한번 볼까요?
1: 네. 이렇게 냉동 꽃게.
2: 네, 이게 몇 마리 정도죠?
1: 세 마리요.
2: 세 마리.

0: 세 마리고 양파,
1: 예.
0: 대파, 네. 청양고추, 홍고추, 통깨, 참기름.
1: 네, 이렇게 준비를 했고. 네, 이렇게, 네. 사실 꽃게 무침은 이 매콤 달달한 양념 맛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양념 재료 한번 볼게요.
0: 네, 네. 고춧가루, 고추장, 매실청, 네. 국간장, 네. 참기름, 맛술,
1: 네.
0: 조미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양념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네. 자, 꽃게 손질부터 양념까지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할게요. 자, 그럼 꽃게 손질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자, 장갑 껴주시고.
0: 저는 냉동 꽃게.
1: 예.
0: 로 바로 급속 냉동한 냉동 꽃게로 한번 손질.
1: 냉동 꽃게.
0: 네. 이렇게 해서 이 네. 껍질을 벗겨서.
1: 네.
0: 어우, 알도 많네요.
1: 신선하네요.
0: 그렇죠. 이런 거는 따로 해서 예. 국물 파지 마시고 잘라가지고
1: 네. 요,
0: 집게 다리하고 예. 요, 나중에 용도로 냉동시켜서 국거리, 아. 육수 뽑을 때 쓰면은 예. 아주 좋죠.
1: 자, 여기다 모아주시고 자, 오늘 사용할 부위는 어느 부위인가요?
0: 요 꽃게 어차피 집게 다리는 예. 사람들이 먹지를 못해요. 괜히 먹다가 예. 입 다쳐서 또 승질나고 하니까.
1: 사실 제대로 이 집게 다리를 먹어본 적은 없어요.
0: 없어요.
1: 예. 먹다가 씹다가 괜히 껍질만 많이
0: 그렇죠.
1: 씹지.
0: 그래서 잘라버리고.
1: 양념은 많이
0: 그렇죠.
1: 먹고 그렇죠.
0: 그리고 요 뒷다리도 여기도 다 이렇게 잘라서 여기까지는 다 버리세요. 버린다기보다도 육수용으로.
1: 거기에 생각보다 살이 없어요.
0: 살도 없고 이 버무리는데 그거 하고 사람도 먹지도 않고.
1: 예. 양념만 많이
0: 그렇죠.
1: 먹고.
0: 그렇죠. 그래서 이걸 반을 2등분을 해요.
1: 진짜 먹을 부분만
0: 그렇죠. 이렇게 하고
1: 예.
0: 여기를 살짝 잘라내고 여기에 이제 또 저런 게 많거든요. 저 뭐 이물질
1: 예. 아가미 부분이죠.
0: 그렇죠. 아가미 잘라내시고
1: 예.
0: 살짝 하고 한 번 더
1: 맞아요. 여기 그렇죠. 먹기 좀 크게 해요.
0: 그렇죠. 딱 똑같이
1: 예.
0: 이렇게 해서 물로 살짝 한번 흐르는 예. 물에 예. 씻어주시면은 이렇게 해서
1: 그렇죠. 한 번만 줘볼게요.
0: 그렇죠. 이렇게 해서
1: 예.
0: 그렇죠.
1: 예.
0: 놓고 요 알 같은 경우는 굳이 이게 뺄 필요 없어요. 버무리다가 남으면은 예. 알이랑 같이 양념이 남잖아요.
1: 예?
0: 밥 비벼 먹으면 또 그것처럼 또 맛있는 게 없어요.
1: 그러게요. 자, 이렇게 꽃게 손질을 저희가 했고요. 자, 미리 이렇게 손질해 놓은 게와 함께
0: 네, 그렇죠.
1: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0: 네. 자, 미리 이제 손질은 다 됐습니다.
1: 예.
0: 채소를 한번
1: 손질해 볼게요.
0: 네, 손질해 보겠습니다.
1: 사실은 이 꽃게 네. 요리는 생각나는 거는 뭐 꽃게탕이나 뭐 그죠?
0: 그렇죠. 우리가 보통 꽃게탕, 뭐 꽃게 서울식 그 네. 꽃게 무침도 있고
1: 네.
0: 간장게장도 있고 많지만은 네. 저는 약간 좀 매콤하고
1: 네.
0: 그 깊은 맛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꽃게 무침을 한번 만들어 볶게요.
1: 아, 저 집에서 우리가 게장을 담가 먹기는 굉장히 또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네. 시도를 못 하거든요.
0: 아. 그렇지도 않아요. 이렇게 아, 한번 예. 간장 게장이 힘든 거지 예. 무침은 이 양념으로 예. 무치시면은 다 맛있게 드실 수가 있어요.
1: 예,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네. 된다는 거죠.
0: 제가 하라 저 따라서만 하시면은
1: 네.
0: 전혀
1: 어렵지 않죠.
0: 네, 이렇게 살짝 좀 굵게 찹을 해주시면 돼요.
1: 예, 자, 굵직하게 바로 썰어주시고
0: 네. 그리고.
1: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잖아요.
0: 그렇죠. 단맛이 나죠.
1: 오늘 약간 매콤 달콤한 양념이니까.
0: 예. 양파에서 단맛이 나고 또 지금 햇양파잖아요.
1: 예.
0: 햇양파다 보니까 더 맛있고 몸에 더 좋고.
1: 그러게요.
0: 대파도 2분의 1.
1: 예.
0: 잘라주고 송송송.
1: 양파, 대파, 그다음에 청고추, 홍고추는 그냥 항상 구비해두면
0: 그렇죠.
1: 좋은 것 같아요.
0: 네, 집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향채소들이잖아요.
1: 예.
0: 그리고 뭐 갑자기 뭐 된장찌개, 뭐 김치찌개 다 해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걸로.
1: 예. 이것도 참을 네, 해주는
0: 네,
1: 거죠.
0: 살짝. 네. 그래서 버무려줄 때 이런 것들이 예. 꽃게에 잘 스며들어가지고 맛있는.
1: 맛이 더해지네요.
0: 그렇죠.
1: 이렇게 양파, 대파 이렇게 찹 썰어줬습니다.
0: 그리고

0: 청양고추. 네. 청양고추 얇게 그냥.
1: 얇게. 매콤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죠. 있겠네요. 청양고추까지 넣어주시고. 매운 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청고추 그렇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청고추, 홍고추.
0: 근데 이 고춧가루가 네. 그렇게 보통 매운맛이기 때문에 이 꽃게무침은 네. 약간 매워야지 약간 먹었을 때 그 비린맛도 잡아줄 수가 있어요.
1: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아, 비린맛.
0: 예, 비린맛이 이게 매운 고추가 들어가면 비린맛을 잡아요.
1: 맞아요,
0: 우리가 물 비린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걸 잡을 수가 있어요. 오. 그리고 보통 이게 뭐 그 양조간장 네.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이 오늘 꽃게 무침은 약간 국간장을 쓸 거예요. 그래서 오. 약간 깊은 맛을 낼 수 있게끔.
1: 예. 여러 가지로 또 간단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꽃게 무침 알려주고 계십니다.
0: 이렇게 해서 네. 다 됐어요.
1: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네. 지금.
0: 이렇게 해서 버무려야지
1: 크기들이. 네. 네 이렇게 채소 손질을 해봤고요.
0: 자 양념장을 한번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제일 중요한 양념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0: 우리가 그냥 바로 이 양념 버무릴 수 있는 네. 큰 데다 해서 바로 양념장을 매실청.
1: 매실청. 네. 자연의 단맛을 줄 수 있는 진간장이라고 하셨나요?
0: 네. 국간장.
1: 예.
0: 물엿.
1: 물엿 들어가고요.
0: 고추장.
1: 예. 근데요, 이 꽃게 무침 할 때 고추장이. 아,
0: 고추장이 보통 많이 넣으면 안 좋지만 네. 한 3대 1 비율로 넣으면 고추장 맛을 못 느껴요.
1: 오, 고추장과 고춧가루 네, 비율을.
0: 약간, 네, 그리고 약간 우리 고춧가루가 풍내가 나잖아요. 네. 그걸 좀 그 감소시켜 주는 게 고추장이에요. 오,
1: 3대 1 비율로 네. 고추장과 고춧가루 비율을
0: 일반 감칠맛을 좀 더 느낄 수 있게끔 조미료 살짝.
1: 네.
0: 한 꼬집이죠?
1: 어, 이, 이거면 꽃게 무침의 양념이 끝난 거예요?
0: 끝난 거예요.
1: 야, 이 정도면 금세 이렇게 손질해서 바로 무쳐 먹을 수 있는 거 같은데.
0: 꽃게만 예. 바로 손질하면 요 양념장에 요거 넣고 버무리면 끝나요.
1: 오늘 불도 사용 안 했어요?
0: 안 해요.
1: 야, 아니 꽃게 요리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네. 아니네요, 셰프님.
0: 자, 이거 해서 채소를 한번 예. 다 넣겠습니다.
1: 진짜 간단하다. 이러면 저는 굳이 게장 이렇게 안 사올 것 같아요.
0: 예, 간장, 게장하고 꽃게 예. 무침, 우리가 그냥 빨간 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장단점은 다 있어요.
1: 아, 그렇죠. 물론, 본연의 예, 맛이 있으니까. 맛있고. 오늘은 또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꽃게 무침.
0: 그렇죠. 이게 좀 뻑뻑하죠?
1: 어, 약간. 수분이 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
0: 꽃게를 넣으면서 수분이 나오면서 예. 잘 버무려져요. 지금은 좀 뻑뻑하지만, 예. 자, 꽃게를 넣겠습니다.
1: 예. 어, 그냥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0: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 숟가락, 젓가락으로 버무리는 게 익숙하진 않아요. 어. 보통 손으로 하는 게 익숙한데.
1: 예. 오늘은... 근데 손으로 하다 보면 예. 이 꽃게는 굉장히 또.
0: 이제 뭐... 예, 찢겨가 있어서 예. 찔릴 수가 있는데 예. 그것도 요령이에요. 살살살살 해주시면은.
1: 숟가락으로?
0: 그렇죠.
1: 약간 샐러드 이렇게 버무리듯이. 그렇죠, 그렇죠. 뒤집듯이.
0: 그렇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묻어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진 그 채소들이 예. 이 살 사이로 다 파고 들어가지고 먹으면 이제 매운 맛도 있고 감칠맛도 있고
1: 예.
0: 맞아요.
1: 오, 그냥 중간 중간 잘 섞이네요 이렇게 예. 보니까
0: 잘 섞여 이제 물이 나와서 이제 예. 버무려 주니까 물이 나오는 거예요.
1: 그러게요. 아까는 뻑뻑한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촉촉해 예. 보여요.
0: 이렇게 해 주시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또 참깨.
1: 네. 마지막에 참깨까지. 이렇게 보면 약간 그냥 얼핏 보면 양념 게장 같아요, 그렇죠?
0: 그렇죠. 참기름.
1: 예. 근데요, 네. 오늘은 이렇게 냉동 꽃게를 썼는데 네. 그 만약에 활기가 있다고 하면
0: 활기도 손질해서 냉동을 시켰다 그 다시 이렇게 버무려서 드시면 돼요.
1: 활꽃게 이렇게.
0: 활꽃게는 근데 그 활꽃게를 바로 부치면은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다 빠져나와요.
1: 오.
0: 그래서 이제 버무리기도 힘들고 예? 또 약간 소독하는 개념도 있어요. 냉동고에 들어가야지 거기에 또 안 좋은 것들이 다 죽고 그러기 때문에 예. 냉동고에 한 시간 정도 있다 나오는 게 더 맛있고 좋아요.
1: 알겠습니다. 이렇게 아, 맛있게 예. 무쳤는데 한번 그럼 완성해서 다 먹어볼까요?
0: 네. 예. 아유, 다 됐네요.
1: 진짜 금세 만들었어요.

0: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꽃게 굉장히 좋아하는데
1: 꽃게 맛있어요.
0: 양념게장을 이렇게 맨날 사 먹을 수가 없거든요.
1: 아, 이 꽃게가 예. 양념게장을 우리가 사면은 보통 뭐 미리 만들어져서 예. 사놓은 거는 다 만들어진 거는 막 중국산도 많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철, 저는 항상 그래요. 제철 음식일 때는 좀 비싸더라도 예. 제철 음식 먹는 게 가족들한테나 그렇고 본인한테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0: 바로 만들어서 바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하나씩 잡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남는 우리가 지금 봄 꽃게는 알이 찬 꽃게잖아요. 예. 이렇게 봄을 해보면 알들이 다 빠져나와요.
0: 예.
1: 그걸 밥해주면 또 그 별미예요. 양념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별미예요. 이렇게 해서.
0: 네, 마지막까지 올려볼게요. 아. 우와. 살에 그냥 맛있는 양념 잘 맺는데요. 그렇죠? 너무 모범스러워요.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어차피 햄양파고 하니까 아까 샐러드 개념도 되고. 이렇게 해서 남는 거는.
0: 밥 비벼서요?
1: 밥 비벼서.
0: 네.
1: 그 알이 있기 때문에.
0: 네?
1: 이렇게 해서 드시면은.
0: 좋았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꽃게 무침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꽃게 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꽃게의 등껍질을 떼어내고 집게다리와 아가미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잘라줍니다. 그런 다음 손질한 꽃게를 찬물에 헹궈주세요. 양파는 굵게 다지고 대파는 반 갈은 뒤 다져줍니다. 청양고추, 홍고추도 다져주세요. 매실청, 양조간장, 국간장, 물엿, 고추장, 고춧가루, 조미료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양념에 고추장을 넣어주면 고춧가루의 풋내가 제거돼요. 그런 다음 양념에 손질한 채소를 넣어 섞은 뒤 꽃게를 넣어 섞어주세요. 여기에 통깨, 참기름을 넣고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꽃게 무침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1: 네.
0: 요즘은 시기적으로 나물의 계절이죠.
1: 그렇죠.
0: 자, 영양 많은 취나물 된장 무침을 알아보겠습니다.
1: 네.
0: 자, 재료부터 이렇게, 볼게요. 네.
1: 취나물, 대파, 그 데칠 소금,
0: 네.
1: 참깨, 참기름.
0: 네.
1: 그리고 양념은?
0: 어, 양념이요?
1: 네, 양념. 제르시 된장,
0: 네.
1: 다진 마늘, 매실청, 국간장.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0: 자, 아주 간단하고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자, 몸에 좋은 취나물 요리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자, 셰프님.
1: 네.
0: 자, 취나물. 네. 정말 봄에 먹으면 정말 좋잖아요.
1: 그렇죠.
0: 제철이고.
1: 지금 취나물뿐만 아니라 지금 봄나물들이 마트에 가면은 이제 한 10여 종이 나와 있어요.
0: 그렇죠. 나물의 향연이죠.
1: 네, 봄나물. 나물의 향연이고 취나물의 또 냄새도 좋고.
0: 네, 향이.
1: 우리가 연한 취나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추에
0: 네.
1: 이렇게 하나씩 올려 드셔도 향이 너무 좋아요.
0: 쌈싸 먹을 때도.
1: 그래서 이렇게 큰 거는
0: 네.
1: 익기가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큰 거는 살짝 네. 제거해 주시고
0: 배가 좀 너무 두꺼운
1: 예.
0: 큰 거
1: 그리고 이렇게 큰 거는 한 번씩 이렇게 잘라 주시고
0: 예.
1: 그리고 지금 한참 나올 때는 이게 두꺼워도 그렇게 질기지는 않아요 사실은 손으로 탁탁 눌러도 뿌질어지고 이렇게 이파리가 그 누렇게 뜨지 않는
0: 예.
1: 이런 참나물을 그 마트에 가서 구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벌써부터 이 취나물 향이 굉장히 좋은데
1: 아, 냄새 좋네요.
0: 이거 생으로도 먹을 수 있지만 오늘 네. 이 취나물 된장 무침 할 때는 한번 데치나요?
1: 네. 데치는 이유는 여기에 이제 그 소금을 넣고 데치는 거는 끓는 점을 높게 해서 더 아삭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한번 살짝 데쳐서 풋내도 날릴 겸 살짝 데쳐 한번 데쳐 보겠습니다.
0: 네. 풋내도 날릴 겸 데쳐 보겠습니다.
1: 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으시고.
0: 네. 취나물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
1: 아, 취나물 맛있어요.
0: 네.
1: 그 취나물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게 된장으로도 할 수도 있고,
0: 네.
1: 그냥 맑게 국간장만으로도 할 수도 있고, 고추장으로도 담그시고.
0: 네.
1: 나물 종류는 그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버무릴 수 있는 게 우리나라 봄나물의 특징들이에요.
0: 맞아요.
1: 너무 살짝.
0: 네. 자, 한 얼마 정도 데쳐주면 되나요?
1: 아, 이렇게 해서 30초.
0: 30초.
1: 미만. 30초 안 되게끔.
0: 예.
1: 끓는 물이잖아요.
0: 30초 동안 이 취나물이 몸에 어디에 좋은지.
1: 취나물이요?
0: 예.
1: 취나물은 우리가 보통 봄나물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영양 성분이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0: 오, 맞아요.
1: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향. 향도

0: 있고 예. 약간 그 우리가 뭐 비타민, 칼륨 예. 뭐 그런 성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1: 오, 꼭 먹어야겠네요. 네. 제철일 때.
0: 제철 아니 저는 그래요. 음식을 이렇게 하면서도 제철일 때는 다 먹어봐야 된다.
1: 그럼요.
2: 그렇죠. 한 정도? 네. 어, 색깔도 더 풋풋해진 네. 것 같아요.
0: 예, 소금이 들어가 있는
2: 것 네. 혹시 뭐를 풋내도 날리고. 네.
1: 이렇게 30초 대충 왔습니다. 네. 근데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무침을 할 거면 네. 이거 잘 짜야 되는데 네. 짤 때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나물을 짤 때는.
0: 그쵸. 나물을 짤 때는 꽉 짜야 될 나물이 있고 예? 그리고 중간 정도로 짜야 될 나물이 있고 네. 안 짜야 될 나물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은 세컨 짜요. 세컨 짜는데
1: 세게 짜는데 네.
0: 이
1: 취나물은
0: 그냥 살짝
1: 중간
0: 정도. 왜냐면 이게 너무 물기가 없으면 퍽퍽해서 털어지지가 않아요.
1: 그러겠네요. 그렇죠. 질겨지고.
0: 그렇죠. 이렇게.
1: 이렇게 중간 정도.
0: 그렇죠. 이렇게 정도.
1: 어느 정도 물기가 살짝만. 그러니까 정도만.
0: 눈사람 만들 때 그 눈 이렇게 하잖아요.
1: 눈 뭉칠 정도.
0: 그렇죠.
1: 너무 비유가 좋으셨다.
0: 이렇게 하고 네. 여기 이제 길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한번 털어보세요. 털어보시고 좀 길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한참 처리를 해가지고 두꺼워도 되게 부드러운 것 같아요.
1: 예.
0: 그럼 칼로
1: 먹기 좋은 크기로
0: 두 번 정도.
1: 네.
0: 이렇게
1: 썰었어요.
0: 썰어서
1: 네.
0: 이렇게 넣고
1: 이 향 좋은 취나물
0: 넣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취나물에 들어갈 대파
1: 썰어볼게요.
0: 대파.
1: 아니 근데 이 취나물 왜 대파 하나밖에 안 들어가요? 오늘은 취나물 본연의 맛.
0: 취나물 본연의 맛 느끼기 위해서 된장에 네. 우리 뭐 사찰 음식은 아니지만 네. 그 본연의 맛을 요거는 살짝 그 파랑 섞어서 네. 그리고 다질 거예요. 자, 하시죠.
1: 다져서 들어갑니다.
0: 네, 우리나라 이 향신료가 참 궁합이 잘 맞는 많아요. 뭐 다진 마늘, 대파. 네.
1: 여러 가지가 그렇죠. 많죠, 뭐.
0: 이렇게 해서 크면 그거 아니라 이것도 살짝.
1: 네.
0: 보이는 둥, 마는 둥 해서 물을
1: 쏟았어요. 사실은 저는 4개들 중에 봄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이 봄나물 때문에.
0: 그렇죠.
1: 예. 정말 보면은 맛있는 봄나물이 네. 많으니까.
0: 그러니까 이제 봄 되면은 모든 만물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잖아요.
1: 맞아요. 근데 그중에서도 오늘 취나물로 맛있는 취나물 된장 무침을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0: 그렇죠.
1: 예. 자, 이렇게 취나물하고 대파까지 손질해봤고요. 이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야겠죠?
0: 그렇죠.
1: 양념장 만들어볼게요. 네. 아예 큰 볼 드릴게요.
0: 네. 이 국간장. 네. 네, 국간장.
1: 네.
0: 매실청.
1: 매실청.
0: 다진 마늘. 네. 재래식 된장.
1: 네. 보면은 셰프님은 참 이 된장, 된장을 활용을 잘 하시는 것 네, 같아요. 저는 구수한 맛을.
0: 개인적으로는 고추장보다는 된장이 더 좋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칼칼한 걸 좋아하시면 여기서 또 별미로 한 번은 된장, 한 예. 번은 고추장.
1: 그럼요.
0: 한 번은 좀 그냥 국간장으로만 예, 좀 본연의 또 맛을 살릴 수 있는.
1: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된장으로 맛있게 양념 만들어 봤습니다.
0: 네. 이렇게 했습니다.
1: 네. 이제 바로 이제 무치면
0: 네,
1: 되나요?
0: 바로 무치겠습니다. 취나물을 넣고
1: 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취나물 네. 향도 좋고
0: 이렇게 톨톨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털어주시면 돼요.
1: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 취나물의 식감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0: 그리고 이제 된장하고 잘 어우러져서
1: 예
0: 대파 이런 것도
1: 네
0: 이렇게
1: 대파 넣고 야, 이 된장의 구수한 향 너무 좋은데요.
0: 그렇죠.
1: 약간 이렇게
0: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털어준다고 예, 예. 털어준다고 하죠.
1: 예.
0: 통째
1: 통째도 넣고 참기름까지 참기름. 마지막에
0: 사장님 참기름을 들기름을 좋아하시면 들기름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기름을 좋아하니까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1: 참기름을 넣고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시식을 못하니까 만약에 먹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시식
0: 시식
1: 예
0: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향,
1: 예?
0: 향과 우리의 그 전통적인 그 된장이 어우러진
1: 아주
0: 코러스 맛, 코러스 맛이야, 코러스 맛.
1: 코러스 맛?
0: 네, 된장하고 이 봄의 향.
1: 하모니에 잘 맞다는 건가요?
0: 맞아요. 너무 좋아요.
1: 괜히 물어봐서 나 어려워.

0: 자, 이렇게 해서.
1: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네. 간이 세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셰프님.
0: 간은 제가 한번.
1: 예. 어, 드셔보세요.
0: 제가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1: 이 친함을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0: 먹어보고 정확하게 제가.
1: 예. 어, 아삭아삭 식감이 너무 좋아요.
2: 좋아요.
1: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0: 된장 맛하고 유치나물의 향하고
1: 예.
0: 그 내실청을 넣은 감칠맛하고 오. 너무 좋아요.
1: 조합이 좋구나.
0: 자, 담아보겠습니다.
1: 예. 자, 이것도 바로 만들어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세 만들어서. 진짜 물기도 없고 너무 좋네요. 네. 마지막 양념까지도 올릴게요. 사실 나물 안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도 오늘 치나물 된장무침을 맛있게 먹고 나물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0: 아, 저도 그러면 저 젊은 친구들이 요즘 우리나라 나물 이런 잘 안 먹잖아요.
1: 잘. 맞아요, 맞아요.
0: 솔직히 뭐 인스턴트도 좋아하고 예. 그래서 좀 저도 좀 걱정이에요.
1: 자, 오늘 맛있는 치나물 된장무침 드셔보세요. 자,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치나물 된장무침이 완성됐습니다.
3: 치나물 된장무침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취나물의 질긴 줄기를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취나물을 넣어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취나물을 데쳐주면 아삭함이 살아나요. 데친 취나물을 찬물에 넣어 헹군 뒤 물기를 제거하고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그런 다음 대파를 다져주세요. 국간장, 매실청, 다진 마늘, 재래식 된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취나물을 넣어 무친 뒤 대파를 넣어 무쳐주세요. 여기에 통깨와 참기름을 넣어 무쳐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취나물 된장 무침이 완성됩니다. 온 가족이 눈 돌아갈 천상현의 초스피드 볶음 요리 2종. 제철 맞은 죽순의 아삭한 식감과 맛이 깃든 영양 만점 핫반찬. 황금 양념 굴소스에 볶아 중식 일품 요리 같은 죽순 채소볶음부터 집에서 중화풍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 맛집 안 부러운 특급 레시피. 우리 집이 바로 레스토랑이 되는 중화풍 바지락 볶음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요리 레시피.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찰떡 광입니다.
0: 네, 천상현입니다.
1: 네. 사실 셰프님, 네. 이 죽순을 즐겨하거나 잘 먹는 채소는 아니지만
0: 그쵸.
1: 이 죽순이 워낙 아삭하고 맛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죽순 요리 오늘 재료를 살펴볼게요. 네.
0: 죽순은 4월부터 6월까지 네. 제철이에요. 생죽순은. 그래서 삶은 이게 생죽순.
1: 네.
0: 양파,
1: 네.
0: 표고, 청, 피망, 네. 홍, 파프리카
1: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예요. 네. 자, 재료만 봐도 오늘은 이 중식의 향기가 확 느껴지는데요. 이 양념도 소개해 주세요.
0: 네. 양념은 굴소스,
1: 네.
0: 맛술, 참기름, 다진 네. 마늘, 후추,
1: 네.
0: 통깨 이렇게 영양 만점인
1: 예.
0: 죽순 채소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자, 죽순의 아삭한 돋보이는 영양 만점 반찬.
0: 네.
1: 자, 오늘의 요리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죽순 채소볶음 이제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자, 먼저 죽순부터
0: 네, 삶은 네, 삶은 죽순을 네. 우리가 삶아 놓고 이렇게 놔두면 한 4시간 정도
1: 예.
0: 찬물에 이렇게 담가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온 아린 맛하고
1: 예.
0: 그런 맛을 제거해 주기 하기 위해서 생죽순에서는
1: 아, 이 죽순이 갖고 있는 특유의 그 아린 맛이 나는구나.
0: 네.
1: 그래서 저희가 한번 삶은 다음에 네. 4시간 동안을 이렇게 찬물에 담가 놔봤어요.
0: 네. 네. 네.
1: 자, 색이 확실히 달라요.
0: 네. 약간 그렇죠? 그 여기에 그 성분 아린 맛이 빠지는 거고
1: 예.
0: 그래서 여기 맑은 물 한 4시간 담가 놨던 건 빠졌기 때문에 이걸로 예. 해서 오늘
1: 자.
0: 그 죽순 채소 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네. 자, 4시간 담가 놨던 이 죽순을 가지고 한번 저희가 볶음 만들어 볼게요. 네.
0: 보통 지금은 생죽순이
1: 네.
0: 한참 나오는 철이고 되게 가격도 싸요.
1: 네.
0: 또 온라인에서도 삶아진 죽순들을 많이 또 구입할 수도 있고.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우리가 또 캔에 있는 죽순을
1: 네.
0: 보면 이 안에 하얀 게 많아요. 그거를 잘 제거해서
1: 네.
0: 드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1: 사실 진짜 이 죽순 몸에 좋은 거 다들 알고 있는데 저부터도 요리 프로그램 이렇게 몇 년 했지만 죽순 요리 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0: 그렇죠. 생죽순 먹기 쉽지 않아요.
1: 아, 그럼요.
0: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사고 신실해서.
1: 근데 죽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세요.
0: 그렇죠.
1: 식감도 좋고.
0: 그리고 식감도 좋고 또 예. 죽순으로 할 수 있는 게 볶음 요리도 있지만은 그냥 삶아서 예. 초고추장 찍어 먹는. 오. 초고추장도 찍어 먹을 수 있고 예. 뭐 고추장 양념으로 버무려 먹을 수도 있고.
1: 네.
0: 그렇다. 이거 여러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이 죽순 요리예요.
1: 영양 덩어리라고 하니까.
0: 그렇죠. 이제 다이어트 식품이고.
1: 아, 맞다. 다이어트.
0: 다이어트. 예.
1: 수분 함량 굉장히
0: 수분 함량도 많고 칼륨. 좀 짜게 먹는 사람 이거 먹으면 또 많이 저
1: 배출도
0: 잘 되고.
1: 자, 이렇게 해서 죽순 손질했고요. 네. 저 채소들도 손질해 볼게요.
0: 예. 요 빨강 파프리카는 그냥 어슷슬기로 이렇게 밀어 주시면 돼요.
1: 네.
0: 청도 마찬가지로 네.
1: 써시고
0: 양파는 네. 이렇게 해서 결대로 그냥 한 1cm 정도 사이즈로 이렇게 또 이렇게
1: 양파도 네. 들어가고요 오늘
0: 아, 이 4월달에 다 햇양파 시절에는 예. 양파를 최대한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사실은
1: 제일 맛있으니까
0: 그렇죠
1: 자
0: 적어도
1: 오늘은 네. 재료들을 큼직큼직하게 네. 썰었어요
0: 이렇게 해서 순이 죽으면 이렇게 해서
1: 예.
0: 여기에 또 집에 남는 뭐 버섯 같은 거 예. 다른 채소들도 같이 섞어서 볶아도 상관은 없어요. 오늘 이제 준비한 게 이 정도니까 집에 있는 남는 채소들 같이 네. 해서 볶아도 맛있게 그 죽순 채소 볶음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네. 자 그럼 이제 양념을 만들고 갈까요? 네.
0: 아니요, 양념 안 만들고 네.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오, 네. 바로 네.
0: 자 이동하겠습니다.
1: 이제 금세 네. 조리를 하러 왔는데요. 네.
0: 이렇게 해서 먼저 이 볶음기에서 식용유를 먼저 예. 넣겠습니다.
1: 자, 셰프님
0: 예.
1: 이제 볶음을 할 건데 볶음은 뭐니 뭐니 해도 이 제대로 볶는 게 좀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어떻게 먼저 맛있게 볶을 수 있는지.
0: 그렇죠. 먼저 이 죽순이 예.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기가 있잖아요.
1: 예.
0: 죽순부터 먼저 볶아서 저 수증기를 날려 보내고 예. 다른 야채들 같이 해서 최대한 그 물기가 덜 나오게끔 예. 한번 볶아 보겠습니다.
1: 일단 팬에 불을 올렸는데요. 아, 센 불에서 하나요?
0: 네, 센 불에 합니다.
1: 오.
0: 볶는 요리는 처음에 다 센 불로 해줘야 돼요. 오. 기름이 열이 받아야지만 예. 이 후라이팬을 이렇게 돌리더라도 이게 야채가 돌아오거든요. 오. 근데 집에서는 보통 주부님들이 이렇게 국자로 예. 이렇게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1: 집에서 편하게.
0: 네, 편하게.
1: 자, 처음에 센 불에서 이 죽순을 좀 볶아줄게요. 네. 죽순을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뭔가요?
0: 아, 그 물에 담갔다가 수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넣으면은 이 온도, 이 후라이팬 온도도 떨어뜨릴 뿐더러
1: 예?
0: 이렇게 해서 한번 날려주는 거예요, 한번.
1: 오. 네. 익는 정도 다르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리고 마늘.
1: 예.
0: 마늘을.
1: 드릴게요.
0: 네. 넣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늘.
1: 네, 다진 마늘.
0: 네, 마늘만 넣어주고.
1: 네.
0: 이렇게 넣어주면서 야채.
1: 채소도요?
0: 채소들을 한번 넣겠습니다.
1: 자, 파프리카 넣고,
0: 양파 넣고,
1: 넣고.
0: 표고는 지금 넣어버리면은 네. 약간 그 기름 이런 걸 다 흡수를 해버리면

0: 깨는 거예요?
1: 그렇죠. 이게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되게 많고요. 예. 칼륨도 되게 풍부해요. 예. 그래서 90%가 수분으로 돼 있어가지고 죽순이 저칼로리 웰빙 식품. 네. 그리고 노폐물도 예. 제거해주고.
0: 아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게 다 들어가 있네요.
1: 다 들어가 있어요.
0: 그렇죠?
1: 네.
0: 많이 먹어야겠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1: 아 그렇죠.
0: 항상 이제 죽순은. 맛있게 먹으면 기억이 많이 없어서.
1: 아니, 죽순은, 생죽순은 예. 아린맛만 때문은 되게 맛있어요. 솔직히 광희 씨도 생죽순은 드셔보셨어요, 혹시?
0: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방송을 하면서. 네. 이제 벌칙같이 이렇게 먹었던 것 기억이 있는데. 그래요? 오늘은 굉장히 맛있게 네. 먹어볼게요.
1: 이렇게 해서 맛을 예. 더 넣고. 네. 그래서, 네. 굴소스도 지금 넣어주겠습니다.
0: 네, 확실히 중화요리 느낌이 확실하네요. 네. 굴소스가 들어가는 순간. 고추 넣고요.

0: 약간 집에서 하는 중국 스타일의 중국 음식의 그런 죽순 야채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이네요.
1: 아, 이렇게 하니까 더 느낌이 있네요. 네. 느낌이.
0: 이게 후라이팬 열이 받아야지만 이렇게 야채가 돌아갑니다. 열이 안 받았을 때 절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참기름. 네. 채소는 네. 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채소들이

0: 아니, 뭔가 굉장히 또 분위기가 있어요. 예? 일본 요리집에 나오는 네. 그런 요리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지금.
1: 별것도 아닌데?
0: 맞아. 솔직히 고기 네. 안 들어있거든요?
1: 근데 여기에 오늘의 포인트는 사실 죽순이에요.
2: 그렇죠.
1: 생죽순.
2: 그렇죠.
1: 우리가 집에서는 흔히 못하면 뭐 통조림 죽순을 쓰는데 예. 오늘의 제가 좀 포인트를 주고 싶은 생죽순으로 이렇게 볶았다는
2: 예.
1: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0: 굉장히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일단 물기도 없고요. 오, 아, 죽순이 이렇게 먹음직스러워 보일 줄이야. 셰프님, 네. 들어간 버섯이 이 고기의 식감을 해주니까.
1: 예. 그렇죠. 그냥 몸에 좋은 버섯. 네. 뭐 샐러림 같은 게 되게 많잖아요.
2: 예.
1: 좋기 때문에 양파, 우리 또 피를 맑게 해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채소지만은 네. 몸에 좋은 것들은 여기 다 있어요.
0: 그러게요. 진짜 채소들도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본연의 식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1: 근데 불이 약하면은 네. 여기서 물이 나오고 흐물흐물 해줄 수 있어요.
0: 아, 집세기가 중요하구나.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죽순 채소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죽순 채소 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찬물에 삶은 죽순을 넣어 4시간 정도 담가주세요. 이렇게 삶은 죽순을 찬물에 담가놓으면 아린 맛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죽순을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 빨간 파프리카, 피망은 어슬 썰어주세요. 양파는 굵게 채 썰고 표고버섯은 큼직하게 썰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죽순을 넣어 볶다가 다진 마늘, 피망, 빨간 파프리카, 양파를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맛술, 굴소스, 후춧가루, 표고버섯을 넣고 볶다가 참기름, 통깨를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죽순 채소 볶음이 완성됩니다.
0: 셰프님, 네. 저도 워낙 해물류를 좋아하는데요. 네. 오늘은 오동통한 바지락 요리입니다.
1: 네.
0: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네, 굵은 바지락.
0: 예. 네.
1: 그리고 이제 다진 생강.
0: 네. 조금.
1: 그리고 이제 참기름.
0: 네.
1: 그리고 이제 양파.
0: 네.
1: 그리고 이제 올리브유.
0: 네.
1: 청주 두반장 굴소스 이렇게.
0: 예.
1: 다양하게 양념을 준비해봤습니다.
0: 개운한 맛이 일품인 중화풍 바지락 볶음.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빨리 만들어 볼까요?
1: 네.
0: 자, 일단 오늘의 주인공 이 바지락부터 네.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1: 바지락이 우리가 시중에서 파는 바지락들이 커야지 맛있어요. 좀 마트에 가면 좀 작고
0: 좀 크기가 있네.
1: 네. 그리고 요즘 다 보면은 또 마트나 이렇게 온라인에 파는 거 보면 다 해감된 바지락을 팔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집에서 굳이 뭐 해감을 뭐 하루 전날 뭐 비닐로 까만 비닐로 씌워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0: 소금을 맞춰가지고.
1: 소금을 맞춰서 염분을 예, 예.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 이렇게 다 너무 잘 나와요.
0: 그럼 혹시나 이제 해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1: 해감은 하게 되면은 예. 그 물에 예. 소금물을 염도를 보통 우리가 바닷물 염도에 강하게 해요.
0: 예.
1: 짜게. 그런 다음에 그 까만 비닐로 봉지로
0: 비닐봉지를?
1: 저녁에 딱 덮어놓고
0: 예.
1: 다음날 아침에 이제 그걸 싹 버리면 이제 해감이 된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바닷물인 줄 알고 불순물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0: 토해내는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어두운 줄 알고 예. 까만 비닐봉지를 씌워놓으면은
0: 예.
1: 자기 이제 그 어두운 바닷가에서
0: 예.
1: 자기가 이제 그 불순물을 배출하는
0: 해감을 하는 네. 거죠. 이렇게 이제 해감이 된 저희가.

0: 바지락을 준비했습니다.
1: 자, 오늘 오동통한 바지락 정도, 네. 이 정도의 크기인데.
2: 그렇죠.
1: 자, 요거 이제 바로 이렇게 사용하나요? 어떠세요?
2: 아니요. 이게 지금 바로 사용하면은, 네. 여기 짱기를 갖고 있어요.
1: 네.
2: 그래서 짱기도 갖고 있고, 여기서 또 물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끓는 물에, 네. 여기에 벌어질 정도로만 살짝 데쳐낼 거예요.
1: 살짝.
2: 네. 여기 약간 벌어지기만 하면 건져내면 돼요.
1: 네, 그럼 가볼까요? 네,
2: 가볼게요.
0: 맛있게 먹기 위해 살짝 데쳐보겠습니다.
1: 바지락 이 소리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탁 소리 나네요.
2: 네.
1: 바지락 바지락 소리 나는.
2: 그렇죠.
1: 예.
2: 그렇게 바지락을 넣다가 완전히 이렇게 열려져 있거나 깨져 있는 바지락은 버리세요.
1: 아, 열려 있거나.
2: 네, 왜냐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바지락 하나가 상함으로써 맛을 다 배려요.
0: 아, 신선하지 않은 상태.
2: 그렇죠, 그렇죠.
0: 바지락이구나.
1: 요때 네. 이제 들어간 후에 몇 분 정도 데쳐준대요?
2: 아, 몇 분은 아니고 들어가서 이게 네. 들어가면서 물이 이제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1: 예?
2: 살짝 버려지기 시작하면 그때 건져주시면 돼요.
1: 아, 완전 보시고.
2: 그렇죠, 보시고.
1: 예. 보면서
2: 그렇죠.
1: 입이 싹 벌어질 때,
2: 네, 벌어질 때
1: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2: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짱기를 갖고 있어요, 사실은.
1: 그럴 것 같아요. 네.
2: 그래서 여기서 짱기도 약간 빼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바로 해서 볶아버리면 되게 짜요.
1: 지금도 약간 짱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그렇죠?
2: 그렇죠.
1: 이렇게.
2: 그렇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이제 벌어지잖아요. 이거 시간은 뭐 1분, 2분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벌어졌을 때 네. 건져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벌어지면, 살짝.
1: 이렇게 데쳐내면, 이 바지락살이 굉장히 쫄깃쫄깃해질 것 같아요.
2: 네, 쫄깃쫄깃하고, 이렇게 한 방향으로 돌려야지만, 예? 바지락살이 또 잘 떨어져요.
1: 그리고 비린내도 좀 날아간 것 같아요?
2: 네. 날아가고 또 볶으면서,
1: 예.
2: 또 여기서 이제 맵게 볶으면서,
1: 예.
2: 다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1: 자, 예.
2: 혹시나 해서, 한번 이렇게 냄새를 한번 맡아봐야 돼요.
1: 그러니까 안 나죠?
2: 네, 안 나요.
1: 자, 굉장히 쫄깃쫄깃하게 비린내 날리면서 잘 데쳐봤습니다.
2: 네.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채소.
1: 네.
2: 채소를 또.
1: 썰어볼까요?
2: 썰어보고. 네. 자. 대파.
1: 네. 저희가 이제 셰프님하고 요리하면서 이 대파, 네. 그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2: 그렇죠, 기본이에요.
1: 이 청양고추?
2: 네.
1: 청양고추 안 들어간 적이 없던
2: 거예요. 네, 그냥 1cm 정도로 듬성, 듬성, 예. 듬성, 듬성, 듬성, 듬성, 듬성, 이렇게.
1: 썰고
2: 청양고추도
1: 예
2: 1cm 정도로 듬성 어차피 먹기도 하고 잘게 다질 필요는 없거든요.
1: 예 양파도 넣고
2: 양파도.
1: 이것도 이제 크기를 맞춰 썰어주네요.
2: 그렇죠. 그래서
1: 맞춰주시고 그렇죠. 채소 좀
2: 네, 이렇게 하면 채소 전에 다 됐어요. 이제 한번 자, 중화풍 네. 바지락 볶음 한번 볶아보겠습니다.
1: 바로 볶고 가나요?
2: 네.
1: 네. 아니 사실은 셰프님과 요리하면서 도마에 있었던 시간이 길지 않아서 예. 자 바로 볶아보겠습니다. 네,
2: 재료만 준비가 돼 있으면 바지락만 준비가 돼 있고
1: 네.
2: 요 제가 이제 만드는 기본 양념 두반장하고 굴소스는 집에 냉장고에 보면 항상 한번 사놓으면 1kg씩은 써요.
1: 예예. 예.
2: 그래서
1: 자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구비를 해두고 계시죠.
2: 네.
1: 두반장과 그다음에 이 굴소스.
2: 굴소스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식용유 대신
1: 예.
2: 약간 그 풍미를 느낄 수 있게끔 올리브유를.
1: 자 사실 셰프님께서
2: 네.
1: 오늘 이 중화풍 바지락 볶음할 네. 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볶는 거잖아요.
2: 네.
1: 맛있게 볶을 수 있는 방법.
2: 맛있게 볶을 수 있는 거. 일단은 네. 프라이팬을 식용유를 넣고 최대한 달궈라.
1: 아, 뜨겁게?
2: 네, 뜨겁게.
1: 오, 저도 하나 배운 것 같아요.
2: 네.
1: 맛있게 볶으려면 최대한 불을 세게 뜨겁게 해라.
2: 네.
1: 네.
2: 그래서 이제 여기에
1: 네.
2: 바지락을 넣겠습니다.
1: 넣어볼까요? 저희가 한번 살짝 데쳐낸 바지락 넣겠습니다.
2: 이 국물이.
1: 네. 가진 생강하고 마늘이에요.
2: 생강을 많이 넣으면 약간 그 생강 맛이 강하기 때문에 예. 살짝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1: 혹시나 우리 비린내를
2: 그렇죠.
1: 예.
2: 비린내하고 향신료 역할. 마늘은 좀 많이 넣으세요.
1: 네.
2: 그렇죠. 냄새 맡아보면 약간 지중해 온 느낌 안 드세요?
1: 맞아요,
2: 올리브야.
1: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거 왜 봉골레야?
2: 봉골레.
1: 봉골레 하나.
2: 맞아요.
1: 봉골레 하나.
2: 여기에 이제 파스타 같은 거 해도 상관없어요.

0: 됐죠?
1: 자, 여기에 이제 예. 두반장.
0: 두반장.
1: 청주.
0: 청주 들어가고요.
1: 굴소스.
0: 굴소스.
1: 설탕.
0: 네. 자, 여기 전분은 언제 들어가요, 형님?
1: 전분은 나중에.
0: 나중에.
1: 올라왔을 때.
0: 자, 전분
1: 아, 요거 월남꼬치도 지금 미리 이걸 해버리면 매운 냄새가 좀 날라가요.
0: 어, 예.
1: 그래서 이제 얼추 됐을 때 네. 지금 넣겠습니다.
2: 이 베트남 고추.
1: 그렇죠.
0: 저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구매해 두면 요리에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요.
1: 그렇죠. 요즘 다 요 케이스에 나와가지고 네. 집에 다 쓰시더라고요.
0: 아, 조그만데 아주 매콤한 맛을 그렇죠. 잘 내요.
2: 칼칼하게.
1: 여기에 이제 야채를.
0: 예, 채소 넣을게요. 이미 바지락은 거의 익은 상태일까?
1: 그렇죠.
0: 아까도 데칠 때부터도.
1: 그렇죠.
0: 이제 입을 완벽하게 벌렸고.
1: 그렇죠.
0: 자, 맛있는 양념 재료들과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오, 오늘 알이 커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셰프님. 그렇죠. 조금만 더 넣는 게 뭐예요?
1: 아, 위에, 위에 이제 이 불이 네. 바지락을 해서 센 불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 위에서 올라오는 그 수증기, 그 수증기 열을 네. 밑으로 더 빨리 퍼지게 하기 위해서 오, 살짝 더 부는 건데.
0: 열을 더 가해지기 네, 위해서. 가해지서.
1: 그렇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0: 예.
1: 살짝 예. 됐잖아요. 전분물을
0: 예.
1: 이게 이렇게 해서 전분물 살짝 풀어주는 거예요.
0: 전분물 잘 풀어줄게요. 예. 예.
1: 오케이 해서
0: 자 전분물을 조금 풀어줍니다.
2: 전분 넣을 때 주의할 사항 있을까요, 선생님?
1: 아, 너무 되게 잡아서 넣지 말라. 그러면 뭉쳐버려요.
0: 어, 예.
1: 그러니까 연하게 하더라도 한 두세 번에 걸쳐서.
2: 두세 번에 걸쳐서.
1: 네. 전분물을 내주는 게 좋아요.
2: 아, 한 번에 하지 말고.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연하게 해서.
0: 아, 그러게. 항상 뭉쳐있거든요, 한쪽만.
1: 그렇죠.
0: 어, 확실히 전분 들어가고 난
1: 그렇죠.
0: 전후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1: 딱 잡아주잖아요.
0: 예. 양념이 아예 바지락에 싹 밴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우와.
1: 이렇게 하면은.
0: 네. 다 된 건가요?
1: 다 됐습니다.
0: 자, 바로 불로 옮겨볼까요? 네. 볼게요. 오, 향 너무 좋아요.
1: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0: 예. 아, 정말 이 쫄깃쫄깃한 이 바지락살에 이 맛있는 이 중화풍 이 양념이 이렇게 베겼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1: 와, 이게 가끔씩 별미로.
0: 예.
1: 맥주 한 잔에 이렇게 술안주로 마셔도 좋고
0: 예, 어르신분
1: 네, 그렇죠.
0: 어른분들은 술안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예. 우리 어린 친구들은
1: 어린 친구들은 예. 또 이렇게 해주면은 또 조개 이런 또 안 좋아하잖아요.
0: 네, 처음에
1: 그렇죠. 그렇죠.
0: 예.
1: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0: 유혹
1: 맛있게 해가지고 유혹을 해야지 어쩔 수 없어요.
0: 이렇게 맛있는 거 굳이 유혹해 먹다니 그렇죠.
1: 그렇죠.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세대랑. 틀리잖아요.
0: 저도 이제 와서 이거 바지락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1: 아, 그래요?
0: 예전에는 그냥 뭐 피자 이런 거 좋아했죠. 맛있으니까. 셰프님, 오늘 확실히 이 바지락 살이 큼직큼하게 해서 좋은 네, 것 같아요.
1: 커야지 좋고 작은 걸로 하면은 먹으면서 막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하거든요. 조개를 승질 나더라고요. 사실은.
0: 먹을 게 있어 보이네요. 푸짐하네요, 셰프님.
2: 자, 이렇게 너무나 푸짐한 중화풍 바지락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중화풍 바지락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바지락을 넣고 입을 벌리면 건져집니다. 이렇게 바지락을 살짝 데치면 짠맛과 수분이 제거돼요. 대파는 반 갈라 송송 썰고 청양고추도 송송 썬 뒤 양파는 깍둑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올리브 오일을 두른 뒤 바지락을 넣어 볶다가 다진 생강, 다진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여기에 두반장, 청주, 굴소스, 설탕을 넣어 볶아주세요. 베트남 고추, 청양고추, 대파, 양파를 넣고 볶다가 뚜껑을 덮어 익혀줍니다. 뚜껑을 덮어서 익혀야 열을 골고루 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전분물을 나눠 넣어가며 볶아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중화풍 바지락 볶음이 완성됩니다. 매일 써먹을 수 있는 꿀팁이 가득한 천상연의 황금 레시피. 주꾸미와 닭을 함께 볶았다. 조합부터 식욕을 자극하는 볶음 반찬. 매콤한 양념에 밥 비벼 먹어도 꿀맛. 고소한 주꾸미 닭볶음부터 10분도 안 걸리는 간단한 밑반찬 레시피. 달달하고 매콤한 양념에 순식간에 사라질 마늘종 무침까지. 대통령의 요리사 천상현의 고품격 한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막내 아들 강희입니다.
1: 네, 천상현입니다.
2: 네. 셰프님. 네. 지금 먹는 제철 주꾸미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잖아요.
1: 그렇죠.
2: 네. 닭고기까지 넣어서 더 꿀맛일 것 같은데. 네. 자, 오늘의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네. 주꾸미. 네. 닭다리살. 네. 양배추. 네. 양파. 당근.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
2: 네, 이렇게 채소가 준비가 됐고요. 그다음에 매콤한 양념장은 뭐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1: 네, 이렇게 양념장으로는 고춧가루, 네. 뭐 고추장, 물엿, 다진 마늘, 간장, 뭐 통깨, 참기름. 네. 이렇게 해서 식용유까지 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2: 자, 오늘 저녁에 만들면 딱 좋은 메뉴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보겠습니다. 셰프님, 네. 제가 좋아하는 닭볶음, 네. 쭈꾸미 볶음,
1: 쭈꾸미
2: 두 개가 합쳐졌잖아요. 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채소부터
1: 볼까요? 채소부터. 양배추는 그냥 우리가 먹기 편하게, 네. 한 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 항상 이렇게 짜투리 남아있는, 그렇죠. 양배추들이 있어요. 다 못 먹어요 항상. 아,
1: 그리고 네. 당근은 우리가 뭐 볶음용으로 얇게.
2: 네. 근데 그냥 먹으면 조금 안 땡기는데, 안 먹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볶음할 때 너무.
1: 네, 볶아서 먹으면은.
2: 네. 맛있게 먹어야죠.
1: 맛있게 또 먹게 되고, 우리 자녀분들도 할 수 없이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2: 할 수 없이.
1: 할 수 없이.
2: 아니, 우리 자녀분들도 맛있게 먹어요.
1: 그리고 양파. 예. 네. 적당한 그게 한 1cm 정도.
2: 네.
1: 그리고 대파. 대파. 대파는 그냥 머슴을 기로.
2: 예. 자, 오늘도 이렇게 보면 재료의 크기를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해서.
2: 네. 그 다음에 청양고추.
1: 네. 우리 청양고추.
2: 아니, 청양고추예요?
1: 네, 청양고추 어슷슬기로.
2: 네, 칼칼하게 아주 그냥 매콤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이게 볶음 요리는 약간, 네. 칼칼한 맛이, 고춧가루로 내지 못하는 칼칼한 맛이 있어야지만. 맞아요. 또.
2: 느끼함을 잡아줘요. 네.
1: 또 입에서 착착 감기는 맛도 있고.
2: 네.
1: 이렇게 해서.
2: 기호에 따라 가감하시고요. 네. 채소 손질 끝났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우리 닭고기와 쭈꾸미를 손질할, 그렇죠. 텐데요. 먼저 닭고기부터 해볼까요? 네. 자.
1: 닭고기는 우리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흔히 요즘, 네. 진공팩 잘 돼 있어가지고, 네. 이게 잘 나와요.
2: 맞아요.
1: 그냥 한 입 크기로
2: 큼직큼직하게. 네, 그렇죠.
1: 지금은 이렇게 좀 약간 커 보이는 것 같아도, 네. 막상 그 후라이팬에
2: 보여주세요. 예. 아, 어느 정도 크기가 좋은지
1: 이렇게 좀 커 보이잖아요. 네. 근데 후라이팬이 이거 요거보다 한 70% 정도, 70% 정도밖에 안 돼. 30% 정도 줄어들어요.
2: 3분의 1이 줄어드는,
1: 예, 그렇죠.
2: 거죠.
1: 네. 그럼 이제 큼직하게.
2: 예.
1: 그렇죠.
2: 닭고기 오랜만에 이렇게 먹으니까 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1: 그렇죠? 닭은 남녀노소 어린이, 예. 어른 다 좋아하는.
2: 그럼요, 그럼요. 그런. 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식재료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1: 쭈꾸미.
2: 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우리 쭈꾸미를 쭈꾸미. 한번 손질해볼게요. 쭈꾸미 몇 마리예요?
1: 쭈꾸미 세 마리예요.
2: 세 마리요.
1: 작은 사이즈라면 한 2분의 1만 잘라서 바로 해도 되는데, 네. 너무 작지가 않아서 이렇게 해서 그냥 먹기 편하게 한 다리가, 네. 두 쪽씩 있게끔, 네. 이렇게 해서.
2: 셰프님, 이 쭈꾸미는 지금이 제철인가요?
1: 지금이 제철이죠.
2: 오.
1: 지금이 제철이고, 이 쭈꾸미도 먹을 수 있는 철이, 네. 한 달 반 정도밖에 없어요.
2: 이때 진짜 즐겨야 되네요.
1: 그렇죠. 눈 빼내고,
2: 예.
1: 잘못하면 이게 먹물이 터지거든요.
2: 깔끔하게.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머리 빼고, 네. 자르고.
2: 셰프님도 쭈꾸미, 네. 좋아하세요?
1: 네, 저 쭈꾸미. 예. 쭈꾸미 뭐, 원래 뭐, 낙지 사촌이 뭐 쭈꾸미라고 그러는데, 예. 낙지, 뭐 쭈꾸미, 오징어 다 좋아합니다. 해산물 다 좋아해요.
2: 셰프님, 네. 사실은 이 쭈꾸미와, 네. 닭고기의 조합이 새로우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어떻게 또 조합이 잘 어울러지는지.
1: 근데 그 우리가

0: 오삼불고기 있잖아요.
1: 어, 예.
0: 오징어, 삼겹살.
1: 예.
0: 그리고 낙곱새.
1: 예.
0: 똑같은 개념이죠. 이거 축구미랑 닭, 육류, 예. 해물.
1: 오.
0: 잘 맞는 궁합이에요, 사실.
2: 안 어울릴 이유가 없는데.
0: 예, 안 어울릴 일은 없어요.
2: 이게 안 먹어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자. 이렇게 저희가 쭈꾸미까지 손질을 해봤습니다.
0: 네. 쭈꾸미는 네. 우리가 볶다 보면 물이 많이 나와요.
1: 아, 맞아요.
0: 그래서 살짝 물기를 좀 안 나오게끔 살짝 데쳐서
1: 네?
0: 좀 건져 놓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볶을 때 물이 안 나와야지 좀
1: 이렇게
0: 그렇죠. 볶을 수 있는 게 약간 빡빡해야지 물 줄줄 흐르면 좀 그래요.
1: 그럼요. 사실. 볶음에 이렇게 물, 수분이 너무 많은
0: 그렇죠.
1: 별로예요.
0: 그래서 쭈꾸미는 한번 이쪽에서 물 끓고 있으니까 한번.
1: 네.
2: 쭈꾸미 네. 굉장히 또 연하기 때문에
0: 그렇죠.
2: 금세 데쳐야 될 것 같은데 자
0: 네. 금방.
2: 얼마큼 데치면 될까요?
0: 넣었다가 한 15초? 10초, 아, 15초.
2: 바로 들어갔다 나오는
0: 그렇죠.
2: 거예요?
0: 너무 오래 삶으면 여기 맛이 다 빠져버리니까 네. 바로 한 10초.
2: 예를 들면 우리가 왜 목욕탕에서 찬물에 갑자기
0: 그렇죠.
2: 들어가잖아요.
0: 온탕
2: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0: 그렇죠. 온탕 냉탕 가는 느낌.
2: 아, 온탕 냉탕.
0: 그렇죠.
1: 예. 바로 나왔어요. 네.
2: 그리고 그러면, 확실히 살짝 익은 것 같아요.
0: 네. 예, 이래야지 볶을 때 물기가 안 빠져요. 그리고 너무 오래 삶아버리면 예. 쭈꾸미가 가지고 있는 그 담백한 맛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1: 네, 이렇게 해서 준비해 둬볼게요.
0: 네, 이렇게 이제 채소하고
1: 네.
0: 쭈꾸미, 닭이 준비됐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2: 양념.
0: 양념을 한번 만들어
2: 그럼요.
1: 가보겠습니다.
0: 맛술.
1: 네.
0: 매실죠?
1: 네.
0: 간장.
1: 간장.
0: 고춧가루.
1: 고춧가루.
0: 네.
1: 저 고춧가루 들어가는데 오늘은 또 고추장도 들어가요. 이런 비율이
0: 그렇죠. 비율이 이렇게 고춧가루만 넣으면 약간 풍내도 나고
1: 네.
0: 사실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숙성시켜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사실은 볶음 요리 그 다대기는
1: 네.
0: 양념은 네 양념은
1: 아니, 고춧가루가 살 풀려야 되는구나.
0: 네. 그리고 네. 마늘도 넣고
1: 네.
0: 고추장.
1: 셰프님
0: 네.
1: 이 고춧가루와 고추장의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0: 아 오늘도 요 3:1.
1: 3:1.
0: 네.
1: 예. 3:1 비율하면 제일 네. 맛있다고 합니다.
0: 그렇죠. 설탕.
1: 예. 약간의 설탕을 네. 넣어주시고.
0: 물엿. 물엿, 설탕을 넣는데 왜 또 물엿을 넣느냐. 근데
1: 예.
0: 설탕 단맛하고 물엿 단맛은 약간의 그 차이가 있어요.
1: 어떻게 생각해요?
0: 그리고, 그러니까 강한 설탕, 그 단맛을 내기 위해 설탕을 넣어야 되는 거고요.
1: 네.
0: 물엿은 그 음식의 다른 양념이랑 풍미를 더 돋궈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1: 네. 항상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확히 안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1: 예.
0: 그렇죠.
1: 고추까지 해서
0: 이렇게 해서 버무리죠.
1: 예. 사실은 이제 비율을 좀 잘한 거지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0: 예. 다 집에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사실은 이제 숙련된 뭐 음식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따로따로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1: 예.
0: 근데 조금 서툴다 하면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서 하는 게
1: 그 만들어서
0: 예, 만들기도 하는 게 편해요. 사실은
1: 맞아요.
2: 이게 이렇게 조리를 하면서 이런 양념을 넣다 보면 고루고루 안 퍼질 때도 있고
0: 그렇죠.
2: 뭉쳐있을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0: 그렇죠.
2: 이제 제일 중요한 우리 양념장까지 만들었습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1: 예
0: 만들었어요.
2: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을 볶아봐야겠죠?
0: 예, 볶아보겠습니다.
1: 예.
2: 자 가보겠습니다. 쭈꾸미 닭볶음.
1: 식용유 좀 두르나요?
0: 네, 식용유를 좀 두르야죠.
1: 그리고 불은 최대한 세게.
0: 세게. 예. 처음에 센 불 하세요. 그러다 진짜 옆에 좀 탄다 그러면 그때 살짝 줄이면 돼요.
1: 오.
0: 볶음 요리는 세야지 온도가 낮으면 야채에서 물 나와.
1: 그러니까 채소에서 물이 네. 너무 나와서 제가 항상 실패했던 그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1: 혹시나 고춧가루에 양념 이런 거 탈까봐서 네. 약하게 했다가 그냥. 네.
0: 그리고 요렇게 닭하고 쭈꾸미랑 같이 있으면 같이 절대 먼저 같이 볶으시면 안 돼요.
1: 네.
0: 아니, 이 닭이 안 익어요.
1: 어,
0: 의외로 오래 익어요.
1: 이제 쭈꾸미는 질겨지고. 그쵸?
0: 네, 질겨지고.
1: 같이 익히면.
0: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달궈지면은
1: 닭부터. 네.
2: 셰프님은 네. 해산물, 그 다음에 소고기, 돼지고기,
0: 네.
2: 닭고기 중에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0: 저는 닭고기를 제일 좋아해요.
1: 아, 진짜로요?
0: 네. 왜냐면 닭이, 우리가 닭의 염분하고 감칠맛이 있는데,
1: 네.
0: 돼지고기, 소고기, 닭 중에 감칠맛이 가장 있는 게 닭이에요.
1: 오.
0: 가죽 있는. 몸속에 가진 면. 그래서
1: 네.
0: 닭을 좋아해요.
2: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이
0: 네.
2: 오늘 이렇게 또 닭을 이용해서
0: 네.
2: 고기를 이용해서 네, 해주셨습니다. 닭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을 때 다른 재료들이 들어가요?
0: 아, 닭고기가 거의 한 80-90% 익었을 때.
2: 거의 익었을 때요?
0: 거의 있어요. 왜냐면
1: 네.
0: 닭이 우리가 얼핏 봐가지고 그냥 노릇으로만 한다 안 익어요. 닭이 의외로 안 익어요.
1: 맞아요.
0: 삼겹살보다도 안 익어요.

0: 그 닭갈비는 좀 얇잖아요. 예. 이 정도 두께면은 오래 걸려요. 네,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해서 노릇노릇하게 예. 다 두께져가면서.
1: 지금 맛있는 닭고기가 있는 향이 나는데. 네. 향이 너무 좋아요.
0: 이렇게 해서 지금도 안 돼요. 조금 더 색깔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1: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그렇죠? 네.
0: 근데 집에서는 이제 어머님들은 그냥 먼저 넣고 그냥 뿌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러면 큰 실수예요. 이거 안 익어요.
1: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죠. 이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느 정도 익어 먹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여기서 채소를 예. 넣겠습니다.
1: 쭈꾸미는 맨 마지막에 넣고 채소를?
0: 채소는 다 넣지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청양고추나 이런 걸 미리 넣으면 청양고추 매운맛이 날아가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예. 이거 좀 단단한 채소. 양배추, 그렇죠. 당근, 당근. 양배추.

0: 행복해서 양념장에 과연 잘 풀릴까 싶었는데
1: 채소에도 물 나오고 하니까 네. 풀어져요.
0: 근데 수분이 거의 없었어요.
1: 수분이 있으면은 이게 섞여요. 양념 맛이 제대로 된 양념 맛이에요. 불을 약하게 하고
0: 겉돌죠. 네. 예.
1: 그래서 이제 얼추 양념 뱉으면 여기서 이제
2: 쭈꾸미를
1: 넣겠습니다.
0: 네. 저희가 한번 고, 맛있게 데쳐낸
1: 그리고 채소도 예. 채소도 다 넣겠습니다.
0: 아무리 채소 네. 넣을게요. 사실은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매콤한 게 땡길 때가 많아요.
1: 그렇죠.
0: 입맛도 없을 때도 있고 그때 내일 주말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좋죠. 같이 해서 여기다 따로 소면 같은 거 네. 삶아서
0: 아니 벌써 들어가니까 굉장히 네. 먹음직스러워 네. 보이는데
1: 여기서
0: 됐습니다.
1: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기름하고 네. 통깨를
0: 셰프님 진짜 쭈꾸미랑 닭고기의 조합은 진짜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1: 아유 드셔보면 맛있어요.
0: 그러게요.
1: 참기름 네. 그리고

0: 엄지수럽죠?
1: 예.
0: 꼭 전분으로 이렇게 농도를 잡는 느낌이잖아요.
1: 그러게요. 진짜 수분이 없어요. 와, 대단합니다, 정말. 자,
0: 이렇게 해서.
1: 예. 옮겨볼까요?
0: 네. 완성됐습니다.
2: 가보겠습니다.
1: 진짜 정말 맛있게 볶아줬습니다.
2: 예. 쭈꾸미 닭볶음.
1: 아니, 시식이 없어서 너무 아쉽긴 해요.
2: 진짜 맛있어 보입니다. 아니, 우리가 좋아하는 닭볶음이랑 우리가 좋아하는 이 쭈꾸미 볶음. 여기 합쳐진 거잖아요.
0: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쭈꾸미하고 닭인데, 우리가 오징어하고 삼겹살 볶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양념 맛도 똑같아요.
1: 예.
0: 이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볶으셔도 돼요. 이 양념에.
1: 오. 떠나간 입맛 다시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더워가지고 힘들었는데.
0: 아.
1: 이럴 때 또 채소도 같이 먹고, 그쵸? 어?
0: 맞아요. 여기서 양배추를 좋아하시면 양배추 좀 더 넣으셔도 되고, 예. 양파. 흰양파 요즘 또 한참 쭈꾸미랑 같이 나올 때 철이거든요.
1: 예.
0: 양파랑 해서 같이 드셔도 되고, 맛있을 것 같아요.
2: 진짜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예.
1: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쭈꾸미 닭볶음이 완성됐습니다.
3: 오늘의 요리, 쭈꾸미 닭볶음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양배추는 먹기 좋게 썰고 당근은 얇게 반달 썰어주세요. 양파는 큼직하게 채 썰고 대파, 청양고추,

0: 홍고추는 어슬 썰어줍니다. 닭다리 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주꾸미는 다리를 먹기 좋게 썰고 머리 부분의 내장은 제거해줍니다. 끓는 물에 주꾸미를 넣어 15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이렇게 주꾸미를 살짝 데치면 볶을 때 수분이 덜 나와요. 그런 다음 맛술, 매실청, 진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고추장, 설탕, 물엿, 후춧가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닭다리살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양배추, 당근, 양파를 넣어 볶아줍니다. 양념을 넣고 볶다가 데친 주꾸미, 대파, 청양고추, 홍고추를 넣어 볶아주세요. 참기름, 통깨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주꾸미 닭볶음이 완성됩니다.
1: 셰프님, 네. 이 마늘종 무침은 만들기가 무섭게 없어지는 단골 밑반찬인데요.
2: 그렇죠.
1: 재료를 살펴볼까요?
2: 네. 재료가 많이 없죠?
1: 네.
2: 되게 좀 소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1: 그쵸?
2: 간단하고 맛있습니다.
1: 예.
2: 그리고 마늘종, 뭐 참기름,
1: 네.
2: 참깨, 꽃소금.
1: 예. 그다음 바로 양념 재료 갈까요?
2: 네, 양념.
1: 매콤 달달해야 되죠.
2: 그렇죠. 그래서 고추장, 매실청, 간장, 네. 고춧가루, 뭐 설탕.
1: 예.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순식간에 없어지는
2: 그렇죠.
1: 소득이죠.
2: 그렇죠.
1: 자, 그럼 너무나 맛있는 마늘종 무침 만들어볼까요? 자, 그럼 마늘종부터 손질해볼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재료예요. 예, 정말로.
2: 아, 정말요?
1: 저는 이제 스케줄 하면서 이제 마늘 정말 좋아하는데 고기 먹을 때 마늘 먹으면 그 다음날 스케줄 좀 어려워요. 이 향이 배가지고.
2: 저도 좋아는 하는데 마늘종은 네. 좋아하는데 네. 마늘을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리더라고요.
1: 아, 맞아요.
2: 그래서 살짝 구워 먹어요.
1: 근데 이제 마늘종은 아무리 먹어도 이제
2: 네, 괜찮아요.
1: 예,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2: 식감도 좋고 아삭아삭하고.
1: 예.
2: 그래서 한번 그 마늘종을 먹기 좋게
1: 네.
2: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가장 좋게 하는 한 4cm 정도, 4, 5cm로 잘라 주시면 돼요.
1: 셰프님, 이 마늘종 반찬은 예전부터 좀 먹었었나요?
2: 그렇죠. 예전부터 있던 음식이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예전에는 이제 고추장, 이렇게 오늘 하려고 하는
1: 예.
2: 고추장 스타일이고, 요즘은 많이 해서 좀 하얗게 그냥 볶아서 먹는 아, 스타일로 네. 요즘 많이 먹죠.
1: 저도 처음으로 마늘종을 먹어봤던 게 이 마늘종 무침, 빨간 양념을 먹었던 것 같아요.
2: 이렇게 해서 마늘종을 그냥 무치면은, 그러니까 살짝.
1: 예.
2: 순, 이것도 순만 살짝 죽이는 거예요.
1: 예.
2: 순만 죽여서 소금을 넣고 순만 죽여서 찬물에 얼른 씻어서 해야지 감도 더 잘 배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그냥 먹기에는 하나 그 아린 맛
1: 예.
2: 그것도 약간 좀 줄일 수 있고.
1: 너무 아린 네. 맛을 좀 날릴 수 있다.
2: 그렇죠.
1: 자, 가보겠습니다.
2: 그래서 이 소금을 넣는 이유는 제가 끓는 점 더 순간적으로 극대화를 시켜요.
1: 오.
2: 그러면서 모든 채소나 나물 같은 걸 끓이는 거예요. 한번.
1: 예. 자, 지금 마늘종을 데쳐주는 네. 과정을 하고 있는데
2: 네. 이게 데쳐주면은 매운맛이 확 줄고
1: 예.
2: 은은한 또 단맛이 살아요.
1: 오, 은은한 단맛 맞아 있어요. 최근에 네. 네. 한 시간 얼마 정도 데쳐주면 돼요?
2: 20초, 30초, 30초 내로.
1: 예. 거의 들어갔다 나오는 예. 정도.
2: 그렇죠.
1: 너무 오래 있어도
2: 너무 예. 네. 너무 있으면 너무 이게 빠져버려요.
1: 예, 맛있는 게.
2: 생으로도 먹잖아요.
1: 그렇죠. 벌써 그 우리 그 마늘종의 그 특유의 향이 네. 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2: 이렇게 해서.
1: 예. 한 20초에 30초 정도 데쳤습니다.
2: 그렇죠.
1: 자, 이렇게 됐어요. 해서 데쳐봤고요. 색감도 푸릇푸릇하게
2: 네,
1: 나왔어요.
2: 푸릇푸릇하세요. 이걸로 한번.
1: 네. 그래도 넣어볼까요? 자, 이제 마늘종도 데쳐봤는데 네. 이번에 양념을 만들어봐야겠죠. 양념장을.
2: 양념도 식초.
1: 예.
2: 간장.
1: 네.
2: 간장.
1: 매실청.
2: 매실청.
1: 예. 이제 저도 보기만 해도 아는 것 같아요. 예.
2: 설탕.
1: 예. 매콤달콤한 이 양념 간이 중요해요.
2: 그렇죠. 이 마늘종은 또 약간 반대예요. 이 고춧가루가
1: 예?
2: 덜 들어가고
1: 네.
2: 고추장이 좀

0: 많이 들어가요. 고추장, 마늘종을 고춧가루 넣으면 너무 풋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1: 아까 그 볶음이랑
0: 네, 반대라고 생각하는데. 2:1. 2:1 정도. 고추장 2. 예. 고춧가루 1.
1: 예, 2:1 비율.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잘 풀어줘야겠죠? 네. 자, 이제 이 마늘종을 맛있게 한번 묻혀봐야겠죠?
0: 그렇죠. 자.
1: 마늘종을 넣고. 넣고. 진짜 마늘종밖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네. 다른 부대로 안 들어가요. 얼마나 좋아요.
0: 그렇죠. 참깨도.
1: 예. 오.
0: 어우, 냄새가 이제 고추장 냄새랑.
1: 맞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0: 그렇죠. 여기 이제 참기름.
1: 예. 이 마늘종 무침할 때 아까 만들어주셨던 이 양념장의 비율은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네. 요리도 활용하는 거예요.
0: 그렇죠.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버무리는 고추장 양념으로 하는 거.
1: 예.
0: 죽순.
1: 예.
0: 며칠 전에 했던 죽순 채소 볶음 네. 그렇게 같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1: 오.
0: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1: 너무 먹으면서 정말 금세 만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만들고 나면 정말 먹음직스럽고 네. 예. 아, 윤기도 잘잘 흐르는 게 그렇죠.
0: 싸요 또 이게 마늘쪽이 예. 그런 식으로 해서
1: 저는 이거 김밥에 싸먹을 때
0: 김밥에 가시 김밥에 싸 드세요.
1: 예.
0: 진짜 좋아하시라고.
1: 예, 많이 좀 좋아합니다. 예. 한숨 도네요.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마늘종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마늘종 무침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마늘종을 먹기 좋은 길이로 썰어줍니다. 끓는 물에 소금, 마늘종을 넣고 30초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주세요. 마늘종을 데치면 특유의 매운맛은 줄고 단맛이 살아나요. 그런 다음 식초, 진간장, 매실청, 설탕, 고춧가루, 고추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양념에 마늘종을 넣어 무치다가 통깨, 참기름을 넣고 무쳐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마늘종 무침이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유기열 요리연구가의 수제로 만드는 고추장부터 몸에 좋은 천연 조미료까지 한식의 참맛을 알려줄 전통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요즘 사찰 음식 그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우리나라 사찰 음식은 1700년을 이어져 내려온 불교의 생명 존중 사상, 또 절약 정신, 절제 정신 이런 걸 구현해낸 우리의 고유 음식 문화이고요. 지난해에 국가 무형유산으로도 등록이 됐습니다.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사찰이 바로 진관사인데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중들에게 널리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많은 유명인사들이 백악관의 수석 셰프, 미국 전직 대통령 영부인, 벨기에 여왕, 리처드 기어 같은 유명인사들이 찾아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이 진관사의 큰 어른이시고 사찰 음식 명장이신 개호 스님을 오늘 초대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네.

0: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사찰 음식 대중적 인기가 날로 높아져가는 걸 몸으로 느끼시죠?
1: 네.
0: 왜 그렇게 인기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세요?
1: 사찰 음식은요, 자연의 음식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식이선이라고 먹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음식으로서 안 되면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이 사찰 음식은 자연 밥상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 요새 바쁘다 해가지고 음식을 많이 인스턴트도 먹고 여러 가지 먹는데 사찰 음식을 드시면 편안하고 예, 아주 소화도 잘 되고 그래서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수행의 일환이죠?
1: 네, 수행의
0: 불교에서는 네. 사찰 음식을 만드는 것도 먹는 네. 것도 수행의 일환이라고 가르치죠?
1: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행자가 절에 들어와서 가는 곳이 공양간입니다. 공양간에서 제일 처음에 음식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음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지혜로워져요.
0: 그렇죠.
1: 네, 그리고 그 공양을 지으면은 자비스러워지고. 네, 자꾸 이렇게 먹는 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비와 지혜가

0: 깃들어진 음식이 그 사찰 음식이고요. 그래서 수행자가 처음 가는 곳이 공양간인데 만드는 것도 수행이고 먹는 것도 수행이고 마무리하는 과정도 다 수행이라고 봅니다. 네.
1: 그뭐 템플스테이나 뭐 이런 거 이제 일반 대중들이 가서 하면은
0: 네네.
1: 깨끗이 다 먹고
0: 그럼요.
1: 마지막에 물 부어서 싹
0: 아,
1: 깨끗이 씻고
0: 그럼요.
1: 이 과정을 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것의 의미가 뭔가요?
0: 바로 공양이라 그러는데요. 이
1: 그렇죠.
0: 바로라는 거는 우리가 바리떼라는 말 있죠. 바로라는 건 그릇이란 뜻이에요. 바로는. 그리고 공양이라는 건 먹는 건데, 바로 공양을 할 때는 저희들이 마을에서는 편안하게 막 말씀을 많이 하지만 저희들은 무건작법을 합니다.
1: 맞아요.
0: 무건으로 조용히 드시면서 스님네들이 이제 평등 공양이라 그래요. 똑같이 일식 삼천입니다. 가지 수가 한 다섯 가지인데 저희들은 김치 이런 거는 숫자에 안 들어가고 그냥 뭐 시금치 마늘을 무친다든지 두부를 졸인다든지 콩장을 올려가지고 먹으면서 위에 어른들이 이렇게 드시면은 똑같이 밑에 사람까지 같이 드시고 그리고 바루가 사합인데 첫째 바루는 공양을 담고 둘째는 국을 담고 셋째는 청수물이라 해서 설거지하는 물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네 번째는 반찬을 담는데 이걸 먹으면서 저희들은 마지막까지 다 하는데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요 아기들이 불이 나서 활랄 타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한 점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래 마지막에 천수물을 거두러 가는데 설거지에 물을 하잖아요. 설거지에 고춧가루가 이렇게 묻으면은 밖에서 있는 물을 다 나누어 먹습니다. 아기들이 죽는 것보다 우리가 그 물을 갖다 나눠서 드시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쌀한 톨의 소중함.
0: 네,
1: 그렇죠?
0: 일미가 칠근이라 그럽니다. 한 알에 그 무게가 그래서 우리가
1: 칠근?
0: 그런 공덕이 있다는 얘기예요.
1: 7근의 땀과 노력이
0: 네,
1: 들어갔다.
0: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공양을 합니다. 네,
1: 네.
0: 그만큼 전략의 정신도 있어야 되고 그 고춧가루 하나도 버리면 안 되고 다 그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공양하고 있습니다.
1: 네,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면 뭐 일단 뭐 육류나 뭐 이런 살생하는
0: 그렇죠.
1: 그런 건 전혀 없는
0: 네,
1: 거고.
0: 그렇죠.
1: 그렇죠?
0: 네.
1: 또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0: 아, 삼덕이 있습니다.
1: 삼,
0: 덕.
1: 예.
0: 청정유연요법이라 하거든요. 청정이라는 거는 맑음이에요. 그리고 유연하다는 건 부드럽게 익힐 거는 익히고 삶을 건 삶고 요법하다는 건 법답게 해야 되는데 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가짐도 청정해야 된다.
1: 청정,
0: 유연,
1: 유연,
0: 요법.
1: 법이란 거 어떤 법을 말하는
0: 어떤
1: 겁니까?
0: 여기서의 법이라는 건 제대로 갖추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은 식초가 들어가면 설탕이 조금 들어가야 되고 무나물을 무치면은 생채를 무치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단걸 조금 넣어야 되고 생강도 조금 들어가야 되고
1: 아하하.
0: 그러니까 법답게 들어가는 모습을 요법이라 그러는데
1: 네.
0: 우리는 위가 불교인데 모습이 불교여야 되는데 함부로 왜 성격이 막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재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마음도 맑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 좋은 사람이 음식도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음식 만들 때 칼, 물, 불이잖아요.
1: 예.
0: 똑같은 물이라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소가 마시면 우유가 됩니다. 그렇듯이 칼도 수술하기 위해서 집도하면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되지만 살인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리고 불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 불을 세게 하면은 음식이 탑니다.
1: 타죠.
0: 그러니까 조리법이 아주 적정하게 잘해야 되는 게 그게 음식의 요점입니다.
1: 네.
0: 적당하게. 그래서 우리는 적당이란 말을 어른 스님들이 옛날에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할때 옛날 어머님들은 뭐 이렇게 무게를 재서하지 않잖아요. 눈대중, 손대중이라는 이제 눈의
1: 맞습니다.
0: 온도, 손의 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중에 해서 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1: 근데 그게 법대로 다 이어져 내려오는
0: 그렇죠,
1: 거죠.
0: 옛날에. 제가
1: 눈대중,
0: 만든 게
1: 손대중도
0: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옛날부터 내려오는 방법이에요.
1: 그리고 사찰 음식에서는 오신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우선 오신채가 뭐죠?
0: 파,
1: 파,
0: 마늘, 부추.
1: 부추,
0: 양파,
1: 양파,
0: 달래.
1: 달래.
0: 봄 되면 마을 사람들은 달래

0: 향을 찢어 먹고 단열 간장을 만들어 먹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들은 악취가 나니까 수행하는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1: 아,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마늘, 파, 달래 다 냄새가 심한 것들이네요.
0: 그렇죠. 예. 근데 저희들은 세속 사람들이 와서 저희들이 음식 가르칠 때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적당히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는 마시고 내가 먹을 만큼만 드시라 그러지 그것도 먹지 말라고는 안 합니다. 수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1: 수행자들은
0: 네.
1: 이 냄새가 심하고 이런 것들이 수행에
0: 예.
1: 도움이 안 된다.
0: 사법률에 먹지 말라 그랬거든. 익혀서 먹는 거하고 생거 먹는 거하고 성질 많이 부리고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 제가 처음 소개할 때 사찰 음식을 대표하는 사찰이 진관사다라고 그랬는데,
0: 네네.
1: 그건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된 겁니까?
0: 저희들은 1700년 전부터 이렇게 불교가 내려왔잖아요. 저희들은 수륙제를 지내면서 수륙제. 그거는 물과 육지의 모든 영혼들을 달래주고 산 사람은 행복하고 돌아가신 분은 왕생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낼 때 진설하는 음식의 나름이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음식이 쭉 내려오다 보니까 사찰 음식이 되고 그 음식이 또큰 스님들에게 공양하게 되니까 음식이 이렇게 발달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례 음식에서.
1: 아, 근데 뭐 전국에 큰 사찰들 많은데,
0: 네네.
1: 그런 사찰도 나름 뭐 자기 나름의 음식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0: 있는데요.
1: 특히 진관사가 유명한 이유가
0: 네,
1: 뭡니까?
0: 왜냐면 태조 이성계께서 진관사에 오셔가지고 수륙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을 때 거기는 58칸, 3층 58칸이었었어요. 근데 1층, 2층, 3층에는 쭉다 장신애들이 저기 하고 마지막 3층짜리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제사 지낼 수 있게. 그래서 춘추로 한 번씩 제사 지내는 사찰이 진관사다. 그리고 또 조포사를 역할을 했잖아요. 두부 만드는 사찰.
1: 두부?
0: 네. 두부가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진상을 해요.
1: 왕한테?
0: 네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다 마시는데 왕족들은 빨리 돌아가는데 왜 사찰에서는 이렇게 오래 사는가? 장문화가 또 발달됐잖아요.
1: 그렇죠.
0: 콩. 그러니까 그 두부의 밥상의 보약이 두부고 밥상의 눈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죠. 간장입니다. 눈이 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상차림할 때 간장을 놓잖아요. 가운데다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간장을 이렇게 한번 먹으면서 음식을 드시면은 식감도 있고 그게 편안하니까 그렇게 드십니다. 콩의 성정은요. 저희들이 콩이라는 게그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래서 콩을 많이 재배하는데 원래 콩이 새쪽 나거든요. 그러면은 스님네들이 수행을 잘하면은 콩이 네 알이 나옵니다.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수행 잘한다고. 그런 제석천에 콩이 있고 또 저희들은 포중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 포중이라는 거는 보안제집이라는 책이 있는데 1463년도 신숙주가 지은 책이에요. 보안제집이라는 책에 그 신숙주가 지은 책에 거기 일암당 학정 스님이 시승이었었어요. 그전에는 진관사 주지심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성명 스님이 그만두고 성명 스님이 주지심인데 이 학전 스님이 그 유학자들을 모아서 진관사 계곡에서 시회를 열었습니다. 시회를 열때그 주지스님이 두부 포증을 했어요. 두부찜이라 그럽니다.
1: 두부찜을
0: 네, 찜을 했는데 그 두부가 주 재료예요. 두부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갈아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두부를 으깨가지고 쪄가지고 거기다가 소금이라 그러지.
1: 소금.
0: 소금 넣고 까만 깨, 흑임자 깨를 넣고 거기다가 이제 또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으깨가지고 거기다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아까 복복자도 만들고 해피도 서양 사람들이 오면 해피라는 글씨를 써가지고 만드는데
1: 두부찜 위에다가 그 글씨를 이렇게
0: 네, 씁니다. 그래, 복복자를 쓰면은 이 복복자의 의미가 일구전시예요. 한일자.
1: 아, 그 한자를 파자에
0: 네,
1: 보면 그렇게
0: 파자이면
1: 되네요.
0: 한일자고 입구자가 있는
1: 입구자가 있고 밧전자가 있고
0: 네, 보일시자 있잖아요.
1: 보일실자가 있고.
0: 입구자를 두번 씁니다. 명사로 쓸 때는 입이라 그러고 동사를 하는 때는 먹는다.
1: 먹는다.
0: 한 입으로 먹을 밭만 보이면 행복하다.
1: 한 입으로 먹을
0: 밥만
1: 밥만
0: 보이면
1: 보이면
0: 행복하다.
1: 그렇죠.
0: 그
1: 먹을 걱정
0: 행복의 의미가
1: 없으면.
0: 큰게

0: 행복한 게 아니고
1: 예.
0: 내 가까운 곳에 행복은 느끼는 자의 몫이에요.
1: 알겠습니다. 진관사 그러면 두부겠네요.
0: 네네,
1: 대표
0: 두부.
1: 음식이.
0: 네, 두부.
1: 오.
0: 그래서 저는 두부 장아찌도 아주 좋아요.
1: 두부 장아찌.
0: 예, 장아찌를 두부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번철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거를 바짝 구워가지고
1: 구워서.
0: 네, 간장물을 끓여가지고 건고추 있잖아요. 그거 넣고 버섯 좀 넣어가지고 바삭 끓여가지고 거기다 퍼가지고 먹으면은 장아찌가 기가 막힙니다.
1: 처음 들어봤어요.
0: 네, 그런 음식이 아주 정말 자연이 살아 숨쉬는 맛입니다.
1: 조선시대
0: 네.
1: 임금께 진상하던 두부 만들던 곳이니까
0: 네네.
1: 두부를 가지고
0: 네, 여러 가지.
1: 응용을 해서
0: 그럼요.
1: 아주 다양한 음식들이
0: 네네.
1: 나오는군요.
0: 두부찜도 되고, 두부 뭐 조림도 되고, 또 두부 또그 오색 두부도 조림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반찬이라는 건요, 제가 그래도 수학 공식이 아니기 때문에 응용이에요. 여러 가지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혜롭다. 잘하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1: 진관사면
0: 네.
1: 가장 첫 번째 대표 음식이 두부고,
0: 두부,
1: 두
0: 네.
1: 번째 대표 음식은 또 뭡니까?
0: 두 번째는 콩국수.
1: 콩국수.
0: 네, 서리태 콩국수라 그러는데요. 이 콩을, 강화도 콩이 해풍을 맞아서 아주 맛있습니다. 그걸 살짝 삶아가지고 껍질을 벗기면 포로물이 합니다. 거기다가 잣 넣고 그 뭐를 넣냐면 볶음깨를 넣어가지고 같이 갈아가지고 걸러가지고 먹으면 그렇게 아주 언제 한번 오시면 제가 만들어
1: 아이고,
0: 드릴게요.
1: 말씀만 들어도 군침이 돕니다.
0: 네, 그래서
1: 예.
0: 그 오바마 부주방장인 샘그 분이 오셔가지고
1: 예.
0: 예 저한테
1: 샘 카스.
0: 샘 카스가
1: 백악관의
0: 오셨는데
1: 수석
0: 네
1: 셰프였어요.
0: 수석 셰프인데요. 그 영부인이 오바마의 영부인이 자연적인 음식을 그렇게 좋아하고 밭의 음식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진간사에 가서 이제 저런 걸좀 배워서 했는데 제가 그 밀가루 있잖아요. 밀가루를 반죽해가지고 그걸 이제 콩국수를 밀대에다 밀어가지고 밀대라 그래.
1: 예.
0: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가지고 하는데 그분도 너무 잘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썰어가지고
1: 국수
0: 콩국수.
1: 가락을 만드는 거죠.
0: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저기 판에다가
1: 예.
0: 옛날에는 왜 안동국수라고 하듯이 저희 절집에서도 큰 널판지에다가 밀대로 밀어가지고 콩을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썰어가지고 이렇게 끓여가지고 서리태 콩국수를 넣으면 기가 막힌데 거기다가
1: 네.
0: 뭐를 넣냐면 오이채를 썰어요.
1: 예.
0: 그리고 또 빨간 홍고추를 끝물이 조그맣게 세개 이렇게 넣고 서리태 이제 아니 그 흑임자 깨 있잖아요. 그걸 조금 넣어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는 여름 콩국수입니다.
1: 예.
0: 네.
1: 두부도 콩이 원료고,
0: 그렇죠. 콩.
1: 콩국수도 콩이
0: 네.
1: 원료고.
0: 하늘이 준 선물이 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수청이도 공부 잘하면은 콩을 세알안 주고 네알 주신다
1: 예.
0: 그러잖아요.
1: 아니, 그리고
0: 네.
1: 그 살생을 금해서 육류를 섭취 안 하기 때문에
0: 네네.
1: 콩이 단백질 아닙니까?
0: 그렇죠.
1: 어찌 보면
0: 네.
1: 수행자들한테는 필수 음식이죠.
0: 네. 그래도 저희들은 또 에너지 충족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좀이 탄수화물은 물론 탄수화물로 밥을 먹지만은 좀 이렇게 기름질 할 때, 이렇게 할 때는 전을 부쳐 먹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전이냐면 상추 부리떼전이라고 상추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밑에 이제 줄기가 뚝
1: 줄기,
0: 되어 있어요.
1: 줄기.
0: 그거를 빼서 톡톡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그걸 이제 밀가루에다 묻혀 가지고 전 부쳐 가지고 먹으면 그게 상추 부리떼전이라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1: 상추 줄기전이군요.
0: 부리떼. 예, 줄기인데 그걸 부리떼라 그래요. 절에서는. 그리고 저희들은 뭐 이렇게 무도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저희들은 살리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무도 뭐 이렇게 하고 나면 이렇게 지치레기 남잖아요.
1: 예.
0: 그 무말랭이를 또 만들어요.
1: 그렇죠,
0: 그
1: 그렇죠.
0: 말랭 해가지고 이만큼씩 이제 묻히면은 또 저는 또 그런 게 고춧가루가 묻어야 되는데 또 그게 잘안 묻더라고요. 그게 몸에 밴 그게 적인가 봐요.
1: 무말랭이 묻히려면은 고춧가루에다 이렇게 막
0: 네네.
1: 비벼야 되는데,
0: 네.
1: 그래도 옷소매에 안 묻는다?
0: 네. 그게 몰입해서
1: 예.
0: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게 그래요. 저는 부처님의 도를 깨닫기 위해서 절에 왔지만은 모든 사람들의 생명력을 이렇게 살리려 하니까 이또 사찰 음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개를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졸리면은 자고 뭐 이렇게 배고프면 밥 먹듯이
1: 예.
0: 일심삼매 일심이 돼가지고 일과 법이

0: 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자라면은 그게 이제 보약이 되고
1: 네.
0: 그게 우리들의 건강식이다. 깨달음의 음식이다.
1: 알겠어. 두부, 콩국수, 그다음 또세 번째 대표 음식. 우리 진관상 음식 좀 소개 좀 많이 들어야 되겠어.
0: 저 깻잎 배무침이라고 있어요.
1: 깻잎
0: 깻잎.
1: 배무침.
0: 깻잎을, 생깻잎을 우리가 장아찌를 지내서 뭐 간장에다 조리기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깻잎 배무침에서 배를 갈읍니다.
1: 과일
0: 갈아요.
1: 돼요?
0: 먹는 배.
1: 오,
0: 거기다가 뭐를 넣냐면은 저기 매실청 있잖아요.
1: 예.
0: 그걸 좀 넣고 그리고 홍고추, 청고추를 조금씩 이렇게 다져가지고 넣고 마지막에 참기름 넣어가지고 먹을 때 고다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무치면은 그게 또 깔끔하고 그렇게 맛있어요.
1: 아니, 그 배하고 매실청까지 들어가면 달콤할 것이고, 기름이 들어가니까 또 고소할 것이고,
0: 고소하고.
1: 그 깻잎 특유의 또 향이 날 것이고.
0: 그러니까
1: 오.
0: 색향미가 다 어우러지는 거죠.
1: 그러네요, 그러네요.
0: 색깔도 보일 수 있고 향기도 맡을 수 있고 맛도 좋고. 그래서 색향미라 그럽니다.
1: 네. 무궁무진하네요.
0: 무궁무진해요.
1: 만드실 줄 아는 음식의 종류, 개수가 뭐 수백 가지 되겠어요?
0: 수백 가지예요. 저는 그냥 제가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 이 재료는 뭘 해야 되겠다. 저는 대중스님 애들이 막 힘들어 하잖아요. 아, 오늘은 냉면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냉면을 바로 즉석에 삶아가지고 다른 거안 넣고 거기다가 배좀 갈고 참기름 넣고 그리고 와사비를 이렇게
1: 고추냉이 갈아가지고.
0: 고추냉이를 직접 갈아요.
1: 예.
0: 그래 갈아가지고 거기다 그걸 조금 넣고 참기름 넣어서 바로 비벼서 먹으면은 그래서 오늘 해주스님이 냉면 공양한다면 스님 애들이 20명이 다 와서 그렇게 잘 드셔요. 저는
1: 네.
0: 그걸 보면은 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음식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서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하나의 한이심이 납니다.
1: 냉면인데 와 고추냉이와 기름이 참기름이 들어간다. 이것도 특별한 조합이 일반 냉면집에서는 없는
0: 거의
1: 거예요.
0: 없는 거죠. 거희들은 그 물을 저희들은 채소를 쓰는데 채소를 뭘로 하면 버섯물로 해요. 근데 비빔냉면은 채소물이 잘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무도 지치르기 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건고추 넣고 버섯 넣고 채소물을
1: 네.
0: 육수를 안 하고 저는 채수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써가지고 된장찌개 할 때나 국 끓일 때나 그래서 저는 항상 뜨거운 물을 이렇게 삼투작용이라 해가지고 뭘 볶잖아요.
1: 네.
0: 볶으면은 잘못 볶으면 기름이 둥둥둥 뜨는데
1: 예.
0: 저는 절대로 기름이 안 뜹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물로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끓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이게 포한 국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다 그러면 음식은 맛으로 먹잖아요.
1: 그리고 진관사에는 장독대에 항아리가 500개가 있다고요?
0: 500개가 있습니다.
1: 와, 그 500개는 다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런 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0: 그러기도 하고 여름에 그걸 저장할 때 단지다 넣으면은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비법이에요. 장에도 다섯 가지 덕이 있잖아요. 빈내를 제거하고 암 예방하고 또 이렇게 저희들 조갈증 날때물 타가지고 먹으면은 그게 또 뭐라 그러나
1: 갈증을
0: 갈증
1: 해소하고.
0: 해소할 수 있고 또 음식과 같이 하면 비린내도 제거해요. 그래서 된장을 많이 풀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된장국을 잘 먹으면 건강해져요.
1: 아, 그렇죠.
0: 피부도 고와지고.
1: 네. 그리고 그렇게 발효된 그런 장 문화라는 거야말로 우리 한국 음식의 고유의
0: 그럼요.
1: 특징
0: 그러니까
1: 아닙니까?
0: 그게 유해 물질이 아니라 유익균이 들어가
1: 그렇죠.
0: 있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0: 몸을 갖다가 잘 해주고
1: 네.
0: 그래서 그게 건강한 음식입니다.

0: 아까 그 미국 백악관의 수석 셰프 왔다 간 이야기 하셨고 네네. 유명한 배우 리처드 기어는 와서 뭐 하고 갔어요?
1: 그분은 제 날짜에 온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뒷날 왔어요.
0: 아, 예고된 날에 안 오고?
1: 예고된 날은 못 왔어.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붙으니까.
0: 기자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1: 난리 나니까 이분이 뒷날 몰래 왔어요.
0: 그 다음날?
1: 가죽 부가를 좋아했어요.
0: 가죽?
1: 가죽, 참가죽이라고.
0: 가죽 나무를 할 때?
1: 네네.
0: 예, 예, 예.
1: 예, 참가죽, 참가죽을 그 튀기는 게 있거든요. 참가죽은 봄에 이제 이게 굉장히 영양가가 있습니다. 약간 마늘 냄새가 나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데 적당히 먹으면 맛있고 이거를 쪄서 하지 말고 생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찹쌀풀 쓰잖아요. 찹쌀풀 쓸 때 찹쌀풀 쓰고 나서 생 가루를 조금 넣으면 이렇게 잘 부풀어 납니다. 그게 비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튀겨가지고 하는데 그걸 너무 잘 먹더라고요.
0: 가죽나물 튀김?
1: 네네. 네. 그래서 그 튀김을 좋아하고 네. 한 서너 시간 있다가고 나한전에 가서 이제 명상하고 앉아서 명상하고.
0: 원래 선 문화에 좀 관심이 있다고 네네. 그래요, 그 배우가. 네.
1: 그 칠성각 가서 기도하고.
0: 그래서 열심히. 뭐 벨기에 여왕, 태국, 부탄 공주 이런 사람들은 와서.
1: 벨기에 여왕은요. 그 학생들의 그 공부하는 과정, 명상 이런 걸 하는데 처음에는요, 그분들이 어떻게 알고 왔냐니까 인터넷에 진관사가 제일 잘 돼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왔는데, 아, 뭐 같이 뭐 옆에 있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자꾸 그렇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딱 콩 갈면서 드브를 만드는데, 콩을 한번 갈아봅시다 해서 제가.
0: 맷돌.
1: 네, 맷돌질을. 제가 맷돌질. 몸도 가까이 가지 말고 옆에도 가지 말라 하더라고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렇지만 저는 제 입장에서, 콩을 한번 갈아봅시다. 두부를 만드는데 맷돌로 갈아야지 이 콩이 맛있습니다. 예. 두부가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앉아서 같이 하고.
0: 같이 이렇게 돌렸어요?
1: 네, 그리고 갈 때는 바로 공양. 바로를 이렇게 하나 선물하고. 제가 또 가사, 우리들 입는 법복 가사를 하나 선물했습니다. 예, 예. 너무 좋아해요. 예. 다 오셨던 분들은 감동하고 갑니다.
0: 어떤 점에서 제일 감동한다고 그래요? 맛있어서 일단 우선?
1: 아니, 그것보다도 본인들이 한의심을 내니까. 아, 오길 너무 잘했다. 인터넷에 왔지만 이런 사찰 음식을 우리가 언제 먹어보느냐. 그러면서 음식도 맛있다 그러고 네, 네. 다 골고루 잡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때 제가 한의심이 또 났습니다.
0: 그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학교에는 사찰 음식 스케줄 코스가 네네. 따로 이제 또 신설됐대요.
1: 네네. 그분이 2023년도에 왔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 봄볕의 고요함 속에 이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 그래서 써드렸습니다. 제가.
0: 네네.
1: 너무 좋죠.
0: 예.
1: 봄볕에 깃든 고요함 속에 이 음식이 마음을 만든다.
0: 마음을 만들죠.
1: 그러니까 마음을 만들어서 좋은 마음인데 일체가 유심조라 그러잖아요. 다 마음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마음. 저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다, 맞다, 옳다.
0: 예.
1: 마지막 다 맛있다 그러면 너무 좋아요. 살아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지 살아가는데 네. 성공 케이스입니다.
0: 네.
1: 남을 비방하고 자꾸 이렇게 헐뜯으면은 평생 그렇게 떠는 생각만 갖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좋은 마음 갖고 좋은 생각 내면은 항상 되고 그리고 밝아지고
0: 예, 예.
1: 몸도 마음도 밝아져요. 몸의 주인은 마음이지만 마음의 스승은 몸이다.
0: 몸과 마음이 하나죠.
1: 예, 하나예요. 불가분의 그렇죠. 관계라 그러잖아요.
0: 네, 네.
1: 그냥 마음을 함부로 서투러 하면 돼요. 우리가 몸은 자연이고 밥은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면서 그래서 마음을 담은 자연 음식이 사찰 음식에 아주 우리가 자연스럽게 최고 칭찬이 자연이잖아요.
0: 네, 네.
1: 그래서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자연을 본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0: 돌고 도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0: 네.
1: 잘 순환이 잘 돼가지고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 모습도 왜 밝아지냐면 좋은 생각을 내니까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0: 얼굴에 저절로 드러나죠.
1: 그렇죠. 모든 게.
0: 네. 네. 그 프랑스 그 요리 학교 같은 데서는
1: 네.
0: 이 된장, 고추장, 간장 이런 장도 담그나요 이제?
1: 담그려고 그 스님네들 초청해가지고 담그는 것도 배우는가 보더라고요.
0: 네.
1: 저는 비행기를 못 타가지고
0: 아, 왜요?
1: 멀미를 많이 합니다. 차 멀미 때문에.
0: 아,
1: 네.
0: 그러시구나. 네. 다른 스님들이 가서 가르쳐주고 그러는군요.
1: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재료도 자연스럽지만은 모든 게 한이심이 난다고 아주 찬탄을 하고 가셨어요, 그분도. 네.
0: 작년 6월에 사찰 음식 대축제, 네. 그 뭐 2만 명이 몰렸다면서요.
1: 네, 네. 참 이틀 동안 했는데 2만 명이 나왔어요.
0: 그래서 2만 명 같고 네, 특히 그래서, 그 20,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이
1: 왔어요. 네, 젊은이 많이 왔는데 저는 제가 포증을 해가지고 접시다 요만큼 아까 뭐 어떤 그 성명심 중에서 이루라는 홍이루라는 스님이 일곱 그릇을 먹었대는데 요런 요런 조그만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0: 아까 포증 설명해 주신 게 두부로 한 그거만
1: 네네 포증이에요. 그 그걸 만들어서 요만큼씩 해서 했더니 사람들이 너무 맛있다고 더 달라 그랬어. 그리고 또 뒷날은 김밥을 했는데
0: 김밥?
1: 네 오색 김밥인데 저희들은 햄 이런 게 안 들어가고 청황 적백이잖아요. 청색은 미나리 아니면 시금치 삶아가지고 묻혀서 하면 청색이고
0: 그렇죠.
1: 항은 두부를 지져가지고 노랗게 두부? 하니까 예, 두부를 지져가지고 하니까 노랗고 항이고 적은 당근 있잖아요.
0: 당근.
1: 당근 썰으니까 빨간색이고 하얀은 밥이니까 그리고 검은 거는 김이잖아요.
0: 네네.
1: 그 오색 김밥인데 그것도 너무 맛있다 그러고 사람들이
0: 일반적인 김밥에 당근이나 시금치는 뭐 다른 분들도 많이 넣는데 역시 두부. 여기도 두부가 들어가는
1: 네, 두부가 게 두부가 또 굉장히 또 그게 또 일순이잖아요.
0: 네, 네.
1: 두부는 단백질의 보고잖아요. 그러니까 밥상의 보약이 두부라 그럽니다. 아까 간장 간을 네, 맞춘다 했던 네. 장이
0: 네. 우리 스님께서는 식생활에 있어서 네. 삼소를
1: 네,
0: 삼소. 강조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네. 삼소가 뭡니까?
1: 적게 먹는데 탐심을 내지 않고 적당히 먹는다.
0: 적당히 조금 먹어라.
1: 네, 조금 먹고 그리고 소식한다. 육식 이런 게 아니고 채소로 먹으니까 소식이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함께 드니까 미소를
0: 지으며.
1: 네. 그게 많이 웃으면은 일로고 일소일소로 가잖아.
0: 네. 네.
1: 한번 화내면은 늙어지고 한번 웃으면 젊어진다. 그래서 일로 일소일소 그런
0: 그렇죠,
1: 말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듯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웃으면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네. 삼소 운동이에요.
0: 적게 먹고 채소를 먹고 네. 웃으며 먹어라.
1: 네. 많이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서 네. 그래서 식구들하고 좋은 음식 내면 음이온이 생겨가지고 음식이 맛있어진다 그래요.
0: 맞아요.
1: 기분 나쁜 사람하고 보면 체하잖아요.
0: 아유, 맞아요.
1: 막히니까.
0: 자, 우리나라 네. 사찰 음식이 이제 전통 인정받는 명장분이 모두 여섯 분이 계십니다.
1: 네네.
0: 그 다른 명장분들하고도 다들 잘 아시죠?
1: 네, 그렇죠.
0: 그런데 특히 스님만의 어떤 나만의 어떤 음식 비법이랄까 정신이랄까 그런 건 뭡니까?
1: 우리 저는 최고 스님. 양념은 마음이다.
0: 음?
1: 최고 양념이 마음이다.
0: 마음이다.
1: 약처럼 생각하는 게 변해서 양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 좋은 사람이 음식도 잘한다. 저는 그걸 가르쳐요. 강조하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교육원에서 90년도에 제가 운문사에서 83년도 가서 95년도에 13년 강의했거든요. 그때 거기 해주신 명성 스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60대에 한갑 하갑 논총을 했는데 500인분의 밥을 제가 그냥 동시에 다 했어요.
0: 학감, 500인분?
1: 네. 학감 살면서. 그리고 그 왜 저기 다담상이라 그럽니다.
0: 다담상?
1: 찻상이라 해서 왜 차도 나오고 떡도 나오고 과일도 나오고 예. 다담상이라 그래요. 예. 그 상을 딱 한 300개 준비해가지고 동시에 먹을 수 있게 하니까 지금도 그 명성 스님이 살아계시거든요. 97세예요. 근데 그렇게 고마워하고 좋아하시더라고요.
0: 그게 또 다 마음에서 나오는
1: 네네.
0: 거다?
1: 네. 예, 예. 그리고 언젠가는 스승의 날인데 제가 이제 수업하고 나오니까 스님 애들이 오늘 스승의 날인데 뭐 음식을 해야 되는데 스님 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금방 나와가지고 제가 유부밥이 있잖아요. 유부를 거기다가 해서 그러면 그게 이제 유부밥이니까 저기 되고 또 탕수육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은 포고버섯 가지고 튀겨가지고 거기다 이제 해서 드리고 그리고 이제 잘 공양을 해서 드리고 또 잡채 같은 거 하니까 이게 뭐 다 되는 거지.
0: 네.
1: 그래서
0: 손이 아주 빠르신가 봐요.
1: 저는 한 30분에 30가지 반찬을 할 수 있어요.
0: 아.
1: 제가 행자 생활 때 그렇게 익혔어요. 한 1년 6개월을
0: 예, 예.
1: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업장이 다 소멸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 몇 살 때 출가하셨어요?
1: 19살 때요.
0: 출가한 지게 된 계기는 뭡니까?

0: 제가요, 모태신앙인데요. 저희 부친 친구가 사찰을 이제 지어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총무원장 스님도 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거기 가서 놀고 뛰어놀았어요.
1: 아버님 친구분이 스님이셨구나.
0: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식구들이 다 이렇게 절에 가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아유, 부모님이 그렇게 다녀도 뭐 떡이라든지 뭐 이런 가져오면은 향냄새 나서 싫어서 느낌에 제발 가져오지 말라 했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큰 스님이 타노 큰 스님이라는 큰 스님이 계셔요.
1: 예.
0: 그큰 스님이 오셔서 그 절이 적으니까 무코국장에서 반야심경 강의를 하는데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에 제가 눈이 뜨이더라고요. 아, 공이 그대로 색이고 색이 그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아, 반야심경의 그 심오한 뜻을 그때서 처음 알아가지고
1: 고등학교 1학년 때,
0: 네네 그래서
1: 그때 그럼, 아, 나 출가해야 되겠다 결심하신 거예요?
0: 그 와중에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 나는 스님 돼야 되겠다. 그게 너무 제가 고등학교 졸업식 때왜 자기 자아상을 그리잖아요.
1: 예.
0: 저의 자아상은 스님이에요.
1: 그러니까,
0: 깜짝 놀래요
1: 이미
0: 친구들이.
1: 결심을 하신 거네.
0: 네네.
1: 고등학교 때 반야심경에서 나 이제 결심이 되고,
0: 네네.
1: 그런데, 여고생들도 집에서 요리하는 걸 좋아하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0: 그렇죠.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1: 원래
0: 예.
1: 그러셨어요?
0: 네, 그래서 저는 조림새를 제가 도시락을 세개 싸가지고 갑니다. 왜 싸가냐면요. 저는 왜 먹어도 그렇게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2시간 끝나면 밥을 먹어야 돼요.
1: 네.
0: 그리고,
1: 근데 그 도시락을 직접 싸셨어요?
0: 네. 그리고 반찬을 직접 해요. 그래서 싸가지고 가면은 한 도시락은 반찬인데 저희 친구들이 다 저한테로 와요.
1: 그렇겠죠.
0: 그 점심 시간에는 또 뭐를 먹냐면 소울빵하고 팥빵하고 두 개씩 먹어요. 왜 그게 두 개씩 되냐면은 편지 써달라면 제가 또 편지를 글씨를 쓰니까 편지를 잘 써줘요. 문장을 하면은 그 고마움으로 빵을 사줘요. 그래 빵도 먹고 또 5시쯤 되면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해요.
1: 네.
0: 그럼 도시락 하나를 또 먹어요.
1: 그래서 세계가 필요하군요.
0: 네. 그래서 많이 먹으면
1: 근데
0: 편해.
1: 아무튼 그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음식 하는 걸 좋아하셨고
0: 네네.
1: 잘하셨다는 거잖아요.
0: 네.
1: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0: 모친이 잘합니다.
1: 어머니가 음식을
0: 네.
1: 잘하세요?
0: 저희 외조모도 잘하고. 저희들은 외가는 마산이거든요.
1: 예.
0: 그래가지고 조그만 서당을 하다 보니까 외할머니가 음식 잘하고 모친이 잘하는데 그때 당시에 마산서 저희들 강원도 살때 참가죽을 고추장에 발라가지고 보내주면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은 그걸 썰어서 자반으로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친이 또 음식을 잘하다 보니까 한 200포기씩 김장을 하잖아요.
1: 네. 예.
0: 그럼 오시는 사람들마다 다 논아주고 그큰 스님들도 오셔서 저희 보사님이 열무김치를 잘 닮아요. 김치를 잘 담그다 보니까 스님네들도 오셔서 대접을 잘하고 그랬습니다.
1: 그러면 그 출가하셔서
0: 네.
1: 수행하시면서
0: 네.
1: 이큰 스님들한테 이쁨을 받으셨겠어요? 음식 잘한다고.
0: 제가 많이 해드렸죠. 큰
1: 글쎄.
0: 스님의 역대 큰 스님들 다 해드렸으니까.
1: 그러니까.
0: 예. 724인도 졸업하고 와가지고 한 10년간은 음식 그렇게 했습니다.
1: 아주 타고났다. 이런 평을 들으셨겠네요.
0: 뭐 잘한다고 하니까
1: 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이절 음식이라고 하는 건 자연이다. 그리고 자연을 상징하는 건 계절 아닙니까?
0: 네,
1: 계절마다 제철 재료로 만드는 음식
0: 음식을 먹어야
1: 아니겠어요?
0: 된다.
1: 그죠?
0: 네,
1: 좀 무슨 봄, 여름, 가을, 겨울, 봄처럼 뭘 먹어야 됩니까?
0: 봄철에는요, 냉이, 두루, 엄나무 나물이라 했어요.
1: 예, 엄나물.
0: 그 엄나무도 두릅의 자식이에요. 엄나무가 개두릅이라 그러잖아요. 그 개두릅은 우리가 귀신 쫓는 그 나무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그걸 갖다가 엄나무를 걸쳐 놓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그 나물이 저기 몸에 좋아요. 관절에 좋아요.
1: 냉이, 두릅,
0: 네.
1: 엄나물,
0: 쑥.
1: 쑥,
0: 쑥쑥
1: 그렇죠.
0: 자란다 쑥이에요.
1: 빼놓을 수 없죠.
0: 네. 그래서 그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원폭이 떨어졌을 때
1: 네.
0: 다른 채소는 다 죽는데 쑥만 생식력이 강해가지고
1: 살았어요.
0: 네 살아가지고 쑥쑥 자란다 쑥
1: 맞아요.
0: 그래서 봄에는 쑥개떡도 하고
1: 예.
0: 쑥쑥쑥버무리라 해가지고 쌀가루 넣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1: 떡
0: 또
1: 비슷하게,
0: 네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쑥국도 끓여 먹고 콩가루를 저희들은 생콩가루를 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국 끓이면 또 그게 그렇게 구수해요
1: 냉이, 두릅,
0: 예
1: 엄나물, 쑥.
0: 그리고 원추리라고 있잖아요.
1: 원추리, 예.
0: 원추리는 망우초라 그래요. 근심을 잇는.

0: 나물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나고 적당히 이렇게 삶아가지고 예. 이렇게 먹으면은
1: 하긴 뭐 봄에는 온갖 나물들이 다 자라니까
0: 봄의 약은 다 보약입니다.
1: 그러니까요. 네. 그다음 여름철에는요.
0: 여름철에는 뭐 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깻잎이라든지 그런 걸 먹고 춘생 하장 추수 동장이라 하잖아요.
1: 춘생 예 하장
0: 예 추수 동장
1: 추수
0: 예 동장 겨울에는 저장하고 가을에는 거두드리고
1: 여름에는 네. 자라나고
0: 자라나고 봄에는 씨 뿌리고 예, 예. 그래서 춘생 하장 추수 동장 그래요. 추나 추동이 뚜렷한
1: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이게 계절 음식일 수밖에 없어요.
1: 여름철은 오이나 뭐 깻잎이나 네. 이런 네네. 거. 가을철에는 뭐 곡식이 다 자라니까.
0: 자라는데도 그런 뿌리 음식, 우엉이라든지 연근이라든지 그 조림새를 해먹고 겨울에는 또 저장해가지고 먹고.
1: 그래서 겨울에는 새롭게 나오는 건 없으니까.
0: 없어도 무가 보약이라 하잖아. 무가 동산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를 저희들은 썰어가지고 예, 무전을 해먹고 예. 또 무왁자지라 그래가지고 조림도 해먹고 배추도 배추전하고 배추를 또 찜을 하기도 하고 아, 무궁무진해요 음식은.
1: 네. 네.
0: 그래서 지혜로 음식 잘하면 지혜로워진다잖아요.
1: 근데 네. 진관사에는 체험 프로그램에 끊임없이 많은 대중들이 와서 네네. 배우 가고 네네. 그러죠?
0: 네.
1: 뭐 여러 번 오시는 분들도 있죠?
0: 네, 그렇죠.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자주 와요.
1: 그죠?
0: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먹어도 배에 포만감이 있지만 정신적인 포만감은 안 되잖아요.
1: 이제 사찰 그러다 보니까, 음식은?
0: 네. 그래서 사찰 음식은 삶의 근본이고 사람의 바탕이다.
1: 네.
0: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열의 밥은 감로의 맛이니 자비로 익힌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가 곁들여진 음식. 그래서 저희들은 그 감로의 밥이라고 하는 것도 감로의 밥, 향적의 맛, 재호의 맛이 삼승이지만 똑같은 입니다. 그래서 한 맛이다. 한 맛이 최고의 맛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1: 우리 스님 입에서는 그냥 저절로 이 버버가 줄줄줄줄줄.
0: 아니, 그냥 제가 한 게.
1: 알겠어요.
0: 그렇게 또 되더라고요. 네. 네, 몰입하니까.
1: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다툼 없고, 평화롭고, 그런 걸 저는 추구하고 싶고
1: 네.
0: 이 음식을 드시면 다 다툼이 없는 세상. 사실은 전쟁도 땅 뺏기 운동이잖아요.
1: 아이고.
0: 욕심이 꽉 차니까 그러니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기아에 지금도 굶는 사람이 많아요.
1: 예, 예.
0: 쓰레기가 산재해 있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바루공양의 절약정신 그리고 평등공양 그리고 육식 생명을 살리는 그런 공양 화합된 공양 단합된 공양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익힐 수 있는 절약의 공다. 물도요 설거지하면요 몇 바켓스가 드는데 저희들은 요만한 물에다가 할 수 있어요.
1: 그걸로 내 그릇
0: 네, 다 닦고 쓰고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1: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공양 정신을 널리 널리 많은 네, 사람들에게 네. 알려주시는 그런 큰 스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스님.

네. 사찰 음식, 그 맑은 마음으로 맑은 정신을 먹는 그 자체가 수행인 그런 음식 문화, 우리 모두의 자랑거리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1: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0: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 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0: 가장 존경했던 인물은?
1: 데이비드 커퍼필드.
0: 힘들 때 나를 위로해준 한마디는?
1: 최고가 되려면 고독을 즐겨야 한다라는 그 말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0: 학창시절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1: 아, 되돌리고 싶지 않습니다. 전 지금이 좋습니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어깨 좀 펴고 허리 좀 펴. 당당하게 좀 살아라.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는 일루션이스트 이은결입니다. 반갑습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제 불확실한 미래?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0: 저에 대한 확신이 아예 없었어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다들 뭔가 학원 가고, 다들 뭔가 어떤 학교를 가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거든요. 난 아무런 재능이 없는 것 같았어요.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누구나 그 잠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잠재성을 발견하느냐 못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많은 어떤 방향성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는 것보다도 때로는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결국 내가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찾아가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1: 어떤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게 됐나요?
0: 제가 너무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그래서 성격 개조해보라고 부모님이 보내셨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지가 없었어요. 마술은 대인관계에 좋다 싶은 광고를 보시고 보내셨는데 네,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개선됐습니다. 제가 산 증인이니까요. 네, 많이 마술 배우십시오, 여러분. 네, 취미생활로 좋습니다.
1: 마술사, 그리고 일루셔니스트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처음에는 제가 마술사가 될 때까지는 노력이란 걸 안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주위에서 노력한다고 하지만 전 미쳐 있었거든요. 네, 완전히 미쳐 있어서 그냥 오타쿠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밤새면서 연습하는 게 저한테 즐거운 일이었어요. 육체적으로 힘들어도. 근데 사람들이 되게 노력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일루셔니스트로 뭔가 전향을 할 때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 제 안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떤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술이란 거를 어떻게 언어화시킬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결국 어떤 언어를 자기한테 체화시키느냐, 거기까지가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1: 일루셔니스트라는 직업의 장단점은?
0: 가장 큰 장점은 언어가 필요 없고요. 뭐 어떤 국경, 어떤 연령, 뭐 남녀노소 그런 경계가 좀 많이 없는 편이죠. 비언어 극으로 할 수 있고요. 저희는 정년퇴임이 없습니다. 제가 어떤 무대가 됐든 그 큰 무대가 아니더라도 그냥 바로 앞에 몇 명이 있어도 무대가 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어떤 이 마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많이 굳어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그걸 깨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뭘까요?
0: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려지게 만드는 것이 일루셔니스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루셔니스트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래서 상상연출가라는 단어가 가장 어울릴 것 같습니다.
1: 현재 이은결은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나요?
0: 계속 꿈꾸는 겁니다. 제가 2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고요. 30대 때 지금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제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거든요. 제일 두려운 건 제가 꿈을 안 꿀 때입니다. 네, 어떤 제가 다 했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는 제가 지금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국 최초로 세계대회에 나가서 처음으로 나간 대회에서 1등을 했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게 단 하나의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나도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부터 안 될 것 같은 걸 다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고민이 있다면 이 할 수 없다는 생각, 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잠재성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0: 벌써 1년 가까이 자리에서 못 일어나고 있는 아빠 성환 씨.
1: 맞아, 맞아.
0: 욕창 때문에 수술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1: 나는 덥고 큰일이네. 빨리 안 나서서.
2: 지금 구멍은 한 요 정도 한 100원 정도만큼의 크기가 보이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에는 엉덩이 대부분이 다 그 괴사가 되었다.
3: 조심.
0: 욕창이 심해 잘못 감염되면 바로 폐혈증이 올 수 있는 상황.
3: 조심.
2: 갑자기 컨디션이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집에서 어떻게 할 방법 없어가지고 급하게 병원을 빨리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0: 아빠가 다시 걷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35 상문 씨의 이야기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35살인데 취업도 연애도 여행도 마음껏 해본 적 없는 청년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을 하나씩 포기해 온 건데요. 왜 그래야 했던 걸까요?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35 청년 상훈 씨의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른 아침, 아들 상문 씨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욕창을 소독해드리고 있습니다.
1: 아침마다 이제 아버지 그 욕창, 꼬리뼈 욕창 거기 드레싱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하루에 한 번, 뭐, 거즈가 많이 젖는다 싶으면 두 번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2: 어, 짜갑나.
3: 주변 피부가 좀 많이 약해요.
1: 긁어내는 수술 한 번을 시작해서 이제 안에 있는 농이랑 이렇게 빼기 위해서 음압치료 한 10번 정도 했고요. 그리고 피판술까지 해서 총 한 13번을 이제 아버지는 수술 때 수술방에 누워서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3: 아직 그대로인데?
4: 어?
3: 아직 그대로인데?
4: 드레싱 할 때는 손을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아들한테 이제 해주라고 아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보면 제가 좀 미안해서 아들한테, 그 제가 해야 될 부분은 아들이 지금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많이 미안해서.
0: 엄마 미애 씨가 그동안 받은 암 수술만 4번. 상문 씨는 어려서부터 요리에서 청소까지 안 해본 집안일이 없습니다.
1: 미역국 맛있게 끓였거든요. 제가 끓인 거 아우 좋아하셔가지고 같이 먼저 드리고 뒤에 먹으려고.
4: 아이고 또 손아도 상훈아.
1: 아 내가 하지 말라 했다 얘가 또. 와,
4: 아 이거 또 위다 대고 위에 들어. 또 손아보다.
1: 아 하지 말라 했다 얘가 그래가. 아 참 무야겠 놈 반찬 뭐 나중에 또 하면 되지 뭐 그거는. 지금 밥그릇 깬 것만 해도 한 박스는 들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싼 걸로 좀 해놨습니다.
4: 제가 이제 이번 수술을 하다 보니까 이 그 림프 쪽에 이 순환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팔이 많이 붓고 자주 떨어뜨리고 그래서 지금 손을 지금 제대로 못 써요.
0: 아빠 성환 씨는 욕창 때문에 앉을 수가 없어 누워서 네. 식사를 하는데요. 아, 네. 숟가락질도 할 수 없어 옆에서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하시는 모습이 어째 좀 불편해 보입니다.

0: 아버님 지금 치아가 어떤 상태예요?
1: 한 개도 없어요.
0: 치아가 한 개도
1: 네.
0: 없으세요? 어떻게 드시고 계신
1: 그냥
0: 거예요?
1: 이 위에 이놈하고 밑에 이놈하고 눌러가지고 눌러가지고만 아버지 아빠 할때좀 뜨겁습니다. 됐어요.
2: 부모님을 돌보면서 틈틈이 취업 준비도 하고 있는 상문 씨. 지방이어서 그런지 일자리도 얼마 없고 매일 이력서를 보내는데 면접 보러 오라는 곳조차 없습니다.
3: 진짜 너무 안 되긴 하거든요. 취업이 너무 현실도 너무 힘들고 8군데, 10군데 뭐그 이상 낼 때는 있고요. 물론 입사 지원을 한다고 해서 연락 온 곳은 없고요. 제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인데 좀 시간에 쫓겨 사는 듯한 느낌의 불안감, 미래가 정말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에 갇혀 있습니다. 아버지, 오후에 저 잠깐 나가서 알바 좀 하고 계십니다. 그때까지 좀몸좀잘 관리하시고, 예. 몇 시간 갔다 올게요.
2: 오랜만에 청소 아르바이트가 생겼습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지만 졸업하자마자 엄마가 암수술을 받으면서 엄마를 간병하며 아빠 슈퍼일을 도와드렸는데요. 그땐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빠가 3시간씩 자며 열심히 운영했던 슈퍼. 코로나로 가게 문을 닫게 되면서 건강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3: 몸이 아파도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도 일정하게 이제 문을 여셨는데 그게 이제 늘 찾아주시던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고생한 것만 생각나서 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요. 착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드네요.
2: 마냥 취직을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아르바이트가 생기면 일하러 나가는데요. 친구들은 취직해서 이제 직급도 제법 올랐는데 상문 씨는 아직 취직조차 못한 상황.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오면 기분이 좀 나아집니다.
3: 생각을 좀 비우는 것 같습니다. 머릿속이 저는 솔직히 복잡하거든요. 뭐 아버지 건강 걱정, 엄마 건강 걱정, 내 미래 걱정. 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게 되면은 청소함으로써 좀 다른 생각으로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2: 상문 씨는 외동으로 자라 부모님이 삶의 전부와 다름없는데요. 늘 가족이 우선이었던 아빠는 30년 전부터 암투병을 이어온 아내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한시도 쉬지 않고 일하다 작년 7월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7개월 넘는 병원 생활 후 집으로 돌아왔지만 다리는 이미 휠체어조차 탈수 없을 만큼 근육이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1: 자식한테 대명 닦거라, 또 소매 좀 갈아라. 내가 그냥 눈안 뜨고 해봐요, 그냥. 눈도 싫어요, 나 지금. 왜 나의 모습 보이게 나 눈도 싫은 거야. 내가 뭐라고
4: 제가 아프다 보니까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아들이 저밥 챙겨 먹고 저 몸이 굳어가 있으면은 그 조막조막 손으로 풀었으면 얼마나 풀리겠어요. 그 힘도 없는데. 그러면서도 저것만 아프다고. 아들내미 생각하면 제가 진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 아니었어도 잘못 아니었어도 저렇게 가면 안 돼서 그랬는데.

0: 아빠가 몸져누워 생활하게 되면서 매일 씻겨드리는 것이 상문 씨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1: 이제 아버지가 좀 씻지를 못하시기도 하니까 이제 침대에서 이렇게 좀 닦여드리고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겨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찬물은 또 시키면 또 환자분들이 안 좋으니까 따뜻한 물을 이제 좀 받고 있습니다. 아, 걸어 나왔어요. 고개 잘 짝 옆으로 이쪽으로.
0: 다리에 힘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화장실까지만이라도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씻겨드리면서도 아빠가 얼마나 답답하실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1: 자, 저보고 여기 목도 닦고.
0: 욕창이 쉽사리 낫지 않아 이대로 괜찮을지 오랜만에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 병원에 갈 때마다 구급차를 불러야 하는데요. 구급차 비용도 만만치 않아 병원에 갈 때마다 큰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그동안 곁에서 열심히 돌보았는데 아빠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2: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3: 3개월 넘으니까 내가 사는 기분 같아요.
2: 3개월 만에 나오신 거예요?
3: 예.
0: 좀더 자주 병원에 모시고 왔어야 하는데 형편상 그러질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집에서 직접 치료해온 욕창이 더 나빠진 건 아닌지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4: 그래도 아드님께서 집에서 정말 케어를 잘해주셔서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계시지만 또 예전에 패혈증 오셔서 또 고생하셨잖아요, 그죠?
1: 그 혹시 보셨을 때 아버지가 이제 좀 재활하면 좀 걸을 수 있을까요?
4: 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최대한 치료를 빨리 또좀더 적극적으로 하시게 된다면 아주 가능성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즉각적이고 최선의 치료가 지금 당장 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배성환 환자분은 뼈까지 노출되는 4단계로 매우 심각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소독 치료가 필요하고 지속되거나 심해질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인력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여의치 않아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안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주 희망을 버리기는 늦었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아직까지는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
0: 아직 걸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말에 하루라도 빨리 재활치료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병원까지 오가는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돼 걱정이 앞섭니다.
1: 재활 같은 것도 지금 선생님 보셨을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가능성이라는 게좀 적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죠. 급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괜히 또 아버지가 또 나중에 더 제때 못 치료받아서 또못 걸을까 싶은 생각이 좀 앞서기도 하고.

0: 아버지 엄마 간병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럼 저도 모르게 막 몸이 떨리기도 하고 어느새 눈물이 이렇게 눈가로 이렇게 흐를 때가 있거든요. 뭐 울고 싶을 때가 많죠. 근데 제가 울면 아버지 엄마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엄마 앞에서는 안 울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1: 언제쯤 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일까요? 30대가 지나도록 그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0: 아유, 아버지 저 왔어요. 운동은?
2: 안 했어.
0: 안 하고 왜 합니까? 뭐 해야지. 뭐. 다리 굳지 그래. 아, 저? 바로? 저 올라갑니다.
2: 아유. 니들 이해도 고생했는데, 니까지 해주네.
0: 자, 다시 좀 더. 하미디, 살짝 굽을게.
2: 그거 해야지, 그래. 고맙다. 아,
0: 이거 굽는데, 이거 안 펴지네, 이거는. 아유, 이 다리가 말라가고 왜 합니까, 이게 계속 이걸.
2: 아주 죽겠다, 그냥. 이거 힘드는데, 와, 이건 아프다.
0: 이렇게라도 풀어줘야지. 관절도 안 굳고 근육도 좀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2: 이 어머니 같이 대화하자.
0: 이 근육이 좀 붓고 해야 되는데.
2: 이하고 너무 힘드네. 어디 나겠노?
0: 그 운동을 열심히 빡시게 합시다 이제 앞으로. 한번 소변 비울게요.
1: 아빠의 대소변 일도 상문 씨가 전부 챙기고 있습니다.
0: 됐지요?
1: 아빠를 다 돌보고 나면 유방암 수술 후유증으로 어깨 통증이 있는 엄마를 돌봐드릴 차례입니다.
0: 어때? 어깨 여기 바로 볼 테니까 아프면 말해라. 어떤가? 좀 낫나?
3: 조금만 더 세게.
0: 세게?
3: 응.
0: 됐나? 이렇게.
3: 근데 아픈데도 시원, 진짜 시원하다.
0: 남들처럼 손으로 좀 이렇게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워낙 손이, 남자 손 치고 너무 작아서, 아무리 악력으로 풀어주려고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다리나 이런 데가 이제 힘이 좀 더 질리니까.
3: 저녁에 아무리 좀 움직이고 이러면 많이 아파서 잠을 못 자서 아들이 이제 자기 전에 좀 이렇게 풀어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좀 잘 때도 좀 편하거든요.
0: 아프면은 막 내 부르고.
3: 그래서 잘 자라.
0: 아, 알았지. 밤에 이렇게 주무시면 그때부터는 제가 조금 숨 좀 돌리는 시간이거든요. 뭐 아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지나갔구나. 수고했다. 제 스스로한테도 되게 수고했다라는 말을 하죠.
1: 35. 아직은 희망을 꿈꿔야 할 나이. 청년 상문 씨의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0: 상훈 씨가 잠시나마 숨을 돌리기 위해 자전거를 타고 혼자 벤치에서 눈물을 삼키는 모습 안쓰러웠습니다. 아빠 성원 씨는 지난해 7월 폐혈증으로 쓰러진 뒤 1년 가까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엉덩이 뼈까지 파고든 4단계 중증 욕창으로 수술만 13번을 받아야 했는데요. 엄마 미애 씨 역시 유방암 수술 후 림프가 막혀 팔이 부어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하루빨리 재활치료를 받고 걸을 수 있게 돼야 상문 씨도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직장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상문 씨네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12월 6일 방송에서는 화재 현장에서 동료들을 구하다 화상을 입고 다리가 심하게 괴사된 진규 씨의 이야기 전해드렸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의료비와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이후 진규 씨의 다리가 많이 회복되었고요. 아들 건훈이도 언어치료를 받고 말이 늘었다며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1: 나는 0700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방이식 수술은 기방이식을 여기다가 줄기세포를 만들어갖고 여기다 집어넣고 다시 또 허벅지에서 살 잘라놓은 걸 여기다 붙여놓고 계속 치료받고 해서 지금 안에 이게 쏙 꺼졌던 부분이 지금 다 올라왔고요. 0700 덕에 이렇게 잘 받아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합니다.
0: 따뜻한 희망을 나눠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의 희망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상문 씨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쌍문아, 너무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엄마가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너도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랬을 텐데 엄마 아버지 챙기느라 지금까지 그런 거 못 누렸는데 이제는 엄마 아버지 이제 아버지도 이제 치료받고 하면은 좋아질 거고 엄마는 이제 많이 좋아졌고 하니까 이제 걱정 그만하지 말고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너 인생 이제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쌍문아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한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0: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요 자이언트 팽TV 렛츠 구도.
1: 정말로 할 때 문 열어. 여기 받아요. 꿉꿉하네.
2: 야,
3: 맛있어?
4: 응. 야!
5: 빨리 가, 빨리 가.
4: 어우, 가, 어우. 아!
1: 야, 좋은 동네, 좋은 동네야. 어? 야, 이거 올라가다가 이거 굴러 떨어지면 그대로 돌아가겠어, 집에. 아우, 이 산미는. 야, 잠깐만. 몇 층이야, 이거? 승수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받아. 받아. 안 받아.
6: 여보세요?
1: 컬러링을 해놨어?
6: 네.
1: 침수를 말해줘야지. 침수도 모르는데 네가 뭐 여기 건물주야?
6: 동생 침수도 모르냐? 17층.
1: 17층이 어디 있어? 딱 봐도 지금 10층도 안 돼 보이는구만.
6: 2층.
1: 몇 호?
6: 둘 중 하나야.
1: 알았어. 문 열어라.
4: 아이, 뭐야?
1: 에이, 받아.
4: 아, 살 찐 거 봐, 이거 살.
1: 받아.
4: 뭔데?
1: 받아 빨리. 아,
4: 뭐야?
1: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거?
4: 내 집이야.
1: 물 줘 물.
4: 아, 벗고 와야지.
1: 왜? 아,
4: 벗고.
1: 귀찮아.
4: 벗고 와야지 지금.
1: 알았어,
4: 걸어온 알았어. 거 아니야 구미에서.
1: 되게 깔끔한 척하네. 아, 나와 나.
4: 왜 왔는데?
1: 이건 뭐야?
4: 뭐?
1: 크리스마스 지난 찍었는데 곧 있으면 여름이야.
4: 아, 네가.
1: 아주 꼴값 떤다, 꼴값 떨어. 아이고, 힘들어.
4: 아, 그 옷, 그 벗고 앉아.
1: 아, 싫어.
4: 뭐 벗고 앉으라고!
1: 야, 이거 입는 얼마나 고생인지 이걸 바로 벗어.
4: 아, 귀찮아. 뭔데,
1: 야,
4: 이거?
1: 그, 저기, 한, 이거 확인 좀 봐라.
4: 뭔데?
1: 이거, 그, 전국이랑, 김치찜이랑, 저기, 소고기 먹고.
4: 어?
1: 소고기 국.
4: 다시 한번 얘기해봐.
1: 이거.
4: 다시 한번 얘기해봐.
1: 이거 전구지랑.
4: 전구지랑.
1: 그 김치찜이랑.
4: 김치찜이랑.
1: 저기 소고기 국.
4: 연습 많이 했네.
1: 지금 뭐라 그거 엄마가 저기 올라갖고 갖고 왔으니까.
4: 야, 야, 그게 진짜 엄마 해준 거야?
1: 엄마 해준 거야. 그건 이제 소고기 국. 야, 그거를 이렇게 바로 먹냐, 이때고.
4: 아, 엄마 해주고 만대.
1: 맛있지?
4: 응, 이제 가야지.
1: 기다려봐. 이거 인증샷 찍을 거니까.
4: 인증샷.
1: 웃어라. 이거 엄마 보내줘야 되거든. 자, 자, 이거 봐. 아우, 왜 이렇게 크게 나와?
4: 그, 니 얼굴밖에 안 나오잖아.
1: 야, 너가 찍어!
4: 아, 보내서 뭐 하는데, 이거?
1: 야, 빨리 데리고 찍어.
4: 웃어, 웃어.
1: 웃어. 아우, 할 거 다 있다, 할 거 다 있어.
4: 아, 왜 이렇게 덥냐, 진짜. 펭귄 아이랄까봐, 이거. 가자, 가. 더우니까.

0: 야, 눈 빠졌다.
1: 야, 눈 소름나고 렌즈 끼고 왔네, 또. 또 철에서 왔다, 또 렌즈 끼고 온 거 봐. 아유, 씨.
0: 야. 똑바로 붙이라. 자, 아우, 끄기.
1: 가, 이제.
0: 야, 근데, 이건 왜 안 치우는 거냐?
1: 뭐? 치우는 뭐 해? 1년 뒤에 또 설치해야 되는데.
0: 아, 야. 너 뭐 여자친구 생겼냐? 너 남사스럽게 이런 걸 다 하고 있냐?
1: 왜? 나 혼자 파티하면 안 되니?
0: 발도 혼자 있겠다.
1: 그럼 너는?
0: 야, 나는 웨이팅 있어.
1: 생겼어?
0: 생긴 게 아니라 항상 있었어.
1: 아. 아우. 뭐야?
0: 아우, 갑자기. 아우. 아우.

0: 갖다 줄 때까지 낀다.
1: 방구 소리 자연스럽게 잘 끼네. 어? 진짜 낀다.
0: 껴봐, 껴봐, 껴봐.
1: 너 진짜 2분만 기다려.
0: 야, 어떤 사람이 방구를 2분 기다리고 껴.
1: 야, 야, 여긴 안 돼. 아.
0: 이야, 옷이 많네. 야, 이것도 예쁘네. 이거 나 줘.
1: 내 거. 아, 입을 수 있으면 입어. 너 살짝 옷 입잖아, 어차피.
0: 야.
1: 뭐?
0: 야, 이거 내 거 아니냐?
1: 내 거야.
0: 이거 내 이름, 어? 이거 내 거잖아.
1: 아, 똑같은 거 샀어, 누나 입는 거.
0: 참나? 왜?
1: 아, 사면 안 되냐?
0: 침대 좋은 거 사니?
1: 뭐 좋은 거 사?
0: 야, 나무 그냥 이거 원목이야.
1: 근데, 오동나무.
0: 오.
1: 아! 아! 야, 씻고 누워야 될 거 아니야!
0: 아, 야, 이선민. 야, 배고픈데 나가서 먹자.
1: 엄마 반찬 가져왔잖아.
0: 아, 그거는 너가 알아서 먹고. 야야야야, 야, 뭐 먹을래?
1: 아, 집에서 먹자니까.
0: 아, 뭐 맛있어 여기. 야, 아, 집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뭐 좀, 어? 밖에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1: 족발?
0: 아, 족발 별로 안 땡긴데.
1: 아니, 막창, 뭐... 막창. 막창.
0: 아, 막창 안 땡긴데. 아니, 뭐 맛있는 거 없냐고.
1: 포케.
0: 포케? 포케? 포케 싫어.
1: 아.
0: 와! 떡볶이 먹자! 서울 떡볶이!
1: 아, 그럴 거면 집에서 먹지. 무슨 떡볶이야. 아. 아, 그거 정말. 먹자.
0: 뭐. 자, 뭐 먹어. 아,
1: 뭐, 골라봐.
0: 떡볶이 하나 담고.
1: 또.
0: 튀김?
1: 튀김?
0: 응. 아, 살찐데.
1: 야, 허리 둘레 공을 얘기해.
0: 야, 그러니까 살찐다고.
1: 그럼 누나 뭐, 너 떡볶이만 시켜?
0: 아, 나 떡볶이만 먹으니까.
1: 그럼 내가 시키는 거 먹지 마. 한 입만 하지 마.
0: 안 먹어.
1: 한 입만 하지 마, 얘기했어.
0: 저기요, 저 관리하는 펭귄이에요. 빨리 시켜, 배고파.
1: 맛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떡볶이만 야, 먹는 거야.
0: 다들 나 몇 키로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1: 몇 키로?
0: 나보고 50키로 같대. 너 요즘에 그 연기도 하더라? 거기 그 트와이스.
1: 트와이스의 다현 씨.
0: 맞아.
1: B1A4 출신의 진영 씨.
0: 그러니까. 그 사이에 너가 어떻게 했죠?
1: 학생으로 낀 건 아니지. 담임 선생님. 그 역할로 해가지고 내가 얼마 전에 좀 놀랐던 게 뭐냐면 그 대한항공의 기본 영화 서비스가 있는데 그 내 작품이 나오는 거야. 어머나! 이 비행기에도 내가 나오는 거야. 그때. 아유,
0: 우리 선생님 다 컸다 진짜.
1: 근데 그때 눈물이 나가지고.
0: 야, 비행기에 너가 나와?
1: 비행기에 내가 나와.
0: 대박이다.
1: 근데 그게 아마 되게 성적이 좋은 영화였으면 비행기에 없었을 거야.
0: 야, 왜 그렇게 생각해? 작품이 좋아가지고 비행기에서 저기 가져온 걸 수도 있지. 그리고 무려 대학생이면서.
1: 그렇게 하나하나씩 이제 넓혀가는 거지, 나도.
0: 그래.
1: 연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고 있어.
0: 야, 그러면은 코미디 연기랑 그 일반 그 영화 연기랑 한번 좀 비교해가지고 똑같은 거 한번 해볼래?
1: 일단 정극으로 따지면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이게 정극이야.
0: 아, 이게 정극이야?
1: 이게 정극이었어. 코미디를 본 거야?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극이었고. 자, 자, 코미디어는?
1: 뭐 잘못했어? 내가 엎드려 뻗쳐.
0: 야! 야, 이건 그냥 다르게 하려고 한 거잖아.
1: 어떤 포인트에서 웃었어?
0: 아니, 설득력이 있네. 너 연기.
1: 누군가 쫓기고 있는 느낌에 웃었지, 누나? 방금 이 연기는 최민식 선배님도 못할 거야.
0: 와.
2: 야, 나 주문해서 떡볶이랑 튀김 드릴게요.
0: 야, 이게...
1: 맞습니다.
0: 야.
1: 와. 누나. 요거는 같이 먹는 거니까 중간에 놔두고 요거 내 거니까 여기 놔둘게.
0: 오, 너 뭐 많이 시켰다.
1: 자, 먹어 이제.
0: 야, 맛있게 먹어라.
1: 아, 맛있게 먹어.
0: 와. 어우. 야, 이거 점도 많아.
1: 내가 먹어볼게. 나 이거 진짜 맛있겠다, 이거.
0: 야.
1: 우와. 우와.
0: 야, 그래, 너 그 너 배우가 나중에 또 그 광고 찍으려면은
1: 어. 응?
0: 자, 광고 들어왔습니다.
1: 야, 이야, 이거 쌀 보세요. 무인수 들어가가지고, 어?

0: 우와! 정말 맛있다!
1: 야, 들어오겠다.
0: 방금 들어오겠어?
1: 와.
0: 누나,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튀김감과 또 들어올 수도 있잖아.
1: 튀김 한번 해봐.
0: 누나 한번 보여달라고.
1: 아니, 너가 해줘.
0: 튀김 또 소리가 중요하거든.
1: 그치.
0: 내 인생 마지막 한 점.
1: 어머.
0: 우와! 바닥바닥하다!
1: 뭐라고? 야, 넌 그것도 틀려?
0: 누나는 바닥바닥이나 하지 마.
1: 이게 소떡볶이구나. 와. 맛있냐? 한번 줘봐.
0: 장난하지 마.
1: 아니, 장난이 아니고, 줘봐.
0: 뭐를?
1: 줘보라고.
0: 자.
1: 방금 먹은 거.
0: 이거 뭐?
1: 아니, 줘보라고.
0: 누나가. 야! 내 거냐! 한 입만 하지 말랬지?
1: 맛있네. 야, 그리고 니께 내 거고 내께 니 거야.
0: 니께 뭐?
1: 니께 내 그래. 거고 니께 내 거고.
0: 아니, 내 건 내 거고
1: 니꺼 내 거야. 니꺼 나 거 나 거라고.
0: 니꺼 내 거. 아!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정확한 거야? 아! 김말이! 마지막 말이!
1: 야, 됐고! 이거 먹고 우리 노래방 갈 거다.
0: 아, 뭐 노래방이야.

0: 내 파트잖아.
1: 아 좋았다.
0: 아니 내가 그거 부르려고 이거 부른 거 아니야.
1: 아 됐어 이제 내 차례야.
0: 근데 왜 이렇게 잘 부르냐 근데?
1: 참을 수가 없다 야.
0: 미안. 아니 소리 이거 음정 낮춘다는 거 미안해 누나.
1: 거기랑 취소랑 멀 텐데.
0: 아 손가락이 다섯 개잖아. 그러니까 뭐 헷갈릴 수도 있지. 왜 그래? 아 잘못 눌렀다니까.

0: 느낌 있는데? 예. 따라와 들어와. 나 에너지 지쳐 못해 지금.
1: 아니, 어디 갈 건데?
0: 아, 따라와봐. 누나 살짝 빼야 돼. 자, 일단 어깨부터 풀어줘야 돼, 이렇게. 응? 쉬다가 좀 심심하면 이렇게 엄발라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어?
2: 응.
0: 보고 있냐고.
2: 어, 빨리 해.
0: 자, 해봐, 누나. 누나, 빨리 와서 해봐.
2: 아, 너나 해.
0: 아, 빨리 해봐. 운동하기 전에 이게 스트레칭 해야지 안 다치지. 아... 그거 말고 내가 어깨 푸는 방법이 있거든?
2: 못하는 건 이제.
0: 어, 섀도우 복싱 해주란 말이야, 이렇게. 응? 자, 자, 자, 하이. 자, 자, 하이.

0: 흔들잖아 이렇게. 잘하네. 그렇지. 그렇지. 너 스텝을. 그렇지. 어깨 다 흔들잖아.
1: 아 힘들어.
0: 누나가 문제가 뭔지 알아?
1: 뭐?
0: 하체가 너무 얇아.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지금 너무 얇잖아.
1: 아, 난 장점이야 이게.
0: 아니야, 아니야. 누나 이러다가 바로 종아리 부러질 수도 있어. 일로. 열기. 헛. 하이. 헛. 바. 헛. 잘하네. 그렇죠. 둘. 셋. 보여줄까? 자. 헛. 헛. 헛. 헛. 헛. 헛. 헛. 헛. 자, 어머님들이 지금 응원해 주자는구나. 흑자!
1: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흑자!
1: 감사합니다.
0: 우리 누나 잘하죠?
2: 잘하죠.
1: 아, 감사합니다.
0: 흑자!
1: 흑자!
0: 흑자! 오, delicious. 네. 우. 우. 이씨. 으이씨.
1: 언제 끝나?
0: 으이씨.
1: 하루 종일 하겠네 진짜. 아, 여기 가자 이게 빨리.
0: 뭘 가? 마무리해야지.
1: 뭘 또 마무리? 아까 이게 마무리되매.
0: 모자라.
1: 뭐가 모자라?
0: 아, 나 운동 좀 할게. 뭐 알아서 해.
1: 진짜 모자란 것 같아 진짜로.
0: 아, 네. 쯔, 헛쯔, 헛, 헛쯔, 헛.
1: 여보세요. 아. 엄마. 뭐 하고 있냐고? 으으 하고 있어. 갈 거냐고? 나 지금 갈 거야 엄마. 가서 봐. 어우. 진이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어? 아니, 무슨 고릴라 같아.
0: 으이.
1: 아, 축하했다.
0: 으이.
1: 아, 은편! 사실, 저도 신경이 쓰이긴 하거든요? 신경 원장님? 시켜줘. 피부과 VIP.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제가 요즘에 좀 그 트러블이 나가지고요. 그거 치료하러 왔습니다. 저번에 한 번 뵀는데요. 그 너무 그 좋아서 다시 왔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펭수님 맞으시죠?
0: 네, 맞아요.
1: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0: 네. 역시 너무 친절하시고요.
1: 오늘 어떤 고민이 있어서 오셨을까요?
0: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트러블이 좀 많이 커요.
1: 아, 입술도 뭔가...
0: 맞아요. 저 부리도 뭔가 제가 뭐 먹지도 않은데요. 다들 저보고 짜파게티 먹었냐고 아니면 술 먹었냐고 그러더라고요.
2: 안녕하세요.

0: 일단 귀여웠고요. 그 다음에 되게 깃털에서 윤기가 좀 잘 나와 보여서 좀 매력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1: 일단은 여드름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형 여드름이랑 건성 여드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듣고 있나요?
2: 아니.
1: 네? 의자가 하나 더 필요할 것 같네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춥진 않으셨어요?
2: 괜찮아요. 저 원장 쌤은 어떨까? 진료 받고 싶다.
1: 제 그 담당 이제 환자인데 그렇게 승용 원장님에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확신을 좀 줘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럼 저희 진단 장비 먼저 같이 촬영하러 가실까요?
2: 아, 예, 알겠습니다.
1: 정확하게 지금 피부 상태 어떤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 언니, 아이고 머리를 일단 넣는 거예요?
1: 네, 머리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마를 여기다가 대고 여드름 안 터지게 조심하세요.
2: 정말 기꺼이 장난도 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랄까, 저한테 장난을 치신 건지 진심인 건지가 살짝 구분이 안 돼서요. 저는 또 그렇게 좀 애매한 건 좀 안 좋아해서 고민이 좀 되네요.
1: 이렇게 찰칵. 움직이면 안 돼요. 네.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 승용 원장님에게 그렇게 눈길을 빼앗긴 것도 그렇고. 이 촬영한 결과를 같이 한번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2: 이게 저라고요?
1: 펭수 할아버지 같긴 한데 그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조금 더 적나라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2: 이게 필터가 아니라고요?
1: 그리고 확대를 해서 보면은 여기 이제 눈가 주름도 있고 눈밑 주름 그리고 팔자 주름까지 아주 종합 세트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있는 것들이 좀 보이네요.
0: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지만 우리 이제 탄력 관리라든지 수분 관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2: 관리하면 좋아지나요?
0: 아유 그럼요. 믿고 맡겨주시면 무조건 좋아질 거예요.
1: 여기 보면 이제 색소 침착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거 보여요? 반짝반짝하는 거? 요게 이제 그 포피린이라고 해가지고 여드름균, 얼굴 전체에 여드름균이 가득히 이렇게 퍼져 있어요. 평소에 세수를 잘 안 하나 봐요.
2: 아니에요. 저 잘해요.
1: 아무래도 승용 원장님이 칼을 갈고 그렇게 좀 들어오셨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본격적으로 좀 펭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 그러면 저는 어떤 치료부터 받아야 될까요?
0: 제 생각에는 일단 여드름부터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은 하나밖에 안 났지만
1: 제 생각에는 근데 색소 침착 치료를 하고 그 다음번에 여드름 치료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0: 아니요, 지금 여드름이 많이 아프잖아요. 아픈 것부터 해결해야죠.
1: 제 생각에는 펭수가 아직 10살밖에 안 됐고 뭔가 이게 아픈 거를 먼저 하면은 이제 다른 치료를 또 이렇게 받기가 좀 겁나지 않을까 싶어요.
0: 청소년기 여드름 이거 쉽게 무시할 수 없습니다.
1: 아니 근데 그 제가 상담해드리기로 했는데.
2: 잠시만.

0: 아니야. 우선 저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제가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고민해보고 문자 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2: 기대하고 있을게요.
0: 아, 예. 좀 그 중간에서 조금 그 곤란했어요. 근데 저는 저 때문에 싸우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0: 선택을 했습니다. 아침에 언제 하러 갈래요? 승용 원장님 선택했습니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원장님이 또 있으니까 또 더 잘 맞을 수도 있잖아요.
1: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문자가 오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어요. 걱정하고 문자가 실제로 올 거라고 기대는 사실 크게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와서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아, 제가 해야죠. 죄송해요. 누우시겠어요?
0: 아, 여기 누워요?
1: 네네, 누우시겠어요? 네, 저희 압출부터 먼저 진행할게요.
0: 어때?
1: 압출 해보신 적 있으세요?
0: 아니요, 그냥 작은 것만 있는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1: 조금 압출할 때 조금 아플 수 있거든요. 너무 아프시면 손 들어주세요.
0: 예.
1: 그것부터 먼저 하고.
0: 아!
1: 아직 하지 않았어요. 네. 아파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주위 눌러서요. 좀 짜보도록 할게요.

0: 생각보다 그 피지가 압출이 잘안 돼서 이렇게 그 여드름 부위를 좀 오래 누르고 있었는데 좀 빨리 최대한 빨리 해줘야겠다. 좀 미안하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아팠어요. 그래도 원장님 때문에 좀잘 참았던 것 같아요.
0: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아프셨어요?
1: 머리 풀리는 줄 알았어요.
0: 저 이제 그 압출은 다 했고 패치 붙이도록 할게요. 어쨌든 펭수랑 직접적으로 좀 살을 맞대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친밀감이 좀 느껴진 것 같고 저랑 펭수와의 사이가 좀더 견고해진 것 같습니다.
1: 부드러운 손길과 여드름을 빼려는 그 우직함, 애틋함. 오, 깔끔해요.
0: 아프진 않으셨어요?
1: 아팠어요.
0: 고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펭수님, 치료 잘 받으셨어요?
1: 네, 원장님.
0: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1: 예.
0: 그러면 이쪽으로.
1: 이야기.
0: 좀 여우 같다 생각했습니다. 펭수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보내고 싶었는데 용원 원장님이 빨리 치고 들어와서 뭔가 아쉽기도 했고 굳이 이렇게까지 찾아왔어야 했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2: 이제 이 색소침착 치료를 받아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아무래도 제첫 고객님이시기도 하고 제가 다 책임지고 치료해드릴게요.
1: 그 착색 치료를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는 좀 계속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돌직구로 직접 저에게 다시 오신 거면은 믿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그러면 이제 천천히 시작을 해볼 건데, 우리 왼쪽 볼에 있는 이 흑자부터 좀 제거를.

0: 해볼 거예요.
1: 네.
0: 자, 하나, 둘, 셋.
1: 오,
0: 좀 따끔따끔하죠? 이 정도 괜찮아요?
1: 하나도 안 아픈데요?
0: 그리고 아까 전에 이렇게 여드름 생긴 것도 원래 이렇게 안 생기다가 갑자기 올라온 것들은 이제 평소에 안 먹던 거를 먹거나 막 그러면 이렇게 막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 것도 이렇게 제거를 좀 해보고.
2: 뭔가 저랑 펭수와의 관계보다 그 둘 사이가 더 견고한 것 같아서 되게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0: 자, 이제 치료는 다 끝나서 일어나서 거울을 좀 볼게요. 자, 하나, 둘. 자, 이렇게.
1: 오, 없어졌어!
0: 그쵸. 여기 볼에 있던 흑자랑 입술에 있는 색소 침착을 우리가 레이저로 이렇게 잘 없앴어요.
1: 우와, 진짜 신기하다. 오, 너무 감쪽같이 사라졌고요. 평소에 관리를 좀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어떡하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0: 펭수, 치료 잘 받았어요?
1: 아, 네, 그 원장님들 덕분에 잘 마친 것 같아요.
2: 오늘 춥진 않았어요? 다리 쪽이 좀 추울 수 있으니까 덮어줬습니다.
3: 펭수가 남극에서 온 건 알고 계세요?
2: 네. 살짝 덮고 있어요.
1: 아.
0: 아까 전에 우리 생겼던 흑자나 색소침착 같은 것들 있잖아요. 항상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고 약간 립밤 같은 걸 좀 발라가지고 마찰이 좀 생겨도 뭐 이런 게 좀 덜 생기게 만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2: 여드름 오늘 난 건 압출도 했고 염증도 좀 가라앉히는 주사도 놨으니까요. 다음번에 여드름이 또 나게 되면 저한테 찾아와서 압출 받으세요. 제가 부드럽게 해줄게요. 섬세하게.
1: 그 다들 궁금한 건지 원장님들은 도대체 무슨 관리를 받으시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2: 저는 어쨌든 그 병원에서 시술도 다양하게 받지만 집에서 식습관 관리라든지 그래서 야식 같은 것도 피하고 혈당을 또 빨리 올릴 수 있는
0: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1: 엽떡 드신다고?
0: 네, 일주일에 세 번씩 엽떡 드세요.
2: 치졸하다 생각했어요. 저희 잠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0: 아니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저기 데려가시면 어떡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화가 좀 나더라고요. 펭수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펭수가 또 한번 흔들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2: 잠깐만 얘기 좀 해요 우리.
1: 그땐 좀 당황했어요. 근데 그만큼 나를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이 크구나. 저 그러면 얘기 좀 해볼게요.

0: 제가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듣지도 않아주시고 당연히 귀가 없으셔서 잘안 들리겠지만
1: 예? 저 귀 있어요. 아무래도 좀 작아가지고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또이 헤드셋까지 끼다 보니까 귀가 안 보이는 거예요.
0: 제가 그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귀더 크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한번 믿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펜슬 마음 흔들어 볼게요.
1: 귀를 더 크게 만든다고요?
0: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2: 진짜 좀 불안한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택을 받을까 그런 좀 걱정도 되고.
0: 이쪽에 앉으시겠어요?
1: 언니, 정말 귀가 커지나요?
0: 아, 그럼요. 원하시는 귀 모양 같은 거 있으세요?
1: 약간 귀여운 거? 고양이 같이?
0: 고양이 같이 귀여운 귀로?
1: 언니, 이것도 많이 아파요?
0: 마취 한번 할 건데 너무 아프시면 말씀해 주세요.
1: 언니, 저 진짜 이런 거안 하는 게 원장님이 해준다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0: 있거든요. 이쁘게 제가 잘 해드릴게요. 저희 마취 주사부터 들어갈게요. 저 이제 비필러 들어갈게요.
1: 네.
0: 오른쪽 귀부터 할게요. 따끔. 다시 반대쪽 할게요.
1: 네.
0: 다시 따끔. 네, 전부 끝났고 저희 잠깐 앉아서 거울 한번 보실게요.
1: 이게 뭐야?
0: 어떠세요?
1: 이게 기라고요?
0: 잘 보이죠?
1: 이건 꿈이잖아. 이건 악마야.
0: 고양이 귀처럼 잘 되지 않았어요?
1: 이래 수가! 나 원래대로 돌아갈래. 이래 수가!
0: 되게 한편으로는 되게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좀 더 잘해줄 걸, 너 압수를 좀 더 빨리 끝내줄 걸이라는 좀 아쉬운 마음도 좀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2: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닐까.
1: 사실 마지막에 승용원장님한테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제 귀복은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저도 이제 절 모르겠고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편!
3: 생수 우리는 어디서다?
1: 부러기 여자! 아마 하늘을 입을 삼고 땅을 배에 삼고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별을 벗삼아 차면 되지요.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2: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2: 당연하지. 봐.
1: 야, 이거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2: 어, 저파수인가? 아,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 공간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2: 어, 버스 온다.

0: 그런 꿈이 늘 있었어요.
1: 좋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자.
2: 그 평생의 꿈대로 발순을 앞두고 지은 노부부의 호텔 같은 집.
1: 하다하다 보니까 자꾸 이리 꺼져가지고.
2: 이왕 짓는 거 여한 없을 만큼 화끈하게 투자했다는데요.
3: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0: 저 회사하는 게 좋잖아요.
1: 그럼요. 100번, 1000번 맞는 말씀.
2: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
1: 빠르게 내달리기만 했던 삶을 뒤로 하고 천천히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해 지은 집.
2: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1: 소재 하나도 타협 없이 인생 최고로 몰입한 결과물이라는데요.
2: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니까 엄청나게 스케일이 더 커져버린 거죠.
1: 치열한 삶에 대한 보상이자 여생을 위한 이유 있는 사치.
3: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
1: 오늘은 인생 마지막 집에 돈과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통큰 건축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우, 벚꽃 참 이쁘다. 이동훈의 토박이로 평생 배농사를 지어온 노부부.
4: 사람이 꽃 면봉으로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한 4,000평 이상 했었어요. 지금은 한 700평.
1: 놔두면 저절로 열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사람 손이 참 많이 간다네요.
4: 꽃도 원래는 뭐 다 잘 날리는.
3: 잘 돼야지. 원래는 잘 돼야지. 좋은 과일을 많이 맺혀야지.
1: 그럼요. 올해도 좋은 결실이 있을 겁니다.
5: 부사지이신 지가 그러면 대략 얼마 되신 거죠?
3: 결혼하고 계속
4: 결혼된 지가 50년이 넘었죠. 50년 이상 됐죠.
3: 결혼하고 계속 농사만 지었으니까.
1: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으로 얼마 전 근사한 새 집을 지으셨다는데요. 감사하게도 집들이 초대를 해주셔서 경북 예천에 왔습니다.
6: 아, 완연한 봄이어서 트랙터들도 많이 나와 있고 이 예천에 왔는데 오늘은 또 어떤 집일지.
1: 웬 트랙터 한 대가 달려오네요.
7: 오! 아이고, 반갑습니다, 사장님.
6: 예, 예.
7: 방송국에서 제 집에 오신 분 맞지요?
6: 아, 예.
7: 아이고, 아이고, 예. 아이고, 먼 길에 수고 많으십니다.
6: 예, 예.
7: 제가 전사에 갈 테니까 뒤에
6: 좀 태워주시면 안 돼요?
7: 사람들 1인용이라서 탈 수가 없는데. 예, 전사에 갈 테니까
6: 제가 따라갈게요.
7: 예, 예. 감사합니다. 예.

0: 아이고.
1: 아이고, 사장님, 뭔데 오시라고 쓰고 오고 많으신다.
0: 듣게 알아보시고 또.
1: 아이고, 저 같이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예.
0: 예, 아니, 집이 꽤 오래됐습니다. 예.
2: 설마, 이 집인가요?
1: 이건 예전에 살던 집이고, 새로운 집은 우리가 저 위에다 새로 뭐 장만했습니다.
0: 아, 요 위에 새 집이 예, 있고. 예, 예, 예. 집을 두 분이나 지으셨네요?
1: 예, 예.
0: 그럼 여기서 애들 다 키우시고?
1: 예, 여기서 사남매 다 키우고. 부모님하고도 여기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요거 집 짓기 전에 초가집에서부터.
2: 여든을 앞두고 지은 인생 마지막 집은 과연? 오, 여긴가요? 언뜻 보면은 요즘 유행하는 베이커리 카페나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0: 집이 너무 이뻐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1: 우린 처음에 저 헌집을 리모델링 하려고 그랬어요. 리모델링 네. 하려고 하니까 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썩 한번 적고.
3: 저는 고집만 버렸어요. 그냥 막 밀고 나가요. 그냥 어쨌든지 좋은 집에서 좋게 짓자. 네. 좋은 집에 살고 싶다.
4: 그러니까요.
3: 예, 그래.
0: 아버님 눈에도 이게 익숙하지 않은 집이라서 설득이 잘 안 됐을 것 같거든요.
5: 맞아, 맞아. 많이 힘들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런 집하고 저희가 또 생각하는 집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아버지한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0: 작전의 일을 막.
3: 재정이 여기서 나오니까요.
0: 네. 어머님 소원 들어주신 것 같은데.
1: 내가.

0: 반대하면 자녀들 반체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엄마 그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래 얘기하면 또 내가 또 뭐 기가 솔깃하게 넘어가고.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40년간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마누라를 위해서 좋은 집을 선물한 정진윤입니다.
2: 텔레비에 나오는 좋은 집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 최성자입니다.
1: 부모님의 꿈을 위해 촉대를 맨 첫째 딸 정혜연입니다.
3: 언니를 따라서 물씬 양면으로 도운 둘째 딸 정은진입니다.
0: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모시고 매 세끼마다 상을 차려드리고 40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이 동네에 그런 미느리가 없었어요.
4: 그때는 안 힘드셨어요? 그 시어머님, 시아버님도 모셔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2: 그래도 젊으니까 또 힘이 다 되어가지고.
0: 사과도 짓고 또 배, 가수원이 한 4천 한 500평 정도 했었고.
2: 낮에는 일하고 밤에 와서 이제 집에 살림은 밤에 와서 하고 그렇게. 새참을 그때만 해도 배 농사 지을 때는 자전거로 자전거 앞에 싣고 뒤에 싣고 그래가지고 새참 가져가고 정신 와서 또 정신 가져가고.
5: 구남매 집안의 둘째 며느리로 들어와 시부모 봉양에 끝도 없는 집안 대소사 거기다 고된 농산일까지 손발에 굳은 살 가실 날 없는 한평생이었다죠.
0: 아무 불평 없이 40년간을 정말로 극진히 부모님을 봉양했는데 그 고마움을 생각해서 집을 짓자고.
2: 처음에는요 이 시골에서 그냥 목조집 이 정도로 그냥 한 3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3억 정도로 해가지고 진짜 그래가지고 마음을 먹고 그래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꾸 일이 커져가지고.
5: 현관은 뒤편으로 냈는데요. 배밭에서 바로 이어지는 경사로가 있군요. 동선부터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챙겼답니다.
6: 와, 요 금장 조명도 이쁘네요. 우와, 이야, 이거 완전 통창으로.
5: 우와, 여기 정말 내일 모레 팔순 노부부의 집 맞나요? 밖에서도 눈이 번쩍 뜨였지만 안에 들어오니 더 눈부신데요.
6: 밖에서도 느껴졌지만 실내에 들어오니까 정말 일반적인 주택 느낌이 안 나고 리조트 느낌이 납니다.
0: 저 밑에 저는 굉장히 어두웠는데 이러니까 뭐 밤낮이 밝고
7: 저희가 그 통창 뷰를 이렇게 좀 중요시하게 또 생각을 해서 샤시에도 굉장히 또 힘을 많이.
6: 요거는 샤시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시스템 창호. 우리 요 국내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거 설계 엄청 좀 잘하시는 분이 하신 것 같은데.
0: 그 면에서 건축가에 가면 뭐 저렴한 설계도 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별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인류 설계사를 의뢰해서 뭐 돈 좀 주고 설계했습니다.
5: 설계부터 자재까지 요새 말로 플렉스하는 바람에 당초 예산의 3배 이상이 들었다네요. 글쎄 그렇게 잘 지은 덕분에 건축 잡지에도 실렸답니다.
1: 아, 저희가 설계사분이 이제 그 저희 집을 짓기 전에 먼저 뭐 회장님 집을 짓고 있대요. 사실은 그분들이 먼저 의뢰하시고 설계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먼저 짓게 됐어요. 결론적으로는
0: 회장 집 모습하고 우리 집 모습하고 거의 같아요.
2: 회장님 회장 집은
0: 반지
2: 130평인가 그렇고
1: 주위에 친구분이 많으신데 그 나이에 그 돈을 시골에 투자할 가치가 있냐고 심지어 뭐 바보 아니냐고 그런 말까지 들으니까 또

0: 밖에서 들은 소리를 또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아 이건 너무 과하다.
1: 이 동네 경로당에서 그런 말을 몇 번 들었어요.
2: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1: 정신 나갔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얼마 살까봐 그렇게 돈을 빚내가지고 짓노 하는 정도로.
3: 저는 좋은 집에 뭐 좋은 구조 들어간다 그러니까 무조건 좋았어요.
4: 아 이거 원형 기둥도 딱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게 라멘조로 이렇게 튼튼하게 잘 했나 봐요.
1: 집을 뭐 짓는데 철근만 28톤이 들어갔어. 세면 두께만 해도 1m 한 50 정도. 완전 완벽한 내진 설계로.
4: 예, 예, 예. 결제할 때는 마음이 아팠지만.
1: 네, 아니, 집을 짓는데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게 철근을 많이 넣더라고.
3: 내년 가도 안 무너져요.
5: 떳떳하게 뛰어.
6: 단열도 최고라 겨울에 보일러도 거의 안 뜬답니다. 그런데 냉방비는 좀 들겠는데.
1: 태양광 전기 6kg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전기 쓰면 전기료는 전혀 안 나와요. 전력량이 남아가지고 누적돼요. 계속 다음 달. 그럼 여름철에 뭐 밤낮 틀어놔도 전기 요금은 없어요.
6: 너무 넓은 집이라 관리가 걱정이 됐는데 자식들이 로봇 잔디깎이 사다 줘. 로봇 청소기도 사다 줘. 손 하나 까딱 안 하신대요. CCTV도 달아드려서 방범 보안도 안심이랍니다. 근데 예전 집은 어떠셨어요?
1: 초가집에서 매년 연계를 만들었어. 이고 그러다가 스레트 지붕을 이고 초가집에서 야구집을 지니까 그렇게 싱크대도 있고 안에 물도 나오고 변소도 있고 하는 게 너무 좀 신기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집이 너무 허술해. 겨울에 되게 추운 날은
3: 단열이 안 돼.
1: 물 묻은 손으로 방문은 괜찮지만 저 방문을 열면은 즉 들어붙고 할 정도까지도 그 난방이 잘 안 돼 있었어요.
7: 특히나 저희 엄마 좀 손님들 오시면은 좀 창피하셨고요.
3: 아니 좀 부끄러워요. 이 깨끗하게 안 해놓고 그냥 이리 누추하게 해놨는데 손님 오시면은 모든 걸 남보이는 게 좀 미안하고.
6: 특히 살림하는 입장에서 부엌이 가장 불편하고 부끄러우셨대요. 그래서 집을 지으며 가장 힘을 쓴 공간이 바로 주방이랍니다. 배밭 쪽으로 창도 시원하게 냈고요.
4: 주방하고 이 동선들은 진짜 백평집의 사이즈거든요.
7: 주방에 제일 많이 신경 썼어요. 네, 네. 보면서 같이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 이것도 부모님이 제 엄마를 모시고 가서 그 쇼룸 가서 직접 보고 선택해서 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본인이 아시는 뭐 이게 시골에 싱크대 공장에 관광하고 다르다 보니까 같이 와도 보지를 않고 아예 안 들으려고.
4: 연만 보는. 예, 아버지, 아이고, 아이고, 아버님 파리를. 아이고, 아이고. 예.
6: 어머니 마음에 쏙 드는 집을 짓고 싶어서 예천 서울 간 장거리를 마다 않고 부지런히 모시고 다녔다네요. 그렇게 보는 눈을 키워 회장님 집 부럽지 않은 품격 있는 주방을 완성했답니다.
7: 예전에는 오래된 그런 식기구를 많이 사용을 하셨잖아요.
4: 이번에 그릇 한번 싹 갈았습니까?
7: 네, 그래서 여기는 손님들 오시면 좀 보여주는 용도로 전시를 해봤습니다.
4: 아니, 어머님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옛날 거 버리는 거.
7: 네.
6: 옛날 집에서 숟가락 하나 못 들고 오게 그릇부터 이불, 가전제품까지 사남매가 전부 다 새 걸로 바꿔드렸대요.
8: 엄마.
3: 네.
8: 접시 이거 쓸까?
3: 써. 이쁜 거 써야지.
8: 아, 그래?
3: 네. 이럴 때 써지. 언제 써냐.
6: 오늘은 소장님 초대해 집들이까지 하는 날. 그런데 최 여사님, 싱크대 한 구석에서 뭘 또 꺼내 오셨어?

0: 칭자면서 내가 사다온 접시 아니에요?
1: 이걸 꺼내든 속간이 내가 저렇게 그 꺼내왔죠.
2: 원래 가족들이 모이시면 이렇게 드시나 봐요.
3: 예. 네.
1: 다 같이 모였을 때, 내외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먹고.
4: 귀한 손님 오셨다고. 와, 한상 똑 부러지게 차리셨네. 아이고, 우리 최 여사님 이리 손 크신 거 보니 통곡에 집중 게 납득이 가요, 납득이.
5: 뭐 이때까지 평생을 살아나도 빚이 있어야 재물이 는다 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뭐 돈
1: 그 빚 좀 내, 아버지
5: 빚내는 건 뭐 걱정 없이
1: 우리는 빚 갚는 재미로 산다. 농사 지어가지고 또 빚 갚고 그렇게 사니까 재미있게 했어요. 그래.
6: 아, 여기가 이제 방 쪽인가 봐요.
5: 야, 뭐, 방을 뭐.
6: 야, 이게 또 히든 도어로 돼 있네요.
1: 이게 처음 오신 분은 완전히 벽인 줄 알았어요, 여기.
4: 50년 넘은 노부부 침실이 이렇게 신혼방 같아도 되는 거예요, 어머니? 와, 욕조도 편백으로 신경 썼답니다.
2: 제가 들어오자마자 딱 드는 생각이 대한민국에 어머님, 아버님 연배에 어떤 사람보다 좋은 침실인 것 같아요.
1: 예, 예 뭐, 무조건 좋습니다. 뭐. 딴 거 없어요. 돈이 필요 없어요. 사는 게 편리하고 좋은 집에 사니까 기분 좋잖아요.
2: 예, 맨날 웃으시고.
5: 예. 예. 집을 안 짓고 그돈 있다고 행복한 건 아니고 또 뭐 집 있는 거 돈 써가면서 이래 집을 지어놓으니까 우리가 생활이 편하고 내 몸도 깨끗하고 옷까지는 또 깨끗하고 우리가 아유 아버지에게 또
2: 이런 좋은 환경에 아버지를 못 모셔가지고 우리 아버지를 또 모신다.
4: 좋은 집에 살면서도 여전히 떨쳐내지 못하는 회한 한 조각. 쓸쓸한 옛집을 볼 때마다 좁은 집에서 춥게만 살다 가신 부모님 생각에 자꾸 목이 메이신다네요.
5: 여기서 뭐 우리 군남매 자녀들하고 오니까 최고 많이 모였을 때가 41명까지 모였어요. 그때는 어른이 계시니까 자녀들이 무조건 명절 자면 다 왔지. 우리 부모님이 살았던 그 물건 쓰던 단서, 요거 책장, 요거 다야 그대로 놔두고.
1: 집이 추우니까 여 항상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이리 주무시고.
5: 지금 또 아버지 얘기 나오면 눈물이 나.
4: 알죠. 그 마음 알다 마다요. I kept wishing I was somewhere
6: else walking down a strange new street. 어, 여기가 이제 따님들이 신경을 좀 썼을 것 같은 2층이죠.
7: 예. 저희가 올라가는 계단도 이렇게 원목으로 해서 조금 힘 좀. 아. 그리고 어머님이 어제 올라가 쉽게 옆에 손잡이를 다 만들었어요.
6: 예, 예. 야, 와, 호텔이다.
4: 2층은 수시로 내려오는 자녀들의 공간. 한가운데 아담한 주방이 있고 오른쪽 끝에는 침실과 미니 테라스가 있군요. 아, 왼쪽에도 방 하나가 더 있었네요.
2: 2층으로 올라오자마자 이 남쪽으로 보이는 뷰랑 요 북쪽 대바트 보이는 뷰가 너무 좋아요. 애들도 여기 오면 거의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왔는지 리조트에 왔는지 구분이 안 갈 것 같으니까
8: 진짜 펜션에 놀러 온 것처럼 그렇게 지낼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4: 이 집을 지은 뒤로는 휴가는 무조건 예천으로. 왜 이렇게 좋은 숙소가 공짜인데 딴 데를 왜 가겠어요? 그럼 부모님은 자식 손주들 자주 봐서 좋고 집 한번 잘 지어놓으니 이게 일석몇조야 대체.

0: 여기 2층 테라스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옆에 소나무도 보이고 또 쫙 멀리 능선도 다 보이고 어머님이 원하셨던 집이 이런 집이죠?
1: 예, 그렇죠. 네. 이런 집이래요.
2: 네. 네. 뭐 둘이 와서도 같이 가끔 차 한잔씩 뭐 먹자 하면서 올라오고 네. 이래거든요. 이러면 네. 좋아요. 여기 위치도 좋고.
0: 보통 저기 뭐 80이 넘으시면 우리가 살아봐야 몇 년 남았냐 그러고 자녀들한테 물려주자.
1: 우리 자녀들 주려고 돈 아껴가지고 그래 하지 말라고. 아, 노래에
2: 이제 자녀들 돈 주려고
1: 좋은 집 지어가지고 좋게 누리면서 사지. 네. 그러면 인생이 즐겁고 더 건강도 하고 하는데.
3: 부모님이 그 희생하시고 고생하신 걸 저희가 봐왔잖아요. 부모님 정말 좋은 집에서 노후를 편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 항상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했었고요.
0: 좀 이야기 다 듣고 나니까 집이 좀 너무 감동스러워서 또 눈물 나려고. 아버님 자꾸 우셔가지고.
2: 근데 네. 아버지 얘기 안 하면 안 울어.
0: 아니, 나도 우리 고향에 계신 아버님 생각나가지고.
4: 눈물은 이제 그만. 하늘에 계신 아버님도 흐뭇해 하실 겁니다.
0: 처음에는 집을 처음 봤을 때, 이 지역에 조금 언밸런스한 집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보통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관리하기 편하시라고 작은 집을 권하는데 이 집을 둘러보고 나니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넓고 개방적이고 따뜻한 집. 그런 집에서 노년을 보내시는 게 훨씬 더 행복하다. 그거를 저는 아버님, 어머님 표정을 보고 확신을 했어요.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집을 이제 다 둘러보고 나서 이 집을 보니까 흡사 뭐 회장님 집 같은데 충분히 아버님 어머님은 이런 걸 가질 자격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관리가 편한 집이지만 작은 집은 아닐 수도 있겠다. 오히려 좀 큰 집이 넉넉한 집이 공간적으로도 더 기쁨을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2: 아이고 고맙다.
5: 네, 짠.
1: 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5: 같이 오래 사셔야지.
4: 배농사부터 자식농사까지 한평생 성실하게 풍년으로 일궈낸 두 분. 그러니 좋은 집 누리실 자격 충분히 차고도 넘치십니다. 아무녀. 이번에는 은퇴자들의 로망 1번지 양평에 왔습니다.
0: 여기가 20년 전부터 서울에서 가깝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았던 동네죠. 이학로 선생 생가도 보이고요.

0: 소장님, 여기입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니, 손을 꼭 잡고 내려오시네.
0: 아, 저는 어디.
2: 친합니다. 아, 멀리 오시느라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 근데 이 물소리 산세 너무 좋아서 진짜 날도 좋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0: 아유, 저희가 그거에 반해가지고 일로 네. 오게 된 거죠.
1: 아, 이거 궁금한데 이거.
0: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1: 예, 예. 아, 네. 코끼리도 있고.
3: 지인님 노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혹시 대저특을 지어 놓으셨나?
0: 저희가 바로 저희 집입니다.
1: 이야, 예. 두 채네요, 두 채.
3: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그런데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이 지어놓은 것 같은데.
1: 혹시 남편분 집, 아내분 집 따로인가요?
0: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 아니.
0: 그건 아니고.
2: 전쟁의 나라를 안구했잖아.
0: 사실은 저희 친구하고 땅을 공동 구매해서 데칼코마니로.
1: 외관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이게 날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3: 그러게나.
2: 요 앞에 산이 이름이 매봉이에요. 그 매가 날아가는 형상이라 그래서 그 매봉을 보고 있고 저희도 날개가 돼 있고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네요.
0: 오, 저기 옆집 강아지. 제리야. 제리.
2: 제리야.
0: 제리.
1: 친구분을 먼저 안 반기고 강아지를 더 반기시는 것 같아요.
2: 그럼요, 그럼요.
0: 옆집이니까.
4: 아, 안녕하세요.
1: 아, 예, 예.
4: 아유, 박 소장님.
1: 아, 예. 아,
4: 너무... 영광입니다, 영광.
1: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3: 친구가 먼저 여기에 집을 짓자 제안했답니다.
1: 처음에 이 집 짓자고 꼬드기신.
2: 맞습니다. 바로 그 신부님입니다. 네.
1: 근데 집이 보고 있으면 똑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또 달라요?
2: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레노베이션을 했죠.
3: 아, 언뜻 쌍둥이 집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조금은 다르군요.
4: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아직도 괜찮아요. 네. 한 7, 8년 됐는데 괜찮은데 이제 안에 인테리어를 그 한다고 그러길래 가차적으로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랬어요.
2: 무슨 돈이 없었다.
0: 완전.
2: 네. 아니 지금 돈 나보다 더 많이 면서.
4: 저희 집도 꽤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고치는 바람에 저희 집이 오징어가 됐어요. 속상해요.
2: 무슨 속상해고 네 취향이지 선택이고.
0: 제가 취미생활을 좀 했습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노후를 정말 멋지게 살고 싶어서 우리한테 딱 맞는 집을 만들기 위해서 영혼을 갈아 넣은 백수 5년차, 전업주부 5년차 남편 한용입니다.
2: 이 집을 하자수리하는 걸로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우리 남편의 그 섬세함과 디테일과 그 스케일의 논란 안에 김양형입니다. 네 명 다 좀 모던한 거를 좋아하고
5: 층고가 높고 깔끔하고 모던하고 냅다 다 바빴고 관여하기도 힘들고 맡기는 형태였어요. 설계하시는 분이나 짓는 분이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는 분한테 맡기고 우리는 찝는 정도.
3: 9년 전 별 고민 없이 지은 집. 주중에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주말에 쉴 공간으로 지었답니다. 외국계 반도체 회사 지사장인 아내와 IT 기업에 오래 몸담고 있던 남편. 그런데 남편은 5년 전 조기 은퇴를 했답니다.
2: 저희는 둘 다 재료 했어요. 저는 무기재료를 했고 여기는 세라믹 공학과를 했고 그래서 직장을 그만둘 때까지는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있는 제 뭐 그 옆집 친구 같은 저랑 비슷한 공대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 직장에서 안 힘든 사람 누가 있어? 그 다 버티는 거지 지금 말한 것처럼
5: 하루하루 제 몸을 갉아먹고 있구나를 느껴왔어요. 실제로 몸이 많이 상해가지고 아팠던 적도 있고 갑상선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종양이 있었는데
0: 뭐 그거 자체는 이렇게 심한 암이 아니니까 림프로 이미 전이가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다가 발견이 돼서 림프의 절반 정도를 드러냈었어요. 그래서 좀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정도였는데 지금 완치가 돼가지고 아무 문제도 없고요. 내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너무나 빠르게 달렸구나.
3: 살기 위해 조기 은퇴를 한 뒤 주중에도 이곳에 머물게 되면서 내 취향대로 싹 고치기로 한 거랍니다.
1: 여기 두 분이 지금 내려와서 지내십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
0: 아, 지금은 예. 집사람은 아직 현역으로 일을 하고 있고 제가 주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요. 집사람은 주로 주말에만.
1: 진짜 궁금합니다. 이 건물도 독특해서 또 안에 또 얼마만큼 잘 꾸며놨길래 또 옆에 분이 또 오징어라고 하시는지 궁금하고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3: 이 집도 현관이 뒤편에 있군요.
0: 이제 집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올라가시기 전에 여기부터 제가 자랑할 게 좀 있어요. 현관을 보셨을 때 살이 좀 있거든요. 여기 또 하나 있어요.
2: 또 하나의 살.
0: 약간 한옥 느낌을 주는 간살의 느낌이 있는 중문이.

0: 모던한 이전 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인데요. 일본식 다다미도 보이고, 한국 전통의 결도 깃들어 있고, 제주 돌담의 정치도 담겨 있고 말이죠. 와, 이렇게 보면 또 발리에 온 것 같기도 하고, 묘하다.
1: 와, 들어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다양해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재료가 섞여 있거든요.
2: 예, 예.
1: 심지어 눈에 보이는 재료에도 대리석, 타일, 목재, 금속, 패브릭, 그다음에 현무암, 이게 한 7, 8개가 보이는데 어울려요.
2: 실제로 제가 소재 자재를 고르는데 직접 제가 따라다녔어요.
1: 아.
2: 예를 들자면 이 고재 기둥이거든요.
1: 네.
2: 이 고재 기둥 찾는 데만 해도 몇 달이 걸렸던 것 같고요.
0: 그냥 평범한 원목이 아닌 고재 기둥이었군요. 세월의 질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2: 근데 저희가 천고가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고재 기둥이 못 맞춰져요. 그래서
1: 결합을 했네요.
2: 결합을 했죠. 그래서 대목장님 작업실에 가서 설명드리고 실제로 크레인으로 올려서 돌려가면서 아, 이 결이 맞다 해가지고 다 맞춰보고.
0: 한옥 쌍주목장 이음 방식이라는데 보통 정성이 아니셨네요.
2: 짜투리가 남잖아요. 그 짜투리로는 계단을 만들어버려요. 여기 현무암벽 같은 경우를 보면 일반적인 석재를 채워도 돼요. 저희 집사람이 제주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서 쉬는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현무암 가자. 붙이는 작업만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한땀 붙인 거거든요.
0: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전부 바꿀 생각을 하신 건가요?
2: 사실은 계기가 하나 있었던 게 제가 있던 회사에서 고객을 모시고 마케팅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임원분들을 모시고 이게 그 성북동에 있는 가구박물관이었어요. 근데 가구박물관이 한옥으로 돼 있거든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 창호가 딱 우리나라의 전통 간살이 딱 열리면서 바깥에 풍경이 펼쳐지는 모습이 와, 나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이런 느낌을 그때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꼭 한옥식으로 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에다가 녹여내는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3: 저는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려는 그 하자 보수를 하려고 했던 게 첫 번째였어요. 여기가 습한 지역이다 보니까 손이 안 와서 여기저기 막 현관에 곰팡이도 쓸고, 그다음에 이제 좀 겨울에는 좀 춥고, 근데 그 하자를 고치려면 일단은 집을 다 뜯어야 돼요.
4: 기능적인 걸
3: 많이 본 거죠. 왜냐하면 제가 직장이 그런 직장이니까 저는 항상 그런 것만 머리에 떠올라요.
2: 집사람은 단순한 유지보수용 시설물 개보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저는 기회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한 거죠.
0: 아, 시작은 부부의 동상이몽이었구만요.
1: 이게 어떤 의도와 컨셉으로 지금 이게 구현된 겁니까?
2: 제가 열심히 이제 이미지 공부를 했죠. 한 몇 달을 이렇게 모아다 보니까 하나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희한하게 그 와비사비라는.
1: 예. 와비사비가 무슨.
2: 너무나 완벽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이런 그 일본의 그 디자인 철학이에요. 그 와비사비라는 철학하에 집을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바로 나온 깎아 놓은 반듯반듯한 것이 아닌 좀 손때가 묻은 그런 소재들이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3: 힘든 취향이에요.
0: 그 힘든 취향을 뒷받침하신 분.
5: 도대체 와비사비가 뭘까? 아, 이게 찾아보니 정말 많은 이미지와 사진들이 있는데 사실 솔직히 와닿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디자이너들을 데리고 이제 일본을 가게 됐고요.
0: 제대로 이해하고 구현해내기 위해 일본 답사까지

0: 불사했대나요. 아우 두 분 다 대단하시다.
1: 너무 좋은 고객님을 만났다. 근데 하지만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다.
0: 자재 하나하나에 열정을 쏟아 부은 데는 나름의 철학적인 깨달음 때문이라는데요.
2: 제가 은퇴를 이미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은퇴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게 쌓아올리는 거예요. 쌓아올린다는 거는 관계도 쌓고 재산도 쌓고 경력도 쌓고 쌓아올리는 데는 완벽한 것들이 도움이 돼요. 딱딱 아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래 쌓아가지고 딱 올려놨다 보면 은퇴한 순간부터는 이거를 좀 풀어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풀어내는 데는 뭔가 좀 헐거운 게 풀어내기 편하거든요. 그 약간 좀 울퉁불퉁하고 모가 나기도 하고 루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풀어내는 삶을 사는 데는 딱 안성맞춤이다.
3: 저는 또 유지보수에 대한 걱정이 있었죠. 이 집안에 나무를 많이 쓰면 이게 그 터마이트에 이게 취약하게 될 텐데.
2: 개미가
3: 들어오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저 다람이 저것도 벌레에 취약할 텐데 저걸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그 알코올을 써야 되나 뭐를 써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는데 표현하진 않았어요.
2: 강력한 두갈식이고 저는 구구절절히 얘기하다가 끝에 결론을 내는 스타일인데
3: 왜냐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솔직히
2: 공대생 공대 껍데기만 썼던 문학소년 이게 차이
0: 주방은 아일랜드와 조명 테이블까지 남편이 직접 디자인을 했다는군요
4: 진짜 이런 재료들을 보고 있으면 들어가 있는 재료들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3: 저희는 주방을 모시고 삽니다. 저희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이고 네.
2: 제일 즐기는 시간 자체가 요리하는 시간이어가지고
0: 결혼 후 지금까지 요리는 항상 남편 담당. 은퇴한 후에는 아직 현역에서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더욱 정성을 쏟는다는데요.
5: 특히 안심 같은 경우는 버터를 녹여서 같이 구워줘야 풍미가 좋아지긴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버터라고 하면 그냥 아예 질색을 하기 때문에 그냥 아보카도 오일하고 로즈마리만 넣어가지고 순수한 고기만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0: 요리에 하나도 작품을 완성하듯 섬세하게 공을 들이시는군요. 밥 한 끼를 먹어도 중요한 거는 실용이 아니라 감성이라나요.
2: 트러플 튀긴다. 나중에 야외 주방을 하나 만들어주시면 그때는 내가 먹지를도 하고 중국 음식도 시작을 할 테니까.
3: 오케이.
0: 이 집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계단이라는데요.
4: 제가 살다 이렇게 놀라운 계단을 처음 보거든요.
2: 제가 처음에 이게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 디자인 해주시는 분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4: 왜?
2: 정말 우리 집 환경과 비슷하게 계단에서 계곡에 물이 흐르는 듯한 모습을 꼭 연출하고 싶다.
0: 듣고 보니 정말 계곡물이 흐르는 것 같네요. 어느 카페에서 이런 테이블 본 것 같은데 레진과 원목을 이용한 레진 우드 슬랍을 합니다. 돌과 이끼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하셨네. 계단이 아니라 이건 예술 작품인데요.
2: 저 계단을 그냥 무의미하게 공간 이동의 공간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저 계단 자체에 스토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민을 하다가
3: 글을 써.
2: 우연히.
3: 집에다 그래.
2: 계단에도 써도 될 정도의 퀄리티를 하시는 분이 몇 분 안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 미팅할 때 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다. 나는 바쁘고

0: 사람은 결이 굉장히 틀린 사람이라는 거를 느꼈는데,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만났을 때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예전에 이제 직장을 그만두기 전에 그 업계에서 일하는 거는 너무너무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거를 하는 게 아,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때 진짜 한 푼도 아깝지는 않았어요.
1: 이제 한번 올라가 볼까요?
2: 예, 올라가 보시죠. 예,
1: 밟고 올라가 됩니까?
2: 예, 밟아도 됩니다.
1: 우와, 우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네요. 와, 여기도 진짜 공들였다. 이쪽부터 한번 가볼까요? 여기 네. 방인가요?
3: 네, 맞습니다.
1: 우와, 여긴 또 강렬한 색상.
4: 계곡을 건너면 아내만의 아지트. 통창 가득 푸르름과 자연을 담은 화사한 벽지가 하나의 풍경으로 연결되는 컨셉이라는군요. 욕실도 자연의 재료들로 채웠는데요. 아내가 주말만큼은 모든 걸 내려놓고 편안히 쉬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답니다.
1: 이렇게 큰, 높고 큰 창이 있는 데서 자고 일어나신 거 어떠세요?
3: 이런 기분 좀 들어요. 좀 뭐 감히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잘 살았구나.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 저한테 어떻게 보면 좀 보상이 되는 듯한 느낌? 이 누워서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이 앵글이 있잖아요. 저 나무에 이렇게 또 앵글이 있고 이 약간 이 벽지에 풍경이 있고 바깥에 전경이 있고 하니까 애니메이션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1: 우리가 동상이자 짓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네네. 그거는 집 짓다, 네. 밥 짓다, 실을 짓다, 네. 약을 짓다, 정성을 가득 들이는 거에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진짜 집을 지으신 것 같아요.
0: 여기에 이제 나중에 노후에 여기를 들어와서 진짜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게 현실로 다가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제 내가 숙제 다 했고 나는 이제 저기 터널의 끝이 보여. 내가 여기 조금만 더 가면 나는 이제 행복한 노후를 노후가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평소에 힘든 거가 좀 덜 힘들어졌어요.
4: 긴 터널 같은 시간을 지나 비로소 안착한 고요한 낙원. 치열했기에 지금의 여유도 누릴 수 있는 거겠죠.
2: 아, 이제 와서 내가 나한테 맞는 옷을 입었구나라는 느낌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집이네라는 느낌보다는 아, 원래 이랬어야 하는 공간이야 라는 느낌. 그래서 먼 길을 돌아서 제자리를 찾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냥 마냥 행복해요, 여기 앉아있습니다.
4: 사회적 성공이라는 이름 뒤로 가려진 진짜 나 자신을 되찾아준 집. 숨 가쁜 레이스를 끝마친 자신에게 허락한 생애 최고의 가치 있는 사치이자 가장 우아한 보상이지 않을까요?
5: 세상은 혼자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행복 작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행복을 꿈꾸고 모이하는 집.
6: 처음 집을 지었을 때 저한테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두 번째 집을 지어도 참 재밌겠다.
7: 왜 집을

0: 세 번 짓는다고 했는지는 알 것 같아요.
1: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2: You need some hot water?
3: Oh, yes.
1: 어린 학생들이
2: This one.
1: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4: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5: 앉으세요.
1: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6: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늘의 주인공 아빠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만능 일꾼이 따로 없다는데요.
1: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2: 중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0: 아빠는 전직, 엄마는 현직 선생님에다가 할머니도 선생님 출신? 세상에 교육자 집안이군요. 그렇다면 아이들은요? 첫째는 영어가 술술, 둘째는 무용신동,

0: 셋째는 세상 귀엽네요. 이렇듯 다재다능한 우즈베키스탄의 3남매. 과연 아빠를 무사히 만날 수 있을까요? 대구에서 일하는 오늘의 아빠.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1: 한국말도 잘하시고 일도 성실히 하시면서 스마트하시고
2: 굉장히 늘 밝으시고 저의 편견을 깨주신 분이고요. 똑똑하신 분입니다.
3: 성실하고 일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우리 회사에서는 베스트를 할 수 있죠.
4: 그분 지금 어디 계신가요?
3: 아, 예, 저 따라오시죠.
0: 드디어 아빠를 만날 차례.
5: 안녕하세요. 똑똑하신
6: 소문
5: 맞으세요?
6: 아, 좋대요.
5: 왜요? 똑똑하세요? 네, 안 똑똑하지 않아요.
7: 가래가 나슬랍 2022년 7일 센티아블라인 오후에 결의하면 비율이 결심 아사시 마사드 가래의 마다니아트와 가르스틀은 의리안스 볼리안 운난 다시카르 알바타 풀 슬랍톱스니아트 다함 볼리안 처음 인천 공항에 올 때 너무 신기했어요. 와, 너무 커요.
0: 아무튼 신기했다는 이야기.
7: 안 들어요.
0: 아빠가 일하는 회사로 말할 것 같으면 국내 주요 자동차 기업의 2차 협력사이자 금속 소성 가공 및 3D 철강 부품 제조 전문 업체로서 철강 산업 기술력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8: 저희는 자동차 부품을 주로 생산하는 열간 단조 업체입니다. 열간 단조란 금속을 뜨겁게 달군 뒤 프레스로 강하게 눌러 원하는 모양으로 성형하는 제조 기술입니다.
0: 대한민국 자동차 및 철강 산업의 기반을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아빠 슈크라트 씨. 슈크라트 씨가 홀로 고국을 떠나 머나먼 한국까지 와서 땀 흘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바로 그 아이들이 있는 곳은 수도인 타슈켄트에서 약 350km 떨어진 우즈베키스탄의 최동단이자 산업의 중심지인 안디잔이라는 지역인데요. 운전대를 잡은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버지. 뒷좌석인 슈크라트 씨의 아내와 아이들이군요. 아직 이른 시각 잠투정 중인 요 녀석이 막내. 이건 학교 준비물인가요? 둘째 사비나와 첫째 셔디야. 할아버지가 맨 처음 정차한 곳은 첫째 셔디아의 학교인데요. 어쩐 일인지 엄마 거밀라 씨도 함께 등교? 그 이유는 잠시 후에 공개됩니다. 다음으로 내릴 사람은? 둘 중 누구니? 바로 둘째 사비나의 학교군요. 사비나, 오늘 하루도 열심히 학교 생활하렴. 다음 차례는 막내 누르무함마드. 할아버지표 특급 등교 서비스의 마지막 손님인 셈인데요. 이렇게 매일 아침 3남매의 등교와 등원을 손수 책임지는 할아버지. 아빠의 빈자리를 든든하게 채워주고 계시네요. 자, 그럼 3남매의 학교 생활을 조금씩 들여다볼까요?
9: Do you have a simple...
0: 우즈베키스탄에서도 최상위 우등생인 첫째 셔디아는 대통령 학교라고 하는 국립 영재 학교에 다닙니다.
9: $15.
0: 입학 시험도 상당히 까다롭다는 이 학교에서 셔디아는 영어와 수학 등 심화 수업을 듣는다는데요. 셔디아의 영어 실력 조금 더 들어볼까요?
9: My full name is Ikrama Shadia. I'm 13 years old. In my family, we are seven people. My grandparents, my dad, my mom, and sister, brother, and me. I'm interested in learning foreign languages. We have English lessons every day at school. That's all.
10: 만 dadam zor dad. 다이모 메 하흘라간 нәрсәләрен баҗарады, чөнки дада мен ишанады. Masalan, ko'p suhbat qilayotganimizda ota haqida gap ketsa, doimo dadamni sog'inaman. Boshqa vaqtlarda ham ko'rsatuvlarda otalarni ko'rib, dadamni sog'inaman doimo.
0: Apa'ning dindinan jiyon doge qumul pelshil su ittanin gondeyo. Dulcheun ottolkayo? Kuronde wen umak soringa ettoni? 이곳은 둘째 사비나가 일주일에 3일 이상 등교한다는 예술 특화 학교인데요. 오전엔 예술학교, 오후엔 정규학교를 간다는 사비나는 이곳에서 현대무용과 우즈베키스탄 전통무용을 배우고 있답니다.

0: o'quvchim saharlab o'zini ustida ishlaydi, yaxshi o'rinlar qo'lga kirib kelyapti shu tirishqoqlik yo'li bilan. Birinchi, ikkinchi i diplom faqat bir medallari bor. Eng zo'r yaxshi o'quvchi i beda qolib ham o'zini ustida ishlaydi, darsdan tashqari ham ishlaydi o'zi.
1: Hamma kamchiligini, sharoitni anaqani qilib beraman degan. Har doim yoshliging zo'r bo'lib o'tsin qiziq. Esingda qoladi katta bo'lsa endi. Zamonaviyni yaxshi tushaman, milliy, trenddagi raqslarni. Men sizlarga ko'rsatib beraman.
2: Amnyo, amnyo, payajo. Uzbekistan 전국 무용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하기도 했다는 10살 무용 신동 사비나. 사비나의 춤 실력 잠시 감상해 보시죠. 어구 어구 잘 돈다. 이곳은 막내 유치원이겠네요. 맞죠? 저기 막내가 보이는데요. 어구 어구 모래놀이 하고 있었죠요. 이분은 선생님이신가요? 세심한 눈길로 아이들을 살펴봐주고 계신데요.
3: 민수 박차나 디렉터라 슈크라트 키니스마 누르무함마드 박차무즈다 타비앗탄 소킨 유무쇼그록 카락치리 산 어그록 보라 리키 우이디에 보리겐데 주대암 토폴라인치.
2: 그러니까 막내는 큰엄마 유치원에 다니는 건데요. 선생님에게 눈을 딱 고정시킨 걸 보니 막내도 집중력이 좋아 보이죠? 어구 귀여워라. 이렇게 다재다능 개성 만점인 3남매를 위해 아빠는 머나먼 한국 땅에서 오늘도 지게차에 몸을 싣고 땀 흘리는 중입니다. 지게차 운전뿐 아니라 아빠가 담당하는 중요한 작업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4: 이 제품 보시면은 이런 거 깨끗하지 않아요, 제품. 저도 들고 나서 보면은 제품 깨끗하게 나와요. 이 제품 보시면은 이거 단조하게 나서 아직은 쇼트 안 친 제품이에요. 제품 비교해 보면 이거 쇼트 친 제품 너무 깨끗해요.
2: 아빠의 꼼꼼함이 돋보이는 또 다른 작업은 소재 절단.
4: 제일 중요한 거 여기 SCC 여기도 SCC 제일 먼저 소재 맞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무게 맞추는지 확인해야 돼요.
2: 소재 절단 작업에는 원자재의 정확한 규격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되는데요.
5: 우리 소크라테스 씨나 1인 3역을 한다고 봐도 막 뭐랄 정도로 프레스, 쇼트기, 절단, 무리 없이 잘 진행하는 그런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입니다.
2: 일할 때만큼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지만 잠시라도 짬이 생기면 마음속은 온통 삼남매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해집니다. 특히 매년 이맘때 5월이 되면 그리움이 더욱 깊어지는 아빠. 둘째의 생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빠의 경제적인 지원과 엄마의 보살핌으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삼남매. 이곳이 삼남매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함께 사는 할아버지는 며느리를 대신해 하루 한두 끼 삼남매가 먹을 음식을 손수 만들어주십니다. 그새 학교에서 돌아온 두 딸들은 숙제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곁에 계신 이분은 바로 슈크라트 씨의 어머니. 즉 삼남매의 할머니인데요. 와, 손녀딸들의 숙제를 도와주신다니 참 좋은 할머니시네요.
6: tushunishga qiynalganlarimni buvimdan so'rab o'rganaman va misollar ishlashda ham doim yordam beradi har kuni.
7: 아빠가 우즈벡에 계셨을 때 아빠도 많이 도와줬나요?
6: 나도 타르크 판단 옥토치 볼게요. 전 타르크 판단 마시팔라를 먹으시고 와라.
8: 2010년부터 2020년까지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쳤어요. 중학교에서. 우즈벡스탄에서 속담 있어요. 11부터 무덤까지

0: 지식자절하라고 속담이 써서 많이 많이 배워야 돼요.
1: 배움의 중요성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던 아빠는 할머니에 이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 바로 슈크라트 씨의 아내이자 3남매의 엄마 거밀라 씨 역시 교사로 몸담고 있는데요. 한국으로 치면 상담 교사와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답니다.
2: 야니 turmush o'rtog'im oila a'zolari sovchi bo'lib kelishgan va yoshlar uchrashgan uchrashganmiz bir birimizga fikrlarimiz to'g'ri kelgan va taqdirimiz bir bo'lib oila qurganmiz va bundan men nima deydi minnatdorman shunday inson meni turmush o'rtog'im bo'lganidan minnatdorman
1: 사회생활을 하는 엄마는 아무래도 바쁠 수밖에요. 그래서 평소 요리하기를 즐기는 할아버지께서 며느리의 일도 거둘 겸 삼남매의 끼니를 챙겨주시는 건데요. 맛과 영양까지 생각한 할아버지 표 요리가 만들어지는 동안 삼남매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 아까는 가나가 김길이 왔대.
4: 우리 아기는 이렇게 왔대, 그죠? 너가 아이들한테 별 돈별로 벌써 배려가 나, 그죠? 역사 그런 날씨다.
3: 가나가?
4: 와인이 설가 또도 와인이야, 오늘도.
2: 요즘 역가는.
3: 아나가 약속 말해줘.
1: 막내도 아빠와의 영상통화에 한수 동참하고요. 가족들은 곧 다가올 둘째 사비나의 생일을 주제로 아빠와의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2: Bo'pti, ovqatlanamiz ekan, ovqat pishibdi.
4: Gaplashyapti.
2: Baqiraveradi.
1: Appa, omma, kuman tutaqqorishiguyo. Appa와 또다시 아쉬운 이별을 합니다.
5: 혹시 아빠를 만나게 되면 뭘 하고 싶은지?
3: 지기를 바로 고쳐라다. 하면 다 아일란한데. 일단 포르산트 볼라다. 아스날게 취하딕.
1: 그 사이 할아버지 표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루 종일 각자의 공간에서 자신의 꿈을 향한 값진 하루를 보낸 삼남매. 엄마와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에 잘 자라주고 있지만 아빠의 빈자리가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빠가 한국에서 일하고 있기에 이런 부족함 없는 일상이 가능한 거겠죠?
6: 왔든지 실례할지 개모 허락했다 뜨바 그랬다. 어디 왔든지 쉬었은. 여기 결국 신도 안 들어올 때
2: 저 우즈벡 어깟은 서건사 우즈벡 어식호나라 보라켄 쉬르게 어깟라는 길에만 맹켰던 니다.
1: 자 그럼 엄마의 생각대로 아빠는 잘 먹고 살고 있을까요? 숙소에서 만난 아빠와 동료들 이 능숙한 손놀림의 주인공은 아빠가 아니네요. 아빠 어딘지 좀 어설픈데요? 결국 보다 못한 동료들이 직접 칼을 뺏어듭니다. 그렇죠. 칼질은 이래야 맛이죠. 아빠, 밥해 먹고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죠? 아빠가 요리하는 모습이 오죽 답답하면 이러실까요? 아빠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도와주는 거랍니다.
5: 평상시에 요리 잘 못하시나 봐요?
0: 네, 요리는 잘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어릴 때부터 많이 안 했어요. 누나도 있고 형도 있고 제가 막내라서 그거 못했어요 지금까지.
1: 그래요. 아빠는 나름 귀하디 귀하게 자란 집안의 막내 아들이었다죠.
5: 평상시에 슈크라트 씨 네. 요리 잘 하나요?
7: 잘 못해요. 맛도 안 좋아요. 지금 조금 가르쳐줬어요. 네. 조금 알아요. 지금 안 돼요. 나중에 잘 맛있는데요.
1: 잠시 후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오늘의 메인 요리 완성. 물론 아빠.

0: 아빠의 솜씨는 아닙니다. 고마운 동료들의 작품이죠. 다들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휴대폰을 꺼내든 아빠.
1: 문을 가래. 좀 락스에 취하는.
0: 밥 먹다 말고 딸 자랑? 영락 없는 딸 바보시네요.
2: 예.
1: 어이, 잠깐 소환 넘어질 뻔했어요.
2: I get a Zoolike.
0: 그렇게 아빠의 휴일은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채워지고 있었는데요.
2: 어, 잘해, 잘해. 너 축하, 너 축하.
0: 아빠의 한국 생활은 참 소박하고 검소한데요. 말과 마음이 통하는 동료들 외에도 또 하나의 작은 낙이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갠 아빠가 틈이 날 때마다 즐긴다는 취미 생활, 과연 뭘까요? 이제 짐작이 되시나요? 다름 아닌 축구랍니다. 자, 그럼 아빠의 축구 실력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 포지션은 골키퍼? 오, 골도 잘 막아내고. 축구 하루 이틀 한 실력이 아닌 것 같죠? 게다가 잽싼 발놀림. 이제 봤더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도 잘하시네요. 이제 요리만 잘하면 완벽하겠는데요?
1: 한국 때까지 거의 맨날 축구했어요. 하지만 여기 와서 일 때문에 많이 안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3: 근데 오늘 왜 골키퍼를 보는 거예요?
1: 지난주 수요일 날 축구하다가 조금 다리 다쳤어요. 그 때문에 오늘 골키퍼만 할 수 있어요. 축구하면 가장 좋은 점은 그 제일 먼저 운동. 운동하면 건강 좋아져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 친구들한테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고 다 좋아요. 월급은 주로 90%, 80% 부모님한테 보내고 생활비는 30만 원만 필요합니다. 한 달로.
0: 아빠가 아끼고 아껴 고향에 보내는 돈은 상당 부분 새 집을 짓는 데 쓰여집니다.
4: 오토폴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양기터 놀다 먹어야 되는 거네. 맞아. 쇼틀로 가래디샵 불지다다 비스 나솔라미스 크라미스 파시빈이 로스 이케 우초치다 비스오라미스.
0: 언젠가 아빠가 고향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함께 살 새 보금자리. 아빠는 그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한국에서의 생활을 검소하게 또 소박하게 꾸려나가는 중입니다. 그 주말, 고향의 가족들은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엄마와 두 딸들, 대체 뭘 사러 온 걸까요? 딱 봐도 없는 것 빼곤 다 있을 것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전통시장. 바로 아빠에게 보낼 선물을 사러 온 건데요. 견과류와 건과일의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우즈베키스탄. 강렬한 햇살과 건조한 기후 덕분에 특히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이 품질이 뛰어나고 맛도 좋다는데요. 잘만 하면 이번엔 아빠에게 직접 들고 갈 수도 있겠는데요.
5: 우리 가게 마이에 스타바다 초콜릿
6: 예트만스.
0: 아빠 선물 사러 온 김에 장도 넉넉하게 보는데요. 학교 상담 선생님답게 말에도 위트가 넘치는 엄마 거밀라 씨. 시장 상인분들이 넉넉하게 주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겠는걸요. 그렇게 양손 가득 장을 본 엄마와 두 딸들. 아빠에게 보낼 선물 외에도 오늘 특별히 장을 더 많이 본 이유는 바로 이곳 슈크라트 씨의 큰형님 댁에서 다 같이 가족 식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이랍니다. 특히 잔칫날의 메인 요리는 주로 남성들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학교 선생님은 여성으로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지만 한편으로 며느리로서의 자리도 묵묵히 지켜내고 있는 엄마 거밀라 씨. 엄마에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큰 힘이 된다는데요. 그나저나 아이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시간을 보내는 중인데요. 첫째 셔디아는 뭔가 보는 중인가 봐요. 둘째 사비나는 누가 춤신동 아니랄까 봐 춤 연습 중이고요. 근데 진짜 잘 따라한다. 그나저나 셔디아가 지금 뭘 보는 중인가 봤더니 다름 아닌 한국어 콘텐츠?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니 셔디아? 어차피 어른들은 식사 준비 중이니 잠시 짬을 내서 삼남매 인터뷰를 시도해보기로 했는데요.
6: 누르 무함마.
0: 그런데?
7: 누르 무함마. 나다.
6: 괜찮아 괜찮아. 누르 무함마.
0: 말 안 듣는 세 살. 결국 삼남매 인터뷰는 이대로 실패? 일리가요?
8: 한국 콘텐츠를 자주 보나요?
9: 할바트 올든 dedim xohlagan uchun koreys tilini ham o'rganishni boshlaganman. Keyin tez-tez koreys kontentlarini ko'rib turaman. Kelajakda Koreyada o'qishni xohlayman.
10: Qitiraman. Har kuni 20 mingdan qitiraman.
9: Masalan, o'rtoqlarim bilan suhbat qilayotganimizda ular kecha kuni biz dadam bilan birga dars qildik yoki biror joyga sayohatga bordik desa, men ham dadamni juda sog'inib ko'rgim keladi.
10: Meniyam sayohatlarga borganda, nonushta qilganda, maktablarimga birga ketib dadam bilan ashina hali.
0: Nunadiregen jomjom kojogaren appa'i binjari, magnegen otdolkayo?
9: Nurhammajon, dada qaytdi. Aytib qo'ying, dada qaytdi. Dada qaytdi. Samolyotda ketgan, qayerga ketgan, aytib qo'ying. Aytib qo'ying.
0: 결국 누나의 인터뷰도 실패. 한편 메인 요리 담당인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오쉬를 만드는 중. 쌀을 붓고 익히는 것이 오쉬의 핵심이자 마지막 단계라는데요. 보조 셰프인 엄마가 담당한 샐러드도 거의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특히 안디잔의 오쉬는 남다르답니다.
4: 브레이치단 수시를 안 좋은데 이끈치단 호화사 도사 도다 아타바프스 도학급이지요. 우신치단 기금 뭐 그릇을 이끌리는 조화람스 약시 조화람스 이렇게 애가 소스를 넣어서 그릇을 시렐리기다 말은 오시더게. 우익스단다 오시 밀리톰 소블라나다 이끈 오시대 올드스야 오시 올드슨 집 막라다 야브릴라다.
0: 잠시 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족 식사는 가족의 결속력을 확인하는 중요하고도 성스러운 하나의 문화로 여겨진다는데요. 특히 잔칫날엔 오쉬를 한 접시에 담아 다 같이 나눠 먹습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막내도 참 잘 먹고요. 큰 누나도 참 맛있게 잘 먹네요. 둘째 누나도 할아버지표 오쉬 맛에 중독된 지 오래. 할아버지표 오쉬 최고예요. 바로 그때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11: 선물이 있습니다.
0: 선물을 확인한 거밀라 씨 만면에 웃음이 번지는데요.
12: 감사합니다.
0: 선물의 정체는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 이제 엄마와 삼남매가 아빠를 만나러 한국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12: 감사합니다. 오다단 소라네 худоим. Кече бир хафтаг болса ҳам биз самолётимиз Кореяга учсимиз-а, шуна қилиб учиб ўтайлик дердим. Доим. Атаги бир хафтаг болса, шуни бир йилга демайманми?
0: Кирогина марио.
10: Менга туғилган кунимга зўр совға бўлди. Дадамга ҳам раҳмат, сизларга ҳам раҳмат.
6: Дурун Муҳаммад.
0: Аю, аппа буро гал конде магнеи соғамду дуробаяжо.
6: 아빠 보러 한국 갈 건데 기분이 어때요?
12: 못 들었대요. 못 들었어.

0: 3살 막내에겐 아직 실감나지 않을 아빠와의 만남. 아빠를 만나면 달라지겠죠?
1: 지금 기분을 춤으로 표현해주세요.
2: 아, 네, 오케이, 오케이.
0: 이렇게 좋은 날 춤이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잠시 후 온 가족의 기쁨의 춤판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생각보다 잘 추시네요? 우와, 잘 돈다. 뭐니 뭐니 해도 춤하면 우즈베키스탄 1등 둘째. 엄마도 잔뜩 신났습니다. 아빠를 만나러 갈 생각에 온 가족의 기쁨을 만끽하는 이 순간 모두가 한 마음이 됐습니다. 막내도 같이 가자. 그날 저녁
3: 동대구역
0: 한국어 속성과에 돌입한 엄마와 첫째 셔디야.
3: 여러분,
4: 구지119
3: 안전센터 비슷한 거.
0: 이번 여행의 길 안내를 책임지기로 한 첫째. 한국어는 서툴지만 영어는 잘하니까 셔디야, 화이팅!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아빠에게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는 날. 온 집안 사람들이 가족들을 배웅하기 위해 다시 모였습니다. 건강하고 무탈하게, 무엇보다 행복하게 아빠를 만나고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해준 가족들.
5: 나를 여다가 어제 이렇게
6: 그렇게 여다 설날이었지.
5: 만 살아라.
0: 막내는 그 어느 때보다 씩씩하게 아빠한테 가는 첫 발을 내딛고요. 그렇게 엄마와 삼남매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여정의 첫 단추는 우즈베키스탄의 제일 동쪽 안디잔에서 수도 타슈켄트로 향하는 총 7시간의 차량 이동. 처음부터 만만치 않은 여정인데요. 끝없이 이어진 도로를 따라 산 넘고 물 건너 하늘길을 따라 한국으로 향하는 대장정. 과연 엄마와 삼남매는 무사히 아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한편 아빠는 삼남매가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일하느라 여념이 없는데요. 그러는 사이 집을 출발한 지 12시간 만에 드디어 비행기에 몸을 실은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까지 불과 약 2시간의 비행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한국 땅을 처음으로 밟게 될 아이들. 드디어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첫째, 고!
7: 웰? 아. 광명역 KTX.
0: 첫 도전은 실패였지만 용기를 낸 셔디야.
7: Sorry. Do you know? Sorry. Do you know? Sorry. Sorry. Do you know? KTX?
0: 네 번째 도전 만에 드디어 길 안내를 도와줄 수 있는 시민들을 만난 것 같죠? 천만 다행입니다. 이윽고 시민들의 도움으로 광명역행 버스표 구입 임박! 누나 파이팅! 셔디아가 용기를 낸 덕분에 드디어 첫 번째 관문 통과.
3: 감사합니다.
8: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이제 버스 탑승 위치를 찾아라. 오늘 참 어깨가 무거운 첫째.
3: 몰리. 줄룩.

0: 이번에도 잘 찾은 거 맞죠?
1: 안녕하세요.
0: 그리고 드디어 광명역행 버스 탑승 성공! 셔디야, 고생했어. 자, 이제 창밖 구경이나 하면서 잠시 여유를 즐겨볼까, 얘들아? 믿음직스런 첫째 딸 덕분에 제일 신난 엄마. 긴 여정 탓에 눈꺼풀이 점차 무거워지는데 셔디아는 아직 체력이 남았나 봐요. 한편 막내는 제일 쌩쌩합니다. 잠시 후 어이구 어떡해. 긴 여정에 서로 약속이나 한 듯 지쳐 잠든 가족들. 이제 광명역에 도착했으니 다음엔 고속열차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가야 합니다.
2: 누나 이번에도 잘해야 돼.
0: 자, 광명역에 잘 도착했으니 이젠 열차표를 살 차례죠. 이번에도 첫째 고고! 약은 약사에게, 티켓도 약사에게. 다행히도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약사님.
1: 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근데 셔디야, 운도 좋지만 참 잘 찾아가네요. 그렇지, 노트를 보여드리는 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 게다가 영어까지 가능하니 어휴 진짜 너무 든든하다. 씩씩한 셔디야 덕분에 생각보다 순조로운 여행길, 무사히 아빠를 만날 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듭니다.
3: 감사합니다. 갈까? 거라나 듣고 있는 버스라디. 하나, 둘, 셋.
0: 근데 오늘 엄마가 더 신나 보이네요. 남편 만나러 가는 게 참 좋으신가 봅니다.
3: 고생. 하나, 둘, 셋. 언니치가 온발 언니께 고약기께 기트 유그리 가야죠 임시리 유다 치러올릭 그때가는무스다 남 zor 유다 여태 비즈가 아 브런치 오른다 타비아트 인솔라드 마음나 마다니아트 아 타르탑 어조달리게.
0: 자, 이제 열차에 몸을 싣고 아빠가 있는 대구로 떠날 차례. 눈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그저 신기한데요. 버스에서 한숨 자고 일어난 덕분인지 다들 기운을 회복한 것 같죠?
3: 욕도면 쓰게. 가키티 아빠가 꼬잉. 나덕이야.
0: 그렇게 점점 아빠에게로 다가가는 삼남매.
3: 너도 가니키. 몰이야, 여모야, 사비나.
4: 누나?
0: 1시간 20분여를 달려 드디어 대구에 도착했습니다. 셔디아의 손엔 이미 다음 목적지가 들려있는데요.
3: 셔디아 어떻게 봐, 사비나?
0: 곧장 지나가던 시민에게로 직행.
5: We here in Antisbury.
0: 이번에도 친절한 시민의 안내로 버스 정류장 찾는 데 성공.
3: 감사합니다.
0: 이젠 아빠의 회사 인근으로 태워다 줄 버스를 탈 차례인데요. 대프리카답게 유난히 더웠던 이날의 대구. 피곤도 한데다 아마도 더워서 그랬는지 막내의 투정이 시작됐는데요. 막내의 짜증을 식혀줄 응급처치에 돌입한 엄마. 그렇죠, 일단 시원하게 해줍시다. 더위도 더위지만 20시간이 넘는 긴 여정에 짜증이 폭발한 막내. 맞아요, 투정 부릴만도 합니다. 바로 그때 다행히 버스 도착. 이제 아빠가 일하는 공장 인근까지 이 버스를 타고 가면 되는데요. 삼남매의 방문을 환영해 주는 건지 오늘따라 화창한 대한민국의 하늘.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피곤했는지 아니면 긴장이 풀린 건지 약속이다 한 듯 다 같이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 시간을 넘게 달리고 달려 드디어 버스에서 내릴 차례.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아빠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아빠의 프로페셔널한 모습.

0: 정말 멋지십니다. 삼남매를 만나면 환한 아빠 미소를 보여주시겠죠? 바로 그때 공장 마당에 들어오는 대형 화물차인데 적재함이 날개처럼 양쪽으로 열리는 윈바디 화물차가 오늘 깜짝 만남의 주요 무대. 가족들이 화물차 짐칸에 숨을 예정입니다. 한편 버스에서 내린 가족들은 아빠 회사로 점점 다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아빠를 만나기 불과 100m 전. 이야,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빠의 동료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시는데요.
1: 감사합니다.
0: 다행히 아빠는 가족들이 왔다는 사실을 아직까지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아빠. 잠시 후 본격적인 작전 개시.
1: 하나님 대표게 축하했어. 야시불 아무생 다다다 호프마? 호? 사비나.
0: 가족들이 준비된 화물차 짐칸에 올라가는데요. 엄마까지 모두 탑승 완료. 자, 이제부턴 아빠한테 들키지 않게 조용히 잘 숨어 있기만 하면 만사 오케이. 여기까지 오는데 제일 많이 고생한 첫째 셔디야. 이젠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아빠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막내는 환한 웃음을 되찾았는데요. 모두 화이팅! 그리고 점차 가족들에게로 다가오는 아빠의 지게차. 그렇게 점점 좁혀지는 아빠와의 거리. 아빠는 이제 가족들이 숨어있는 화물차 바로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와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가족들. 화물차 너머에 있는 아빠의 동료들이 몰래 대기 중.

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던가요. 그리웠던 아빠를 드디어 눈앞에서 만났습니다. 단숨에 화물차로 달려 올라가는 아빠. 따뜻한 아빠의 품에 오랜만에 안겨보는 삼남매.

0: 오랜 시간 참으며 눌러왔던 그리움을 바로 이 순간 한꺼번에 쏟아내는 아빠와 가족들. 그토록 고대하던 아빠와의 만남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1: 먼 곳에서 오신 슈크라트 씨의 가족분들을 환영합니다. 할인은 없지만 많이들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0: 아빠의 회사에선 가족들을 위한 깜짝 환영회를 준비해 주었는데요. 슈크라트 씨 가족의 만남을 축하해 주기 위해 아빠의 동료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둘째 사비나의 생일 축하를 위한 깜짝 생일 케이크 도착? 이날이 사비나의 생일 하루 전이었다고 해요.
1: 축하합니다.
0: 사비나 생일 축하해. 아빠랑 함께 생일을 맞이한 것도 축하해.
2: 제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가족 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때 저를 본 사람 알 수 있어요. 제 상태 어떠는지, 기분이 어떠는지. 한국말로 힘듭니다, 설명하기.
0: 그렇게 기적적으로 다시 만난 슈크라트 씨네 가족들은 아빠가 일하는 나라 한국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만들어갔습니다. 가족들은 난생 처음 책 속에서나 만나던 바닷속 생물을 눈앞에서 만나봤고요. 재미있는 체험도 함께 했습니다. 가족들의 추억 만들기 여행 다음 목적지는 어딜까요? 이곳에는 실감형 콘텐츠와 주행 체험 등이 가능한 미래형 모빌리티 체험관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미래 자동차 기술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와, 미리 보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 저런 차 타면 참 편하겠는데요? 물론 가상 주행 체험도 가능합니다.
3: 어떻게 대통령이 없어 이렇게 아까다 미디어구나. 아? 미디어물 하셨나? 나자리에서 유리경이 없어 약속을 하셨나? 아. 민기하고 친하게 없어 약. 사미나, 하?
0: 아나. 미래의 자동차를 실감나게 체험하는 공간. 아이들에게도 아빠에게도 재미는 물론 유익하기까지 한 도심 속 이색 여행 코스?
3: 오, 좋으나?
0: 물론 새 차도 한번 타보는데요.
3: 갈기도 아무 데나 다 손님이나. 와, 좋으나 쓰게 없더나?
2: 사고 싶어요. 하지만 그 장소는 없어요. 근데 범양도 사고 싶어요. 예.
0: 재미있고 신기한 체험에다가 아빠까지 곁에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 언젠가 다시 꺼내볼 추억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꿈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는 다시 이별을 준비해야 할 때. 그리고 끝내 이별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0: 엘레나는 에이든이 제일 좋대요. 친구보다. 노래방 가고 춤추고.
1: 우리는
0: MZ 커플입니다.
1: 네.
2: 어때?
0: 가서 이모 잘 부탁해요 얘기하고 와. 그래 엄마가 청소를 덜 하지.
3: 나와.
0: 레나 밥 먹자. 인조해 인조해. 그리고 비밀이야. 할머니한테 이런 거 먹은 거는 맞지? 좋아? 먹어. 짠.

0: 참.
1: 어떻게 하냐, 이제.
2: 오늘 못 간다면서. 그게 이제 대기인가 봐, 스탠바이.
1: 언제가?
2: 스탠바이, 이제 지금 못 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소리야. 오늘 못 간대잖아.
1: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0: 할머니 보여? 할아버지도 안 보이는데. 애들 봐봐. 누구야? 이야! 귀엽다!
1: 아기 귀엽다? 들어보세요, 봐. 좋아요, 알림 설정, 구독 부탁드려요.
2: 이제 그럽시다.

0: 뭐해? 아빠?
1: 불났어요, 불났어요.
2: 아니, 안 났어.
0: 불났어, 불났어.
2: 그걸 물 새는데.
3: 아빠는 어디 있어?
4: 뭐 하나씩 보나 봐.
0: 뭐해, 아빠?
4: 뭐 고치겠지. 고친다고 하겠지.
2: 그걸 물 새는데. 이거는 좀.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발라?
3: 뭘 바르니?
0: 아니,
4: 그러니까
3: 시트지가 지금.
0: 시트지 모르겠어.
4: 우리는 시트지라 그러잖아.
0: 오실 때마다 뭘 고쳐주고 가셔요.
4: 공대남이에요. 공대남.
0: 그 시절 공대생들은 진짜 다 배웠대요. 그런 거를 원리를. 그래서 더 이렇게 그 핸디맨인 것 같고.
5: 잘해요. 저는 프로젝트 다 해주고.
0: 어, 아빠가 고쳐주고. 아빠가 오면 집이 깨끗해지고 정리가 돼요. 이게 문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 나왔었어요. 아빠가 이걸 빼주시고 여기 레일을 다시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제 잘 돼. 아빠가 이 문도 고쳐주셨어요.
2: 커튼 잘 붙어있지?
0: 어.
2: 이쪽은. 여기 안 떨어졌나? 침대도 잘 입고. 인형 안 떨어지지?
0: 응, 안 떨어져.
2: 고.
0: 아, 아빠 잠깐만. 또 있어, 할 거.
2: 뭐?
0: 그 연기 날 때 띠디디디디 하는 거 있잖아.
4: 잠시.
0: 이거 좀 달아줘.
2: 바르라고?
0: 아니,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가가지고. 근데 라이언이 한 번 빼면 잘 다시 안 붙여놔. 그래, 이 소리. 그거 막 누르면 안 된다, 아빠? 누르면 안 돼. 이거 다 연결돼 있어.
6: 아니야, 보안 오지.
7: 빨리 또 보안 오와.
0: 아니야, 보안 오진 않아. 근데 어떻게 끄지, 이거? 가요, 가요.
2: 아니, 안 났다.
0: 불났어, 불났어. 가요. 오빠, 일해. 왜 자꾸 올라오는 거야?
2: 맞는데, 이거
0: 그거를
2: 테스트.
0: 누르면 안 돼, 아빠.
2: 테스트야, 이거. 배터리 있나 한번 본 거였어.
0: 가져가자. 내가 이걸 쏴줄까? 손전등을? 뿐. 맞아?
2: 안 떨어지면 돼. 그리고 또.
0: 어?
2: 또.
0: 그 화장실이 제일 시급해. 물이 내리면 다시 이렇게 어느 일정까지 차잖아. 이게 원래 차는 거면 한 요 정도만 차는 것 같아.
2: 화장실 한번 볼게.
0: 어. 거기는 아빠 진짜. 진짜.
2: 거의.
0: 사사사다 방송오류 우리 변기통 안에까지 찍는 거예요. 거기는 진짜 이상해.
2: 지금 보면은 이건 이게 왜 빠졌어?
0: 어.
2: 이게 짧네?
0: 어?
2: 호스가 빠져서 그래. 이게 빠져서 그러는 거야.

0: 근데 그게 안 껴져.
1: 이거 코스를.
0: 난 몰라, 아빠, 진짜. 내가 할 줄 알았으면 했지. 안 돼?
1: 이거는 호스만 이쪽으로 끼면 돼. 아니, 이거 방향이 바뀌어야지. 아이. 아니, 호스를.

0: 뭐 아꼈어.
1: 아 그래? 어? 오 대박.
0: 맞아 됐어.
1: 이제 에이든 방.
0: 에이든 방?
1: 어. 에이든 테이블 산 것도 지금 3주째 라이언이 조립을 안 했어. 그것만 좀 해줘.
0: 그래.
1: 없어도 되잖아.
0: 없어도 되지.
2: 뭐 하는데 시간 응? 많이 걸려요. 그거
1: 아니,
2: 문제야.
1: 아니야. 수리는 못해 오빠.
2: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사실 인생에 제일 큰 스트레스는 이 집이요. 진짜요. 왜냐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1: 안전에
2: 집
1: 대해서.
2: 해줘요. 그래서 전화해요. 시켜요.
1: DIY도
2: 해줘요.
1: 안 하잖아.
2: 못해요. 그리고 사실 변호사니까 일 못했고 그냥 공부하고 있었고 그런 거 좀 어려워요.
1: 다 잘하는 영역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빠가 해주면 되는 거지.
2: 너무 감사해요.
1: 그리고 save money 해주는 거잖아요. 미국은요 뭐 하나 부르잖아요. 고친 것도 아닌데 200불 청구하고 300불 청구해요.
2: 시간 되는 거.
1: 어. 고친 거 없어도. 고치면 이제 거기서 그냥 3,400, 500불 더 나, 비싸면 1,000불 더 나가고.
2: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네.
3: 일부러 저 올 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키려고. 제가 갈 때 딱 해놓은 상태로 1년이 멈춰 있다 보니까. 그럼 또 어떻게 해줘야죠.
1: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3: 그럼 해.
1: 근데 시간이 없었어.
3: 지독하네, 지독해.
1: 아, 그만큼 바쁘다니까, 아빠.
3: 나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니야?
1: 맞아. 아니, 라이언도 그걸 안 하더라고. 한 입만 먹을래?
3: 싫은데?

0: 이거 민지가 해도 되겠다.
1: 내가 이거 해볼까?
0: 딱 이게 붙게끔 한 다음에 좀 해야 돼.
1: 에이. 에이. 내가 해볼게.
2: 대답합니다.
1: 안 되는데?
0: 줘봐.
3: 우리 딸은 이제 야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떨 때 보면은 또 애기 같아요. 그 엘레나랑 에이드랑 거의 수준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딸이 우리가 와서 1년을 살 수 있는 활력소래요. 살아가는 힘이래요. 근데 부모가 그 말을 들었는데 그거를 안 해줄 부모는 없잖아요.
0: 하나밖에 없는 딸이잖아요. 딸 하나라고 하나밖에 없다.
4: 할아버지 뭐해?
5: 응?
4: 책상 만들어.
5: 애들 책상 만들고 있지? 맛있어? 봐.
0: 일단 책상을 절로 놓자. 이렇게? 아이고.

0: 부항뜨제.
1: 에이든 부항 뜰 줄 알아?
0: 잘 뜨지.
2: 응? 저는 많이 언급했어.
1: 에이든이 부항 한번 부항 할 수 있어?
0: 할아버지 부항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에이든 옷.
3: 누워요.
0: 안경 벗고.
2: 다리 밑에 있어?
1: 이거 잠깐. 저도 내려왔어.
2: 부항이 있는데. 부항 뜬 거.
0: 부항 뜨었어?
1: 어디? 해봐 한번. 한번 더. 그다음에.
2: 아니 할아버지 여기 하자피.
1: 왜 너도 하게?
2: 누워.
1: 응 누워.
4: 누워 누워 할아버지.
0: 누우세요.
1: 어디에 누울까요 선생님?
2: 여기.
1: 여기 누워요. 여기 누워요.
2: 여기.
1: 여기 누워요.
2: 네. 잘할 겁니다. 잘해야 돼.
1: 선생님 여기가 아파요. 요 어깨가.
2: 어디?
1: 여기 어깨요.
2: 알겠어. 이겼어. 이쪽 어깨. 이쪽 여기.
0: 됐다.
2: 됐어. 여기야 할아버지.
0: 또.
2: 여기야 할아버지. 여기야 할아버지.
1: 거기.
0: 됐어. 됐다. 어우 잘했네. 됐어. 또 어디 해야 될까 애들.
2: 할아버지 또 어디? 여기?
0: 만져봐 네가. 여기도.
2: 여기?
0: 거기.
2: 아니 할아버지가
0: 어디냐고 물어봐.
1: 아니 선생님이 찾아주셔야지.
0: 고기야 여기야. 만져봐.
1: 응 고기.
0: 응 고기래.
2: 아닌 것 같아.
0: 또.
2: 이것밖에 없네. It's my turn. It's my turn. Aiden, it's my turn.
0: 꾹 눌러.
2: 할머니.
0: 꾹 눌러야지.
3: 아닌 것 같아.
0: 아니, 반대로. 그러니까.
2: 거꾸로.
0: 이렇게 놓고 힘으로 딱 맞춰서 꾹꾹꾹 눌러봐. 거기 옳지. 어, 힘이 좋구만. 어우, 이제 땡겨야지. 땡기는 게 틀려? 오, 엘레나 또 해봐. 할아버지가 너무 잘한대.
2: 이거?
0: 오, 꾹 눌러서.
2: 마지막이야.
0: 마지막이네. 됐다. 오, 잘했네. 없어, 이제 좀 기다려.
2: 기다려야 돼. 다 기다려.
0: 얼마큼 기다려야 돼?
2: 5분.
0: 5분.
2: 이제 빼? 할아버지?
4: 아니야, 더 귀여워요.
3: 레나, 이거 봐봐.
2: 이거?
0: 무슨 모양 됐어, 에이든?
2: 나 페퍼로니.
0: 페퍼로니. 와.
4: 아니야. 어, 다 됐다.
0: 엘레나.
2: 빨간색이 됐네.
0: 아우, 잘했네.
2: 빨간색이 됐어.
0: 이쪽으로 와서 또 해봐, 할아버지. 쪼쪼 갖고 와야지.
1: 근데 그건 뭐 자체가 좋으니까요. 그건 뭐 되게 재밌었고 즐거웠었죠. 배려심이 참 커요. 보면은 자꾸 즐거워지는 것 같아요. 뭐 좋았어요, 아버지.
3: 됐지?
2: 여기 할아버지? 여기. 하나, 둘, 셋!
5: 나연이나 이제 나갔다 올게. 애들 재울 수 있겠어? 애들 8시 전에 무조건 재워야 돼.
0: 자겠지, 졸린데 안 자겠어?
5: 아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재워주는데 말 안 들으면 어떡할 거지?
1: 전화할게.
5: 오케이. 전화해.
2: 안 돼.
5: 말 안 들으면 엄마가 들어올 거야.
2: 안 돼. 안 돼. 안 돼.
1: 미투.
2: 엄마 문 잠글 거야. 안 들어오게.
5: 너 진짜 엄마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2: 아니야.
5: 그건 아니지?

0: 가능하면.
1: 엘레나는 할머니 말 잘 듣고 있고, 오케이? 밥 잘 먹고, 너는 밥만 잘 먹으면 될 것 같아.
2: 사랑해.
3: 우리 엘레나는 친해서 잘했어.
1: 밥 잘 먹고. 우리 진짜 늦게 올 거야. 안녕, 엘레나 갔다 올게. 다녀오겠습니다.
4: 엄마 언제 가? 엄마.
1: 엘레나 할머니랑 잘 있어. 빠이빠이. 빠이빠이.
3: 잘 놀다 오세요. 그래. 빠이. 엘레나, 엘레나 잠깐만. 뒤에 오빠 드론 날린대. 우리 그거 구경하고 같이 놀이터 갈까? 가보자.
5: 우리 드론 날리러 가자.
4: 할아버지, 우리 빵야들 갈 거.
5: 뒤에서?
4: 뒤에, 뒤에.
5: 그래. 어디 애들 실력을 보자.
3: 오, 오, 오.

0: 오, 그만, 그만.
1: 뭐야? 왜 이렇게 툭 하면 부딪혀?
2: 왜 그래? 가자이지 놀이터.
0: 그래. 그거는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오빠 이거 하는 거 보고.
1: 위로, 위로.
0: 위로, 위로, 위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1: 왜 절로 가, 근데?
0: 오, 오. 왜 자꾸 그쪽으로 가? 오, 오, 그만, 그만.
2: 아니, 뒤져보셨네.
1: 애들 이제 조정을 못해서 그래.
2: 응? 아니, 너 집에 갈래.
3: 운이 떨어졌을 때 기분이 어땠어?
4: 안 했어.
3: 안 그랬어? 그래? 걔, 너 왜 자꾸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했을 때.
4: 안 했어.
2: 야, 야!
3: 뒤로 갈래? 화가 났어?
0: 됐다, 이제 놀이터 가자.
2: 난 놀이터 가기 싫어. 난 안에 있을 거야.
0: 그럼 너, 가자.
2: 아니야, 난 집에 있을래.
1: 여기 이제
0: 누가 먼저 가서 탈 거야?
1: 애들 먼저 타.
2: 나도.
1: 엘리나, 일로 와. 엘리나 탈게, 거기.
0: 가자.

0: 누가 빨리 가나? 할아버지가 빨리 가나? 할머니가 빨리 가나? 할머니. 할머니?
1: 할아버지.
0: 할아버지가 빠르네.
2: 우차차. 아, 오늘 파카가 덥다.
0: 응?
2: 파카가 더워.
0: 가서 볼까? 엘레나, 에이든, 좋아하는 거 집어?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보자, 에이든 좋아하는 거 여기 있네.
3: 좋아하는 거가, 어? 그거 바닐라.
0: 어떤 거?
3: 거기 올라가 봐, 넣어줘.
0: 그거? 요거? 바닐라.

0: 사.
1: 너 이거, 이게. 너 이거 먹어?
0: 어, 맛있어.
1: 에이든 어떤 거? 이거 블루베리?
0: 어, 한 그거 하나.
1: 아, 그거 또 어떤 거?
0: 그 딸기 바나나.
1: 이거?
0: 응.
1: 딸기 바나나?
2: 난 블루베리 요거트 같은 거.
1: 엘레나 이것도 좋아하잖아.
2: 응.
3: 베네맨 저 위에도 있어.
2: 아니, 난 하얀색 거. 아니, 그건 시도. 시도. 시도 할머니.
1: 싫어? 그러면 어떤 거? 엘레나 봐봐. 봐야 돼. 이거?
2: 어.
1: 이거?
3: 그래, 이걸로 하고 이거 두 개는 빼.
1: 너는 이거 먹고? 근데 다 샀어?
2: 우티와그 멘트요. 레몬도 필요하는데, 할머니.
1: 레몬도 이거.
4: 레몬.
2: 내가 위.
3: 내일 그거 먹어.
1: 이거.
2: 내가 주말인 과자야.
1: 근데 다 끝났어? 다 샀어?
3: 가자, 그러면. 이거 다 먹어.
5: 엄청 힘들었죠. 네.
1: 본인들이 생각하는 게 확고하대요. 그러니까 취향도 좀 확고하시니까. 엘레나는 그 민지, 우리 민지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엘레나 하는 거 보면은 제가 야, 똑같아서 야, 너도 한번 키워봐라. 무조건 내 거야. 그래갖고 뭐든지 무슨 뭐가 있으면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우리 남편이 오죽하면 손녀딸한테 빵꾸 똥꾸라고 했겠어요.
5: 다행히 쉽게 넘어갔죠. 그가 안 줬으면 운동하기도 힘들고 힘들었어요, 진짜.
2: 아니, 맞은데?
3: 응?
2: 맞아.
3: 아닌데, 이게 흘렁흘렁하면 안 돼.
2: 아버지, 기대지 않으지.
3: 허리를 앞으로 굽히고. 허리 앞으로 굽혀.
2: 그건 아직 못해. 할아버지나 도와줘. 할아버지나 손잡아. 그 다음에 걸어.
3: 하나, 둘. 미끄러져서 확 나가.
2: 아니,
3: 여기,
2: 할아버지가.
3: 여기서 연습하고 있어.

0: 이리 와. 이쪽으로 오세요.
1: 에이든, 엘레나, 밥 먹자. 미국 와갖고 한식 먹으니까 이상하네.
2: 한식이 뭐야?
1: 한국식.
2: 한국에서 먹는 거?
0: 아우, 잘 먹네. 맛있어?
2: 맛있다.
0: 맛있어?
1: 땡큐.
0: 아, 잘했네. 한 입 딱 넣어야지. 얼마나 맛있어? 이거 먹어. 아까 과자 먹고 그래서 덜 먹어서. 근데 배고플 거야. 얼른 먹어야 돼.
1: 소세지.
2: 소세지.
0: 얼마나 맛있어?
2: 네.
1: 소세지가 맛있긴 맛있다. 응?
0: 많이 먹어. 많이 드셔. 엘레나, 얼른 먹어. 소세지만 먹지 말고 그 하얀 밥도 먹고 카레도 먹고.
1: 소세지가 맛있다니까.
0: 소세지 잘못 줬네. 가자, 지금 8시야. 가자, 우리 시치러 가자. 에이든.
2: 빼?
0: 아니, 가자.
2: 할아버지 어디 있어?
0: 할아버지, 잠깐, 모르지. 할아버지도 힘들어서. 이제 씻고 잘 거야.
2: 나 방산대.

0: 있어보면 치과 가서 아프잖아. 그치? 그러니까 양치 잘해야 돼. 네가 아, 이.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
1: 하나, 셋. 아니, 토마토 책 읽고 싶어.
0: 토마토? 여기 있네. 검정색이 있고 브라운 색깔이 있네. 그치?
1: 어떻게 영어를 잘해?
0: 고마워. 얘는 망가졌어.
1: 나는 오늘 졸려.
0: 잘까?
1: 응.
0: 애들 다 읽었지? 다 했다니?
1: 응.
0: 너 하루 종일 이제 코 자자. 오늘도 고생했어. 하루 종일.

0: 예은아 이거 입을 거야? 이따가? 그러니까 라이트한 거. 아, 안 추워? 우리 온실 가는 거라.
1: 빠진 거 없지?
2: 다 됐어요?
0: 네, 출발.
1: 출발.
0: 야, 너는 좋겠다. 학교도 안 가고. 네, 출발. 어우, 날씨 좋다.
3: 괜찮아, 너도 할 수 있어. 가자, 우리도 새길 거야.
0: 우리 어디 갈게요? 아내가 온실이야. 그래서 더울 수도 있어, 아빠.
1: 응?
0: 더울 수도 있다고. 나비는 처음 오잖아.
4: 봄만 이제.
0: 나비는 딱 3월부터, 3월 4월. 중순부터 4월까지만.
3: 네. 나비. 나비 너무 좋아요.
1: 이제 번데기 먹자, 오늘은. 번데기 맛있어.
0: 그거요? 가자, 마이어 가든으로.
4: 좀 따뜻하게 나비 보러 가요.
5: 의미가 많네.
0: 그치? 가자.
4: 가자.
1: 어우, 덥다.
5: 아. 호랑나비다.
4: 어,
0: 여기,
4: 여기, 여기, 여기, 여기.
0: 와, 예쁘다.
4: 아. 와.
5: 와우. 이쁘네.
0: 이쁘지? 오, 예쁘다.
3: 예쁜 나비인데. 너무 예쁜 나비야.
0: 너무 예쁜 나비야.
4: 우와. Aiden, look at this. He's resting. Come here, come here.
3: Oh, my sister's too scared. I even saw it though.
6: Aiden, they're not gonna come to you. Okay?
4: 노란 검정 너무 예쁜데.
0: 호랑나비인가 이게?
6: 와, 예쁜데.
4: 예쁘지 않아?
3: I really like that butterfly, but I'm too scared of the balloon.
7: 나비 어떻게 생각해?
8: 무서워.
7: 왜 무서워?
8: 가까이 와서.
0: 에이든 3살 때 거기를 갔었어요. 그 파란 나비가 에이든만 쫓아다니는 거. 영화는 애가 에이든만 쫓아오는 거예요. 애가 그때 포비아 있죠? 그 나비 포비아. 근데 올해는 그래도 이제 1학년이니까 이제 애가 겁도 좀 없어진 것 같고 희망을 가지고 갔는데 역시나.
4: 와. You can hug my side.
0: 여기 안에서 태어난 다음에 준비가
1: 나비.
4: 가자.
1: 이거 그치? 아니야, 이거?
0: 나비.
1: 나가자.
0: 오.
4: 다 봤어?
0: 이제 밥 먹자.
5: 밥 먹자, 배고프다.
0: 벤치 여기 있던데, 아까? 이쪽에 펴놓기만 해보자. 오케이.
4: 일단 지금.
0: 엘레나 거 여기 있다. 엘레나. 마법봉.
4: 네.
0: 나.
4: 잘 먹겠습니다.
0: 에이든도 좋아하지.
3: 엄마.
0: 뭐?
3: 나 김밥 먹었어.
0: 김밥. 그러니까 맛있지.
1: 엘레나도 김밥 먹나?
5: 먹지.
0: 엘레나 김밥 좋아하지.
6: 먹어요.
1: 에이든.

0: 엘레나, 딸기 전에 김밥 먹고 있어?
1: 응?
0: 오, 먹었어?
1: 응.
0: 오, 멋지. 아유, 어머님 김밥 드디어 먹었는데 어때?
2: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3: 많이 먹어요, 많이.
2: 기대하고 있었어요.
3: 많이 먹어요, 많이.
4: 잘 먹었습니다.
2: 부모님, 잘 먹었습니다.
0: 고마워요.
3: 가자.
0: 엘레나도 그거 줬어, 엘렌?
5: 어.
6: 보리, 보리, 보리.
5: 네, 잘 있어.
6: 보리, 보리.
7: 해님 왔어요. 우리 사랑하는 해님, 오랜만이지. 헨케렌도 왔어요.
5: 맞죠, 맞죠.
8: 헨, hi. How are you? Hi, guys.
9: Hi.
8: Hi.
9: Hello.
8: Good to see you.
9: Hi, Karen.
8: 오늘 오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스페이스랑 시이모 캐런이에요.
10: Always when Minji's parents are here, we make time for a visit. Usually, you know, having dinner together, maybe dessert.
11: Hello, Stish.
8: Good to see you again. I guess. Again. I'm glad you guys got back, though.
0: Yeah. Their flight got canceled.
8: Yeah, I heard. And then delayed 24 hours.
0: Yeah.
8: Long travel. Yeah.
6: 고생했어요.
0: Well, anyway, we are going to make dumpling.
7: Dumplings? Yes. Korean mandu? No.
8: No.
0: Well, it's 100 times way better than that dumpling.
8: Oh, okay.
0: This is like from scratch.
8: Okay. Yeah. So, well,
0: yeah. And from my mom. Yeah.
5: They made it.
0: Can you peel off the carrot and then chop into the little pieces?
8: You're peeling. And like this.
5: Yep, that's right.
8: A cube?
0: Yes. Yeah. 조금 더 작게. 완전 작게.
7: Can you make it even smaller?
8: Oh, yeah.
7: Okay. I can give you a bigger
8: hand. Can I do this? Can I dice it?
7: Yeah. Oh! Skills.
0: Okay.
7: There.
0: All right. You just, you know, chop. Just one way.
12: Are they going to be really small?
0: Yes.
7: 내가 갈 수 있어. 뭐 할까?
0: Wow, that's perfect.
5: Squish, squish, fast. That's cool.
7: Watch the knife go through those noodles. Wait.
0: Yeah. 잘못 샀어? Yeah. 이거 봐요.
6: Ground. Turkey?
7: Actually,
8: yeah.
7: That's right.
8: Turkey.
12: That's right, turkey.
0: Turkey를 잡아서 질문 좀.
6: 아니, 이거 엄마가 골랐어.
3: 아니, 거기 포크라고 써 있었잖아.
7: 잘 먹었어요.
0: Yeah, I will put it in the fridge right now.
3: 포크라고 있으니까 그냥 믿은 거지.
0: 생강도 가져왔어. 간장, 소금 필요해?
3: 태희 씨, 소금은 짜게 먹어, 싱겁게. 짜지,
0: 짜겠죠?
8: I like salt everywhere except not my ice cream.
3: 아, 그럼 더 넣어야지.
0: 간장 넣어?
3: 소금. 넣어. 좀 더. 됐어. 이제 봐.
7: 근데 만두 만들자. 만두 만들자.
3: 이게 만두?
8: 응?
3: 이렇게. 여기 이렇게.
10: It's water on the edge. Mm-hmm. That's just gonna pinch it together.
9: Ah.
10: Okay, one spoonful.
12: So pretty.
9: Nice. Milk.
10: Water the child.
9: Is it milk?
0: Yeah. Yay.
9: One down.
0: Do this. You can only go. I only want half pot.
13: Stacy, 이거 뭐 김치 할 거예요. 김치.
9: For kimchi?
13: 김치.
9: Oh, so you're making kimchi?
0: Yeah, this is more salad.
13: Oh, kimchi.
9: Ah, okay.
13: Yeah. Wow.
9: You can tell.
13: Smells really good. Stacy, 김치 한번 드셔보세요.
9: That's good.
13: Good.
7: Good. Mm-hmm. Oh, did you try kimchi?
9: That's kimchi. Yes, it's good.
7: Oh yeah. No. I'm excited.
9: No, that's good. Of course.
13: 우리 라이언이 겉절이 좋아.
9: Good.
0: 라이언 like.
10: 감사합니다. 와.
0: 잘 먹겠습니다.
9: Thank you.
10: Look at all your hard work.
9: It's beautiful.
10: How's the?
6: 아니야.
9: Oh, of the show.
13: 근데 우리 칠면 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네.
9: I think I need a fork.
10: 어떤 게요? 진짜 맛있어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 보면 뭐 엘레나 보고 민지 보여, 에이든 보고 민지 보여 아니면 좀 믹스요? 어떻게 보여?
0: 사랑받을 줄 알고 애교 많고 고집도 세고 되게 룰 팔로워, 그 FM.
6: 에이든은 좀 라이언이 많이 나오고
0: 아니야 에이든은
6: 아니야
0: The first
6: 아니지도
0: This is 이건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데 first son 첫 번째 아들은 엄마의 지능을 빼닮는
6: 아 지능 그건 모르겠고 하는데 에이든은 좀 민지가 아닌 거고
0: 아니야 나라니까
6: 엘레나는 거의 99% 민지야
13: 라이언은 어렸을 때 어땠어요? 키울 때요?
0: How was Ryan when you were raising him?
9: A rule follower. And wanted everybody else to follow the rules.
6: Aiden.
0: It's like Aiden.
9: Mm-hmm. Very much like Aiden. And a clock watcher at an early age. He'd worry when people were late. Yeah, he could be 7 years old and shouldn't we be leaving?
0: 늦을까 봐 걱정. 에이든 학교 갈 때 맨날
10: 에이든, 아빠, it's 8:10. We have to go.
9: That was you.
0: Hello, you're now raising you.
10: He's like, 아빠, 3:17.
0: He said, 너 이제 네 키운다.
10: He says, no, it's 3:17.
0: 엄마, 아빠가 맨날 하는 소리 있잖아. 네가 큰 딸 나서 한번 켜봐. 이거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지금.
9: Well, thank you very much for the dinner, everybody. It was lovely. It was so good. I was so excited to try it. Yes. Thank you.
13: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Thanks for coming.
12: Thanks for allowing us to prepare it with you. It was fun.
0: Well, thank you guys for coming.
10: Sure, we'll see you again before they go home.
0: Yeah.

0: 해.
1: 나
0: two bubbles.
2: 하도 보니 나도 해줘.
3: 어?
2: I did it already to fight.
3: 어. 재밌어?

0: 그리고 그만할까? 이제 먹을까? 알았어.
1: 심장 이제 그만 뛰어. 쉬어 오빠가. 이거 넣고 고기 먹고 하자.
2: 맛있게 드세요.
0: 잘 먹겠습니다.
1: 잘 먹겠습니다.
2: 아우 먹을 줄 아네 이제.
3: 시티 보이네 뭐 좀.
0: 아버님 돼지고기 괜찮아요?
2: 어? 바베큐 괜찮아?
0: 바베큐?
1: 맛있는데?
4: 응.
1: 감자탕 먹는 것 같아.
2: 이 뼈로 살이. 감자탕 끓여 여기서는.
1: 아니 살이 감자탕 살하고 비슷해.
2: 비슷한 고기 아니야? 너무 맛있다. 오늘 고기 진짜 잘 구웠어. 얘들아,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갈 거야, 한국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국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4: 아, 왜?
2: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어딨어?
4: 한국.
2: 응, 여기서 평생 살면 나도 좋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야지.
4: 안 갈 거야.
0: 내일은 다음에는 우리 한국 갈까? 할머니, 할아버지 보러?
4: 나도 갈래. 야, 할아버지가 같이 보여. 볼.
5: 오, 에이든 꼭 비싼 건데.
2: 엄마는?
4: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2: 짐 싸야지, 얼른 엄마. 비행기 늦으면 안 되잖아.
6: 엘레나하고 에이든 여기 담아서 갈까? 누워서 따라가려면 누워.
1: 에이든 거기 타고 가게?
4: 응. 그럼 내가 같이 갈 거야.
2: 에이든 나와. 할머니 진짜 늦는다니까. 에이든 할머니 늦는다고 나와. 짐 싸고 할머니 가셔야 돼.
4: 왜?
2: 다 잘 챙겼어? 여권?
6: 여권은 아빠가 갖고 있고.
2: 여권만 잘 챙기면 돼.
1: 아, 에이든 할머니 여권 없으면 못 가.
0: 응? 수야, 제가 해.
2: 할머니 인사해, 이제.
6: 할머니 인사해. 학교 잘 다니고, 밥 잘 먹고. 알았지?
4: 안녕하세요.
2: 할아버지 잘 가요.
4: 할아버지 잘 가요.
1: 잘 있어.
2: 할아버지 뭐
1: 한국에 오면 그때 못 가? 가자. 애들 이제 가자.
0: 아이고. 레나.
1: 에이든 잘 있어? 울지 말고.
2: 에이든, 우리가 할머니 보러 좀 여름에 갈 거잖아, 그치? 할머니 가야 돼. 할아버지도 허그.
1: 울지 말고.
2: 조심히 가, 고생했어. 할아버지한테 인사해야 돼, 울면서 보낼 거야? 웃으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다음에 또 봐요 하면 되잖아.
4: 다음에 또 봐요.
2: 다음에 또 봐요, 할아버지.
1: 아이고.
0: 이렇게 빠이빠이 하자. 빠이빠이 하자. 다음에 봅시다.

0: 우리 가족은 장난꾸러기 가족들이구나.
1: 에이든, 엘레나.
2: 할머니 보일렀어?
1: 여기 엘레나 옷 이쁜 거 많다? 이리 와봐. 에이든 빨래 잘 갠다면서.
3: 할머니 이렇게 해?
2: 그거?
4: Make sure it's in the right aim and then we're finished.
2: 할머니 우리 준비 다 했어.
1: 잘했네. 잘했네. 너무 잘했어.
5: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6: You need some hot water?
7: Oh, yes.
5: 어린 학생들이
6: This one.
5: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5: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오늘 찾은 곳은 한우의 고장 충남 홍성. 전국에서 가장 큰 축산단지가 있는 곳이죠. 이곳 홍성으로 오늘의 베테랑을 만나러 왔습니다.
1: 오늘 아주 되게 특별한 분이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만나러 왔는데 이 멍옥까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보여줄 게 있다고. 그래서 오늘 그분을 뵈러 한번 왔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경치도 너무 좋은데 저기 오시는 것 같은데요.
2: 안녕하세요. 저는 임치호 박사라고 합니다. 정육점에서 총괄 부사장을 하고 있고.
3: 갈고리 뭘까요?
2: 그렇죠. 축산 직업교육 훈련을 좀 하고 있고요. 식품유통경제학과라고 해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어요. 조선시대에는 좀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이 미트마스터라는 딱 직역하면 이제 고기 전문가죠. 정말 배우고 안전하고 건강하신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직업군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0: 고기의 진심인 미트마스터 임치호 고기 박사님과 함께 오늘부터 고기의 모든 것을 배워보려 합니다. 물론 이번에도 쉽진 않겠지만 말이죠.
4: 아유,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아유, 처음 뵙겠습니다.
5: 미쳅니다.
4: 예, 아유,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예.
5: 이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탑승. 그리고 그렇구나. 이 지리적으로 이쪽이 네. 중부권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도 위로도 다 뻗칠 수 있는 지리적으로. 됐어요. 아우 같이 오실 분입니다.
4: 아 안녕하세요. 예. 네. 아우 편하겠습니다. 잘 말씀을 또. 아유 민망하다.
5: 여기는 네. 저희 박사.
4: 네네.
5: 아카데미에서 저때 제가 또 제자이기도 하고.
4: 아 이제 말씀 많이 들었어요.
5: 아마 제가 1호 제자.
4: 이루어지죠. 그렇구나. 네.
5: 항상 먹으려면은 농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후배님 통해서. 보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연락을 드렸어요.
4: 아유, 예. 보여주시면 영광이죠. 예. 벌써부터 소리가 막 서라운드로 막 들려요, 지금. 여기 총 몇

0: 마리쯤 있는 거예요?
1: 여기는 상시도수도 한 100도에서 120도 정도.
0: 보통 사람들이 한우랑 유구를 잘 모르잖아요. 네. 뭐가 한우고 뭐가 유구예요?
1: 한우는 이제 말도 한국 수호란 뜻이거든요.
0: 저 누렁이. 저 누렁이.
2: 이 농장에는 재래종인 한우와 더불어 다른 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요.
0: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저...
1: 우리나라에서는 한우를 풀무리 유구라고 하는데 네.
0: 홀스타인 얼룩무님.
3: 우유랑 고기소를 같이 생산하신.
2: 2개월 미만의 송아지는 이렇게 특별 관리를 받습니다.
0: 네.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죠? 네.
3: 너무 맹렬하게 빨아왔는데요?
1: 식도가 열렸습니다.
3: 맛있어?
2: 이곳의 소는 2개월까지는 분유를, 이후에는 건초와 사료를 먹는다고 하네요.
4: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지금 숯불 출연율이 한 60% 65% 정도. 얘네들은 TMI라고 해가지고 저게 토탈 믹스드 네이션이라고 해서 사람을 딴 비빔밥이에요.
0: 아 비빔밥. 네.
4: 풀이랑
0: 비빔밥 먹고 자라요. 네.
1: 그러니까 유산균이 좀 첨예된 네. 그런 느낌.
2: 최상급 한우로 키우는 비결이 비빔밥이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4: 이게 옥수수가 섞여 있고요.
0: 옥수수?
4: 이제 이건 면실이라고 성분인데 면실 섞여 있고 배합살이 같은 섞여 있고.
0: 면실은 왜 있어요?
4: 면실이 지방이 높아. 고지방이 높아.
0: 지방.
4: 네. 야, 한 칸에.
0: 아, 한 칸에.
4: 하나에 태바가지.
0: 얘들은 살찌우는.
4: 네.
0: 벌컵, 이거 벌컵 하는 거죠? 얘들 네. 지금.
4: 얘네는 살찌우는 사료고, 어떻게 얘네는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2: 첫날 농장 견학을 바탕으로 다음날부터 본격적인 일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른 새벽, 고기 박사님이 일찍부터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소가 들어오는 날, 이날은 직원들도 일찍 출근을 합니다. 저도 기대 반, 걱정 반,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 첫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0: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5: 어?
0: 아, 네. 아, 안녕하세요.
5: 또 뵙는.
0: 네. 안녕하세요.
5: 일단, 먼저.
0: 네.
5: 작업을 해야 되니까.
0: 네네.
5: 일부를 좀 입으시고.
0: 네네.
6: 근데 여기 막 태극기 있고 뒤에 마스터라고 써있는데 좀 부담스러운데요? 마스터도 아닌데 너무.
0: 항상 이렇게 장비가 많네요.
7: 항상 저희는 장비가 많습니다.
0: 네.
7: 위생도 되게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니까.
0: 맞아요. 네.
7: 오른손잡이시죠?
0: 네, 오른손잡이.
7: 왼손에 꼭 뭐 칼을 잡을 때는 꼭 차셔야 돼요.
0: 네.
7: 저는 그냥 내 생명이다 생각하고 들고 다니십니다.
0: 생명. 네. 생명입니다.
8: 이게 안전장갑인데
7: 저희 직원인데 오늘 사수가 되실
0: 거예요. 아, 네. 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7: 오늘 들어온 게 450kg.
8: 450kg?
7: 네.
8: 아, 고기만 450kg.
0: 전체 순서가 발골하고, 배고날, 네. 후분할.
7: 네. 이렇게. 네.
9: 얘네들 연결부가 다 있어가지고.
8: 진짜 뼈 모양대로 샥 하시네요.
9: 돼지는 배웠는데, 네. 이 돼지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돼지에서 훈련을 하고 이제 배워야 돼요.
8: 아, 그렇죠.
9: 돼지고기나 이런 거 갖고 숙련을 한 다음에 이제 소로 올라갑니다. 그 밑에가 도감이 있어요.
8: 와.
9: 저는 이 뼈가 엑스레이처럼 보이는데
8: 네.
9: 예, 지금은 다른 분들은 안 보여요.
8: 아, 거의 무슨 약간 초능력자인 거 아니에요? 이게 엑스레이처럼 보이면?
9: 예, 한번 힘도 한번 써볼까요, 이제?
8: 네.
9: 여기 딱, 여기 이렇게 딱 잡고
8: 네.
9: 칼로 여기를 끊을 거예요. 이렇게 네. 떨어집니다.
8: 네.
9: 자, 오. 자, 들어서, 자,
8: 오우, 무겁다.
9: 오우. 자, 하나, 둘, 셋. 아, 이게 한 기본이고, 좀 이따 등심은 좀 더 무겁습니다.
8: 네, 아, 이게 몇 킬로쯤 돼요?
9: 한 20킬로 좀 될 것 같아요.
8: 20킬로? 같은데. 생각보다 무겁네요.
9: 다시 또 일로 오시죠.
8: 네네. 다 이렇게 유심히, 엄청 유심히 오시네요.
10: 아, 네. 아, 네.
8: 그렇죠, 예. 네.

0: 거의 뭐 몸을 다 쓰는데 거의 뭐 온몸으로 하시네요.
1: 그렇지, 그래야지
0: 힘이 들어가야 돼.
1: 그리고 요게 체크. 아,
0: 뼈 굽는 소리가 싹싹 들리네요.
1: 그쵸. 와, 여기서 사골 나오고 마지막에
0: 여기서 여기다가 손을 딱 넣으세요. 오! 이거 엄청 무거운데요?
1: 아, 네, 잘 받쳐서. 자, 가시죠. 자, 지금부터는 대분할보다 이제 오늘 이제 손질을 칼을 어떻게 쓰는지 이거를 이제 우리 사수한테 배우실 거예요.
0: 네, 네.
2: 그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 볼까요?
0: 헤어밴드 이거 운동할 때 써봤던 것 같은데 이게 이거 하면 땀이 굉장히 많이 나나 보죠?
1: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0: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난다는데.
3: 최대한 차를 보면서 나오죠.
0: 아, 요렇게. 네. 우리가 아, 최대한 차를 덜 다치게.
3: 네. 이런 식으로 이 홍두깨를 요거랑 이쪽까지 다 한번 떼는 걸 한번 해볼게요.
2: 그렇게 조심스레 시작한 첫 번째 작업.
3: 왜 떡떡? 여기서 쭉 쓰면은 저처럼 쑥 쓰면 이렇게 저기 쭉 나와요.
0: 아, 네. 좀 불안해서. 아, 아니. 얼마나 깊이 있을지 몰라서 생각보다 떡지방이 두꺼워서.
3: 네, 맞아요.
0: 이렇게 해도
3: 쭉 가면서. 쭉 당기고 오케이 맞아 이렇게
0: 좋아요 좀 깨끗하지 않아요?
3: 네 좋아요 쭉 끝까지 네
0: 표시 해봤던 게 도움이 됩니다.
3: 쓰시면 돼요. 네 저희 비닐 벗기잖아요. 잘못 손질하면 앞에 있는 그 사부가 탈 거예요.
1: 저희 잠깐 옷 이거 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네좀
3: 들어
1: 잠깐 나
0: 들러 네네
3: 약간 똑같은데요. 아.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0: 네.
3: 저기 저 작업하는데 또 방해가 되니까 여기다 버려야 돼.
0: 아, 위에? 네. 이렇게.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면서
0: 탁! 걸어낸다는 거죠? 아, 벌써. 입질이, 입질이 옵니다. 입질이 옵니다.
1: 예. 자, 자. 아래 잡고.
3: 여기서. 자,
0: 여기다 오리에 걸면 되나요? 막 무게 때문에 미끄러져요, 손에서.
1: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대가 돼서 네.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0: 아, 약간 스쿼트 하듯이. 아, 스쿼트 이렇게. 네. 아,
3: 그래야지 하지 않나?
0: 네.
3: 호흡까지 또 가볍게.
0: 네, 네.
3: 쭉 당겨요. 훨씬 깔끔하죠?
0: 네.
1: 아, 피디님. 옷도 잠깐 오시면.
0: 아, 네, 네, 네. 또 가겠습니다.
1: 네. 여기서 거의 지대대로. 이렇게 들어가요.
0: 아, 뭐니?
1: 네, 여기서 근데 골고리가 튀어나올 때 이 손 조심하세요.
0: 아, 당연한 것 같은 것들도 다 스킬이 있고 기술이 있네요.
1: 지렛대.
0: 쭉. 오, 나와야 것 같아요.
1: 아, 나와야죠. 골고리가
0: 나왔습니다.
1: 자, 그리고. 아, 항상 자세 생각하고. 아. 자. 그래서 쭉 스쿼트
0: 네,
1: 하듯이.
0: 네, 이렇게 스쿼트 하듯이. 아. 일하면서 아. 저절로 운동이 막혀요.
1: 아, 아주 예, 건강한 직업이에요.
0: 아, 그러네요.
1: 네. 아직도 홍두깨 하고 계시는 거야?
0: 네, 맞습니다.
1: 다음 거 빨리 넘어가야지. 빨리 하세요, 피디님.
3: 너무 겁이 많으세요.
0: 아니. 제가 이 상품에 피해를 줄까봐.
1: 아, 안전하게?
0: 네네, 안전하게. 네. 안전은 뭐.
1: 안전하고 신속하게?
0: 네, 네, 알겠습니다.
3: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돼요.
0: 네, 네. 뭔 소리, 천천히 빠르게 하라니 뭔 소리예요, 지금?
3: 천천히 빠르게 하시면 다치지 않게 하면서.
1: 여기 같이. 같이 가는 거야. 여기가 이제 앞치맛살. 그리고 또 지방 걷으면 얘네가 또 나올 거야. 네. 그럼 여기서 치맛살 걷고, 알치맛살이랑 치마 양지하고.
0: 그치. 소가 치마를 몇 겹을 입은 거예요, 지금?
1: 그치.
0: 앞치마 있지, 뭐, 앞치마 저기, 있고. 속치마 있고, 뭐.
3: 한복 수준.
0: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내산이라 한복 입었나 봐. 네.
3: 저 불러줍니다. 네. 힘들어
1: 네.
3: 아니에요.
1: 네. 오케이. 좋습니다.
0: 보기보다 엄청 무거워요. 또 잡는 부분이 미끌미끌해요. 거기가 기름이 있으니까.
1: 얘를 잡고.
0: 스쿼트 하듯이.
1: 들어서. 여기다 올려주시오.
0: 이렇게 잡고. 올리는 거죠?
1: 하나, 둘.
0: 잠시만요. 이 손이 미끄러지네요.
1: 미끄러지죠. 조금 더 안쪽으로 가보세요.

0: 자, 애기한테씩. 어, 저런 셔츠야? 어, 그죠?
1: 어휴. 어우. 아, 진짜 좋네요.
0: 아직 힘이 좀 남아 계신 것 같아요. 오시죠?
2: 네, 또 힘들어 가셔야 돼요.
3: 오시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다리. 아,
0: 그렇지. 그치. 오, 수고하셨습니다.
4: 어, 쉽지 않네요. 네. 제가 보니까 네, 힘이에요, 힘. 기술도 중요한데 어쨌든 힘입니다. 힘이 밑받침 안 되면은 뭐 기술이고 뭐가 없어요, 지금. 저, 들어보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0: 여기서. 좀... 아, 엎친살이 나오는데 왜 엎친살인지 아세요?
5: 왜 엎친살이에요?
0: 소가 엎드려 있을 때 닿는 부분.
5: 아, 엎드려 있다고 해서.
0: 그래서 엎드려 있을 때 배가 먼저 닿잖아요. 아. 그 부위를 이제 엎친살이라고 해요.
5: 명칭을 아니까 네. 대체적으로 소의 어디 부위인지 네. 감이 오네요. 어,
4: 토시살.
3: 토시살.
0: 안 띄고 있는
3: 팔토시. 팔토시랑 아, 비슷해서. 네. 어,
5: 진짜. 혹시
3: 근데 이제 어제
5: 모르겠어요.
3: 어머니 것들이 네. 있어요.
5: 조금.
3: 근데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아, 이게 알려지지 않은 이름이고 아직 자, 누가 지었는지 누가 지었는지 몰라.
5: 그러니까 이거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좀 어지스럽다.
3: 그렇죠. 예.
0: 소고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00가지까지 세분화 시킬 수 있고 돼지고기도 더 할 수가 있어요. 버리는 거 없이 다 먹는 문화가 좀 발달됐고 기술 세계 최고의 기술이라고 자부하거든요.
6: 야, 보지세.
5: 오케이. 오우, 엄청 깊네요.
0: 그렇죠. 여기서 이제 네. 여기가 엎진살, 그 다음에 뭐냐 양지머리, 양지머리, 차돌박이 다 있어.
3: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 소가 들어오는데
5: 정도 하고
3: 아 숙성하시기도 하는구나. 숙성 얼마나 시키는 게 제일 적합한가요?
0: 어, 온도 온도에 따라 달라요.
3: 아 네.
0: 지금 거기 저기 품질에 신경 많이 쓰세요? 네.
3: 쓸데없는 거 부러지 말고 일이나 잘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5: 할 일도 많아요.
3: 그러니까요. 예.
2: 선배님 시간이 오픈 시간 다가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7: 어? 네. 다 걸자. 고기 구리고 나서 우퉁 해놓고 나서 하자. 네. 오늘 많이 드셨다.
3: 제가 민폐만 끼치는 게 아니죠.
2: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3: 저도 빨리 걸게요.
2: 아, 아가씨 기절하셨는데
7: 네, 좋아요. 그리고 나서 저기
0: 우리가 막 고기가 들어오면 바로 먹는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기본 이런 숙성 과정을 왜냐하면 사후강직이라고 큰 동물부터 작은 동물까지 전부 다 강직이 시작해요. 강직이 풀어지려면 이제 숙성을 시켜야 돼요. 소는 한 일주일가량 이제 온도에 따라 달라요. 돼지는 한 2, 3일
8: 고기 박사님의 어깨너머로 발골과 고기 손질을 배우며 그렇게 첫 근무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요한 할 일이 또 하나 남아있죠.
5: 드디어 또 이렇게 먹어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오늘
8: 회식입니다.
5: 이렇게 회식을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회식을 이렇게 하신다고.
0: 아, 저희는 이게 좀 돌아가면서 하는 게 왜냐면 우리가 손님한테 이렇게 팔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 이거 정말 맛있어요. 근데 안 먹어보고 맛있어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5: 그렇죠.
0: 예. 무슨 맛이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먹은 듯이 대화를 해줘야 되니까.
5: 그러면 환영회이자 일종의 또 교육이기도 하네요.
0: 아 그렇죠. 예.
5: 두 분도 교육 받으셨어요?
9: 저희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진짜 싫어요.
5: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고기를 어떤 순서로 먹는 게 좋아요?
0: 이게 뭐 정답은 아닌데 이게 소고기가 육향이 워낙 강하잖아요. 그래서 육향이 좀 적은 돼지고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소고기로 천천히 육향이 강한 걸로 올라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씩 먹는 재미가 있으니까.
5: 네. 한영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아요?
0: 일단 요즘에 막 TV에서 많이 나오는 이분하게.
5: 어, 이분하게. 그렇죠, 이분하게.
0: 충청도 사투리는 이제 오아시스 살, 청겹살이라고 얘기해요.
5: 청겹살.
0: 이렇게 보면 마블링이 많이 아~ 저 삼겹살 말고 이제 청겹살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분하게.
5: 아,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어, 고생하셨습니다.
5: 네,
0: 저는 여기 항정살은 고추장을 좀 찍어 먹거든요.
5: 아, 그래요?

0: 항상 기름진 음식은 고추장에 먹으면 좀 그 느끼함이 좀 잡더라고.
1: 가브리살이 그 등심 덧살인 거죠?
2: 네, 맞아요.
0: 이 가브루라는 말이 일본어로 무엇을 덥다라는 거, 덥다라는 얘기거든요.
1: 등심 덧살은 어떻게 익히는 게 좋은가요?
0: 등심 쪽 위에 붙어 있다 보니까 살코기에 맞는 게 좀 담백해서 너무 막 바싸게 익히면 뻑뻑해질 수가 있어요.
1: 네, 맞아요. 살짝 좀 들리킨다는 느낌으로 익혀요. 네,
0: 요즘에는 괜찮습니다.
3: 마이야르 받는.
1: 마이야르 받는. 아,
0: 그치, 우리 셰프 출신. 네. 이 친구가 지금 자격증이 기능이 몇 개가 있지?
3: 양치 기능사, 통식조리 기능사, 입식조리 기능사, 제가 기능사, 젓반 기능사, 이번 시우철 기능사.
1: 와,
3: 이렇게 있습니다.
1: 갈매기살.
0: 갈매기살이죠.
1: 갈매기살은 조금 쫄깃한 그런 식감이 좀
0: 네, 식감이 있잖아요. 있고 예전에는 여기가 내장이 접합하는 부위라다 보니까 네. 특유의 향이 있었어요.
1: 맞아요. 풍미가 좀 강하잖아요. 네. 향이.
0: 갈매기살도 지방이 좀 없는 부위니까 이건 네. 오히려 기름장에 소금장이 더 날 수도 있어요.
1: 그럼 이거 소금만 찍어서
0: 네, 소금만 찍어서.
3: 네. 오히려 소금이 더 잘 어울려요.
0: 식감도. 네. 오, 역시 부리지.
1: 돼지도 품종이 많잖아요.
0: 네, 지금 이제 얘는 제주 재래돼지하고 랜드레이스를 토종돼지하고 합친.
1: 그 삼원 교잡종이라는 것도 있죠. 네, 그게 합친 거.
0: 랜드레이스, 네. 요크셔, 듀록.
1: 그게... 네.
0: 우리가 그 한돈 있잖아요. 네, 한돈. 그게 삼원 교잡종이에요. 뭐 색깔 부분도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검은색 하면은 맛이 없어요. 달라지고.
1: 색깔이 좋으면 일단 관리가 잘 되는 고기다.
0: 네. 그리고 이렇게 빨갛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지 않아요. 그런 숙, 제대로 된 숙성된 고기들도 오히려 더 색감이 진해요.
1: 자, 맛있다.
0: 한우는 아무래도 이 마블링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기름의 그 고소한 향이 굉장히 좀 강한 대신 또 유고기는 마블링이 좀 적은 대신 육향이 좀 강해요. 그런 차이가
1: 그러네요.
0: 자, 다음 제가 올리는 부위는 무슨 부위일까?
1: 분명히 잘랐는데.
4: 스테크 등심이랑 비슷한 부위였던 것 같은데요.
3: 자, 그럼 뭐야?
5: 잡채살.
3: 주체는 뭐야?
5: 주체살.
0: 도시살. 커팅 방법이 좀 달라. 힘줄을 집어넣어서 따라. 토시살 같은 경우는 어차피 기본 육향이 있어서 불향을 좀 더 익히는 게 나아요. 왜냐면 그 여기 내장에 접합하는 부위니까
1: 맞아, 약간 내장이랑
0: 네. 얘는 자 볼까요?
1: 제비추리?
0: 어우 맞아요.
1: 제가 잘랐던 기억이 나요.
0: 제비추리는 통으로 구워가지고 육즙을 간 다음에 가위로 탁 잘라서 진짜 맛있어.
1: 통으로? 또 커다란 걸
6: 상해에서 한 19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어요. 사람들한테 가능하겠냐고 물어보니까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이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알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 아카데미에서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0: 한 10년 좀 넘은 것 같아요. 이전에 일단 데리고 있었던 되게 괜찮은 직원이 있었는데 이 어느 날 이제 상견례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정육 관련된 일을 못하고 그냥 정육 식당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는 말을 듣고 와서 야 우리 이분에 대한 인식은 앞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바꾸고 어디 나가서도 인정하는 그런 직업군으로 좀 변모해보자. 이 친구들이 이제 바꿔서 올라올 거예요. 그때 제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앞으로 지금 예전에 좀 밑으로 있었던 부분들이 양성화돼서 올라오는 그런 발판이 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드디어 제대로 된 발굴을 배우기 위해 오늘은 고기 박사님이 운영하시는 아카데미로 출근했습니다. 총 6주 코스로 진행되는 수업. 그 마지막 날입니다.
0: 잘 배우셔야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8: 그러니까 6주 분량을 하루 만에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0: 네, 아래는 괜찮을 것 같고 상의만
7: 위생과 안전을 위해 많은 장비들을 빠짐없이 갖추는 건 필수죠. 네.

0: 그럼 약간 갑옷 입은 것 같은.
1: 자, 한 두 번 보호가 되겠죠? 네.
0: 역시 다 장비빨입니다. 그만큼 또 위험한 일이.
1: 네, 위험하고. 뭐 처음 하다 보면요. 칼에 힘이 엄청 들어가요.
0: 그럴 것 같아요.
1: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몸쪽으로 이렇게 칼이 튀는 경우가 있어요.
0: 이렇게?
1: 네. 그래서. 야, 이렇게 또 움켜 잡습니다. 네. 자, 칼날이 지금 어디로 와 있죠?
0: 제 쪽을 향하고
1: 안쪽을. 네. 안쪽 잡기. 자, 그리고 칼을 돌립니다. 자, 칼이 어디를 보고 있죠?
0: 바깥쪽이요.
1: 바깥 잡기.
0: 바깥 잡기.
1: 그리고 그대로 내려서
0: 돌리고
1: 검지를 올리고
0: 세워서
1: 바로 잡기. 안쪽 잡기.
0: 안쪽 잡기.
1: 바깥 잡기.
0: 바깥 잡기.
1: 자, 여기서 힘들 겁니다.
0: 네.
1: 그래서 바로 잡기.
0: 바깥 잡기에서.
1: 오, 잘하시네요. 처음에 안 되시는 분 되게 많아요.
0: 괜찮나요?
1: 네. 이 안쪽, 바깥, 바로 잡기가 자연사제로 이렇게 움직여져야 돼요.
0: 아.
1: 네. 약간 연필 돌리기랑 비슷해요.
0: 네. 안쪽.
1: 바깥.
0: 어? 두 개를 빼서.
1: 바로.
0: 바로.
1: 다시 안쪽.
0: 안쪽. 바깥. 이 뭐라고? 이 뻐근하네.
1: 이거 네. 나중에 진짜 뻐근하고 나중에 네. 저 작업 많이 하고 할 때는 이 칼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바꿔서 움직이기 때문에 아. 네. 이게 바꾸면 나중에 손가락이 쥐가 나서 이렇게 딱 이럴 때도 있어요. 뭐 이러고 다니면 이러고 한 10분 동안 다닐 때도 있어요. 아.
2: 드디어 제가 메울 첫 발굴. 가장 쉽다는 돼지 몸통입니다.
1: 여기다가 먼저 제가 칼집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살짝만 내줍니다. 엄마가 잡고
0: 아, 쥐어뜯는구나.
1: 해서 이 콩팥까지 같이.
0: 어우. 뭔가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은데요? 네. 나온 것 같아요. 네.
1: 자꾸 여기 지금 갈매기 있어요. 여기거든요.
0: 네.
1: 여기 당겨주면 칼만 대면 돼요. 여기 끝에 쪽 있죠. 여기 요 라인 쪽에 칼만 탁탁탁 대주면서 갈매기 있어요.
0: 제 국마양인데 옛날 이전부터 갈매기살이 왜 갈매기살이에요?
1: 여기가 횡경막이에요.
0: 네.
1: 횡경막을 지금 어떻게 질러왔죠?
0: 이렇게 가로질러왔죠?
1: 사이 간짜를 써서 간막이살이었어요.
0: 아, 간막이살. 네,
1: 간막이살이 좀 시간이 지나면서 갈막이살 그리고 갈매기살로 변천한 거예요. 뼈가 미은자로 되어 있어요.
0: 네.
1: 미은에서 안심살을 적출합니다.
0: 살살살살살 하면은
1: 그러셨습니다. 안심살.
0: 안심입니다.
1: 평으로 그대로 등갈비.
0: 이 콩잎 같은 거 할 때.
1: 네, 맞습니다.
0: 아, 이제 느낌 옵니다, 확실히. 껍데기 잘린 느낌.
1: 그렇죠, 느낌 오죠. 네. 그래서 아까 이 연습을 시작한 거예요.
0: 촉박으로? 뭐지, 이거? 느낌 왔는데.
3: 고기가 살짝 아쉬웠다.
0: 완료했습니다.
1: 여기서 등심하고 삼겹살 쪽, 배쪽 이게 전체가 다 삼겹살이라고 그리고 껍데기가 붙어있으면 오겹살 껍데기가 자 방금 전에 이렇게 벗겨지면 삼겹살
2: 오늘은 저 말고도 수업을 받는 다른 수강생들이 있었습니다.
1: 이렇게 깊게 들어가면은 식육처리 기능사는 국가 공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이고요. 고거 기능사 자격증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
4: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기본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기술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조금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요리만 하다 보니까 매장이나 이제 발주 들어오는 썰어져 있는 고기들만 많이 봤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싶어서 이 현재 아카데미에 찾아와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 오늘 처음 배웠지만
0: 네.
1: 같이 했던 대표님이랑 한번 뭐 대결 아닌 대결?
0: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갑자기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긴 했는데
1: 45분 측정해서 하도록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2: 갑작스런 대결이지만 수업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집중했습니다.
1: 색깔이 달라요. 안심살 경계랑 왼손이 아파야 돼.
0: 그래야 돼.

0: 여기서 딱 끊어. 아,
1: 톡톡톡톡 그렇죠. 어, 잘 따라하시는데요.
0: 몸 쪽으로 당기면서.
2: 오, 저기 벌써
3: 제가 끊는.
4: 짧게나마 배운 돼지 발굴 기술. 최선을 다해 발휘해봤는데요. 과연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 9분 남았는데 다 끝나셨네요.
0: 자, 지금 나머지 끝난 시간이 이제 9분인데.
5: 네. 네, 끝나고 어차피 제가 아까 계속 보고 있었는데 크게 흔들 건 없었어요.
0: 다 끝난 상태에서? 어?
5: 다 끝나고.
2: 예, 하나 남았는데. 겉으로 보이는 건 서로 해결했다고 쳤지만 사실은 뭐 각자 자신과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제 배우면서 했으니까 예. 아, 땀 나는구나.
6: 땀 많이 나요.
2: 그러니까요. 예. 아까 땀이 왜 나시나 했어요 지금. 아, 그렇구나.
4: 그렇게 수업이 끝나고 오늘은 일주일에 두 번 돼지가 들어온 날입니다.
2: 네.
7: 따라오십시오.
2: 네네. 아, 이렇게 반으로 잘린.
5: 네, 여기 2주체인데.
2: 네. 아.
0: 자, 여기 안쪽으로.
2: 네.
5: 팔이. 팔이.
0: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2: 네.
0: 탁, 탁, 탁.
2: 고리로
0: 이렇게.
2: 아, 이렇게
0: 쉽죠? 가시죠.
2: 아니, 보기에는 쉬운데 이게
0: 이거 매치기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2: 아, 왼쪽으로?
0: 여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
2: 아, 네.
0: 그러면서
2: 아,
0: 이 정도? 좀 더 빼고 어, 열로 들어오세요. 네. 팔이 들어오세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 좀 더 좀 더 야, 들어와서 아. 야, 이쪽 집어넣고. 하나, 둘. 가운데로 가보세요. 자, 허리 바꿔세요. 자,
2: 이야.
0: 자, 오우. 오 자, 가시고.
2: 이렇게 해서.
0: 자, 이제 여기다 이제 걸어야 돼요. 일곱. 자, 그리고 살짝 빠지시고. 오케이.
2: 아, 이게 몇 킬로예요, 이게?
0: 이게 45킬로 정도?
2: 아니, 체감상 훨씬 더 무거워요. 잠깐만요. 머리서 땡겨서 땡겨서
0: 이렇게
2: 좋네요. 자. 어. 하나, 둘. 자.
0: 일어서. 자, 가운데로 딱. 어. 중심 맞추고.
2: 네. 자.
0: 경계신다. 자, 자. 자. 천천히 놓고 빠지고. 오케이.
2: 어. 아. 아니, 정신이 안 없어요, 지금. 아. 아, 진짜 무겁네요.
0: 45kg 하면 사실 우리 그냥 들 것 같은데.
2: 그러니까 들 것 같은데. 이게 축 늘어져가지고.
0: 쫙만 안 잡히고. 네.
2: 아, 어.
0: 동박 기억나시죠?
2: 네. 뜯었잖아요, 이렇게. 팔짐 넣고.
0: 여기.
2: 뜯는 거 콩팥까지 네, 맞아요 기억나요. 어, 이 맞나요?
0: 네 맞습니다. 이거 가서 왼손으로 몸 쪽으로 당겨야지. 어, 제가 자질이 좀 있으신데요.
2: 아 그래요?
0: 오케이. 아, 이제 완벽하게 하게.
2: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이거, 겉은? 어. 자, 그리고 이제 여기.
2: 자, 우리, 완료. 아.
0: 자, 그리고.
2: 남은 게? 삼겹살.
0: 자.
1: 직접 작업하면서

0: 다음에 신선도를 되게 많이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가격도 좀 저렴하고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콩고기를 넘어서 숙성이나 이런 보관, 관리 부분 중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하루 종일 돼지와 함께한 하루가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오늘은 고기 박사님을 따라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2: 경매 과정을 한번 좀 봐야 돼서.
3: 경매를 따로 또 이렇게 하는군요.
2: 예, 근데 지금 보기 되게 어려운 건데 지금 간신히 부탁해서 그러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한번. 네. 얼마?
4: 예, 예,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잘 뵙겠습니다. 예,
4: 안녕하세요.
2: 제 친구.
5: 아, 누구였어요? 오늘 비행기 하겠습니다. 어디세요?
1: 난생 처음 보는 광경입니다. 경매사와 중매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이곳에서는 하루 평균 400마리의 경매가 진행된다고 하네요. 순간의 판단이 중요한 곳이기에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입니다.
5: 계속 그러면은 움직이면서
4: 계속 돌아가요. 내가 원하는 소가 나왔을 때 효과를 좀 더 줘야 될 것 같아요. 줘야 될 판단해서 이제 누르는 겁니다.
1: 한창 경매가 이어지던 중에 갑자기 장내가 술렁입니다.
5: 혹시 잘 나온 거예요?
1: 그렇게 경매에서 낙찰된 소들은 대부분 가공 공장으로 옮겨집니다.
4: 여기가 이제 저희 가공장이에요. 가공장 사본 도체 들어온 거를 저희는 이제 소분할하고 대분할까지.
5: 심할 때 얼마까지 차이나요?
4: 이런 손질도 제대로 안 되면 거의 뭐 한 2%? 3%? 이렇게까지 차이나요. 어느 부위, 어느 쪽에서 내려가야 되는지를 다 체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1: 일을 마치고 찾아온 식당, 특별히 최고 등급의 한우를 맛보여 주신다고 하네요.
4: 소스 내에 있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단위짜리는 가장 최고 등급.
1: 드디어 영접한 한우, 2 플러스 9입니다.
4: 등급은 이제 뭐 등외부터도 있어요. 등외부터 있고, 등외 3등급, 2등급, 1등급, 1등급 중에서도 1불, 2불, 이런 식으로.
5: 그 기준이 지방인 거죠?
4: 그렇죠. 이제 마블링을 봤을 때 1등급은 4, 5가 되고 원뿔은 6, 7이 되는 거예요. 투뿔은 7, 8, 9로 이렇게 나가죠. 한 350도에서 한 400도를 경매를 하는데 네. 그중에 투뿔 라인짜리가 누가 봐도 좋은 소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소를 살라고 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응찰을 하겠죠?
5: 네. 그러니까
4: 1원 차이, 막 2원 차이로 뺏기니까 치열하죠.
5: 거의 눈치 게임이네요.
1: 어느덧 정육점 근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손님들에게 직접 고기를 팔아보기로 했습니다.
2: 30kg, 50kg 되면 손을 쓰면 뭐 손이 안 남아나죠.
6: 처음에 어떻게?
1: 이거를 넣고
6: 고정시키고
1: 치우고
6: 위 덮개
1: 올려서
6: 눌러서
5: 무슨
6: 말인가? 제가 계속 눌러
2: 쉬어 보이죠?
5: 보기에는 뭐 익숙 잘 되는 것 같은데.
7: 자 다시 멈추세요.
5: 넣는 걸 달라 했구나 빼가지고. 네.
7: 너무 긴장하시지 말고요.
5: 생각보다 너무 못하는데 나 지금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 게 어려우면은 그런가 보다 하는데 쉬워 보이는 게 어려우니까.

0: 부럽네요.
1: 자, 오른손은 그냥 거들 뿐. 리듬을 잘 타셔야 돼요.
0: 리듬을 잘 타고.
1: 리듬 잘 타실 것 같은데.
0: 그니까, 아,
1: 잘 이거, 타시네.
0: 아, 예, 예. 리듬 모르면 잘 이렇게 들썩들썩.
1: 오, 그치, 그치. 오케이.
0: 조금 감이었어요. 조금 감이었는데.
1: 땡기고, 그치, 땡기고. 자, 오른손 가지 말고, 오른손 가지 말고. 가서 바로 하고, 왼손 하고.
0: 아, 이 땡기는 게, 꼬부라지는 방향이.
2: 아침부터 분리된 고기와 뼈들은 영업 시작 전 종류에 따라 분류되어 숙성실과 냉동실로 옮겨집니다.
1: 어, 여기 조심하세요.
3: 네, 확인했네요.
1: 네. 어, 춥네요. 어, 춥다.
2: 이제는 미리 숙성된 고기를 진열대 앞으로 꺼내 넣을 차례.
4: 돼지면은 저쪽. 네,
5: 저쪽 빨리 올라가셔야 돼요. 소하면 이쪽에.
4: 돼지는 저쪽, 소는 이쪽이라는 거죠?
5: 네, 알겠습니다.
4: 네. 돼지.
5: 저쪽.
4: 돼지.
6: 갈비. 갈비도 돼지 갈비.
4: 갈비. 돼지입니다.
5: 소, 네. 우둔.
4: 소, 우둔.
5: 설도 고기.
7: 제가 이제 순서대로 둘 거예요.
4: 아.
7: 그러면 이렇게 고기 나와 있죠.
4: 네.
7: 세팅할 겁니다.
4: 뒤에서는 이름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7: 뒤에서 왜 그러지?
5: 천원 좀 받아봐.
4: 나올까요? 지금 9시 되자, 9시도 안 되는데 지금 8시 59분 되자마자 전화가 와요, 지금.
2: 최대한 보기 좋게 고기를 진열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 전에 고기 박사님과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1: 네.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고객으로 가장 하고 네. 들어왔으니까 저를 한번 접대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4: 아,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 삼겹살 한 근만 주세요.
4: 삼겹살 한 근이요?
8: 네. 네.
4: 652g이고 13,580원이네요.
8: 네. 혹시 이거 하려면 냉동실 보관해야 돼요? 냉장실 보관해야 돼요?
4: 냉동으로 보관하시다가 드시기 하루 전에 냉장고로 옮기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죠? 저는 상식을 활용했습니다.
8: 저기 오늘 제육볶음으로 먹을 건데 뭘로 해야 돼요?
4: 앞다리살 맛있고요.
8: 앞다리살 얼마예요?
4: 앞다리살이 한 근에 7,300원이네요.
1: 특수 부위 중에.
4: 네, 특수 부위.
1: 뭐가 부드러워요?
4: 살치살이 아주 부드럽고 맛있어요.
1: 치맛살이 더 부드러운 거 아닌가요?
4: 치맛살도 부드럽고, 살치살도 부드럽고, 다 부드럽습니다, 저희.
1: 부드러운 것들을 하시려면은 치맛살로 하시는 게 좋고, 고소하고 육향이 좀 강하려면 살치살이 좋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장점을 얘기해요.
4: 두 개의 장점을 얘기해요.
1: 둘 다 부드럽다 그러면은.
4: 그쵸.
1: 아. 그쵸. 가브리살하고 항정살은 무슨 차이예요?
4: 항정살은 좀. 부드럽고 가브리살은 좀 육향이 있어요.
1: 항정살은 좀 지방이 있는 대신 부드럽고 고소한 향이 있고
4: 네.
1: 가브리살은 살코기가 좀 있으면서 약간 담백한 향이 있다.
4: 가브리살은 담백, 저희 항정살은 부드럽고
1: 이거 고소,
4: 맛이 주식 교육인데 약간 네. 지금
1: 고객이 왔을 때 거기서부터 지구 들어가면 뭐야 초보 아니야? 라고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써놓은 건 전부 신뢰가 안 가요. 자신감이 있어야지 고객이 신뢰를 하고 오 주세요 주세요 라고 더 많이 팔 수가 있는데
2: 드디어 첫 번째 손님입니다.
9: 사태 목살 얼마예요?
10: 목살 저 하나 있고 조금
9: 사태
10: 어, 들어오셔도 돼요 손님.
4: 한 근에 6,500원이요.
9: 목살이요.
4: 한 근에 7,300원이에요. 한 개에 7,300원.
10: 어떻게 드릴까요?
9: 사태 한 근 주세요.
10: 사태 한 근이요? 하나 조금 넘는데 사모님. 네. 8,400원이요.
9: 8,000 큰일 수 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 여덟. 아 그렇구나. 어 운동하시고. 네 오늘.
10: 400원은 포인트로 빼드릴게요.
9: 네.
10: 한장은?
4: 네. 어, 딱 좋다.
10: 400원
4: 주시는 거예요?
10: 먹고 넣으시고
9: 네.
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11: 2인분이요.
4: 2인분이면 400g 되죠? 네, 네.
11: 썰어 주실 수 있어요?
4: 어떻게 썰어 드릴까요?
11: 한입 크기로
4: 그 정도로? 아, 네, 써줄게. 네.
1: 그리고 제가 조금 느린데 좀 저의 아, 너무 어설프죠? 여기 네, 맛있게 드세요. 네.
10: 소불고기 먹은 거, 저도 소불고기 할 때 쓰는 불고기.
3: 네, 1,000불 쪽 올더니.
4: 네, 네, 썰어주세요. 27,200원이고요. 네, 네, 맛있게 드세요.
3: 네, 고맙습니다.
4: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많이 팔았습니다. 네. 계속 손님들이 오시네요. 네, 맛있게 드세요. 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2: 어떻게 보면 좀 편견이 있는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전문적으로, 건강하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다. 저는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1: 사실 인류가 시작하면서 볼 수 있었던 직업이거든요. 사냥을 하면서부터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발굴이나 해체 작업이었는데 저희 그 직업 고수로 백정이라고 얘기를 좀 했었어요. 사실 요리사는 지금 또 셰프님이 되셨고 그 다음에 커피를 내리시는 분들은 바리스타가 됐고 우리는 발굴사, 그냥 고기 해요, 정육에서 정육 달라요 이런 얘기들만 주로 있어서 우리를 좀 자부심 있게 낼 수 있는 한 단어가 너무 없더라고요. 저희도 그냥 미트마스터라고 하면 이 고기 전문가로 나서서 우리 그 직업 정말 괜찮은 직업이야, 그리고 건강한 직업이야, 그리고 안전한 직업이야, 그리고 위생적인 직업이야, 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는 확신하에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걸 걸어가고 있습니다.
11: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1,000명 다 업무가 달라요.
12: 오늘은 좀 화이트 칼라 품격 있게 입어봤습니다.
13: 네. 네.
1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5: 아, 여기 있습니다.
14: 화이팅 넘치게.
15: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다 여기 있었어.
4: 아, 실제 상황 진짜 힘들어.
16: 언니, 괜찮아요?
17: 10년차 공무원.
16: 아니, 5년...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0: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공학을 선택할 때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0: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 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 다음에 뭐 달 탐사자 같은 우주선, 그 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일단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게 들어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또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그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다음에 과학 강의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이 빨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요즘 제 그 알고리즘에 과학 기사들이 좀 뜹니다.
1: 오.
0: 그러면서 느끼는 게 아, 내가 과학 프로 MC였구나. 아, 이럴 때 약간 좀 뭔가 아, 캐테르시스가 막 올라와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이제 뜨고 있는 게 아, 투명망토 기술이 좀 개발이 됐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우리 반도체 교수님 왔다 가시자마자 구글에서 터보 컨트를 발표를 해가지고 아주 그냥 야 그런 재미가 없더만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리고 뭐 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노벨상 기사 같은 것도 좀 있더라고요.
2: 재작년에는 사실 예쁜 꼬마 선충 연구로 노벨상 타서 제가 되게 뿌듯했었는데
0: 네네.
2: 작년에는 이제 면역학 분야에서 이제
0: 아 면역
2: 쾌거가 나온 거죠.
0: 아, 그 면역이라고 하면 그 자가 면역, 그 내 면역계가 다 공격하는 거.
1: 오.
0: 뭐 그런 것도 이제 있잖아요.
2: 네, 그 자가 면역과도 관련이 깊은 연구가 이제 수상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 몸 속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 세포 중에서 매우 특별한 면역 세포를 찾아낸 발견한 공로로 작년에 노벨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0: 잘 됐네. 이게 또 약간 면역 질환 같은 게 또 정말. 웬만한 분들은 다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죠?
3: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거
0: 그것도
3: 네, 자가 면역이고요. 크론병
4: 건선도 그렇고
0: 탈모도
3: 원형 탈모만
4: 1형 당뇨는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긴다고.
0: 아니 근데 이제 그 자가 면역 질환하고 노벨상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2: 예를 들면 면역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을 지켜주는 군인들인데 이 군인들이 나를 공격하면 자가 면역 질환 같은 나쁜 일이 일어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주는 그 메커니즘. 그거를 찾아낸 공로로 사실은 노벨상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0: 이 메커니즘을 찾아내면은 더 이상 내 몸의 면역 체계가 나를 공격하는 일은 없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미래에는. 그렇다면 오늘의 게스트는 역시나 면역 전문가가 되겠네요.
2: 네, 바로 오늘 요 딱 주제에 맞는 분을 모셨습니다.
0: 좋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하죠. 나와주시죠!

0: 짐을 가지고 있는 면역학자로서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1: 지난번 출연 때보다 어깨가 많이 올라가요.
0: 아, 그렇죠. 네. 네. 지난번 출연은 노벨상 수상
2: 이전이었죠.
0: 이전이셨군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제가 받은 건 아닙니다만 네, 네. 사실은 면역학 분야에서 네. 노벨상이 나온다는 건 또 같은 면역학을 연구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큰 어떤 뭐 영광이거든요.
1: 그렇죠. 네. 면역학 분야에서 그러면 노벨상을 몇 번이나 탄 걸까요? 많다고 하셨는데
0: 한 15번 정도?
1: 15번이요? 네. 아, 진짜 많네.

0: 다섯 개는 와.
1: 지난해 탄 게 그 특이한 세포를 발견해가지고 네. 탔다고 하던데요?
2: 그 이름을 일단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네. 한국말로는 네. 조절 T세포.
1: 조절 T세포?
2: 네, 영어로는 Regulatory T-cell. 그대로 직역한 게 이제 조절 T세포가 되겠죠.
1: 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게 킬러 T세포 있잖아요.
3: 네, 맞아요.
1: 킬러 T.
2: 예.
1: 예, 예. 근데 조절 T가 나왔다고요?
2: 킬러 T세포 하면 뭔가 아까 군인이라는 얘기를 누군가 하셨는데.
1: 그렇죠.
2: 뭔가 적을 좀 무찌르고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절 T세포 하면은 뭔가 그거를 적당하게 너무 좀 오버하지 않게 좀 조절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예. 그 이미지가 따로 그대로 맞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우리 면역계가 한번 또 대단한 녀석이 출몰을 했구나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알아봐야죠, 그러면. 빨리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혹시 자가 면역 질환을 좀 앓고 계신 분 계실까요?
4: 저 있습니다.
0: 뭡니까?
4: 건선이 있습니다.
1: 아, 건선. 네. 아, 근데 요즘에는요, 많아요. 건선도 많고 요즘에 진짜 많아요. 예. 네. 저는 이제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이게 이제 알러지인데 저는 알러지도 이게 면역 질환인지 그것도 궁금하기로 왜냐면, 희한하게 봄만 되면, 막 계속 나와, 이게. 난 이게 막 나와요. 막. 이게 기침을 확 안 하는데, 콧물이 찍 하고 나올 때도 있고. 이거 이 알러지도 자가 면역 질환인가? 이거 궁금합니다.
2: 저도 그 알레르기성 비염이 똑같이 있습니다.
1: 있죠, 있어요. 네. 저희 지방인데요. 네. 네.
2: 지금 이제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을 얘기하다가 어떤 게 있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알레르기까지 얘기가 나왔단 그렇죠. 말이에요.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면역 반응이 원래는 우리 몸에 들어온 뭐 세균이나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발달을 한 건데
1: 그렇죠.
2: 이게 너무 쓸데없이 오버하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면역질환인 거죠. 이런 종류의 면역질환을 통틀어서 하이퍼센시티비티. 그 한국말로 과민반응.
1: 과민반응.
2: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버한 것도 방향이 좀 중요해요.
1: 방향이요.
2: 예를 들자면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요. 예. 우리가 꽃가루, 동물털, 어떤 집먼지 진드기.
1: 외부 요인.
2: 이건 외부는 맞는데 외부인데 걔네들 같은 경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처럼 우리 몸에 직접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환경에 있는 거거든요.
1: 아...
2: 근데 환경에 있는 우리 몸에 특별히 해를 끼치지 않는 데 남은 남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오버할 때 이것이 알레르기입니다.
1: 알레르기, 과민반응.
2: 예. 알레르기.
1: 그러면 잠깐 면역 질환은 아닌 거예요.
2: 약간 다르죠. 약간 다르죠.
1: 약간 다릅니다.
2: 이제 오늘 주제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면역에서 나와 남의 구분이거든요.
1: 네네.
2: 자가 면역 질환은 남이 아니고 나에 대한 거일 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본다면 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1: 맞아요.
2: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요, 사실은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1: 내 안에서 내가 나를 막 과잉해서 공격하는 거.
2: 예.
1: 그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고
2: 예.
1: 외부에서 예. 뭔가 접촉이 됐을 때 내가 오 하면서 이렇게 뭔가 나타나는 예. 반응은 과민 반응이다.
2: 맞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조절 T세포가 이제 발견이 됐다고 하셨는데 예. 예. 우리 몸에는 그럼 T세포 종류가 예. 의외로 많다는 겁니까?
2: 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T세포라고 하는 거는
1: 네.
2: 면역에 좀 관심 가지신 분들은 많이 이제 들어보신 걸 거예요.
1: 네, 네, 네.
2: 근데 T세포라는 게 한 1960년대에 처음 이제 밝혀졌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항상 그렇지만은 처음 발견됐을 때는 한 가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금방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됐죠. 아, 여기 두 가지가 다른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는 도움 T세포입니다.
1: 네. 도움 T세포요?
2: 네, 영어로는 헬퍼 T셀이에요.
0: 아, 진짜 도움이네요.
1: 도움 T세포가
2: 말 그대로
1: 있어.
2: 도움 T세포입니다. 도움? 두 번째, 킬러.
1: 킬러
2: T세포. 네. 그 저번에 우리 한번 얘기했던
0: 네네.
2: 거죠. 이름 그대로 그거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죽여줘요.
1: 싸움꾼.
2: 네, 싸움꾼 같은 느낌이 네. 좀 있죠. 하지만 모든 친구들한테 싸움 거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1: 그렇지.
2: 암세포한테만 네. 하는 건데 1960년대에 T세포가 처음 발견된 다음에 한동안은 아, T세포 두 가지만 있다. 라고 이제 알고 있었었어요. 1995년도에 조절 T세포를 이제 보고할 때까지. 이 T세포를 연구할 때도 우리가 현미경으로 보면은 세포가 보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도움 T세포, 킬러 T세포 두 가지가 있다고 했지만은요.
1: 예.
2: 이게 현미경 본다고 구분이 안 돼요.
1: 아, 구분이 안 돼. 아.
2: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럴

0: 때 마커라는 걸 이용합니다. 분자 마커라는 걸 이용해요. 꼬리표처럼. 그래서 한동안 알려진 것이 이제 이 도움치 세포는 CD4.
1: CD4?
0: 네, 그게 이제 마커, 꼬리표 마커 이름이에요.
1: 붙여놔요?
0: 그게
1: 어떤 CD4.
0: 또 킬러 T 세포는 CD8.
1: CD8.
0: 네, 그 두 개가 아주 대표적인 마커예요.
1: 그러니까 CD4, CD8이 물질이 다르기 때문에 예. 그 물질로 구별한다는 거죠.
0: 그렇죠. 예, 아. 그 세포 표면에 그 마커가 있습니다. 아.
2: 그러니까 약간 초록색 스티커 붙이고 그렇습니다. 노란색 스티커 붙이고 예. 빨간색 스티커 붙이는 거죠. 오케이.
0: 근데 이제 갑자기 1995년도에 예. 이게 남들을 좀 조절하고 억제하는 세포가 있어. 그게 발견된 게 조절 T세포였는데요.
1: 걔가 약간 중재자 같은 거네요.
0: 맞습니다.
1: 예. 아, 그래요? 예. 중재자 같은 조절 T세포. 예.
0: 근데 걔네들이 이제 CD4 중에서 예. 이런 게 따로 있어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게
1: 됩니다. 아, CD4에 마크2?
0: 아, CD4에서 이제 CD25라는 딴 게 있을 때는 조절 T세포. 그게 없을 때는 도움 T세포.
1: 아, 그렇게 가는구나. 예.
3: CD4 마커는 기본으로 있고.
0: 예. 그렇습니다.
3: CD4만 있냐? CD25도 같이 있냐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운명이, 세포의 운명이 예. 달라진다는 걸 알게 된 거죠.
1: 자, 우리가 이제 T세포 삼총사를 배웠습니다. 조절이, 그리고 킬러, 도우미.
0: 맞습니다.
1: 예, 네. 이렇게 삼총사를 만났는데.
3: 여기 약간 매칭이 되지 않나요?
1: 그렇죠.
3: 킬러.
1: 킬러. 아, 이쪽이 조절이.
3: 조절이?
1: 조절이, 그리고 도우미. 그래서 이제 이 T세포 삼총사, 얘네가 우리 몸속에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딱 침투를 하면 서로 도움을 주고 같이 이제 싸운다는 건데. 근데 이제 T세포들, 얘네들은 어떻게 서로를 알아보고 도와줄까? 잠깐만. 너 조절이잖아. 여기. 반갑다. 여기 킬러야. 반갑다, 킬러야. 이렇게 알아볼 거 아니에요. 이런 걸 뭘로 알아? 어떤 메커니즘을 알아볼까요?
0: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릴 텐데요. 예. 도움 T세포, 킬러 T세포, 조절 T세포가 서로 어떻게 소통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지만
1: 그렇죠.
0: 사실은 더 큰 범위에서 소통이 일어납니다. 도움 T세포는 뭐 킬러 T세포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는 막 세균 같은 걸 잡아먹는 대식 세포도 있고요. 네. 항체를 내는 비세포도 있거든요. 도움 T세포는 걔네들까지 다 도와줍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떻게 도와줄까?
1: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보고 도와줄까? 예,
0: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이토카인입니다.
1: 사이토카인? 예, 아마 사이토카인 뭐 폭풍할 때 그 사이토카인
0: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사이토카인. 이게 이제 만약에 저도 면역 세포, 도움 T세포고 예. 이대한 교수님도 옆에 있는 어떤 뭐 대식 세포라고 쳐요. 예. 그러면은 제가 어떤 물질을 냅니다. 옆에 있는데 물질을 내요.
1: 물질 내요.
0: 그러면 이 물질은 단백질이거든요. 네. 이것이 얘한테 신호를 주는 겁니다. 세포들은 자기 표면 위에 굉장히 다양한 수용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떤 사이토카인을 내면은 딱 여기서 딱 붙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게 벌써 딱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신호를 주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얘 이름표인 거래요, 이름표.
0: 예, 그래서 이 사이토카인과 사이토카인 수용체를 통한 이 신호가 되는데 이 사이토카인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면역학을 배운 학생들이나 면역학자들도 이거를 이제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1: 단백질인데 종류가 많다는 얘기예요.
0: 네, 그래서 이거에 이제 뭐 인터류킨이라는 게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건데 인터류킨 1번, 2번, 3번, 4번, 5번, 33번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학생들 같으면 이런 것들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아주 골치가 아프죠. 이것들이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하게 있느냐? 우리가 실제로 만약에 병사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한 종류의 시그널이 있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을 전달한대. 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네가 잡아먹을 세균이 저기 들어온 것 같아. 빨리 지금 정신 차려. 그럼 얘가 막 활성화됩니다.
1: 그러니까 사이토카인이라는 그 단백질.
0: 예, 예,
1: 그
0: 예.
1: 세포들만의 그 특유의 단백질을 내뱉어가지고 맞아요. 신호를 준다. 지금 여기 먼저 터졌네.
0: 그런 겁니다.
1: 라고 하는 것도 예, 이제 예, 그쪽으로 예. 해가지고. 예. 근데 이게 여기에서 사이토카인 단백질을 내뱉었는데. 예. 이쪽에 있는 애가 어떻게 눈치를 채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닿지 않잖아요.
0: 아까 세포라고 얘기를 가정을 했잖아요.
1: 예.
0: 그럼 여기 체액이 이제 녹아 있거든요. 예. 만약 물 성분인 거죠. 예. 그럼 내가 물에 녹는 단백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타고 갑니다. 그래서 옆에 근처까지 퍼집니다. 실제로는요. 아주 이제 사이토카인이 많이 나오면 예. 여기에서 나온 사이토카인이 예. 뭐 이런 데까지도 가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여기에 있는 애들이
0: 피를 타고 갈 수가 또 있으니까
1: 피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2: 근데 사이토카인이 단백질이면 단백질은 사실 생각보다 되게 튼튼한 물질이잖아요. 예. 이게 너무 많아지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많아진 걸 어떻게 줄여거나 제거할 수가
0: 생각보다
2: 있어요?
0: 생각보다 이제 사이토카인 단백질 중에서도요 좀 작은 단백질이어서 한번 액션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또 금방 없어집니다.
2: 그럼 사이토카인 예. 폭풍 그게 너무 많아진
0: 경우는
2: 거예요?
0: 예. 이게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아까처럼 모든 면역세포가 다 활성화되고 이제 이럴 때는 오히려 우리 몸에 이로운 게 아니고 해로울 수가 있는 거죠. 예.
1: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0: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1: 사이토카인 폭풍 적당히 내뱉어야 되는
0: 그러면 여기서 벌써 이제 여러분들은 금방 답을 아실 거예요. 조절지 세포들도 자기네들이 내는 특징적인 사이토카인이 있거든요. 네. 걔네들 역할이 뭘까요?
1: 아, 이거를 더 이상 이제 그만.
0: 이거 바로 이거예요. 자. 이제 그만. 이제 그만.
1: 아, 어, 이런 됐어, 됐어. 됐어. 네. 가라앉아서 저기 처리했대. 네,
0: 맞아요.
1: 근데 그럼 뭐 그 적을 알아보는 것도 그러면 단백질로 소통해서 알아내는 걸까요? T세포가 어떻게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는 건지.
0: 이것이 지난 한 100년 넘게 시간 동안의 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였던 겁니다. 오늘 주인공이 좀 그래도 T세포니까 네. T세포를 말씀드릴게요. 근데 일단 그 얘기하기 전에 T세포가 왜 T세포인지 아세요?
2: 왜 T? 네.
1: T?
2: 모양이 네. T처럼 생겼나?
1: 네. 꽂혀 있어가지고 T.
3: 감정이 좀 없고 좀 냉철해서
1: 직접적인
2: FFP 아니 MBTIT. 아, MBTI가 그때부터 있었나 봐요.
1: 직설적이고 직설적인.
0: 이 T세포를 발견한 사람이 자크 밀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의 장기 중에요. 흉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1: 흉선. 흉선 어디 쪽에 있어요?
0: 예, 우리 여기 명치 쪽에 보면 여기 흉골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네. 가운데 있는 뼈, 그 뒤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있는데 이것이 기능이 뭔지를 몰랐어요.
1: 흉선이.
0: 이게 또 특이한 거는 네. 아이들은 이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은요, 굉장히 쪼그라들어요. 굉장히 굉장히 쪼그라듭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영어 이름으로 네. THYMUS, 사이모스라고 합니다.
1: 사이모스.
0: 예. 네. 네. 그런데 그 자크 밀러가 이 사이모스를 이 생기에서 어릴 때 제거를 해 줄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떤 면역세포가 안 나오는데 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에 취약해지고 이런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 내가 새로 발견한 이 세포는 흉선이 있어야지만 생기는 거네. 아~ 그래서 사이모스.
1: 사이모스.
0: 사이모스 디펜던트. 흉선 의존성 해서 이걸 T라고 그 사이모스에서 T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 발견을 보더라도 이 T세포라는 거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생기려면 이 흉선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네네네. 근데 그럼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바로 거기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교육을 시키는 훈련기관.
1: 학교예요? 흉선이요?
0: 예.
1: 아, 흉선이 T세포 양성학교예요?
0: 네, 예, 맞습니다.
1: 아, 거기서
0: 예.
1: 일반적인 교육을 다 합니까?
0: 예. 예.
2: 아, 그래서 어릴 때는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 컸다가 예. 교육을 다 받고 나면 어른이 되면 작아지는
1: 그럼 저기 뭐야, 그, 저기 뭐 영화 존윅이 나오는 그 킬러 학교 같은.
0: 그런 거 맞아요. 진짜 그 비유가 딱 맞습니다.
3: 근데 교육기관이라고 네. 말하기에는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이 네. 좀 너무 무시무시하지 않나요?
0: 아, 무시무시해요.
1: 무시무시해요. 네. 네.
0: 자, 이제 왜 무시무시하고 또 왜 킬러 학교가 맞는 얘기냐. 우리 몸에서 처음에 이제 T세포를 이제 생성을 시킬 때는 골수에서 많이 만듭니다. 일단 네. 처음에. 아,
1: T세포 골수에서 네. 많이 만듭니다.
0: 많이 만들어요. 네. 그냥 무작위로 막 만듭니다. 막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 보면 나에 대한, 내 항원, 자기에 대한 T세포도 생깁니다. 무작위로 그렇죠. 만들다, 막 만들다 보니까. 흉선을 지나가는 동안에 나에 대한 것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1: 아,
0: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1: 예.
0: 그렇게 되면은 이제 흉선을 나중에 다 성숙해서 빠져나오는 세포들은 뭐만 남을까요?
2: 남을 공격하는
0: 남에 대한 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좀 신기할 정도로
1: 야, 나에 대한 것들은 싹 다 죽어버리고 예. 남을 공격할 수 있는 애들만 나온다.
0: 그렇죠.
1: T세포 말고도 그러면 다른 면역세포도 다 흉선에서 교육을 아니에요, 좀 받을까요? 아니에요. 안 그러면 무조건
0: 예, T세포만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고요.
1: 무조건 T세포.
3: 근데 그 흉선에서 T세포가 그러니까 자기 몸을 공격하는 T세포는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실제로 어떻게 제거를 하나요?
0: 이런 거죠. 흉선의 자체도 내 세포잖아요.
2: 네.
0: 흉선 세포가 내 세포니까 거기 이제 이 T세포가 T세포 아직 성숙되지 전의 것들 아까 막 무작위로 만든 것들 지나갈 때 흉선 세포의 내 단백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걸 만나면은 얘네들이 아직 이제 미성숙 단계일 때 이제 자극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그때 자극을 되면은 걔네들은 다 죽어버립니다.
1: 아~
0: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ctivation Induced Cell Death라고 합니다.
1: Cell Death.
0: 활성화에 의한 유도되는 세포 죽음.
2: 그러니까 걔네가 죽어야지만 네. 나중에 나갔을 때 나를 공격 안 할 수 있는 거죠.
3: 아. 근데 사실은 흉선에서 자기를 공격할 가능성을 테스트를 하는 거면 네. 사실 흉선이랑 또 근육이랑 또 다른 장기는 또 다르잖아요. 그럼 걔는 거기 네. 살아나간 애들은 네. 뭐 간이나 뇌나 맞습니다. 이런 걸 또 공격할 가능성을 네. 테스트 안 받은 거 아닌가요?
0: 여기에 바로 샘플러의 또 묘미가 있습니다. 샘플러.
1: 샘플러?
0: 여러분들 어떤 약간 고급 뭐
2: 맛있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0: 예, 패밀리 레스토랑 가면은
1: 잠깐 맛보기
0: 나는 이것도 먹고 싶고 네. 저것도 먹고 싶을 때 샘플을 시키면 어떻게 나옵니까?
1: 이렇게 다 조금씩
0: 한 조각씩 나오잖아요. 네. 흉선의 에어라는 단백질은 내 몸에 있는 각종 그 장기에 나온 단백질들을요 조금씩 조금씩 나 샘플링으로 다 나오게 해줘요.
1: 아, 진짜?
0: 예, 그러니까 흉선에는 근육의 단백질, 인슐린 세포의 단백질, 뇌세포의 단백질, 간세포, 다 많이는 아니에요.
1: 조금씩 샘플로?
0: 예, 그래서 이 샘플러를 맛본 세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거되는 거죠.
4: 와, 저 이거 처음 알았어요.
3: 와, 진짜 신기하다.
2: 그 골수에서 T세포가 생겨서 흉선을 거친대는데 아까 T세포 세 종류를 했잖아요. 그 여기서 그 직업군도 흉선에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0: 맞습니다. 셋 다 흉선에서 나오는데 살아남은 애들 중에서 어떤 애들은 도움 T세포가 되고요. 어떤 애들은 킬러 T세포가 되고 어떤 애들은 조절 T세포가 되는데
1: 약간 그런 거네요. 훈련소 가면은 훈련소에서 보직 배정 받잖아요.
0: 비슷합니다.
3: 네. 아, 그러니까 흉선에 들어갈 때까지는 세 개의 운명 중에 뭐가 될지 안정해
0: 아직은 모르는 거죠.
1: 그런데 이제 자가 면역은 왜 생기냐 이제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이건 어떻게 발견했냐?
0: 면역학으로 두 번째 노벨상이 1908년도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분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폴 엘리라는 분이 받았는데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신생학문인 면역학을 연구한 학자로서 이거는 내가 증명한 건 아닌데. 면역은 이래야만 되라는 걸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추론인 거죠. 합리적 추론인 거죠. 예. 자가 독성 공포예요.
1: 자가 독성 공포요?
0: 네. 우리 오늘 하는 얘기로 하면 자가 면역 공포. 아. 그분은 그때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나와 남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근데 야 이런 면역 반응이 어떻게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1: 아. 그럴 수 있죠.
0: 근데 그거는 이제 자기는 몰랐지만 이거는 필연적으로 그래야만 돼. 안 그러면 내가 파멸되잖아. 네. 이걸 그분이 얘기한 거예요. 연구소에.
3: 아. 아까 전쟁이랑 군대의 비유를 많이 쓰셨는데 군대들이 사실은 적군으로 혹은 외국의 적국으로부터 침입을 뭐 방어해 주는 걸 보면 와 정말 소중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역사적으로 그런 비극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군대가 자국민 시민들을 살상하는 그런 비극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우리 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이 있나라고 그렇죠.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생각했고
0: 제기했던 거죠.
3: 실제적으로도 이제 탐구하게 되는 거는 조금 더 이후의 시기에 탐구가 맞습니다. 됐다는 거죠.
0: 예. 그러다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막 점점 이 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가 가진 질병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내 면역계가 나를 공격해 생기는 거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1: 뭐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0: 결론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자가 면역 세포들이, 그러니까 자가를 공격하는 면역 세포들이 잘 공격하는 또 그런 장기들이 좀 있어요. 자가 면역이란 유명한 게 류마티스 관절염 있잖아요.
1: 그렇죠.
0: 류마티스 관절 관절 이런 게 좀 그렇고요. 관절. 그다음에 크론병 같은 거. 이건 장을 공격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요? 유명한 자가 면역이라는 게 루푸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루푸스라는 거는 항체가 내 몸 여기저기를 그건 다 건드립니다. 내 하원에 대한 항체를 내려면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누구의 도움? 도움치세포. 그러니까. 근데 이걸 점점 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T세포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1: T세포.
0: 왜냐하면 결국은 항체에 의한 그 자가면역질환도 도움치세포가 뭔가 하는 거, 그 다음에 킬러T세포가 직접 죽이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도움치세포나 킬러T세포가 이런 자가면역질환의 가장 핵심적인 거란 걸 이제 점점 T세포를 알게 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까 기억하세요? 나와 남을 구분하는데 그 T세포.
1: T세포.
0: 그 킬러 학교, 흉선. 그것이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그걸 해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중추 면역 관용이라고 합니다.
1: 중추.
0: 네, 중추. 면역은 기본적으로 남에 대한 거잖아요.
1: 네.
0: 남에 대한 거는 면역이 자꾸 활성화돼야 되죠. 근데 아까 자꾸 나에 대한 거는 면역이 뭔가 억제돼야 되죠. 네. 그래서 나에 대해서는 뭐 해야 된다? 나에 대해서는 면역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고
1: 아, 그렇죠.
0: 남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된다. 아. 그래서 나에 대해서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현상을
1: 그렇죠.
0: 우리가 이제 면역 관용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1: 관용이 돼야 되는데.
0: 그런데 이제 이 흉선이라는 거는 T세포가 교육받고 나오는 장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중앙으로 친 거예요. 중앙. 중앙군사학교처럼 친 거죠.
1: 그래서 가운데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자, 그럼 이거 질문을 다시 또 바꾸면은 중추 면역 관용이 완벽하게 일어나면은 자가 면역이 생길 수 있을까요?
1: 없죠.
0: 없죠. 전혀 없죠. 그런데 실제로 환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2: 있어요.
1: 있죠. 많죠.
0: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렇게 흉선에서 나를 공격하는 세포를 다 제거하고 나온다고는 했지만 항상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그렇죠. 이런 것처럼
1: 오류가 있다.
0: 네, 오류가 있는 거죠.
3: 아, 네. 샘플링을 해서 많은 음식들을 맛보지만 모든 음식들을 다 맛보고
0: 그렇죠.
3: 제대로 제거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0: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가면역질환이 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의 피를 보면은 이제 다 흉선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T세포거든요. 거기를 보면은 이론적으로는 아주 완벽하게는 거기에 자가 나에 대한 T세포가 없어야 되지만 네.

0: 좀 있습니다.
1: 있어요.
0: 그런데 또 있다고 해서 다 자가격리 생기느냐?
1: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0: 아닙니다. 관문이 두 개가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말초에서도 이걸 이제 말초라고 그러는데 네. 말초 면역관용 메커니즘이 또 하나 있는 겁니다.
2: 말초 면역관용이요?
0: 충추 면역관용으로 한번 걸러져서 나왔어요.
1: 걸러져 나왔네.
0: 나왔는데 완벽하지 않아요. 뭐. 그러면 무조건 또 걔네들이 활성화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걸 한 번 더 막아주는 장치가 한 번 더 있다.
1: 어디에?
0: 이제 우리 이제 이 중추, 흉선이 아니고 우리 몸 여기저기.
1: 여기저기에? 네.
2: 말초 면역관용까지 그러면 이제 오면은 어느 정도는 네. 좀 그래도 진정이 되고 우리 몸 세팅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참 다행인데. 네. 그러면 이제 그 거기 그걸 뚫고 온다라는 거는 이제 그 말초에서도 거르지 못한 애들이 이제 있다는
0: 그렇죠.
2: 거 아니에요.
0: 예. 네. 아. 그래서 작년 노벨상이 조절 세포라고 그랬잖아요. 네. 걔들 면역 반응을 이제 워워
1: 그만시키는
0: 거 했잖아요. 중추 면역 관용에서 오류가 생겨 가지고 말초로까지 나온 그 자가에 대한 나에 대한 세포를 야 너 이렇게 좀 나대지 마. 라고 조절.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조절세포 가는 거예요.
3: 내가 초반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들에 대해서 예, 얘기했잖아요. 예, 예. 실제로 그럼 T세포랑 이런 구체적인 질환들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가요?
0: 그래서 이것들도 병마다, 질병마다 다 다르긴 한데요. 혹시 백반지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2: 아, 백반지. 마이클 잭슨도 알았던.
0: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이 멜라닌 색소를 나는 이 세포에 대해서 킬러 세포가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세포를 다 제거하겠죠. 네. 그러니까 색소가 거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반증이라는 건데 이게 아주 대표적인 킬러 세포가 하는 바로 그런 유발하는 자가면역질환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한 가지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면역학자들은 특히나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면역학을 연구할 때는 가장 이제 이용하기 쉬운 인간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2: 그렇죠.
0: 저는 한 네. 번은 제 피를 꺼내가지고
2: 한번 했어요.
0: 연구 좀 해본 적이 네. 있어요.
2: 네네네.
0: 해봤는데
1: 어때요?
0: 저는 백반증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제 이 피를 돌아다니는 T세포 중에서 제 멜라닌 색소를 내는 그 멜라닌 세포를
1: 공격한
0: 세포가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런데 얘들이 지금 한 두 번 제가 검사해봤거든요. 네.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냥.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2: 이거는 그거네.
0: 누가 있을까요?
2: 야, 조절이가 있는 거지.
0: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됐네. 예, 네, 맞습니다.
4: 그러면 만약에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이를 낳거나 그렇게 네. 되면 이게 유전적으로도 좀 전이가 될 수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좋은 이제 질문이신데요. 엄마가 뭐 걸리고 뭐 아빠가 뭐 안 걸렸을 때도 뭐 아이가 뭐 50%가 걸리고 이런 것들은 아주 아주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거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어떤 자가 면역 질환들 이런 분들은 유전성이 약간 있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기 부모님이 그러면 자기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100%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유전성이 성향이 좀 소인으로 약간 작동할 수는 있지만 뭐 부모님이 걸렸다고 자기가 꼭 걸리 이런 건 아닙니다.
2: 나한테 안 갈 수도 있어요.
4: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유전이 되는 건지 되게
0: 글쎄, 걱정이 글쎄 알레르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약간은 부모님이 뭐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걸릴 확률은 높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뭐 100%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예.
5: 자가 면역 질환이 뭐 1차, 2차 그 중 면역 관용을 거치고 조절 세포까지 통과해야 생기니까 솔직히 만들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내재가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나요?
0: 그냥 어떤 유전성인 게 있어가지고 선천적으로 그냥 자가 면역 질환이 그냥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들이 아주 아주 아주 드뭅니다.
2: 아주 드뭅니다. 있긴 있는데
0: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무관한 얘기고요.
2: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우리 자가 면역 질환은요?
0: 이런 것들은요. 실제로 아직도 의학계가 아직 미스테리예요. 사람들은 많은 중론에서는 그것도 역시 감염이라고 생각합니다.
2: 감염.
0: 이제 어떤 종류의 감염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항원에 대한 자가 면역, 그 말초 면역 과정이 잘 유지되고 있던 거를 뭔가 좀
4: 건드렸구나.
0: 그렇죠. 뭔가 평형을 깨는 거죠. 네.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는 것들이 많은 중론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아주 확증적으로 증명하기가 쉽지 않죠.
2: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교수님이 내 거 피를 빼가지고 봤더니 나는 이 백반증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백반증이 없는 거는 뭔가 조절이 되고 있다는 그렇죠. 건데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가 잘못 켜지거나 하면 그런 애들이 이제 다시 스위치 켜듯이 확 켜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0: 말하자면 분자적으로 닮은 기전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연히 세균에 감염됐는데 그 세균의 단백질이 내 단백질 조각하고 너무 유사했던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그러면 내 면역계는 그 세균을 없애려고 막 활동을 했는데 남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 세포도 공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4: 약간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산에 가면은 버섯 되게 이쁘게 생겨서 식용버섯처럼 생겼는데 그게 알고 보면 독버섯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 먹으면은 약간 몸에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런 맞아요. 식으로.
2: 치료하려면은 그러면은 내 면역세포를 싹 없애버리면 어이구, 나 그러면 어떻게 무기실에서 살아야 되는가? 무기실.
0: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0: 면역결핍증이라는 환자예요. 그러면은 야 자가면역질환 환자니까 면역계 다 없애. 그럼 면역계 다 없애는 건 쉽습니다. 그건 네, 쉽지만 그러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죠.
1: 살 수가 없죠.
0: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또 우리가 맞닥뜨리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가장 핵심은 내 항원에 대한 그 공격하는 그 자가 면역 세포만 딱 어떻게 억제를 하거나 제거를
1: 그렇죠,
0: 하고.
1: 그렇죠.
0: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세포는 면역 세포는 살려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1: 그 약 약물 같은 게 없나요? 좀 치료할 수 있는. 예.
0: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뭐 50년대 60년대 알려진 다음에 네. 한동안 이제 지금까지도 쓰고는 있죠. 여러분들 스테로이드.
1: 아.
0: 여러분들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1: 자주 쓰면 안 된다.
0: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스테로이드는 대개 면역을 억제하고 염증을 억제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많은 자가면역질환에서 스테로이드를 약으로 쓰고 있죠.
2: 저도 그 건선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연고를 스테로이드제 연고를 쓰면은 금방 가라앉죠.
0: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스테로이드는 약간은 좀 무작위적인 폭탄 같아요. 그니까 그걸 쓰면은 당장 내가 염증이 심하고 자가 면역이 심할 땐 그걸 가라앉히는 건 맞는데 네. 그러다 보면 그걸 좀 오래 쓰고 하다 보면 뭐까지 망가질까요? 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그런 면역까지 같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스테로이드는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인 거거든요.
1: 아.
0: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약들이 나오냐면 아까 사이토카인 기억하세요?
1: 네네네.
0: 그러면 사이토카인 같은 경우도 사이토카인이 서로 면역세포를 서로 막 활성화시키면서 어떤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만 어떤 세포들이 지네끼리 막 서로 활성화됩니다. 그럴 때는 그 사이토카인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막 신호를 주는데 이거를 못 붙게 이렇게 항체약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항체약들, 이거 우리가 사이토카인 차단제 이런 약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2: 아, 약간 그런 거네요. 네. 항암도 표적 항암제처럼.
0: 거죠.
2: 네.
1: 그 조절이가 우리 조절이 소중한 우리 조절이가 나중에 이 면역 치료제, 자가 면역 치료제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0: 아, 당연하죠.
1: 조절이를 좀 채워준다든지.
0: 그렇지. 예,
1: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이제 한 5년 정도 있으면 조절 T세포 주사 같은 게 줄기세포 주사는 아니지만 조절 T세포 주사 같은 거 있잖아요.
2: 그래서 자가 면역 치료제
1: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내 피로 뭔가 만들어낸 조절 T세포.
0: 실제로 그런 걸 좀 해봤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포기하기는 좀 이른데요. 세포를 직접 넣어주는 건 아직까지 큰 성공은 못했어요.
1: 아.
0: 근데 그 대신 이런 건 가능하겠죠. 꼭 세포를 직접 넣어주지 않더라도 어떤 약물이 있어서 그 세포를 내재적으로 늘리게 해준다든지 좀 더 활성을 좀 더 높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도 조절 세포를 이용해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는 것들은 아직 성공한 게 아직은 없습니다.
1: 성공한 게 없지만 기대를 해볼 만하다.
0: 그렇죠. 그렇죠.
1: 좋습니다. 네.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느끼시는 게 이게 만약에 이제 1차에서 중추 면역 관용만 있었다 하면 우리는 오래 못 살아요.
0: 그렇죠. 그럴 수 있죠.
1: 말초 네. 면역 관용까지 2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절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예? 어느 정도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0: 맞아요.
1: 게 너무
0: 맞습니다.
1: 진짜 감사하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서 예. 이게 이제 너튜브에도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오늘 방송 보시고 댓글에 조절아 고마워, 조절아 고마워 좀 많이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죠. 우리 조절이.
0: 예.
1: 조절 T세포. 지난해 이제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가 우리 조절 T세포를 저희와 만나게 해줬습니다.
0: 예, 예,
1: 이 스토리를 좀 말씀해 주시죠.
0: 세 분이 같이 받으셨어요. 네. 일본의 사카구치 교수님, 그다음에 미국의 브롱코랑 람스델 교수님. 이 세 분이 받으셨는데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사카구치 교수님, 일본 분이.
1: 혼자 받아도 돼요?
0: 혼자는 너무 좀 센 것 같고요.
1: 둘.
0: 한 80%는 먹어야 되지 않나.
1: 아, 80%, 10%,
0: 10% 정도.
1: 왜 사카구치 시몬 교수가 더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0: 예. 그래서 이 사카구치 교수님은 말 그대로 아까 그 조절 세포를 발견한 분이에요. 그냥 진짜래요. 조절 세포의 발견 자체는요. 1995년도에 논문을 냈습니다.
1: 1995년.
0: 그거에 기반이 된 논문이 1982년도예요. 82년도 논문이 뭐냐.
1: 네.
0: 이제 그 사카구치 교수님이 생쥐, 마우스를 가지고 연구하고 계셨는데요. 근데 3일째 흉선을 제거했던 얘들이 자가 면역질환이 막 생기는 거예요.
1: 아.
0: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합리적인 가설을 세운 거죠. 야, 원래 흉선이, 원래는 T세포가 교육받고 나온 기관이잖아. 보통 3일 전까지는요. 다 교육받고 웬만큼 받고 나옵니다, 이게. 근데 이 얘기는 3일 후에 뭔가 나오는 뭔가가 있는데, 얘들이 혹시 면역을 뭐 억제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3일 제거는 했는데, 그냥 정상 성체 마우스. 거기서 T세포를 꺼내서 그냥 전체를 넣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안 생겨요.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아, 이게 3일 후에 그때 나온 T세포가 뭔가 억제하는 게 있고, 정상 마우스는 그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면역을 적극적으로
1: 개입을 하고 있다.
0: 개입을 하고 있다.
1: 분명히 개입을 네. 하고 있다라는 걸 밝혀낸 거예요.
0: 이거를 82년.

0: 돼.
1: 그러니까 뭔가
0: 뭐예요?
1: 냄새를 맡은 거죠. 그럼 이분이 1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아까 제가 마커 잠깐 얘기했잖아요.
0: 예, 예, 예.
1: 그전까지는 도움 세포는 무조건 CD4, CD4. 킬러 세포는 CD8였는데 이게 95년도 논문에서 한 건데요. 야, CD4 중에서 CD25라는 걸 발현하는 걔네들. 얘네들이 바로 조절 세포를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그때 그 실험 어떻게 했느냐. 정상 성체 마우스에서요. 세포 다 꺼내요.
2: 꺼내.
1: 그다음에 아까 자기가 이 조절 세포라고 의심되는 그거 있잖아요.
2: 예, 25.
1: 그것만 딱 제거합니다. 어떻게 돼요?
2: 면역이
1: 막 생겨요.
2: 근데 조절이가 없으니까.
1: 네. 요걸 다시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도 안 생겨요. 이게 너무 그냥 이 논문은 아주 안 길어요.
2: 명확하네. 네.
1: 명확해요.
2: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네. 그 약간 딱딱 네. 떨어지는 맛이 있네요.
1: 맞아요.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네.
2: 아니 근데 세포를 찾고 사실 마커도 달았어요. 사카구치 네. 교수님. 네. 네. 그러면은 사실 이분이 혼자 다 먹어도 돼요. 근데 노벨상을 세 분이 탔습니다. 나머지 두 분은 뭐 그냥 응원하셨대요? 아, 뭐, 잘한다. 사카구치, 사카구치, 잘한다. 잘한다. 뭐예요? 두 분, 나머지 두 분은요?
1: 그 람스델 브렁코 교수님은 사카구치 교수님이랑 같이 공동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혀 뭐 존재 잘 모르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스컬피 마우스라는 게 있었어요.
2: 스컬피 마우스?
1: 네, 스컬피라는 게
3: 뭐
1: 비듬성 피부가 있는 마우스, 약간 그런 건선 같은 아까 그런 증상이 있는 마우스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있는 거가 얘네들이 어떤 유전자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런 질병이 생길까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이런 거를 우리가 유전자 사냥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전자를 그 당시에 이렇게 어디에 있다 이렇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그 원인 유전자를 찾았어요. 그 유전자의 이름이 FOXP3입니다.
2: FOXP3. 예.
1: 근데 이제 거기에 이 마우스들은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상 생쥐들은 그런 스컬피 증상이 안 생기는데.
2: 돌연변이들이.
1: 예, 얘네들은 FOXP3 유전자가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 돌연변이가 생기니까, 예. 얘네들이 피부에 면역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건성 같은 질환이. 그 논문을 2001년도에 논문을 냈어요.
2: 네.
1: 냈는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게 없잖아요.
2: 없죠. 전혀 다른
1: 분야인데.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또 연구를 하다가 FOXP3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가 있어. 사람도 찾았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근데 그 질환이 IPEX라고 하는데 IPEX라는 질환인데요.
2: IPEX?
1: 굉장히 드문 질환이에요. 이거는 유전성 질환인데 근데 보니까 아까 그 스컬피 마우스 똑같이 FOXP3에 돌연변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 이게 FOXP3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게 기능을 못하면 이 뭐 환자분들이나 환자나 또는 생쥐나 자꾸 자가면역질환이 생겨.
2: 네.
1: 여기까지 알게 된 거예요.
2: 자가면역과 관련된 약간 유전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두 분이.
1: 예, 그 2001년도 논문입니다.
2: 예, 2001년도에.
1: 그런데 아마 이제 사카구치 교수님은 1995년도에 발견은 했지만 그 당시 이제 생물학계의 사조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야, 이런 세포가 이런 기능을 하는 것 같아. 이런 것만 보여주는 것만 좀 부족해요. 뭔가. 확증이 안 돼요. 근데 얘를 얘답게 만들어준 어떤 주조절인자. 이걸 찾아줘야지 우리가 그 세포를 발견했다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4: 저희 분야에서 더 많이 쓰는 용어 같긴 한데 네, 저희는 그냥 마스터 유전자라고 많이
2: 마스터 유전자요?
4: 마스터 유전자. 그래서 눈을 만드는 뭐 마스터 유전자, 펙스6 같은 유전자들. 그다음에 폭스P3 이런 것들이
1: 맞아요.
4: 어떤 그 세포가 무엇이 됐게끔 예. 혹은 어떤 구조가 만들어내는
2: 대표 유전자
4: 마스터 유전자 마스터가 뭐라고 하면 밑에 애들이 알아서 다 하는 거죠.
1: 근데 2001년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중요한 면역 그 조절을 하는 중요한 것 같은 거예요.
2: 사카구치 교수님이 그 논문을 본 거죠. 2001년도 거를.
1: 그렇죠.
2: 두 사람 거를.
1: 맞아요. 어떻게 했느냐. 조절 세포를 내가 분리한 다음에
2: 네.
1: 그 FOXP3를 넉다운이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을 아예 없애줘봤어. 일부러. 그때 얘가 조절세포 기능을 못해요. 심지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T세포는 맞지만 조절이가 아닌 다른 애들 있잖아요.
2: 네네.
1: 도움 T세포나 킬러 T세포. 얘네들한테 FOXP3를 넣어줘봤어요.
2: 네.
1: 그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 조절 T세포가 돼요.
3: 군대 같은데 훈련소 가면은 딱 이렇게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너는 무슨 병 이렇게 딱 정해주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FOXP3였던 거군요.
1: 맞아. 네, 그러니까 이 FOXP3는 일단 T세포 입장에서 얘가 있으면 조절 T세포, 얘가 없으면 조절 T세포가 안 돼. 예.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거를 사이언스에 논문을 냈습니다.
2: 네.
1: 2003년도에. 네. 이걸 하니까 사람들이 이건 더 이상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은 사카구치 교수님이 95년도에 그 논문을 한번 냈고 무관한 논문이었지만 있는데 힌트를 주는 논문을 냈고 두 개를 통합한 논문을 다시 사카구치 논문 교수님이 2003년도에 냈고 이렇게 되면서 이 스토리가 완성이 된 거죠.
2: 그러면은 여기 세 분이잖아요. 노벨상 상금을 얼마를 받았을까요?
4: 1~20억 정도 되잖아요. 1~20억을 3분의 1씩 나눠서
3: 그거를 비율대로 나눈
2: 3분을 나눈 거예요?
3: 근데

0: 그 3분의 1은 좀 그렇네요. 최소 50% 받고 25%, 25%.
1: 그건 맞긴 하죠.
0: 어, 줬어야 되나.
2: 그렇죠.
3: 3등분이에요? 아, 왜냐면, 아, 그거 모르시는군요.
2: 3등분이에요?
3: 노벨상을 맥스, 최대한 3명까지 드리잖아요. 그럴 때 어떨 때는 50, 25, 25 이럴 때가 있고요.
2: 저는 그건 줄 알았는데.
3: 그 조절스포와 관련된 발견이다 보니까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2: 어, 신기하다.
4: 그럼 지금 우리 주인공인 조절이가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서 이렇게 조절 T세포의 작용이 중요하다고 알려진 것들이 있나요?
3: 어, 그렇죠. 실제로 환자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조절 T세포가 굉장히 수가 줄어들어 있거나 아니면 조절 T세포가 조절 기능을 안 하고 자기가 오히려 덩달아서 도우미처럼 할 때도 있어요. 어, 그리고 바뀝니다. 예, 이럴 때도 있어요.
0: 정체성을 잃어버렸군요.
3: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있다 보니까 분명히 조절 T세포는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있는데 사실 모든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무조건 조절 T세포가 망가져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원인이 또 있고
2: 있겠죠.
3: 하다 보면 조절 T세포의 어떤 비정상적인 조절도 그 원인 중 하나가 되겠죠.
1: 그 조절 T세포 발견이 앞으로 우리 질병 치료에 어떻게 활용될까요?
3: 그럼 암에서는 문제가 뭘까요?
0: 암에서는? 계속 생성하는.
3: 이제 암 환자에서 암 조직을 보니까요. 세상에 조절 T세포가 너무 많은 거예요.
4: 아, 암세포가 조절이들을 유인하는 거군요.
3: 네, 그리고 조절 T세포가요. 조절 T세포들 이렇게 마커들을 보면은 얘는 평범한 조절 T세포가 있고 굉장히 활성도가 높은 조절 세포가 있거든요. 아... 암 세포 주위에는요 숫자도 늘어나 있지만 이 활성도가 높아진 조절 좀 세진 조절 세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야, 이 조절 세포를 없애면 암 세포 주위에서 그러면 면역 반응이 올라가겠는 걸 이런 것들은 실험적으로 이제 생존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생존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조절 세포의 발견 때문에
1: 우와,
3: 약이 나오는 쪽은 조절 세포의 활성을 높여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한 쪽보다는 조절 세포를 암 조직 주위에서 좀 빨리 선택적으로 없애가지고 오히려 암에 대한 면역반을 높이는 쪽. 이쪽이 좀 더 빨리 나오지 않을까.
4: 우와, 근데 제가 듣다가 그냥 지금 생각난 아이디어인데 그럼 조절 세포들이 많잖아요. 그게 아까 마스터 유전자 FOXP3의 차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많이 있는 애들 FOXP3를 꺼버리면
3: 가능하죠.
4: 면역계를 활성화시켜서 오히려 걔네들이 공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 가능하죠. 예. 이런 점 분명히 가능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고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1: 네.
3: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죠.
1: 아.
3: 무슨 유전자를 없애면 이게 약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신약 개발이 시작이 되는 포인트예요.
1: 네.
3: 예. 그래서 기초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맞는 얘기고요. 다만 그럼 FOXP3를 어떻게 꺼버릴까?
4: 네. 거기서
3: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더 필요한 순간이 되겠지.
1: 뭐 암 세포가 치료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암 주변에 우리 조절이들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3: 맞아요.
1: 예, 이게 얘네들을 좀 걷어내면
3: 예.
1: 암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부분도
3: 맞습니다.
1: 말씀을 예. 해주십니다. 그만큼 우리 몸 안에 우리 3대 T세포들이 있지만 다 소중하지만 우리 조절이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조절 T세포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라는
3: 네.
1: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또 듣다 보니까 이제 면역학 분야가 노다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3: 아,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이쯤에서 예언을 해본다면
3: 네.
1: 다음 노벨상이 기대되는 아직 풀리지 않는 면역학의 어떤 미스테리.
3: 예, 예.
1: 그런 시장이 또 있을까요?
3: 아, 있죠.
1: 없습니까?
3: 있습니다.
1: 뭡니까?
3: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앗아가는 것 질병이
1: 네.
3: 말라리아,
1: 아,
3: 혈액, 네. 뭐 에이즈 이런
1: 그렇죠.
3: 건데요. 이런 것들이 아직 백신이 개발 안 되거나
1: 네.
3: 개발됐을 때 별로 효과가 좀 약간 안 좋은 백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에서 백신을 굉장히 효과적인 걸 개발한다? 무조건 노벨상.
1: 아,
3: 이건 이제 무조건 이제 있을 수 있는.
1: 나와야죠.
3: 예.
1: 아, 나와야죠.
3: 또 하나는 사실 정답은 아무도 모른다.
1: 아, 아무도 모른다.
3: 만약에 티렉 같은 경우도 이런 세포를 발견하기 전에는요,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1: 그렇죠.
3: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20년 후에 노벨상을 주어지는 면역학 분야에서 뭐가 있는데, 아직 그 존재도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1: 아, 뭐가 나올지 모른다.
3: 예, 예.
1: 미지에 뭔가가 또 있을 예. 것이다.
3: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학자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거는, 아까처럼 뭔가 백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뭔가 우리가 모른다는 걸, 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말고,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 이거를 알아가는 게 가장 또 즐거운 기쁨이 아닌가 싶습니다.
4: 무엇을 모르는지를 네. 알게 되는 거고요.
3: 그래서 그걸 이제 알게 되는. 예, 네, 맞습니다.
1: K-팝이, K-컬처가 지금 대박이 나는 것처럼,
3: 맞아요.
1: 이제 우리 K-사이언스가.
4: 네. 신해철, 아. 신해철 교수님이 K-면역.
1: K-면역, K-사이언스가 이제 전 세계에 펀치를 날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죠.
0: 저희가 그때까지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수님 노벨상 타시면 바로 그때, 그 주에 한 번 더 촬영을.
3: 된다면 바로 그냥 그날로. 그냥.

0: 아우, 요즘 내 몸이 왜 이러지? 아우, 면역력이 떨어져가 그런 거.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우리 면역세포가 너무 흥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절 T세포가 일을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절 T세포, 내 몸 안에 조절 T세포한테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 예,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늘 고생하고 있는 맞아요. 우리 T세포들, 그 삼총사 중에서 새롭게 알게 된 우리 조절 T세포, 정말 놀지 말고 계속해서 내 몸을 위해서 열심히 좀 일해줬으면 좋겠고, 진짜 영원히 함께 하자.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진짜 조만간에 또 멋진 연구로 인사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네.
2: 밤하늘을 좀 보면은 별도 보이고, 달도 보이고.
3: 서울대학교에서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는 천문학자 황호성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천체들이 다 별이 아니라 은하입니다.
2: 저기 그러니까 저기 조그마한 저 점 하나하나가 다 은하 겁니까?
3: 초기 우주에 은하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4: 초기 우주의 은하?
3: 네. 우주의 나이로 환산하면 3억 살밖에 안 됐을 때.
2: 이 나이가 제일 어린 거예요?
3: 맞습니다.
2: 아, 3억 년인데?
3: 네, 맞습니다.
2: 야, 3억 살 살고 싶다, 진짜.
5: 이때까지 90만 광년이라고 말씀해주신 거리는 실제로 253만 광년이에요.
6: 오차가 좀 큰데요?
5: 아, 오차가 조금 있었다,
2: 정말. 오차가 너무 크잖아. 세 명이 누가 오차라고 불렀어?
5: 우주에서는요?
7: 우주에서는요, 한마디로 모든 게 면책을 해야 될 수 있어.
2: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저 빨간 데는 못 가죠.
3: 실제로 은하처럼 존재하는 암흑 은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스트 갤럭시라고 유령 은하, 초은하단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2: 아우, 너무 많다, 너무 많아. 저 안에 분명히 또 다른 세계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를 공부하면은 내가 얼마나 쬐까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8: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9: You need some hot water?
10: Oh, yes.
8: 어린 학생들이
9: This one.
8: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1: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8: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12: 앉으세요.
8: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3: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0: 배지 싶어라. 이 돈은
1: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해준 코미디입니다.

0: 충청북도 청주에 왔습니다. 네. 근데 이 앞에가 이제 공장인 것 같아요. 공장이 굉장히 큽니다.
1: 꽤 큰 공장인 것 같아요.
0: 누가
1: 오시는데요?
0: 카트를 타고 오시네?
1: 약간 골프장 카트처럼.
0: 아유,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어서오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3: 백만장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신자입니다.
0: 아, 예, 예,
2: 여기 나오세요.
0: 사실 지금 저희가 공장 입구를 딱 봤는데 어떤 회사인지 바로 딱 써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는 브랜드죠. 사실은
2: 너무 잘 알죠.
0: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3: 안녕하세요. 속걸 부자 신신자입니다.
2: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장독발 대표이사 신신자라고 합니다. 족발, 편유, 또 순대 이런 걸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0: 족발로만 연매출 400억 원.
3: 족발 하나로 지금까지 40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일용직 직원들을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우리 직원들에게 방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0: 다 모으고 있습니다. 예.
1: 오늘의 주인공 족발 백만장자.
2: 와. 아. 근데 골프카트를 타고 오신 분은 처음이에요.
0: 이제 여기가 부지가 넓다 보니까 네네. 이제 이동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아.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네.
1: 골프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0: 아니 골프장이 아니고
1: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공장이 부지가 어느 정도 되나요?
0: 뭐 2만 평이 좀
1: 아,
0: 넘습니다.
1: 2만 평. 예. 굉장히 큽니다.
0: 뭐 기숙사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또 뭐 김치 공장도 있고 음료 공장도 있고.
2: 아 음료도
0: 네,
2: 있어요?
0: 네. 우와.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네.
1: 족발은 사실 한국 사람들의 어떤 소울푸드인데.
0: 네.
1: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0: 네, 한번 사사시 한번 살펴보시러 가실까요?
1: 네, 네, 네, 네, 네. 가시죠.
0: 네, 가시죠.
1: 저희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미로처럼 계속
0: 네.
1: 가는데?
0: 네. 한참 가셔야 됩니다.
2: 그러니까 좀 어두컴컴해서
0: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네, 네. 네. 드디어 저희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족발 공장인 것 같아요.
0: 네, 이제 시작하는 곳입니다.
2: 네네. 아.
0: 네. 생족발이 들어와서 아하. 여기서 이제 세척하고 마사지하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6시간을 핏빼기를 해줍니다.
1: 네네.
0: 그리고 마사지도 해주고요.

0: 이렇게
1: 아
0: 자쿠지 하는 것처럼
1: 탕처럼
0: 어
2: 공기방울이 계속 올라오면서 그 핏물, 잔재물을 다 빼주고 깔끔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사지도 해서 부드럽게 해주고 육질을.
1: 아, 그냥 담가두지 않고 마찰해주는 거네요.
2: 네.
0: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갑니까?
2: 그 다음에는 이제 삶는 곳으로 갑니다. 아.

0: 앞발이 막 떨어집니다. 아.
1: 앞발, 뒷발을 이제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2: 네.
0: 아니, 이 기계가 지금 구분을 하고 있는 건가요?
1: 아니요, 기계는 구분을 못하고 사람이 구분을 합니다.
2: 그럼 여기서 이제 손으로 구분을 하시는 거죠?
1: 네. 어떤 게 앞다리고 어떤 게 뒷다리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0: 조금 짧은 게 앞다리 아닌가요?
1: 이거는 뒷다리고 앞다리는 힘이 있어서 크기가 조금 더 큽니다.
0: 아. 아, 앞다리가 더 긴 건가요?
1: 팔이 통통하죠.
0: 아, 팔이 통통한 거.
1: 예. 이제 삶으러 가시죠.
2: 네네. 가시죠.
1: 밀고. 같이 가시죠.
0: 아니, 괜찮습니다.
2: 하실 수 있을
0: 거예요. 두세요.
2: 하실 수 있어요.
0: 두세요, 제가 좀.
2: 네. 이게 진짜 무게가 있어가지고 네. 혼자는 못 하실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2: 삶의 현장이네, 지금. 그러면은 여기 솥은 몇 개 정도 돼요?
1: 한 60개 이상 됩니다.
0: 예. 아~ 자, 여기서 삶는 건가요?
1: 네.
0: 예.
1: 삶아서 기계로 올립니다.
2: 아~

0: 솥이 많이 있는데 밑에 가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불이. 그 이유는 이제 이게 탈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스팀으로 간접열에 가해가지고 네. 삶고 있고 김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다 빠져서 바깥으로 배출되고 있거든요.
1: 이 육수에 어떤 비법이 좀 있나요?
0: 41년 동안 육수를 계속 이제 시간장처럼 네.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비법은 저희도 세계적인 기업들도 자기만의 노하우를 지키듯이
1: 걱정 저희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당연히 비법을
2: 그러니까.
1: 이게 이제 2시간이 지난 족발
0: 네. 예.
1: 저 안에 한약재 그 포대랑 같이 예. 잘 삶아진 겁니까?
0: 예, 잘 삶아진 것 같습니다. 예. 예.
2: 와, 색깔 있다. 윤기나게 바뀌었어요. 와, 이거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너무 힘드시겠다.
0: 네.
2: 워낙 또 덥고 하니까. 네.

0: 아니 우리 여기 외국인 직원분들도 그렇고 이 일이 좀 제일 힘들 것 같아. 저도 벌써 이 땀이
1: 나거든요.
0: 땀이 나거든요. 하여튼 저희는 좀 빨리 여기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서.
2: 이건 약가예요.
1: 진짜요? 너무 더운데?
2: 엄청 더웠었는데 이제.
0: 자, 여기는 이제 우리 삶은 것들을 일로 옮겨서 건조실에다 넣는 건가요?
2: 네. 아하. 그러기 전에 중요한 일이 하나 남아있습니다. 네.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삶고 나면 이게 수축이 되니까 잔털이 삐죽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잔털 제거하는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아.
1: 네. 이거 일일이 이제 수작업으로 하는 거예요?
2: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하나.
0: 한번 보여주시죠. 아, 네.
2: 나지 않습니까? 저기 잔털이 없어지는.
1: 아, 소체로 하니까 사는 소리가 나네요.
2: 네, 잔털이 남아있어요.
1: 네네. 아, 나중에.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3: 여기를 잡고요.
0: 예.
3: 살살 이렇게.
0: 네, 네. 알겠습니다.
2: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제가 하시면 됩니다. 오, 잘하시네요.

0: 그냥 가만히 들고 계셔야 돼요.
1: 겉에만 살짝해야 되는 거예요. 네.
2: 고기가 타면 안 되니까. 네.
3: 그래서
1: 됐다. 됐다. 조심해, 조심해.
3: 이게 요즘 뭐 공장이 자동화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또 중요한 건
1: 맞아요.
3: 사람 손을 또 이렇게 다 거쳐야 되네.
2: 그렇죠. 네. 네.

0: 사장님이 아니셨던 건데.
1: 그렇죠. 저는 창업하진 않았습니다.
0: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1: 제가 이제 7남매 장녀예요. 네. 근데 또 공교롭게도 또 7남매 맏며느리도 시집을 왔어요. 그것도 종갓집으로.
2: 네. 그때는 주부로 계셨을 텐데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1: 이제 남편이 뭐 일이 잘 안 풀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엄마는 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이라도 해야 돼서 레스토랑을 열었죠. 83년도 무렵일 거예요. 제 나이 29살에.
2: 뭐 가게를 차리려면 굉장히 비쌌을 텐데 뭐 도움이 좀 있었나요?
1: 지금처럼 그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비싸지는 않았을 때였어요. 제가 부족한 거는 사촌 시동생들 그리고 네. 은행에서 좀 차용도 하고 또 그동안 조금 모아놨던 돈 이런 거 다 모아서 일단 오픈을 하게 됐죠. 네.
2: 경양식 레스토랑이면 그 돈가스나 함박스텍.
1: 네네. 처음 돈가스를 언제 드셔보셨어요?
2: 아, 근데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저는 아주 어릴 때 갔던 것 같아요.
1: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네. 돈가스를 먹어본 적이 없고 아하. 나중에 이제 먹게 됐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나 이렇게 감동을 받았죠.
2: 옛날에 경양식 집에 가본 적 있어요?
0: 저는 경양식 가던 세대가 아니죠. 약간 우리가 지금 아는 옛날 돈가스 느낌 아니에요?
2: 옛날 돈가스하고도 조금 다르고 뭔가 그때만의 어떤 그 딱 그 감성과 그 맛이 있었는데
1: 데이터도 경양식집에서 했었죠. 네. 제가 처음에 그 임대를 들어갈 때 2층, 3층을 임대를 했었어요.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거기가 은행도 건지라고 대전에서 최고 비싼 땅이에요. 현재는
0: 은행동 알죠.
1: 건물이 굉장히 낡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건물주한테 양해도 안 구하고 1층까지 제가 싹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
2: 외벽을
1: 네. 유리를 싹 다 돌려주고 건물주 네. 이제 할머니 서울에 계셨는데 내려오셔서 보시더니만은 자기 집이 완전히 딴 집이 돼버렸잖아요.
0: 건물주 입장에서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1: 놀라셔가지고 저보고 고맙다 그러시면서 건물 관리를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임대료가 전체 합쳐서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건물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싹 깔끔하게 해놓으니까 뭐 굉장히 비싼 브랜드들이 들어와가지고 임대료가 10배가 올라간 거예요. 거의 3천만 원 정도 나왔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감동하신 할머니가 제 임대료를 안 받으신 거예요. 공짜로 해주셨어요.
2: 아니 회장님도 대단하신데 고맙다고 아예 또 월세를 안 받으신 그 건물주 어르신도 대단하시네요.
1: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공짜로 살면서 저는 돈을 잘 벌었으니까 제가 그분에게 늘 음식을 해다 드리고 제가 잘 해드렸죠. 서울까지 막 보뚱이 해가지고 제가 싸들고 진짜 딸 제가 이제 나중에 수양딸이 됐는데 진짜 딸처럼 친정엄마 댁 가듯이 제가 거의 뭐 제가 반찬을 해드렸죠. 네.
0: 장사가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어느 정도 잘 됐을까요?
1: 제가 1억짜리 1년에 1억짜리 적금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800 몇십만 원씩이 제가 은행에 매달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적금 탄 돈을 그대로 또 예치시켜 놓으면
2: 아니 근데 저기 한 달에 그 당시에 네. 80년대인데 한 달에 그러면
1: 1,000만 원 이상
2: 벌죠. 순이익으로 1,000만 원 이상 번 거예요?
1: 당연하죠.
2: 주부로 계시다가 느닷없이 경양식 집 차려가지고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80몇 년이에요?
1: 85년 이쯤이에요.
2: 85년이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100만 원을 만약에 월급을 받는다 그러면 보통의 어디 회사에 최하 임원 정도.
1: 근데 그게 가능해요.
2: 아니, 그럼 뭐 대표님만 가능한 거지 아무나 가능한 건 아니죠.
0: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2: 그 당시에는 사실 1억이라는 말이
1: 쉽지 않은 얘기죠.
2: 요즘은 뭐

0: 자, 연매출 400억에 족발회사를 이끌고 계신 우리 신신자 대표님. 이 족발회사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건가요?
1: 우리는 창업은 1986년이에요. 네. 근데 제가 인수한 거는 2001년도.
0: 2001년에.
2: 그러면 처음에는

0: 억이라는 말이 뭐 익숙하게 뭐 여기저기 네. 쓰이지만 억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함부로 어디서 뭐 나오고 이럴 때가 아닌데 1억짜리 적금을 드셨어요.
1: 네, 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아놨다는 거는 아무도 몰랐어요. 네. 심지어는 남편도 저도 몰랐어요. 제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거를 진짜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은행에도 그냥 무조건 맡기기만 하는 거예요. 찾아 쓰는 법이 거기 없었어요.
2: 그렇게 돈을 정말 열심히 모아서 처음으로 사신 건 뭐였어요?
1: 제가 새들어 살았던 건물이요.
0: 아니 근데 그 건물을 네, 그러면 그 할머님이 파신 거예요? 어떻게?
1: 건물 살 생각은 없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서 저보고 돈 얼마 모아놨니? 그래서 4, 5억 정도는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은행에서 최대한 뺄 수 있는 데까지 한번 빼봐봐라. 그래서 은행에다 제가 부탁을 했더니 11억을 대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17억 5천을 주고 그 건물을 샀어요.
0: 17억 5천이? 그 당시에?
1: 당시에.
0: 야, 근데 원적으로 제복이
2: 네, 있으시네요.
1: 아, 운이 있었던 거죠.
0: 운이. 아니, 운도 어쨌든... 그렇고 뭐 아니 저
1: 시세 그때 그것도 절반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2: 그 당시에요?
1: 네.
0: 그 사셨을 때 나이가 어떻게 돼요?
1: 5년 만이니까 29에서 34.
2: 34.
1: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인데 어머니가 그때 암에 걸리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당신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자식들이 이제 재산 싸움이 날 것 같으니까 당신 살아 생전에 빨리 파셔야 되니까 저한테 넘겨주고 한 6개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때 그 감사함에 대해서 제가 깨닫게 됐죠.
0: 자, 이쯤에서 우리 회장님 백지 수표가 얼마나 쓰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1: 여기 있습니다.
0: 네. 아, 10억입니다. 10억.
2: 10억.
0: 예, 네, 10억. 이게 10억은 무슨 의미인가요?
1: 인생의 쓴맛을 느끼게 해준 금액이 10억입니다. 우리 남편이 뭔가 잘못을 해가지고
0: 보증도
1: 썼고 네. 어쨌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정이
2: 있어서 사고가 많았네요.
1: 네, 네. 일단 압류를 당하니까 네. 속수무책인 거죠 뭐. 네.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3: 처음에 몇 개월은 막 미치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길도 없고. 그런데 일단 압류를 당하면은 재산권 행사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세입자들 다 오시라고 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대로 있는 대로 다 말씀을 드렸어요.
1: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됐다. 그렇지만 나 아직 젊고 여러분들한테 절대 피해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 믿고 기다려달라.
0: 그런 상황이면 잘 안 믿죠. 보통은 안 믿고.
1: 그분들은 믿어주셨어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저도 지금 정말 당당한데 그분들은 제 말씀을 믿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제가 이제 부산으로 내려갔죠.
0: 부산으로?
1: 네.
0: 왜 갑자기 대전에 계시다가 부산으로?
3: 아, 제가 대전에 최고 요지에 건물주로 끙끙거리고 행세하다가 그러면 체면, 알량한 체면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할 수가 없었죠. 창피스러워서. 지금 같으면 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2: 그럼 부산으로 내려가셔서는 뭘 하셨어요?
1: 우리 족발 체인점을 한 거예요.
0: 장사가 잘 됐나요?
1: 아니요.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네. 이제 아이들 돌반지까지 팔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말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시작한 일인데 네.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너무 네. 너무 힘들었죠.
0: 아니 경양식집은 하자마자 잘 됐는데 왜 족발집은 안 됐나요?
1: IMF가 우리가
0: 그쵸, 그쵸, 그쵸.
1: IMF 그때, 관리받는 네, 네. 해였어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어요. 지하철에다가. 태풍이 불어도 배달합니다 하고 제가 광고가 됐었어요. 하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네.
2: 광고하고 나서 좀 네. 나아졌어요?
1: 그 광고를 했는데도 신통찮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늘 동백섬을
0: 네.

0: 갔었는데 제가 먼 지평선을 바라보고 앉아서 하고 있는데 혜니 할머니가 한 분이 팔다나무 소주 조금 3분의 1 정도 남은 거 하고 멍게 해삼 이렇게 조금 몇 첨을 들고 저를 찾아오셔서 옆에 딱 앉으시더라고요. 앉으시면서 새댁 나는 저 바다에 남편과 아들을 잃었다오. 그러시면서 그래도 산다. 사라지더라. 난 진짜 그분이 하신 말씀 한 지금까지도 진짜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투리로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고 했다. 이가 힘내서 살아라 하면 이렇게 똥을 툭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방황할 것이 아니다.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누가 장사를 해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전국 제가 1위 매장이 됐었죠.
1: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0: 예, 1위 매장이 됐는데.
1: 근데 음식은 바뀐 게 없을 거 아니에요. 음식은 프랜차이즈니까 그렇죠. 예, 예. 똑같이 나왔을
0: 네,
1: 거고.
0: 네, 매뉴얼대로 우리는 하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요. 장사 잘 되는 집이요. 음식이 맛있는 것이 첫 번째는 아니고.
1: 맞아요.
0: 고객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고객 감동이에요. 고객, 그래서 서비스가 제일 중요하죠.
2: 서비스 면에서 어떤 점이 좀 특별했을까요?
0: 비행기 비즈니스석을 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물수건이에요. 여름에는 차갑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대접받은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 가게를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비즈니스를 타시는 분들처럼 모시겠다. 해가지고 물수건을 제가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2: 서비스를 예. 완벽히 하신 거예요.
0: 그리고 이제 신발을 보니까 신발에 주로 이제 족발을 드시는 분들이 노동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신발에 먼지가 막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이제 구두 주고 가고 이제 그 사다가 구두 약하고 사다가 그 신발을 닦아드리기 시작했어요. 감동한 고객들은 아 싫다는 사람도 고개를 끌고 오세요. 친구분들 막 모시고 오시고 아 여기 와보라니까
2: 맞아요.
0: 네.
1: 아니 진짜
0: 그렇게 웨이팅이 되기 시작했죠.
1: 그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 떠나서 지금 가만히 그냥 제가 그 집에 신발을 벗고 올라가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냥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건데 저쪽 끝에 이렇게 봤더니 사장님이 내 신발을 들고 구두솔로 솔질을 하고 있다라면 너무나 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
0: 되게 감동하시죠. 고맙다고 하시고. 그때 이제 IMF 때라서 상추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높아가지고 상추 한 박스 1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걸 한 장씩 더 넣어드린 거예요. 아, 그것 때문에 고객들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상추 한 장 때문에. 소주는 한 병 더 먹고 싶은데 족발은 하나 더 시키기는 너무 많고 요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얼른 몇 층을 더 갖다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고객을 왜 못 맞춰준단 말입니까? 맞춰줘야지. 그런 서비스가 그게 손해가 아니에요.
1: 네. 한번 되게 재밌는 걸 발견한 게 같은 치킨집이 굉장히 큰 치킨 프랜차이즈인데 왜 여기만 1등일까가 늘 궁금했어요. 근데 그 비슷한 동네에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왜 이 집만 계속 1등인가. 그래서 그 집에서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 집에서 그걸 시키고 알았어요.
2: 뭐가 달라요?
1: 달라요. 포장,
2: 글,
1: 문구.
2: 맞아.
1: 비닐을 뜯고 봤을 때, 아, 이래서 1등이구나를 확 느꼈어요.
2: 그리고 이런 집은 어플에도 막 리뷰 달리면은 사장님들이 막 글만 있으면은 다 답글 달아주시고.
0: 고객이 진심인 거죠.
3: 공장에서 그럼 족발만 만드시는 걸까요?
0: 아니요. 저희가 김치 동치미도 만들고 있거든요.
1: 아, 네. 왜냐하면 족발에 김치가 나가야 되니까. 네.
0: 아, 여기 이제 김치 공장에 왔습니다.
2: 예, 예. 일단 무로 시작을 하네요.
0: 예, 1차 세척이에요. 예. 흙을 털어주는 거거든요.
1: 예, 예.
2: 이 무도 양이 상당한데요?
0: 네, 하루에 뭐 우리가 한 2,000개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아, 이렇게
0: 네.
2: 세척해서 나오는 거구나.
0: 네.

0: 차 흙을 틀어주는 거예요.
1: 아, 꼬득꼬득 해졌네요.
2: 아, 겉에 좀 이렇게
0: 지저분한 거.
2: 지저분한 것들을 다 칼로 정리하는 과정이네요.
0: 네. 예. 여기서 이제 다듬어져서.
2: 예, 예.
0: 다시 세척을 두 단계를 거쳐서.
2: 아, 다시 세척을 하고.
0: 그리고 절임실로.
2: 아. 아.

0: 하나씩 개체가 분리가 돼요. 그러면은 세척이 깨끗이 되니까
1: 깨끗하게 되세요. 워터파크 같다. 워터파크.
2: 와. 배추가 한 장 한 장.
1: 그러니까 낱개로.
2: 아무래도 겉절이다 보니까.
1: 네. 아, 깨끗하다.
2: 이거 저기 사장님.
1: 네.
2: 이거 저 우리 고객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된 거는 누가 씹은 게 아닙니다. 먹다 보면 이거 누가 씹었나 생각한다. 아까 보셨죠? 그 안에 심을 빼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씹은 게 아닙니다.

0: 좀 떨려요. 두 분 입맛에 맞으실려나? 한번 드셔보세요. 담백하고 고유의 이제 쫄깃쫄깃한 맛만을 살리는 거라서.
1: 방금 썰어주신 부분 너무 맛있어요.
0: 너무 부드럽죠, 이거는? 질려요, 근데.
1: 많이 먹으면 질린다는 분 처음이에요. 깜짝 놀랐어.
2: 조금 전에 저희가 삶는 걸 봤잖아요. 네. 그 바로 삶은 걸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훨씬 더 좀 맛있는 것 같아요.
0: 근데 감칠맛은 없어요. 그냥 담백하기만 해.
1: 그래서 좋아요. 그래서 좋아요.
2: 저 진짜 솔직하게 족발을 좋아하는데 예. 껍데기랑 이 살이 막 너무 부들부들하고 막 그래가지고 쫄깃쫄깃한 맛이 떨어지면 저는 그 집은 자신 안 시키거든요. 근데 진짜 부들부들했으면 내가 오늘 또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었을 텐데 너무 좋습니다.
0: 자극적인 맛은 없을 거예요.
1: 자극적이지 담백하고. 않은 거 좋아요.
2: 우리
0: 신신자.
2: 신신자가 아니라
0: 신신자 사장님.
2: 아니 그게 아니라 김치도 방금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2: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예 지금 막 한 거. 그냥 이런 김치만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1: 어떡해요. 응?
0: 보내드리면 좋겠는데.
2: 아니. 혼자 사니까 이렇게 금방 한 김치를 먹을 일이 없어요.
1: 불쌍해 죽겠네, 진짜.
0: 내일까지만 드실 수 있게 좀 싸드릴까요?
2: 아니. 동치미도 엄청 좋아하거든.
1: 나도 동치미 좋아하는데. 무만 먹었는데도 맛 느껴져요.
2: 동치미도 담백하게 좋습니다.
0: 원래 이렇게 입맛이 좀 까다로우신 분 아니세요? 전혀 근데
1: 까다로워요.
0: 예, 그런 분한테 이렇게 칭찬을 드리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예.
2: 그렇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까다롭죠, 까다로운데.
1: 바로 있죠.
2: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랬어요. 누가 나눴는지 그렇게 까다롭다라고.
0: 입맛이.
2: 얘가 왜 이럴까. 매번 그.
1: 너무 웃긴데요?
2: 아니, 네. 제가 심지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거든요. 김치도 그렇고, 생 거 아니면 안 먹으니까 맨날 담가야 돼.
1: 얼마나 피곤해요.
2: 얼마나 피곤해. 먹어요. 그래서 지금 저한테는 너무 아주 좋은.
1: 최고다.
2: 차림입니다.
1: 아이고. 좋아하는 쫀득쫀득하고.
2: 너무 좋아요.

0: 가게도 잘 되고 작궁 왕족발 전국 매장 중에 1위 매장. 예. 갑자기 어떻게 본사 회장님이 되신 건가요?
1: 네, 본사가 어렵게 됐었어요. 그때는 IMF 이후에 한동안 많이 어려웠을 때잖아요. 네. 그래서 2001년 1월 달에 이거를
2: 인수해야겠다.
1: 예.
0: 아니, 인수하려면 돈이
1: 그 사이에 제가 은행동 그 빌딩을 찾아왔어요.
0: 아, 그 압류가 풀렸나요? 드디어?
1: 그때 남편 이름이 있을 때 부채는 공제가 된다는데 그 공제가 안 되고 부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건물을 찾아갔어요.
0: 아, 다시.
1: 그게 이제 2000년도 11월 달이고.
0: 네, 네. 아, 그럼 지금 아직도 갖고 계세요?
1: 건물을? 네, 갖고 있습니다.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빌딩 세입자들한테 네. 그 황당한 부탁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네.
2: 기다려달라.
1: 네, 근데 그분들이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고, 그때서부터 제가 임대료를 단 한 번도 올려본 적이 없어요. 그 감사함 때문에. 건물 산 지 제가 37년 됐거든요. 네.
0: 아니, 지금 37년째 월세 동결이면은 네. 그 건물 세입자들도 지금 싸게 그런 월세를 내고 있는 거네?
1: 뭐, 제가 시세를 알아보진 않았지만은, 네. 그 은행동이 거기가 최고 요지거든요. 네. 아주 그 유명한 빵집 바로 옆집이니까.
0: 찜닭이요?
1: 네. 네.
2: 다 은행동 가서 놀잖아요.
0: 아, 그 바로 옆집이에요?
1: 찜닭. 예, 옆건물이에요. 옆건물이기 때문에.
0: 그럼 비싸겠네.
1: 근데 시세가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저는 뭐,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임대료를 올릴 생각은 없어요.
2: 진짜? 다 거기 들어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한 번 들어오시면 잘 안 나갔어요.
2: 그럴 것 같아요.
1: 그 동네에 건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보고, 아, 그만 좀 작작하라고, 막 이렇게 농담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 감사함에 대한 대가예요. 그분들이 없었으면 저는 그 건물 찾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 빌딩은 저한테는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이미. 딱 그, 지금 뭐, 37년 전에 임대료를 그대로 받아도 저는 그 자체도 너무 감사하고, 예, 그렇습니다.
0: 작은 족발 가게에서 이제 빚도 갚고 회사까지 인수를 하셨는데 처음에 하신 일이 뭔가요?
1: 제일 처음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상무인데 그때 당시 과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저보고 이 회사 좀 이상합니다. 그럼 뭐가 이상하냐 하니까 직원들이 전부 다 일용직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가 전 직원들을 제가 정식 직원 만들어준 거였어요.
2: 전원 정규직 전환하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1: 당연한 권리예요.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 다음날 떡하고 음료가 이제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 하니까 정식 직원 된 거를 축하하기 위해서 돈을 걷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온 거예요.

0: 떡 돌리는 문화.
1: 네네. 그때부터 직원들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을 두 배로 더 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이 사람들은 그대로 몸으로 표현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깨달았잖아요. 아, 직원들은 내가 진심으로 하면 직원들도 이렇게 해주는구나.
2: 어. 회사를 인수하시자마자 직원들의 이제 고용 안정부터 챙기셨는데, 근데 이제 기업은 뭐 결국은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회장님이 인수하시고 나서 규모가 얼마나 커졌나요, 지금?
1: 당시 인수했을 때는 38억인가 매출이 그랬었어요.
2: 매출이.
1: 네. 네. 지금 한 10배 정도 올랐네요.
2: 10배 정도. 네.
0: 직원들을 위해서는 땅을 구입하셨다고 들었거든요.
1: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고 싶어서 땅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제 마지막 소망은 우리 직원들한테 반값 아파트를 지어주는 겁니다. 조합주택을 만들면 되거든요. 저는 늘 제일 미안한 사람이 우리 회사에서 정년퇴직한 퇴직자들이에요. 지금 한 40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회사만 키웠지 아무리 시댁도 못 받고 떠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명절 때마다 그분들에게 꼭 선물을 보내거든요.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고기 한 박스 이거에 너무 감동하셔서 막 울면서 고맙겠다고 전화를 해주시는데 저는 그 차원이 아니고 그분들 노후를 지금 책임지고 싶은 거예요.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는데 회사만 키워놓고 그분들 혜택을 못 받으니까. 지금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뭐 장학금도 받고 뭐 좀 혜택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너무 회사가 어려웠으니까. 초창기 분들한테는 너무 미안하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목표는 그렇습니다.
2: 근데 회장님 집은 어디세요?
1: 저는 집은 잠만 자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그냥 26년째 그냥 그대로 살고 있고 네. 한 번도 바뀌지도 않고 가구도 그냥 고장나면 고쳐 쓰고 그냥.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가 제가 거처하는 집입니다. 근데 보여드릴 게 없는데. 두 아이를 여기서 키웠고 결혼해서 다 이제 다 분가를 했고 그렇게 됐습니다. 집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저는 하숙생일 뿐이에요. 시집 올 때 이제 그 혼수로 해가지고 온 건데 오래됐죠.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새벽에 제가 4시 반이면 일어나거든요. 공부를 합니다. 제가 이제 독학해서 식품 기능사를 땄고 식품 산업기사도 땄거든요. 그래서 만점 받았어요.
2: 아니 이제는 뭐 그야말로 뭐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집에 좀 사실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시는 이유가?
1: 아니 필요를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네. 그냥 저는 직원이 최우선이에요. 직원 행복이 제 목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0: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입구에도 딱 어린이집이 있고
2: 재밌는 게 어린이집 선생님이 세 분이라고.
1: 네 근데
2: 세 분인데 애들이 둘이래요.
0: 아 그래요?
3: 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땡

0: 근데 두 명 다니기엔 저기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아니,
1: 되게 넓던데.
0: 어린이집이?
2: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라 이거죠. 젊은 사람이 들어오면 애를 앞으로 키워주겠다. 그리고 지금 결혼하는 직원들을 애기를 낳아라.
1: 편하게 다니게 해주겠다.
2: 네, 나오면 키워주겠다. 미래를 위해서.
0: 회장님 별명이 회사에서 노조위원장이래요. 본인이 노조위원장이라고.
1: 다닐만 할 것 같아요.
0: 아니, 이렇게 대우를 잘해주시면, 그리고 나중에 저 반값 아파트도 지금 지어주실 계획이라고 그러는데, 나 같으면 지금 자리에 있을 때 빨리 오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2: 네, 그러면 너무 좋겠어요. 너 살 빠졌어.
3: 아니, 하다가 안 하다가.
2: 살 빠졌어.
3: 고민이면
2: 해. 해면 좋지. 밥은 꼭 해먹고 다니는 거야?
3: 네.
2: 아침밥은 꼭 먹어야 돼. 민재도 아침밥 먹고 오는 거야?

0: 보시면 대표님인지 모르시겠어요.
1: 몰라요. 저보고 반말하는 사람도 있어. 아줌마 여기 야근해 오늘 막 이렇게 보시고. 직원들 휴식 시간에 쭉 뒤따라 갔다가 이렇게 한 바퀴 산책하고 오고 이렇게 하지. 왕복하면은 1km 걷는 거예요. 예. 군데군데 벤치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CEO일걸요? 저는 직원들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1도 없어요. 또 진짜.
2: 회장님께서도 뭐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하셨었더라고요.
1: 네. 10%는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내놔야 해요. 벌었으니까.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거는 10%예요, 1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2: 우리 신신자 회장님은 어떤 마음으로 사시나요?
1: 감사하는 마음으로 삽니다.
2: 감사한 마음으로.
1: 깨달음의 연속이에요. 깨달음의 인생은. 예. 저는 백만장 제가 돈이 아니고 깨달음이 마일리지로 제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어서 제가 백만장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는 진짜 백만장자예요.
2: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3: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4: 우와. 백마를 타고

0: 600인승.
1: 미쳐야 미친다는 말 그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 박정희 대통령님을 만나신 거예요?
3: 그렇죠. 대통령께서 저하고 10분 정도를 말씀하셨어요.
2: 어떤 얘기를 나누셨나요?
4: To her was torn and wounded till it bled.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를 보면 올라가는 내일 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 안고.

새벽부터 넌 이발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링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잠깐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띵띵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재균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첫 성교육!
0: 오늘은 무슨 교육?
1: 성교육이요!
0: 또 한 주 기다렸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스튜디오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실 우리 원더걸스에서 원더맘으로 돌아온 우리 혜림씨 나와주셨습니다. 부아의 엄마로서 지난주 너무 활약을 잘 해주셨거든요. 기대해도 좋죠?
2: 그럼요. 예전에는 네. 제가 Be My Baby를 외쳤다면 이번에는 Be My Guide를 외치면서 우리 아이들을 올바르게 이끄는 부모가 되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라임이 너무 기가 막히네요. 예, 역시 원더맘입니다. 자, 오늘도 에너지 넘치는 두 아들을 키우느라고 진땀을 빼고 있는 우리 쌤씨. 쌤씨랑 또 개그맨에서 이번에 딸바보 아빠로 거듭난 이정기씨도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자, 두 분은 어떠세요? 한 주간 별일 없으셨나요?
3: 네, 뭐 저 잠깐 그 자리 피운 사이에 네. 다른 사람 잠깐 왔잖아요.
0: 아, 맞아요.
3: 예, 네, 제가 좀 조사했거든요. 네. 이 자리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네. 흡족했어요. 네. 제가 볼 땐 작가진들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더라고요.
3: 네. 무슨 소리세요?
0: 따로 얘기 나누시고 하시는데.
3: 예, 네? 아니 식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표정 정신 나왔어. 네, 좀
4: 아까 절절 떨고 있더라고 살짝.
3: 제 편 없어요 여기?
0: 아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부모 성교육 전문가시죠. 배정원 교수님과 또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의사 선생님 우리 조승우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단어만 들어도 부모님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단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빠른 사춘기 성교습증입니다.
5: 185에 80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 저는 한 175에 53kg 정도만 돼도 좋은 것 같아요.
7: 가슴이 살짝 아파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8: 팔이 너무 어머. 짧아.
9: 어머, 이것도 팔이 짧네?
0: 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놓쳤던 성조숙증의 실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대답해 주시죠.
10: 무섭습니다.
0: 우리 여러분들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조숙증.
4: 저는 이제 그 사춘기가 좀 빨리 오는 게 성조숙증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사실 저도 이제 조금 고민이 생긴 게 요즘에 이제 그 저희 첫째가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벌써 이런 때가 왔나? 하면서 또 이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아, 이거 내가 너무 잘 먹여서 또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0: 또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1: 그럴 수 있죠. 네. 예.
2: 뭐 저는 남자 아이 둘이 있다 보니까 뭐 크게 관심 없었다가 요즘 보니까 윌리엄 다리에 털 나기 시작했거든요.
1: 털은 다 있는 거잖아요. 아, 털은 누구나 그러네. 있는 거 아닌가요?
2: 그렇게 말하면 좀 뭐 틀린 얘기 아니지만 이거 약간 수세미처럼 이렇게 좀 굵게 나오는 털 있잖아요. 아,
3: 두껍게.
2: 시꺼만 털 있잖아요.
1: 솜털 말고. 네.
2: 이 약간 또래들은 피하면 조금 빨리 온 느낌?
0: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우리 세미 형이 이렇게 또 털이 굉장히 좋아요.
1: 털이 이게. 남달라요. 털이 남달라요.
0: 털 텐션이 좋단 말이에요. 아니 거, 굳이 또 거기까지는. 교육 방송이니까.
1: 아 근데 혜림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그 성조숙증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아직 좀 어려서.
4: 일단 지금 하지만.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주변에 육아 선배 엄마 아빠들 보면 많이 걱정을 또 하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성조숙증이 맞아. 많이 있다고 들어서.
1: 어릴 땐 어땠어요? 어릴 때.
4: 좀 빨리 크는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1: 오히려.
4: 네, 마음이 급해서 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거든요.
0: 아, 진짜?
4: 그래서 가슴이 아직. 없으면서도 브라를 사러 가자.
1: 진짜?
4: 그리고 생리를 하지 않았지만 나는 생리들 하자 해야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 완전이요. 예.
2: 남자들도 비슷해. 저도 그랬는데 면도 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털이 면도. 없는데도 면도 엄마한테 면도기 사달라고.
1: 오히려 성조숙증보다 예. 느릴까 봐 걱정했던 그런 분들도 계시고.
0: 저는 털이 예. 지금도 안 나요.
1: 아,
0: 얌생이 털이라고 하죠. 여기 이제. 제가 조금 그 드라마 들어간 것 때문에 털을 좀 길렀었는데 네. 여기 30개, 여기 30개 나더라고요.
1: 아, 부족하게?
0: 셀 수가 있죠.
1: 그럼 성조숙증하고 반대인 경우가 여기는 굉장히 많은 네. 것 같고 저도 생각해보면 좀 늦게 좀 2차 성징이 늦게 나타난 편인 것 같은데 키가 좀 늦게까지 컸던 것 같아요. 키가 천천히. 그래서 뭐 사실은 성조숙증을 걱정하는 이유가 나중에 키 성장에도 영향이 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엄마들이 좀 고민을 하는데 성조숙증이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5: 네, 성조숙증이라는 게 사춘기 신체 변화가 다른 친구들보다 이른 나이에 시작하는 걸 말하는 건데요. 이 성적 발달의 변화가 여아들은 시작 이제 유방 발달, 그다음에 뭐 음모나 액모, 초경 이렇게 가고 남자 아이들도 고환이나 음경이 사이즈가 커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성기고 몽종오고 뭐 키도 크고 근육도 발달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성적 발달이 여아들은 만 8세 이전부터 시작, 남아는 만 9세 이전부터 시작이 되는 걸 성조숙증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1: 네. 네.
0: 제가 사실 이제 두 딸을 키워서 아무래도 관심이 좀 더 가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 남아들보다는 좀 여아들에게서 맞아요. 좀 많이 일어난 일로 이렇게 맞아요. 발견되는 것 같아서.
6: 생물학적으로 여아들의 호르몬 체계가 외부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아들은 이제 가슴이 이렇게 봉긋하게 나오고 그러는 신체 변화가 겉으로도 좀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좀 빨리 발견하는 측면도 있죠.
1: 네.
6: 그런데 최근에는 남아들의 그 성조숙증 발생률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아주 무서운 속도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성별하고 관계없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1: 네.
6: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연구팀이 이제 12년간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 12년 동안 그 성조숙증이 보이는 남자아이들이 83배 오. 늘었다고 합니다.
1: 너무 많이 늘었다.
6: 예, 많이 늘었어요. 너무.
4: 그러니까 아들이라고 해서 안심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6: 네네. 네.
4: 왜 그런 게 생기는 건지 좀 네. 궁금해요.
5: 성조숙증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뇌 안에 이제 성장 스위치, 성숙을 이제 돕는 스위치가 굉장히 좀 빨리 켜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 대부분은 원인을 잘 모릅니다. 특발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성호르몬을 만드는 공장이 굉장히 좀 빨리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성호르몬을 만드는 곳은 대부분 지방 세포거든요. 아. 지방세포에서 지방을 분해하면서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에 주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건 영양이에요. 그러니까 즉 비만 그리고 환경 호르몬, 수면이나 혹은 이제 운동 같은 신체 활동, 뭐 스마트폰, 스트레스, 심리적인 영향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영향들이 미쳐서 요즘 굉장히 많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와. 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원인이 뭐 진짜 단순하게 하나만 해결을 하면 네. 되는데 뭐 이렇게 다양하면 찾기도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2: 네. 네. 다양한데도 귀가 확 들어오는 게 비만.
1: 비만.
2: 아니 맛있는 거 먹으면 0 칼로리 아닌가요?
1: 굳이 비만.
2: 아니 뭐 애들도 애들이지만 저도.

0: 요즘 빨리 좀 늙은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소초 숙주궁 아닌가요? 여기 다 원인 다 여기 모여 있어요.
1: 아 근데 진짜 잘 먹으면 옛날에는 장군 깐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시대는 진짜 성조숙증을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 먼저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성조숙증에 대해서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2: 키가 얼마나 크고 싶을까?
3: 저는 한 175에
1: 175까지? 모델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3: 170 정도를 원하고요.
4: 170 정도 키가 됐으면 좋겠고
5: 185에 한 70kg인가 80kg 정도 됐을 것 같아요.
6: 키는 180 정도가 적당할 것 같고 18kg 됐으면
1: 좋겠고 살치가 이제 문제야.
4: 충기? 변성기.
7: 사춘기.
5: 중2병. 얘들아, 여기 부분 좀 나고, 이마에도 살짝 나고. 요즘에 친한 친구들이랑요, 너는 지금 털 나? 여드름 나?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털이 어디에 나는지는 얘기 안 할게요.
1: 어머! 아니, 우리 얘기 안 해도 몰라요, 우리. 에이, 얘기하지 말아요.
2: 모르지, 우리 모르지.
4: 여기가 가슴이 살짝 아파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1: 가슴이 조금씩 커지면서 스치기만 해도 아픈 그런
2: 시기가 있죠.
1: 몽우리지면.
8: 맞아. 정말 아팠던 기억이 나네요.
1: 아, 병원을 찾았었군요, 우리 사랑이네는.
4: 제가 성조숙증이라서 병원에서 맨날 듣거든요.
8: 목욕을 시키는데 가슴을 이렇게 목욕을 거품을 하는데 아야 이렇게 아프다고 해가지고 가슴이 아파? 그리고 어느 순간 팬티도 뭔가 분비물이 묻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래? 우리 한번 그러면 병원 가서 한번 검사해보자.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좀 속상했어요. 아,
1: 그렇군요.
8: 아이 씻기다가 가슴 쪽을 손이 살짝만 닿았는데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병원을 다녀왔었죠. 그랬더니 수치가 확실히 높더라고요.
4: 제일 첫 번째로 걱정했던 게 키가 안 클까 봐.
9: 키가 계속 크고 싶어요. 제가 좀 가벼워가지고 좀 스트레스예요.
1: 그렇죠. 성조숙증이 되면 이제 키가 빨리 멈추니까.
10: 어느 날 아이를 보니까 이제 고환의 변화가 갑자기 커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2년 동안 난 이 아이를 키를 키우기 위해서 돈도 드리고 나의 노력도 들여갖고 매일 주 6회를 주사를 놔줬거든요. 아직 제가 보기에는 성장이 그렇게 다른 친구들처럼 눈에 띄게 큰 편은 아닌데 너무 걱정이 되죠.
11: 키가 정말 주변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정말 큰 이슈더라고요.
1: 맞아요.
12: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13: 요즘은 관심 분야가 제일 먼저가 그거니까요. 네. 성장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14: 맞아요.
15: 이게 인터넷
16: 보고 그러니까 잘 먹고 잘 먹어라.
17: 잘 자라.
16: 작아도 잘 먹이면 뚱뚱해도 큰다, 키로 다 큰다 이랬는데.
18: 성조숙증이어도 어떻게 챙겨줄 생각을 못했지.
1: 성조숙증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19: 알지도 못했죠.
20: 다른 애들은 주사 끊고 나서 6개월 내로 생리가 터져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아직 키가 너무 작은데 생리 터지면 키도 안 크고 어떡하지. 또 엄마 아빠 작다 보니까.
21: 다른 애기들은 재물을 하러 간다고.
22: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게 진해지기 시작하면 아예 애기 때부터 재물을 하는 애들이 많아요.
23: 식습관이라든가 생활 습관을 위해서 이것까지 해면 좋다 뭐 이런 게 있을까?
8: 콜라 이런 거는 이제 일절 안 먹고 피자도 이제 웬만하면 잘 안 먹고 정말 집밥 위주로 먹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과일도 먹고 과자를 좀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1: 인스턴트 맞아요. 인스턴트는 진짜 뭐 여기저기에도 다 좋지는 않으니까. 성조승 뿐만 아니라
22: 10시 안에 재우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엄마 나는 막 숙제하고 학원 갔다 와서 숙제하고 나면은 놀 시간도 없으면 맨날 애기가 투덜거리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서 키가 큰다면야 부모님한테 절이라도 하지 않을까요? 키 요즘은 진짜 기본에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남자는 180부터라는 말이 있거든요.

0: 성장, 키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성장판이 일찍 다쳐서 최종 키가 작아질 거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시고 보통은 4에서 10cm 정도인데 남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찍 나타나면 20cm까지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청소년기에 우울, 불안 이런 것도 수치가 좀 더 높고 시기장애나 이른 나이에 성적 활동을 하게 되거나 성인이 됐을 때도 자기 신체에 불만족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1: 네. 뭐 저 같은 경우 성초숙충 검사 아니지만 초반에 William 운동하다가 그 무릎 조금 부상당했더니 거기 가서 성장 검사를 했거든요. 네. 그때 미래의 예상키 173 잡혔더라고요.
2: 173.
1: 솔직히 그거 기분이 되게 안 좋았어요. 저는 180이고 와이프 167인데.
2: 키가 크구나.
1: 그래서 다른 전문 병원 가서 다시 한번 검사하는 거 어떨까. 와이프하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냥 결과 지져버리고 그냥 자신감만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하고.
3: 맞아요.
1: 몰랐으면 아무렇지 않은데 그거 아는 순간부터
3: 신경 쓰이죠.
1: 이 약간 죄책감도 느끼고.
3: 또 생각해보면 173이면 작은 키는 아니거든요.
4: 맞죠.
3: 근데 기대가 조금 더 이제 컸을 수 있으니까.
1: 야, 아마 그거 그 부모들은 대부분 아들이면 아빠보다 키 좀 컸으면 하는.
3: 맞아요.
1: 부모들은 대부분인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진짜 큰 키를 요구하는 문화가 좀 있는 듯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성조숙증에 대해서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은 것 같고요.
5: 네. 네. 하지만 이제 전문가로서 더 걱정이 되는 거는 아이들의 정서발달 속도가 이제 그대로인데 몸이 커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괴리가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심리적인 압박이 좀 크고요. 그리고 여아인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들 제일 걱정하시는 게 아직 너무 애긴데 초경하게 되면 이제 생리대도 뭐 잘 처리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스트레스하고 관리를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보면 월경을 했어도 키가 아주 안 자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너무 걱정을 하실 건 없는 것 같아요.
0: 이게 이제 키뿐만은 아니고 이제 여아 같은 경우가 더더욱 그런데 초경이 빨라지면 여성 호르몬 노출 시간이 늘어나서 유방암, 자궁내방암, 난소암 이런 게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거든요. 초경이 1년 빠를 때마다 유방암이 5%, 자궁내막암이 10% 정도씩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3: 근데 질병까지 실제로 유발한다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네.
6: 근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 조금 발육이 빠른 친구들한테 좀 힘쓰는 일을 많이 시켰던 것 같아요.
3: 힘쓰자 52번 나와서 이거 좀 짐 좀 들고. 키 큰 애들은 꼭 뒷번호야.
4: 와, 근데 52번이라고 하니까.
3: 네, 우리 진짜 옛날 사람이야.
1: 52번까지 모르겠지만 그거 자꾸 내 얘기 같아요. 그거 제가 어렸을 때 키가 조금 있고 등치 좀 있다 보니까 선생님 맨날 불러서 야 쌤 너 힘 세잖아. 너 여기 그 체육 창고에서 매트 10개 베고 들고 와.
3: 맞아.
1: 근데 솔직히 나도 어린인데 아유 그 관절도 소중하잖아. 그래서 지금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4: 형은 근데 이제 몸이 좀 어른 같았잖아요. 저는 또 얼굴이 어른 같았어서.
3: 성숙했어. 성숙했어.
4: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인사만 해도 이제 여자들 그냥 도망가고.
3: 아 오히려. 네.
4: 그런 좀 웃픈 일이 있었다.
1: 아이들이 이렇게 신체적인 자별이나 이렇게 놀림당했을 때 부모님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5: 보면 우리가 똑같이 씨앗을 이렇게 흙에다 심어도 어떤 애는 빨리 올라오고 어떤 애는 늦게 올라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성장의 속도가 다른 애들보다 좀 빠른 거지 이상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죠.
4: 지금 저는 이제 그 딸들한테 이 사춘기가 온다는 거를 받아들일 마음이 조금.
3: 발육하고 나면 사춘기 오거든요.
4: 네. 쉽지 않네요.
3: 벌써 또 울컥해요. 네. 또 딸바보라서.
4: 아이들 신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파악하기가 또 아빠로서는 좀 이제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가 좀 궁금해요.
0: 맞아요. 이게 이성 부모가 또 자녀를 이렇게 신체를 체크하기는 참 어려워요. 특히 남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환 크기를 봐야 되는데 또 엄마가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3: 맞아요.
0: 보기 좀 그렇잖아요. 여아들도
3: 아빠도 보여주지도 않은 거예요.
0: 네, 맞아요. 네,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실용적으로는 아이의 성장 그래프를 체크를 해놓으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청소년기 전에 1년에 4에서 6cm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이게 청소년기로 되면 쉽게 말하면 7에서 12cm, 10cm 정도 큰다고 1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가 성장 곡선이 확 올라가는 때가 보인다고 하면 조금 의심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3: 목소리 올라가죠.
0: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주관적인 사인들이 아이의 체취, 머리 냄새.

0: 거, 겨드랑이 냄새 나는 거, 또 이제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것들 나는 거, 또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 이제 가슴 몽우리가 지면 헐렁한 옷을 입으려고 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이제 위축되는 그런 태도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사인들이 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도 사춘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조금씩 더 예민해지고 약간 틱틱거리고 짜증도 많아지고 공격성이 약간씩 생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해서 그런 여러 가지 것들과 얘가 좀 빨리 쑥쑥 자라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면 좀 의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1: 근데 지금 걔 공격성 네. 예민하다 짜증 이런 거 네. 얘기했잖아요. 네. 그것만 있으면 걱정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0: 네.
1: 엄청 공격성도 네. 심하고 짜증 나고 예민한데. 네.
0: 맞아요.
1: 근데 지금 신체 봤을 때 네. 다른 거 아예 없어요.
0: 네. 그런 이제 태도 변화만 가지고만 얘기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성장이나 아이 여러 가지 뭐 냄새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그래요.
1: 차라리 아빠 그 잔소리 때문에 그냥
2: 그런 거야. 쌤씨 때문에 조금 네. 짜증이 늘었을 뿐이에요.
0: 지금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3: 윌리엄은 지금 성조숙증 때문에 걱정할 나이는 아니고요.
0: 맞아요.
3: 네. 9살 이전에 애가 왜 사춘기 맞아요. 소년처럼 문을 네. 탁탁 닫고 들어가고 네. 네. 화내고 예민하고 네. 가슴 나오고 이런 걸 보시라는 거죠.
2: 아, 그 연령 사실 네. 중요하네요.
0: 그 연령이 네. 굉장히 네. 중요한 겁니다.
1: 아니, 그런데 스마트폰 사용도 이렇게 소초숙 충 유발한다고 하셨잖아요.
2: 스마트폰.
1: 네. 네. 그럼 요즘 다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위기 의식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0: 스마트폰이 다이렉트하게 성조숙증을 유발한다라는 느낌이라기보단 스마트폰으로 인해 운동 부족, 비만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더라.
2: 아까 예. 그 전자파 이런 게 아니라.
0: 예, 그런 거에 훨씬 더 가깝고. 그래서 연구를 해보면 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도 운동을 많이 하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땐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성조숙증에 영향이 받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3: 운동을 시켜야
0: 네, 거기에다가 스마트폰으로 인해 수면 부족. 또 문제가 되죠. 수면 부족은 멜라토닌 분비를 저하시키게 만드는데 이 멜라토닌이 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데 그걸 적게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성조숙증하고 연결이 간접적으로 된다.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습니다.
3: 네. 특히 남자의 경우에는 이런 성적 영상물이 이 시상하부 있는 부분을 자극시켜서 균형을 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적인 영상물 노출로 인해서 성조숙증이 올 때 또 아이들은 죄책감 같은 걸 좀 더 느낄 수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것은 아이들한테 좀 왜곡된 성의식도 주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요즘 정말 문제는 스마트폰 우리 너무 어려서부터 주잖아요. 네. 이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2: 네. 맞아요. 또 어른들이 농담처럼 야한 생각하면 머리카락 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과학적 근거가 있네요.
4: 진짜.
3: 그게 테스토스테론하고 연관이 있죠. 성호르몬하고.
1: 네. 그럼 털이 빠진 위렴하고 벤틀리 도대체 뭐 보는 거예요 평상에?
5: 좀 검사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2: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이 문제는 쌤씨도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쌤씨부터 맨날 뭘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고 허리 막 난리 났어요.
1: 이 사람아 무슨 말씀이에요.
2: 너만아 맨날 자라고 맨날 자라고 다음 주에 보면 자라있고
3: 저도 머리가 되게 빨리 자라는 편이에요.
2: 그래요 교수님과? 근데 스마트폰은 저희가 그냥 뺐으면 되지만 그 환경 호르몬은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사실 뭘 주문해도 배달 용기로 많이 오고
6: 맞죠.
2: 그렇죠. 뭐 새 옷을 사줘도 환경 호르몬의 영향을 받으니까.
7: 근데 진짜 아이들 키울 때 저도 혜림 씨처럼 100% 공감하는 게 뭐 학용품 같은 거 보면 또 장난감 이런 게 죄다 플라스틱이잖아요. 아 걱정이 많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일상이 얼마나 많은 환경 호르몬에 노출이 되어 있는지 우리 정규 씨네 집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8: 집에 오자마자 이렇게 숙제를 해요.
2: 좋은 습관이다.
1: 집 구조 되게 잘 돼 있어요.
8: 그죠?
1: 여기 앞에 TV 없어서 정말
9: 하고 있었어.
10: 응.
9: 자연이면서.
8: 지금 자유가 한 너네 반에서 지금 몇 등이야?
10: 뭐가?
8: 키가?
10: 1등.
8: 진짜?
2: 1등이야? 저희가?
3: 키가 1등이래.
2: 키가 제일 크구나. 1등이에요?
8: 네.
1: 몇 학년이었죠?
8: 2학년. 아,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너네 혹시 그 성조숙증이라고 해서 들어봤어? 성장의 시기가 있는데 그게 조금

0: 앞서서 가는 그런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해. 근데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있대. 뭘까?
1: 채소.
0: 채소? 채소?
2: 채소면 좋겠습니다.
0: 아빠가 보기를 줄게. 1번 햇빛, 2번 물, 3번 환경호르몬, 4번 아빠.
1: 아빠.
3: 틀리네.
1: 성장, 아니 환경호르몬.
0: 정답. 아. 그러면은 환경호르몬이 뭔지 알고 있어?
1: 환경에서 받는 영향? 호르몬이 근데 뭐야?
4: 그쵸, 아직은 어렵죠 단어가.
5: 근데 저도 어렵더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4: 네, 맞아요.
0: 한번 찾아볼까? 자, 아빠 한번 찾아볼게.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알려줘.
6: 쉽게 말하면 환경 호르몬은 우리 몸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인데 자연에 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야.
0: 그렇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디에 좀 있을 것 같아?
1: 어디에? 공장에서 나온 거.
0: 공장에서 나온 거.
1: 발명실에서 나온 거.
5: 발명실에서 나온 거.
0: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집에 환경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한번 찾아보자. 알았지? 야, 이 화장실에 있는 게 지금 다, 와, 이거 다 플라스틱인데?
4: 피부부터 시작해서 치약,
7: 그 치약
4: 칫솔 다 플라스틱.
0: 제가 쓰고 있던 게 다 환경 호르몬인가 봐요, 여러분. 뭔 일이야.
8: 다미야, 찾았어? 어떤 거 찾았어?
1: 슬라임 3개.
8: 슬라임이랑. 아, 이거.
1: 바퀴.
8: 유카리나 플라스틱. 다른 건 없는 것 같아, 이제?
1: 레고.
8: 와. 이거 블럭도 사실 다 플라스틱이잖아. 진리야, 진리는 어떤 거 찾았어?
1: 사인펜 이거. 펜도.
8: 펜. 또.
1: 필통. 플라스틱 필통.
8: 플라스틱 필통.
0: 또는 대부분 이 학용품이나 뭐 이렇게 완구류가 좀 많네. 오케이. 자유도 가자. 주방에는. 아.
1: 저거 라면.
0: 라면. 자, 라면. 어떻게 생각해?
1: 없을 것 같아.
4: 없었으면 좋겠다.
0: 아빠는 있을 것 같아.
1: 여기 자연이라서.
0: 자연이라고 써 있어서? 응. 아니 근데 아빠는 있을 것 같아. 이거 아빠.
1: 공단이.
0: 설마.
1: 나 접시? 같아.
5: 아, 이거 되게 마음이 걸려요. 애들은 쓰는 식기.
4: 맞아. 맞아. 애들 접시. 저도 플라스틱 쓰고 있는데.
1: 너무 많이 쓰러지.
5: 우리가 지금 사실
4: 엄청나네요.
0: 사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쓰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서 아빠가 지금 아빠도 지금 정확한 근거가 없어. 뭐가 진짜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 있는 건지. 도와주세요!
1: 도와주세요!
9: 호르몬 리스트를 준비했어요.
0: 자, 생활 속 주의 물질 체크표야. 자, 여기 있는 거 한번 봐봐.
1: 플라스틱.
8: 플라스틱.
9: 플라스틱.
0: 주의 물질 있는 거는 너희들 쪽에서 이쪽에다 놔주고. 알았지? 반찬통, 배달 용기, 일회용 제품, 컵, 빨대 가져왔지, 아까. 캔음료, 통조림. 와, 진짜 다네. 컵 놨지? 어. 자, 그리고. 봐봐, 우리 지금 얘들아, 우리가 가져온 것 중에 이게 다 사실은 우리 주의 물질인 거고 이 정도가 아닌 거야. 어때?
1: 이렇게 안 좋은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는 걸 실망했어.
10: 안 쓰고 싶은데 사야 되잖아. 그래서 좀 슬프고.
8: 다른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아.
10: 그냥 장난감 아예 안 사면 되잖아.
8: 아, 그래? 아,
1: 땡큐. 그럴 순 없어.
8: 땡큐.
9: 저장.
8: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안 쓰는 걸로 한번

0: 노력해보자, 알았지?
1: 네.
0: 하나, 둘, 셋, 다 화이팅! 하나, 둘, 셋,
2: 참 이게 큰 문제인데, 이 환경 호르몬 얼마나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치는지 전 사실 듣기 전부터 무섭긴 해요. 제일 많은 영향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3: 네. 환경 호르몬 증가도 성조숙증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플라스틱, 화장품, 향수, 가공식품, 포장재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에스트로겐이랑 비슷한 구조를 갖거나 혹은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달라붙어가지고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유도를 하기는 합니다.
4: 페트병에 든 물 먹을 때도 좀 이 날짜 보고 좀 사주시는 게 좋고 요즘에 보면 성장 호르몬이 안 들어간 음식들이 없어요. 계란도 그렇고 그 사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생활 방식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2: 맞아요. 사실 인지하고 있지만 매 순간 뭐 계란 살 때, 채소 살 때, 뭐 살 때마다 다 체크하면 사실 먹을 게 없다.
4: 맞아요.
2: 그리고 한번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실제로 가까이 환경 호르몬 의심 물질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주방 음식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화장실에도 있고 거실, 생활용품, 장난감, 학용품, 식습관, 의류랑 생활환경 요걸 좀 체크해보면 좋은데 근데 이게 없는 거를 고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좀 보세요.
5: 휴지, 유효제 매일 쓰는 건데 안 쓸 수가 없죠.
2: 네.
5: 옷도 안 입을 수 없고
2: 옷도 뭐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샴푸, 바디워시, 로션에도 들어가 있다. 이것도 네. 충격인 것 같고
6: 사실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배달로 해서 먹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5: 너무 잘 오잖아요.
6: 네,
4: 배달을 하면 죄책감이 생길 정도로 플라스틱 용기가 많이 와요.
2: 맞아요. 네. 저도 그래서 가끔 시키기가 두려워요. 저희 시대 때는 생각해보면 음식을 배달하러 갈 때 그러니까 집에서 냄비를 가지고 가죠.
6: 맞아요. 네.
2: 감자탕이 먹고 싶으면 냄비를 가지고 감자탕집 가서
6: 맞아요.
2: 거기다가 이제 포장이만 더 담아주시고 네. 일회용 용기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
5: 그렇죠. 중국집도 시키면 짜장면 예전에 그 용기를 가지러 왔었죠.
2: 맞아요. 요즘에는 맞아요. 집 앞에 내놓으면
7: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걱정 많은데 이 결론은 방법이 있어요.
6: 뭐요?
7: 네. 원시 시대로 다시 들어가면 돼요. 옷은 안 입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2: 골도끼 만들고 골도끼 만들고 집 짓고 직접.
6: 진짜 그러면은 괜찮긴 하겠네요. 환경 호르몬이 뭐 가까이 없겠어.
2: 환경 호르몬 없는데 일찍 단명할 수도 있어. 너무 힘을 많이 써. 뭐 다 해야 되니까 직접.
5: 그럼 성조숙증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에 가야 되나요?
4: 네.
3: 네, 맞습니다. 우선 소아청소년과 의원 혹은 병원에 방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손목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뼈 나이 같은 것들을 측정을 하고요. 실제보다 뼈 나이가 더 많다고 하면 호르몬 수치 같은 것들을 또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자대 남자가 14대 1쯤 돼요. 여자아이들이 원래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에게 성조숙증이 왔다라고 하면 뇌종양이나 고환이나 부신이라고 신장 위에 달려있는 호르몬 기능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 그런 쪽에 이제 종양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곳들에. 그래서 병적 원인이 남자아이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꼭 정밀한 진료랑 검사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
2: 근데 저희가 이제 성조숙증의 진단과 또 치료 과정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6: 네.
2: 그래서 성조숙증이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사례자의 진단 과정을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머리숱이 엄청 많네요. 또 난 이런 걸 또 보게 되더라고. 예비 차
8: 더워져서 아예 집어넣어야 되니까 이거 한번 입어볼까?
9: 너무 작다.
8: 어? 어때? 봐봐 어깨도 너무 타이트한데?
9: 응. 팔이 너무 짧아.
2: 아이고
8: 컸나봐.
2: 이것도 옷이 많이 컸나봐요. 옷도 조금 작다.
8: 많이 컸나봐. 거의 한 2cm 가까이 큰 것 같은데?
10: 어머니 혹시 성조숙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8: 이게 키가 또래에 비해서 좀 팍팍 자라는 경우에는 성조숙증으로 진단받는 경우들이 주위에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위 환경,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영향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비치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을 굉장히 좀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혹시 성조숙증 검사를 받아야 되나 이제 지켜보고는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고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겠다.

0: 앉아.
1: 엄마 아파트 솔직히 무섭잖아요.
2: 맞아. 특히 치과. 저도 좋아도.
3: 오예미님.
0: 네.
3: 부탁드릴게요.
4: 뭔가 신중하셔 지금 어머니가.
0: 아 엄마의 기록을 먼저 적어내는군요.
5: 그 딸 초병이 엄마 초병하고 비슷할 때가 많거든요.
4: 아, 그렇구나.
5: 유전적으로.

0: 호흡 낮춰보고 여기 이쪽으로 안 올리나
1: 네네.
2: 예비씨는 이전에 뭐 가슴 멍울이 잡히거나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1: 요 근래 조금 뭐 이쪽 가슴이 뭐 약간 부딪히거나 그러면 약간 아프고.
2: 여자애들은 보통 사춘기 때 이제 가슴 멍울이 잡히면서 시작을 해요. 네. 그리고 급성장이 보통 사춘기 시작하면 여자애들은 바로 와요. 그래서 얘는 지금 뼈 나이가 자기 나이보다 한 1년 정도 빨라요. 네. 아마 최근에 좀 많이 컸을 거예요. 그게 급성장이 와서 그렇고요. 딱 봐도 뭐 굳이 얘를 지금 진찰을 이렇게 뭐 보통 뼈 나이가 많이 빠르고 사춘기가 빨리 시작하면 그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성장판인데 이런 뼈들이 이제 조금씩 커지면서 붙어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진행을 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가는 건데 자기 나이에 비해서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만 빠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춘기 발달로 보고 있어요. 얘는 성조숙증을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1: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우려가 된다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으신가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2: 지금 진찰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1: 그렇죠. 아니에요, 전혀.
2: 전혀 아니고요. 이제 성조숙증에 대해서
3: 걱정. 이제 웃으신다.
4: 걱정 좀 하셨구나. 네. 엄마들은 다 걱정이 되죠. 조금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또 혹시.
2: 예비 씨 같은 경우에 그냥 하루에 9시간 정도 잘 재우시고요.
1: 예.
2: 우유는 하루에 한 3,400 정도 먹는 게 좋아요. 이제 탄산, 인스턴트, 짠 음식, 단 음식 이런 거는 최대한 네. 줄이는 게 좋고요. 네. 영양제로 뭔가를 보충한다고 키가 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5: 그래.
2: 그래서 이 정도나 네. 주의하시면 되고
1: 일단은 성조숙증에 대한 염려 안 해도 된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다행이에요. 네, 속이 후련해요.
0: 치료 방법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2: 보통 억제 주사라고 많이 불리는 호르몬 치료를 이제 하게 되는데요. 사춘기를 진행시키는 황체 형성 호르몬을 차단을 해서 사춘기를 억제하는 거고요. 그래서 억제 주사는 뭐 30년 이상, 40년 이상 전 세계에서 사용된 뭐 굉장히 안전한 치료고요. 치료를 해보면은 큰 부작용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4: 근데 진짜 저도 몰입해서 진지하게 봤습니다. 네. 좀 뭐 남의 일 같지 않죠.
3: 아니, 우리가 네. 이렇게 VCR 보면서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6: 정말.
3: 너무 이제 내 이야기 같으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그 예비치 어머님의 표정이 저였더라도 똑같았겠다. 예.
4: 아까 선생님께서 30년에서 40년 정도를 뭐 전 세계에서 사용되어 왔다, 네. 안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뭐 안전성 같은 경우는 보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게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OX 퀴즈로 궁금증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조숙증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하나, 둘, 셋.
3: 우와, 우리 다 있습니다.
4: 처음으로 우리가 다 지금, X로 다 같은 한 마음이 됐는데
6: 네, 원래 이제 문제 반드시라고 들어가면 아... X가 맞다고 생각해야 돼요.
4: 반드시 무조건 X다. 이것도 팁이다. 네. 네.
6: 이것도 이제 뼈 나이랑 예상 키, 이제 지금 현재 어떤 호르몬 이런 진행 속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네. 성조숙증이라고 무조건 치료를 한다는 것은 아니다.
4: 아니 아까 영상 보니까 네. 1년 정도 빠른데 그냥 괜찮다고 맞아요, 해주시는 맞아요. 거 보니까 그래도 X를 네. 들어도 되겠다 저는 네. 유추를 했거든요. 네. 어쨌든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다 맞았어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0: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나중에 임신이 어렵다. 하나, 둘, 셋. 뭐 이번에도 또
1: 이 주사가 호르몬을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잠깐 쉬게 하는 거예요. 잠깐 멈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면 마치 피임약 먹다가 피임약 끊으면 임신되는 것처럼 이것도 다시 된다는 거죠.
2: 그 치료제가 사실 성조숙 중에만 쓰는 치료제는 아니에요. 부인과 질환이나 다른 곳에서 썼던 그런 치료제들을 이제 역으로 이용을 해서 성조숙 중에도 쓰게 된 것들이어서 성호르몬을 좀 둔감하게 수용체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이어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된다인 것 같아요. 네,
0: 계속 다 100점이에요. 두 번 다 문제를 맞추셨는데.
3: 아주 우수생들입니다, 저희.
0: 그러게요. 아니, 뭐 여기다가 상품 하나 걸까요? 뭐 이렇게 잘 맞추면 뭐 하나 걸고 뭐 선물 줘야 되나.
3: 커피쿠폰이라도 놔야 돼요,
0: 지금. 네, 그러게요. 네, 세 번째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성조숙증 치료를 받으면 키가 크나요? 하나, 둘, 셋.
3: 오, 엑스요?
0: 네. 자, 지금 갈라졌어요. 아, 자, 드디어 갈라졌습니다. 자, 5가 정규 시연서랑 네. 5를 들었고, 나머지 분들은 X를 드셨는데.
2: 성조숙증 치료제가 사춘기 이전에 키가 크는 기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대체로 키를 늘려주게 되는 게 맞기는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효과를 보는 건 아니에요.
0: 아, 맞을 뻔했네.
2: 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억제가 되거나 혹은 성장이 회복이 되지는 않는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X라고 했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키 성장을 늘려주는 것은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가 그 당장은 키 성장을 조금 줄여요. 아이의 키 성장의 속도를 봤을 때 너무 안 자란다 싶으면 성장 호르몬 치료를 병행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키를 키우기는 하지만 성조숙증 치료제 자체로 키가 큰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0: 이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 혹시 있을까요?
2: 네, 너무 죄책감 갖거나 막 그 원인을 막 아 이게 뭔가 원인이 지금 너무 찾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단 직후에 아이한테 막 울거나 뭐 죄책감 갖거나 이러면 아이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죄책감 갖고 이렇게 되거든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막 탓을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저는 걱정인데 네가 자꾸 인스턴트 식품 먹어가지고 그렇다. 너 말 안 듣고 늦게 자더니 그렇다. 스마트폰 뭐 너무 많이 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으로 잔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도 자기 치료가 필요한 아이 입장에선 되게 방어적이 되기 쉽거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친척이나 지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아이의 동의 없이 이렇게 약간 아유 우리 애는 너무 유난스러워 내가 이런 것까지 한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네. 우스갯거리 우스 어떤 소재거리로 사용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애들이 그거 알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거든요.
0: 네. 엄마들이 참 아직도 할 게 많네요. 눈치를 어디까지 봐야 돼. 어디까지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건가?
1: 아니 근데 그런 얘기는 네, 내 얘기도 다른 사람이 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프라이버시의 문제고.
0: 네. 자, 그렇다면 병원 치료도 치료인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1: 네, 무엇보다도 식단 조절 좀 하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너무 탄수화물 많이 먹고 지방 섭취하는 거 좀 줄이고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는 것도 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좀 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위해서도. 그리고 이제 적절한 운동 그리고 매일 30분 이상 이제 뭐 줄넘기 같은 거 계속 운동 유산소 운동하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요즘은 충분한 수면 좀 부탁하고 싶은데 요즘 아이들이 너무 학원으로 뭐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애들이 10시 전에 자기가 너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예전에 호주 갔을 때는 아이를 8시, 9시는 재워야 된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당연스럽게.
4: 제가 어렸을 때 7시, 7시 반.
3: 네. 진짜요?
1: 네. 네,
4: 밤에 할 것도 없어요, 호주에. 뭐, 가게 문 다 일찍 닫고, 뭐. 네. 뭐 그냥 예, 어렸을 때부터 못나게 일찍 재웠어요. 네.
1: 어쨌든 아이가 충분히 좀 그 누려야 할 어린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히 사춘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0: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성조숙증이라는 거, 요 치료에 있어서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새삼 느끼는데요. 마지막으로 부모님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1: 이 성조숙증은 아이 성장에 잠시 찾아온 좀 빠른 봄이에요. 좀 빠른 봄. 그래서 겨울에 무거운 옷 집어넣고 좀 가벼운 옷 입고 꽃구경도 하고 이렇게 왜 우리가 그냥 순조롭게 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좀 담담하고 다정하게 아이 옆에 있는다라는 것만 알려주셔도 아이가 편안하게 그 이

0: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자존감은 의학이 지켜주는 것은 아니죠. 그건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 완벽한 환경이라기보다는 아이의 몸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가 좀 잘 받아들이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든 게 있으면 도와주겠다는 부모의 열린 태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크는 거 그냥 아이의 발달 타이밍이니까 그때 옆에 같이 있어주고 아이가 자신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해주시는 게 평생의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2: 네, 조금 더 빠르거나 조금 다르다고 해서 불안하기보다는 우리 아이의 속도를 이해하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오늘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아이의 변화를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상대해주세요. 안녕.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오늘의 주제는요, 예뻐야만 사랑받나요?
3: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살이 잘 안 빠져요.
4: 못생긴
2: 게 좀 제대로 보이는 거
4: 그냥 못생겨서.
2: 아이들 이렇게 벌써 고민을 하고 있네요.
5: 살찌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6: 단순한 유행이 아니고 정말 생존 위기라고 생각을 해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절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0: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 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라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 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 연극학과 김지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서슬라브 나라들 중 체코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같은 서슬라브 문화권에 속하는 폴란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폴란드 하면 대부분 동유럽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유럽 지도에서 보면

중부 유럽에 가깝습니다. 유럽의 평원이란 별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폴란드는 사방으로 열려있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주위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18세기 말에는 프러시아, 러시아, 오스트리아가 폴란드를 분할 통치하면서 123년간 지도상에서 사라지기도 했었죠. 그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엄청난 피해를 입고 냉전 시기 내내 소련의 간섭을 받으며 폴란드는 참으로 박복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눈물의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인물을 꾸준히 배출해냈죠. 특히 과학과 예술에서의 성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일단 노벨문학상 수상자만 5을 보유한 문학 강국입니다.

이 다섯 명 외에도 폴란드의 민족 시인이라 추앙받는 아담 미츠키에비치, 폴란드 국민이 사랑하는 풍자 작가 무로제크, 모더니즘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비톨트 곰브로비치, 폴란드의 카프카라 불리는 브루노 슐츠, 유럽 SF 문학의 선구자인 스타니스와프 렘 등도 모두 폴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작가들입니다. 또 지동설을 주장한 코페르니쿠스, 위대한 과학자 마리 퀴리, 피아노의 시인 쇼팽 등 걸출한 과학자와 예술가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수도는 바르샤바입니다. 바르샤바는 쇼팽의 도시이자 피아니스트의 도시이기도 한데요. 일단 전 세계 피아니스트들의 꿈의 무대인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가 열리는 도시죠. 바르샤바에서 5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이 대회는 오로지 피아노 분야에서 쇼팽의 곡으로만 치러진다는 점에서 다른 콩쿠르와는 차별되는 고유한 특색을 갖고 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열리는 데다 때로 1위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그만큼 수상자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동안 마르타 아르헤리치, 마우리치오 폴리니, 당 타이손 등 세계적인 거장과 스타 연주자들이 이 콩쿠르를 통해 배출됐고요. 2015년에는 우리나라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당당히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바르샤바를 영화 피아니스트의 도시로 기억하는데요.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내내 바르샤바라는 한 도시가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특히 영화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충격적인 폐허 장면은 실제로 나치군이 도시의 85% 이상을 파괴해버린 잔혹한 사건을 화면 속에 담아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작은 마을도 아니고 한 나라의 수도였던 바르샤바가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데에는 바르샤바 봉기의 여파가 컸습니다. 1944년 여름, 바르샤바는 종전의 조짐을 감지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세가 기울어진 나치 독일의 패배는 시간 문제였죠. 조금만 기다리면 그토록 열망하던 자유를 얻으리라 생각해 바르샤바 시민들은 은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을 내쫓은 뒤에는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지배할 거란 우울한 전망도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소련군보다 먼저 나치를 치고 폴란드인의 손으로 독립을 일으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당시 런던에 있던 폴란드 망명 정부는 바르샤바의 레지스탕스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8월 1일 저항군들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영화 바르샤바 1944는 바로 이 바르샤바 봉기에 참가한 젊은이들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 그리고 패배를 참신한 감각으로 그려낸 작품인데요. 영화에서도 그리고 있듯이 바르샤바 봉기는 철저한 준비 끝에 시작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초반에는 조국 해방의 뜨거운 의지로 똘똘 뭉친 저항군들이 기세좋게 독일군에게 한 방을 먹이기도 했으나 곧 전열을 가다듬은 독일군에게는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봉기가 시작되면 힘을 보태주리라 믿었던 소련군 역시 비스와강 저편에서 꿈쩍도 하지 않은 채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죠. 이렇게 아무런 외부의 도움 없이 폴란드 시민은 두 달간 철저하게 고립된 채 투쟁을 이어나갔고 장렬하게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저항군과 시민들이 죽어나갔고 도시의 주요 시설과 건물의 피해 또한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히틀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이 도시를 완전히 쓸어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독일군은 전차와 다이너마이트, 화염 방사기까지 총동원해 이미 무너진 도시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변해버린 바르샤바를 두고 폴란드 국민들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옛 수도인 크라쿠프로 수도를 옮길 것인가? 아니면 망가진 바르샤바를 복구할 것인가? 폴란드 국민들은 후자를 선택했고 예전의 사진과 기록들을 참고해 벽돌 한 장, 창틀 하나까지 모두 전쟁종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졌던 바르샤바는 시민들의 끈기와 의지 그리고 애정으로 다시 예전의 아름답고 우아한 모습을 되찾았고 1980년에는 바르샤바 역사지구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로 바르샤바란 도시는 다른 유럽의 수도들처럼 몇백 년을 이어온 유구한 전통과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르샤바의 도시 구석구석을 천천히 걸으면서 건물 설명이나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도시의 벽돌 하나, 간판 하나에도 아픈 역사의 흔적과 기억이 서려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이를 딛고 일어선 시민들의 강인한 의지와 생명력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한편 폴란드 서남쪽에 위치한 브로츠와프는 난쟁이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브로츠와프 시내 어디를 가든 귀여운 난쟁이 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있는 난쟁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난쟁이, 핸드폰으로 통화 중인 난쟁이 등 하나하나의 개성과 매력이 뚜렷하다 보니 사람들은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것처럼 구석구석 숨어있는 난쟁이를 찾아다니곤 합니다. 이 도시의 마스코트가 된 난쟁이들은 폴란드의가 공산주의 지배하에 있던 1980년대에 지하에서 활동하던 저항조직의 낙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도시 곳곳에 붙여진 공산당의 공고문과 사회주의 표어 위에 난쟁이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공개적으로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었던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무너진 뒤 폴란드 정부는 그들의 저항을 기념하기 위해 도시 한쪽에 상징적인 난쟁이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이 뜨겁자 아예 본격적으로 시내 곳곳에 난쟁이 동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현재 이미 수백 개가 넘는 난쟁이들이 도시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조금씩 그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많은 이들이 브로츠와프를 난쟁이의 도시로 기억하지만 사실 이곳은 거인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현대 연극에 엄청난 족적을 남긴 연극계의 거인 예르지 그로토프스키가 전설적인 연극 활동을 펼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로토프스키는 현대 연극의 가장 중요한 이론가이자 연출가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20세기 들어 사진과 영화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연극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교한 기술력과 화려한 스펙터클로 무장한 사진과 영화 앞에서 연극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가 떠올랐고 수많은 연출가, 배우, 작가들이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이어갔습니다. 연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화두는 결국 연극이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그로토프스키가 이곳 브로츠와프에서 진행했던 수많은 실험은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습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그로토프스키가 이 질문의 답을 새롭게 찾아내기보다는 이미 있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는 연극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본질적이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고 그래서 마지막에 무엇이 남는지를 확인했던 것이죠. 이를 통해 그로토프스키는 의상, 무대장치, 음악, 조명 등이 다 없어도 연극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배우와 관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는 이 두 가지야말로 연극의 본질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이것이 그로토프스키의 유명한 이론인 가난한 연극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는 본질만 남은 순수한 연극을 가난한 연극이라 이름 붙였고 이를 실제 작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로토프스키와 단원들이 치열하게 탐구하고 실험했던 현장이 바로 이곳 브로츠와프에 위치한 연극 실험실입니다. 연극 실험실이라는 명칭만 봐도 이곳이 일반적인 극장이나 연습실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실험의 초점은 주로 배우와 연기술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의상, 분장, 조명을 최소화한 그의 연극에서는 무엇보다 배우의 몸과 움직임,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그래서 연극 실험실 배우들은 이곳에서 매우 엄격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1984년 연극 실험실이 해체된 후 이 공간은 여러 변화를 거쳐 현재는 그로토프스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연극 실험의 현장이었던 이곳은 현재 연구소 산하의 소규모 극장과 아카이브, 열람실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로토프스키와 관련된 귀중한 자료가 많아서 연극 전공자에게는 가슴 뛰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그로토프스키의 전설이 남아있는 곳이라 그런지 브로츠와프는 유난히 극장이 많습니다. 기차역에서 구도심까지 걸어가는 짧은 길에서만 10개가 넘는 극장 건물을 볼 수 있고요. 이 도시 출신의 명배우 저택을 개조한 극장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으며 광장을 비롯해 도심 곳곳에 붙어있는 색색의 연극 포스터가 시선을 끕니다.
또 시내 중심부에는 땅속으로 꺼져 들어갔다가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매우 연극적인 청동군상도 있습니다. 귀엽고 장난스러운 난쟁이 동상과는 달리 매우 어둡고 슬픈 표정의 이 군상은 익명의 행인 기념비란 이름의 조각작품입니다. 1980년대 폴란드 계엄령 기간에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땅으로 꺼져가는 사람들은 군에 체포되거나 한밤중에 실종되어 찾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고 다시 땅 위로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자유를 찾은 시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시 곳곳을 장식하고 있는 귀여운 난쟁이들과 그로톱스키의 치열한 흔적 및 그의 후예들이 활약하는 극장들, 그리고 이렇게 연극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거리 예술에 이르기까지 브로츠와프는 확실히 거인의 도시이자 연극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폴란드는 영화 강국이기도 한데요. 1948년 설립된 우츠 영화학교는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화학교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1950년대에서 60년대 중반까지 안제이 바이다를 필두로 폴란드 영화학파가 출연했고 정치적 해빙기 속에서 전쟁이나 사회 문제를 담은 다큐멘터리, 극영화, 민족의식을 담은 영화들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크지시토프 키에슬롭스키, 안제이 줄랍스키 등 폴란드를 넘어 전 세계의 이름을 날린 명감독들이 등장했고요. 이들의 힘입어 폴란드 영화가 명성을 떨치면서 많은 영화학도들이 우츠 영화학교로 유학을 오기도 했습니다. 키에슬롭스키의 10개, 살인에 관한 짧은 필름, 그리고 세 가지 색, 블루, 화이트, 레드 연작이 대표적이고요. 제2강에서 소개했던 미스터 존스의 감독 아그네츠카 홀란드 역시 이들의 후배 세대로 강인하고 단단한 폴란드 영화의 계보를 이어온 인물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파벨 파블리콥스키의 이다와 콜드워 등이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폴란드 영화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 폴란드 영화사의 거장 안제이 바이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6년 폴란드에서 태어난 바이다는 자유노조의 결성 과정을 그린 철의 사나이를 비롯 수십 편의 영화를 통해 폴란드의 역사와 정치, 사회에 대해 발언해왔으며 영화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는 데도 헌신한 폴란드 영화의 대부입니다. 그는 14살 때 카틴숲 학살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훗날 바이다는 아버지가 목숨을 잃었던 학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카틴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당시 폴란드를 침략한 나치의 소행이라 생각했고 소련은 공식적으로 이 학살은 독일군이 저질렀으며 자신들은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뒤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카틴숲 학살 사건은 소련의 엔카베데, 스탈린의 비밀경찰 부대가 저지른 것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이 학살은 스탈린이 직접 지시했다고 합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카틴숲 학살 70주년을 맞은 2010년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대통령이 정부 관리들과 함께 카틴숲 추모 행사에 가는 길에 비행기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폴란드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큰 슬픔을 안겨주게 됩니다. 안제이 바이다는 자신의 아버지가 살해당한 카틴숲의 비극을 그리면서도 감정에 젖어들기보다는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매우 담담하면서도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려냈는데요. 그 절제된 시선이 오히려 더 묵직한 슬픔과 감동을 선사합니다. 폴란드의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수많은 예술 작품들은 이처럼 슬픈 역사로부터 탄생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곧 저항이라는 믿음, 그것이 폴란드 예술을 오늘까지 살아있게 한 힘이었습니다. 오늘은 서슬라브권의 나라인 폴란드의 역사와 예술에 대해 소개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문화와 종교의 모자이크 남슬라브로 이동해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문화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대학교에서 연극을 가르치고 있는 김지연입니다. 오늘은 저 아래 남슬라브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슬라브는 예로부터 민족과 종교, 언어의 전시장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용어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칸은 지리적 개념으로 발칸반도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합니다. 발칸의 많은 나라들이 남슬라브에 속하지만 이중 그리스와 알바니아, 루마니아는 슬라브족에 속하지

있습니다. 대부분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이자 기독교와 이슬람교 문화권이 충돌하는 발칸반도에 위치하다 보니 유달리 다양한 종교와 문화가 혼재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또 튀르크인이나 알바니아인, 그리스인 등 여러 민족들과 오랜 세월 부대끼면서 다채로운 인종적 특징도 지니고 있죠. 특히 종교가 아주 복잡한데요. 정교와 가톨릭, 이슬람 교도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은 남슬라브의 문화를 풍요롭게 만들면서 동시에 이 지역에서 끊임없는 분쟁을 만들어낸 원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발칸반도는 오랫동안 유럽의 화약고라고 불릴 만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 거기에는 늘 남슬라브 민족이 얽혀 있었습니다. 전 유럽을 초토화시킨 제1차 세계대전과 유고 연방의 붕괴 과정에서 일어난 보스니아 내전, 코소보 분쟁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내내 이곳에서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이어졌죠. 하지만 이런 중에도 위대한 문학과 예술이 나왔는데요.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이보 안드리치의 드리나강의 다리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진녹색의 드리나강이 굽이치며 흐르는 보스니아 동부, 세르비아 국경과 가까운 이곳에 비시에그라드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된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보기 위해 해마다 수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습니다. 오스만 튀르크 시절 이 마을 출신의 대재생이 건설한 이 다리에는 그의 이름을 딴 메흐메드 파샤 소콜로비치 다리라는 길고 화려한 이름이 있지만 이보 안드리치가 쓴 동명의 소설 덕분에 드리나강의 다리로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작품은 바로 이 다리를 둘러싼 여러 인물과 사건을 통해 발칸반도 400년 역사를 그린 장대한 연대기라 할 수 있습니다. 보스니아에서 태어나 크로아티아에서 공부하고 세르비아에서 집필 활동을 했던 이보 안드리치는 세 나라 모두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유고슬라비아의 시민으로 죽은 진정한 유고슬라비아의 작가였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작품에 관해서만큼은 그가 유년 시절을 보낸 보스니아의 작은 마을 비시에그라드가 절대적인 영감을 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그의 창문에서는 드리나강의 다리가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창문을 통해 바라보고 어른들로부터 다리에 얽힌 전설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리나강의 다리는 안드리치의 기억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한편 어릴 적부터 유창한 외국어 능력과 지성을 인정받았던 안드리치는 대학 졸업 후 외교관으로도 많은 활동을 펼쳤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베오그라드에 은둔하면서 책을 썼습니다. 이때 쓴 작품이 바로 드리나강의 다리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나치의 폭격이 쏟아지던 베오그라드에서 안드리치는 한편으로는 그 옛날 평화롭고 아름다웠던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전쟁의 참상 속에서 드리나강의 다리에 새겨진 슬픔의 역사를 새삼 되새겼을 것입니다. 1961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유고슬라비아의 역사와 문학성을 세계에 알린 안드리치는 1975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가로서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작품을 남기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유고슬라비아의 분열과 내전을 보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났으니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리나강의 다리는 총 24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시대와 인물과 사건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보니 술술 읽히는 편은 아니지만 모든 에피소드와 문장들이 돌처럼 단단하게 박힌 채 탄탄한 서사를 쌓아가고 있어서 다 읽고 나면 묵직한 감동이 느껴지는 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이 소설을 읽었을 때 작품 전체가 작가의 말과 언어로 지은 단단한 다리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첫 에피소드는 이 마을 출신으로 오스만 튀르크의 고위 관리가 된 메흐메드 파샤가 자신의 고향에 다리를 짓기로 마음먹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소설은 우여곡절 끝에 다리가 건설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서술한 뒤에 다리를 경계로 마주한 정교와 무슬림 마을이 어떻게 교류하고 대립하며 살아왔는지 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랫동안 보스니아와 세르비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던 비시에그라드에서 정교인과 무슬림은 이웃이자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축일에 음식을 나눠 먹으며 곧잘 어울려 놀았고 때로는 사랑에 빠져 가정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다리는 두 마을을 오가는 통로이자 양쪽의 문화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리 위에서 만나 차를 마시고 결혼식과 장례식 행렬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강대국들이 번갈아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다리에 반질반질한 돌바닥은 핏자국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오스만 제국이 튀르크에 저항하는 세르비아인들을 다리 위에서 처형했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가 시작되면서는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드리나강의 다리 역시 폭격으로 일부가 무너지면서 이 장대한 서사시는 막을 내립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이자 주제는 바로 다리입니다. 극중 다리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이자 현장이고 이 모든 비극을 목격한 역사적 증인입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물이 등장했다 사라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변하는 인간사와 대비되어 변함없는 모습으로 묵묵히 서 있는 드리나강의 다리야말로 진정한 이 소설의 주인공인 것이죠. 또한 의미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거나 흩어진 것을 이어주는 다리는 작가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서울 국제공연예술제 개막작으로 세르비아 국립극장의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가 초청되어 대학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연극 드리나강의 다리는 방대한 원작을 2시간 반의 압축적인 상징과 은유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리는 수십 개의 의자로 배우들이 직접 만들었습니다. 촘촘히 의자를 이어붙여 완성한 다리는 무대의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면서 시대와 역사를 가로지르는 다리의 의미를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로 완성했습니다. 1인 다역을 맡은 배우들 역시 끊임없이 역할을 바꾸면서 수백 년의 세월을 이어온 갈등과 분쟁, 사랑과 아픔을 온몸으로 표현해냈습니다. 또한 구슬픈 노래와 춤, 합창 등이 라이브 음악과 함께 펼쳐지면서 한층 풍성한 무대를 만들어냈죠. 막이 오르면 오스만 튀르크가 징집한 3명의 소년이 등장해 어머니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바구니에 실려갑니다. 소년들은 연극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번에는 군복을 입고 나와 장난감 총을 난사합니다. 이는 원작에는 없는 장면이지만 나토 표식이 수놓은 군복을 통해 보스니아 내전을 떠올리게 합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과 400년째 이어진 폭력의 역사가 강렬한 대비와 슬픈 여운을 남기는 장면입니다. 원작 드리나강의 다리는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이후의 비극들은 모두 연출가의 해석으로 덧붙여진 장면들입니다. 실제로 보스니아 내전 기간에 이곳 비셰그라드에서는 수많은 살상이 일어났으며 마을에 무슬림에 대한 집단 학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출은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이야기는 끝나도 현실은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이 끝없는 비극의 굴레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관객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역사는 흐른다라고 말하며 역사를 강물에 비유합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사람들의 기쁨도 슬픔도 그저 흘려보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도도한 흐름 위에 세워진 드리나강의 다리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모든 피와 눈물의 역사를 목격하고 관찰하고 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드리나강의 다리는 자기 자리에 묵묵히 서서 자신이 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예술의 또 다른 이름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도에서 사라진 나라, 유고 혹은 유고슬라비아라고 불린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남쪽의 슬라브족이 모여 만든 연방이었습니다. 국가명의 사회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데서 얼핏 냉전시대의 한 축이었나 싶지만 유고연방의 최고 지도자 티토는 동서진영 모두를 거부한 채 독자 노선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유고슬라비아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른 삶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는 사회주의 국가치고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스탈린 치하에서 숨죽이고 살아가던 소련 인민들과는 달리 유고슬라비아 국민은 거주지 선택의 자유가 있었고 해외여행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또 자본주의 진영과 교류한 덕에 다양한 문화와 상품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로 인해 상당히 세련된 생활 수준을 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슬라브 6개 공화국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유고슬라비아는 다문화 국가의 표본이었습니다. 형제애와 단결이라는 강력한 구호 아래

가톨릭, 정교,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종교와 국적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웃과 친구로, 연인과 가족으로 어우러져 살아갔습니다. 이런 유고 연방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강력한 카리스마로 연방을 이끈 지도자 티토가 1980년 세상을 떠나면서부터였습니다. 리더가 사라지자 연방의 세력권을 두고 각 공화국 사이에 치열한 갈등이 시작됐고, 때마침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비에트 연방마저 해체되면서 서로 다른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사회주의 이념도 힘을 잃게 됩니다. 결국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슬로베니아와 크로아티아가 독립을 선언하고, 이어 보스니아도 독립을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길고 참혹한 전쟁 끝에 유고슬라비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연방은 각각의 독립적인 공화국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두샨 코바체비치의 소설 옛날 옛적에 한 나라가 있었지는 2차 세계대전부터 보스니아 내전까지 유고슬라비아가 겪은 거칠고 험난한 역사를 은유적인 상상력으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야기는 츠르니와 마르코라는 절친한 친구, 그리고 두 사람이 모두 사랑했던 여인 나탈리아, 이세 인물의 애증과 배신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나치의 대항에 함께 싸운 츠르니와 마르코는 형제보다 가까운 동지였지만, 마르코는 나탈리아를 독차지하기 위해 친구를 배신합니다. 작품의 핵심 배경인 지하세계는 마르코가 자기 동료들을 속이기 위해 만든 세계입니다. 마르코는 이들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지하실에 가둔 뒤, 나치가 패망하고 유고 연방이 수립된 뒤에도 여전히 바깥은 공습 중이라고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계속 무기를 만들도록 시키죠. 지상에서는 유고슬라비아의 영웅으로 칭송받으면서, 뒤로는 지하에서 만든 무기를 팔아 뒷돈을 챙기고, 지하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온갖 거짓을 연기하는 마르코의 모습은 기가 찰 정도입니다. 한편 오랜 시간 지하에서 살게 된 사람들은 점차 그 생활에 적응하고 나름의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자전거 페달로 전기를 만들고, 취미와 종교 생활도 이어가며, 지하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의 결혼식까지 성대하게 치릅니다. 하지만 우연한 사건으로 지하의 사람들이 갑작스레 밖으로 나오게 되고, 생각지도 않았던 현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극중 지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진짜라고 믿고 있지만, 그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소설의 제목에서 한 나라란 역사 속으로 사라진 나라, 유고슬라비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극중 지하 세계는 격변하는 세상을 감지하지 못한 채 있다가 급작스레 무너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결국 모두가 죽고 죽이는 잔혹한 역사에 기초한 비극적인 이야기지만, 소설은 이를 무겁고 진지한 시선보다는 과장되고 유쾌한 상상력으로 펼쳐냅니다. 참혹한 현실을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세계와 엮어내 마술적 리얼리즘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에밀 쿠스트리차 감독의 영화 언더그라운드로도 널리 알려졌는데요. 이 작품은 제48회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영화가 제작된 시점이 아직 보스니아 내전이 완전히 끝나기 전이었던 만큼 사라진 유고슬라비아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었죠. 이 작품은 전쟁으로 시작해 전쟁으로 끝나는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지만, 이야기 내내 떠들썩한 축제가 끊이지 않고 사람들은 쉬지 않고 춤추고 노래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이 작품뿐만 아니라 유고슬라비아 시절의 영화 중에는 이처럼 폐허 속의 축제, 전장에서의 사람과 같이 역설적인 흥과 생명력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매우 비극적인 역사를 지닌 땅이지만 남슬라브 민족은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흥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쟁과 참혹한 내전, 죽음이 삶보다도 더 가까웠던 시대에서도 이들은 유머와 위트가 넘치는 예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냈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노래와 춤을 포기하지 않았죠. 이는 작품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의 삶에도 녹아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르비아 친구의 결혼식에 초대받아 갔을 때에도 하루 종일 금빛 브라스밴드의 연주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슬프면서도 흥겹고 신나면서도 구슬픈 그 소리는 이곳을 배경으로 한 수많은 영화에서 나왔던 선율과 어딘지 모르게 비슷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축제에서나 절망의 한복판에서나 노래를 놓지 않았던 사람들.
어쩌면 그들의 진짜 삶과 역사는 책장이 아니라 그 선율 위에 쓰여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남슬라브 문화권에 관한 개괄적인 소개와 이곳의 역사를 담은 예술작품 드리나강의 다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최악의 전쟁으로 일컬어지는 보스니아 내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1: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2: 저기도 같이 기사해 주세요.
1: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0: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배부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Welcome back to our program. 자, 요즘에 보면요. 뭐 주식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가상화폐 혹은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NFT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뭐 구독 경제 관련된 이야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뭐 흔히 듣게 되는 이야기들인 게 워낙 또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요. 여러분하고 이 새로운 경제 트렌드 관련된 그 정리를 한번 좀 해볼까 하는데 단어들이 조금 테크니컬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 이런 개념들을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실제 가상화폐 거래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 거래하시는 분도 있고 뭐 구독 경제는 우리 전부 다 아는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 뭐 OTT 서비스 관련된 얘기 마지막에 기기 이코노미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딱 수요가 있을 때 움직이는 그런 일들 있죠. 뭐 대리운전이라든가 뭐 택배 서비스라든가 뭐 배달이라든가 이런 것들 gig

0: 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기기 이코노미도 여러분이 뭐딱 봤을 때 이게 뭔가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많이 접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요 경제 트렌드 이번 주에 쭉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좀 쉬운 것부터 갈게요. 구독 경쟁 그냥 쉽잖아요. 매달 만 원씩 내고 영상 다 보고 매달 뭐 8천 원씩 내고 음악 다 듣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 신문 구독 받듯이 서비스나 상품에 대한 구독이 가능한 시대니까. 자, 구독 경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일단 이 구독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잘 쓰셔야 될것 같은데 subscribe죠? subscribe고 구독 경제는 이제 명사 형태가 필요하겠죠. subscribe economy 이렇게 부르진 않거든요. subscription economy. subscription economy. 자, 동사를 먼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명사 형태부터 할게요. subscription economy. 자, 들어볼게요.
1: subscription economy. subscription economy.
0: 정기적으로 뭔가 요금이나 돈을 내고 쓰는 서비스나 상품 뭐 이런 것들. 그걸 전부 다 subscription economy라고 하죠. 그런 경제 활동이 총칭 그런 경제 활동을 총칭해서 자, 서비스에 이제 구독하다라고 할 때는 이거 이제 동사형이 필요하겠죠? Subscribe to a service. 요 to는 항상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구독하다라는 말은 subscribe라는 동사를 알아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Subscribe to a service. Subscribe to a service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신문 구독, subscribe to a newspaper 하시면 되는데 요즘엔 서비스 구독을 많이 하니까 들어보세요.
1: Subscribe to a service. Subscribe to a service.
0: 자, 그러면 우리는 요즘 정말 많은 서비스를 구독한다. 딱할 법한 말이죠. 자, 그러면 구독하다. Subscribe to인데 so many services에서 복수형 잡아주면 될것 같은데요. We subscribe to so many services these days. 간단하면서도 임팩트 있죠? 자, 해보세요.
1: We subscribe to so many services these days. We subscribe to so many services these days.
0: We subscribe to so many services these days. 딱 여러분이 연습해서 익혀둘 만한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죠? Subscribe to 잘 썼고요. 자, 그다음에 이 구독 서비스란 건월 사용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월 정액으로 내고 구독료라고 부르기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갱신해서 다시 구독료가 납부되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고요. 뭐연 단위로 해서 할인받아 구독할 수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월 사용료 이런 거 뭐라고 할까요? 월이니까. month란 단어가 어디 들어갈 텐데요? 중간에 이렇게 형용사로 넣어볼까요? pay a fee 하면 돈을 내는 건데 월별로 된다.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가장 간단하게 그냥 월 사용료를 낸다라는 뜻입니다. 혹은 납부하다. 들어볼게요.
1: pay a monthly fee. pay a monthly fee.
0: 자, 이걸 아예 구독료라는 단어를 만들려면 아까 subscription 단어 넣어가지고 subscription fee 하면 되겠죠. Pay a subscription fee. 다시 한번, pay a subscription fee. 간단합니다. 들어볼게요.
1: Pay a subscription fee. Pay a subscription fee.
0: Good. 자, 일정 기간. 뭐, 그한 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일정 기간이란 게 있죠. 그러면, time period라고 하면 돼요. Time period. 자, 요것과 요거 합쳐져서 하나 일정 기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For a certain time period 하면 특정 기간 동안이 돼요. 그쵸? 구독료를 내면 그 특정 일정 기간 동안 그러면 for a certain 특정이죠 time period 일정 기간이 됩니다 이렇게 특정 기간 동안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그대로 통으로 암기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들어볼게요
1: for a certain time period for a certain time period
0: 네 구독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된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돼 you have to Pay a subscription fee every month. 간단하네요. 그죠? You have to pay 구독료 a subscription fee. Subscription fee 강세를 주시고 every mont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들어보세요.
1: You have to pay a subscription fee every month. You have to pay a subscription fee every month.
0: 좋습니다. 마지막.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뭔가의 어떤 아카이브에 접근 권한이 생긴다든가 그거 자체가 하나의 서비스죠. 그러면 제공하다는 provide인데 우리가 제공받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be provided with 다음에 그 제공받는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be provided with a certain service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1: be provided with be provided with
0: 그렇죠? 그다음에 정기 배송, 정기 배달도 있잖아요. 그쵸? 정기 배송, 정기 배달.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0: 한 번씩 휴지가 배달된다든가. 예. 저희 집은 이제 강아지 오줌 패드 있지 않습니까? 강아지 기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바닥에 오줌 싸면 안 되니까 오줌 패드가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배달됩니다. 300개씩. 예. 기저귀처럼. 그런 식으로 정기 배송 받는 거. Get regular deliveries. Get regular deliveries. Deliveries에서 붙여서 일반화시키고 여기다가 정기적인 붙이면 되겠죠? 자, 정기 배송을 받는 것도 나름대로 하나의 구독 서비스입니다. 그렇죠? 음식 같은 것도 정기 배송 시킬 수 있잖아요. 우유 같은 게 가장 대표적인데 그 우유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get regular deliveries 들어볼게요.
1: Get regular deliveries. Get regular deliveries.
0: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무제한 접근 권한은 말 그대로 뭐 예를 들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씁니다. 그럼 한 달에 뭐만 원이나 12,000원을 내요. 그러면 모든 곡에 대한 접근 권한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Get unlimited access. 액세스가 접근 권한이란 뜻이고 unlimited 하면 제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제한 접근이 가능하다 할때 get unlimited access 강세해 주세요. get unlimited access. 한번 더. get unlimited access. 여기다 힘 줄게요. access. 요거 꼭좀 외워 주세요, 여러분. 요 페이지에 있는 건 너무너무 우리가 딱 구독 경제에 관련해서 필요한 단어들이에요. 들어볼게요.
1: Get unlimited access. Get unlimited access.
0: 오케이.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아카이브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 아카이브가 뭐예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쌓아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Archive라고 하죠? Archive. 우리도 그냥 Archive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Unlimited Access를 할수 있다. 그 표현 마저 쓰면 될것 같은데 You can get Unlimited Access to their Archive. To their Archive. 자, 그쪽 Archive에 무제한 접근이 가능해. 뭐 회원 접속을 하거나 그러면 회원료를 내가 내고 있어. 그럼 그쪽에 엄청난 자료가 있는데 다쓸수 있어. 다 접근 가능하지. 이게 뭐예요? Unlimited Access가 생기는데 to로 연결해야 돼요. Access to. 이런 거 정확하게. You can get unlimited access to their archive. 들어볼게요.
1: You can get unlimited access to their archive. You can get unlimited access to their archive.
0: 좋습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경제 트렌드 첫 번째 주제는 구독 경제였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 접하고 있고 서비스에 구독하다. Subscribe. To a service. To 잊지 마시고요. 들어볼게요.
1: Subscribe to a service. Subscribe to a service.
0: 구독료는 영어로 subscription fee를 pay하다. Pay a subscription fee. 들어보겠습니다.
1: Pay a subscription fee. Pay a subscription fee.
0: 무제한 접근 권한 get unlimited access. Get unlimited access. 들어볼게요.
1: Get unlimited access. Get unlimited access.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평상시에 구독하는 서비스가 이렇게 상품일 수도 있고요. 뭐 렌탈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고, 그죠? 매달 뭐돈 내고 렌탈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구독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음악이나 영상 관련된 서비스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줌 수업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럼 줌도 매달 돈을 냅니다. 이것도 다 구독이죠. 자, 이와 같은 구독 서비스, subscription economy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새로운 경제 트렌드 관련된 얘기를 해갈 겁니다. 가상화폐, 주식, 이런 얘기도 이제 차차 해가도록 할게요. 자, okay,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자, 일단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가셔서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Good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Innovation versus renovation.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입니다.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They sound very similar, don't they?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네, 발음 연습부터 해볼게요. innovation. 마지막은 sh 소리로 shun. innovation. innovation. Very good. Okay. innovation은 새롭거나 혁신적인 생각 또는 방식을 innovation이라고 하고요. 기존에 없던 혁신적인 신제품이 출시되는 것도 innov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없던 것을 뭔가 새롭게 이제 혁신적인 신제품이 생길 때 innovation.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Innovation. 혁신, 쇄신. Innovation. Very goo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네,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해.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네, rate는 속도죠. 그래서 혁신의 속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The rate of innovation is increasing rapidly.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Oh,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Wow,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무슨 말일까요? 네, 이것은 매우 혁신적인 제품이네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네, 이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This is a very innovative product. 다음은 renovation입니다. 네, 발음은 앞부분만 다르고 마지막 부분은 비슷해요. renovate 그 다음에 sh 발음으로 shun. renovation. renovation. 여기는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they 부분에 좀 강세 주시면 좋아요. renovation. very good. 네, renovation은 기존의 것을 뭔가 개선하거나 발전시키는 것을 renovation이라고 하고요. 제품이나 구조물이 개선되는 것을 renovation. 그래서 innovation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드는 거고 renovation은 기존에 있는 것을 이제 좀 다르게 약간 upgrade 하는 거죠. 오케이, 문장들 좀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Did you renovate your home?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Renovation. 수선, 수리. Renovation.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그 가게는 수리를 위해 문을 닫았어. The shop is closed. 무엇을 위해서? For renovation. 수리를 위해서.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네, 여기서는 renovation이 아니고요. renovate 동사입니다. 그래서 수리하다가 되겠죠?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너는 집 수리를 한 거야? 너는 집 수리를 했어? Did you renovate your home? Did you renovate your home? It looks nice.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이것은 개선된 제품입니다.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네,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같이 해볼게요.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This is the renovated product.

좋아요. 정리해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innovation. 이거는 혁신, 쇄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사로 사용할 거면 innovate. innovate. 혁신하다. 그리고 renovation. 이거는 수선, 수리를 뜻하고요. 이것도 똑같이 동사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renovate. 그러면 수리하다가 되겠죠? innovation, renovation. 앞으로 헷갈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Companies need innovation to survive.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The shop is closed for renovation. Well d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innovation 그리고 renovation 배웠죠? 네, 오늘은 두 단어 제대로 배웠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쌓이면 얼마나 많은 단어들 배울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끝나고 나서 일단 중요한 거는 그냥 TV를 끄면 안 되고요. 바로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문장 이상을 만드셔야죠. Renovation 하고 innovation을 사용해서요. Okay, remember, reviewing is so important. Okay? Alright, and of course, you can rewatch any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here at ebse.co.kr. Alright, have yourselves an amazing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again soon. Bye for now.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So Megan.
1: Yes.
0: This week we have chosen a very, very important theme.
1: That's right. The theme for this week will be saving money.
0: 네, 굉장히 중요한 테마를 골라봤는데요. 바로 돈을 절약하는 것입니다.
1: Saving money.
0: 자, saving money 하면 물론 돈을 아끼는 것도 가능하겠고 saving money up for something. 돈을 모으는 것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1: yes.
0: 1차적으로 돈 아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1: So for today's topic,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plan my meals to save money.
0: 저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식사 계획을 세워요라는 말이에요. I plan my meals. 일주일 동안 뭐 월요일에는 이렇게 먹을 거고 아니면 뭘 가지고 요리를 할 거고 이런 계획을 세우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리카 씨인데요. 리카 씨의 요약 문장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1: 리카 씨, 나와주세요.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0: 네, 주로 돈을 어떻게 아낀다고 하고 있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1: So Rika said,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0: 네, my main way of saving money, 돈을 아끼는 주된 방법은 is planning 뭐뭐뭐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될 텐데 그 전에 in more detail, 더 자세히, 더 세부적으로 라는 말이 중간에 끼어 들어갔고요. What I will eat가 plan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그러니까 식단, 식사할 내용을 계획하는 거예요, 더 자세히. During a week, 한 주 동안 뭘 먹을지. And then rewarding myself, 돈을 아꼈으니까 보상을 해주는 건데요.
1: Yes.
0: 무엇으로 보상해 주냐면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가끔씩 외식을 함으로써 보상을 받는 거예요.
1: Ooh.
0: Great idea.
1: Oh, that is a great idea indeed. Especially because you don't realize how much money you spend eating out 네. until the end of the month.
0: 네. 계획 없이 외식을 자주 하게 되면 많은 돈을 쓰게 되잖아요.
1: Yeah.
0: 그래서 미리 계획을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1: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3 more times.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My main way of saving money is planning in more detail what I will eat during a week and then rewarding myself with the occasional meal out.

0: skills. 그렇죠. But just generally, it means you're not that good at it.
1: 네. 진짜 1등, 최고는 아니다라고 말을 할 때도 쓸 수 없는 건 아닌데 그럴 때는 메간 선생님이 뒤에 쓰신 것처럼 이제 in this club, in this country,
0: yeah, 뭐 in the city,
1: 한정하는 yeah. 게 생길 거예요. Mm-hmm. 그래서 여기서도 I wouldn't say that I'm the best person at saving money라고 mm-hmm. 말을 하는 건 돈을 가장 잘 아끼는 사람은 아니다가 아니고 돈을 그렇게 잘 아끼지는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0: Yes, and why does she think that? She says, and I think that's greatly due to the fact that I travel a lot.
1: Due to 뭐뭐뭐 하면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이죠.
0: Uh-huh. Like due to rain, we will change the date of the picnic.
1: 네, 비 때문에. Mm-hmm. Due to the bad weather, 나쁜 날씨 때문에. Mm-hmm. Due to the change in oil price.
0: Yeah, or due to sickness.
1: 뭐뭐 때문에 뒤에 명사가 오는데요. 여기서도 due to the fact, 사실이라는 명사가 왔고 그 사실을 뒤에 또 꾸며주는 거죠. Mm-hmm. Due to the fact that I travel a lot. 제가 여행을 많이 다닌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I think that's due to인데 그 이유가 커요. 그래서 greatly due to the fact that
0: greatly.
1: 했고요. Due to the fact that 자체가 굳어진 표현입니다.
0: Yes. Due to the fact that we only have 30 minutes for the show, let's move on to the next segment.
1: Okay.
2: In my free time, I travel to see my family or friends in other countries, and that means that a lot of money goes to flights or train or bus tickets.
0: In my free time, I travel to see my family or friends in other countries.
1: In my free time, 저는 자유 시간에 I travel to see my family or friends in other countries. Mm-hmm.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 또는 친구들을 보러 여행을 갑니다. Mm-hmm. Travel, 물론 여행 여기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고요. I think you can safely translate travel to 여행 here.
0: Yes.
1: But in some cases, traveling can be just 이동.
0: Yeah, just 이동. 네. I'm going to travel to my office now, mm-hmm. you know, however far that is.
1: 네. 그래서 travel 자체가 여행이란 뜻이긴 하지만 가끔씩 이동 하나로만 쓰일 때도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고 여기서는 그냥 다른 나라 가니까 yeah. 여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Literally is 여행 in this case. Mm-hmm. So next she says, and that means that a lot of money goes to flights or train or bus tickets.
1: 그래서 due to the fact that I travel a lot, 여행 많이 하는 거 이야기했고 mm-hmm. 자유시간에 뭐 하는지 이야기했고 mm-hmm. and that means 그건 mm-hmm.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Mm-hmm. 아니면 그냥 그래서.
0: Yes. I do that. Yeah, so
1: therefore라고 생각하실 yeah. 수도 있습니다. Uh-huh. 그래서 뭘 뜻하냐면 a lot of money goes to 하면 많은 돈이 거기에 간다, 즉 들어간다.
0: Yes.
1: 그리고 a lot of money라고는 했지만 a lot of my money라고 해도 똑같은 의미가 될 거예요.
0: A lot of money, a lot of my money.
1: A lot of my money goes to 여기서
0: flights. Flight.
1: Flight 하면 비행을 말합니다. Mm-hmm. 비행기를 타고 그 하늘을 나는 행위 자체, flight. That's the flight. Right. 그래서 how was the flight? 이렇게
0: oh,
1: 말하면
0: the flight was great. We had a very nice takeoff and a very soft landing.
1: 그래서 how was your flight? 어떻게 비행기 타고 오는 여정이 어땠나요? 라는 말이고요. 또 항공편을 말하기도 해요. Flight number라든지
0: oh, yeah.
1: 약간 다르죠?
0: Yeah, it's definitely different.
1: The flying itself and the
0: number of the flight.
1: Yeah, the ticket.
0: The ticket, right?
1: Yeah.
0: Flight number 805. Mm-hmm. It's usually like three numbers or
1: 네.
0: something.
1: 살짝 다르지만 yeah. 같은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Mm-hmm. 그래서 flights, 그래서 비행편을, 항공편을 사는데 아니면 train or bus tickets. Flight는 비행기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I'm spending money on flights 가능한데 I'm spending money on trains or buses 하면 조금 오해가 있을까 봐 tickets까지 그냥 붙여준 거예요.
0: Yes, yeah, she put tickets there.
1: 네. All right.
0: Perfec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 also love eating out for breakfast, lunch, or dinner. So I've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money a little bit better. And that lies mainly in what I eat.
0: I also love eating out for breakfast, lunch, or dinner.
1: 네, 여행도 좋아하니까 그쪽으로 돈도 많이 쓰게 되는데 또 뭐 더 좋아하냐면 I also love eating out. 그런데 외식은 보통 eat out 하면 저녁을 보통 많이 생각하니까 mm-hmm. 그게 아니고 breakfast, lunch, or dinner.
0: Yes.
1: 아침에도 외식하는 거, 점심에도 외식하는 거, 저녁에도 외식하는 거 좋아한대요.
0: I miss breakfast. Next she says, so I've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money a little bit better.
1: 그래서

0: I've had to. I have to 하면 지금 해야 한다는 거고, I had to는 과거에 해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과 관련이 없어요. 근데 I've had to라는 거는 해야 했고,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느낌을
1: You're
0: 살려줍니다.
1: still doing it now.
0: I've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money a little bit better.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더 아끼기 위한, 좀 더 잘 아끼기 위한 계획을 생각해냈어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 문장의 뜻이고요. 방금 전에 메간 선생님이 사실 우리가 넘어갔는데
1: okay.
0: You said you miss breakfast. What did you mean?
1: Well, going out for like breakfast in the morning to breakfast restaurants. But I meant like American breakfast. Like I want my pancakes and stuff in the morning at restaurants.
0: 네.
1: It's not here.
0: 그래서 아주
1: Our restaurants open at 7 a.m.
0: Okay. Your restaurants or
1: Yeah, in America they open at like 7 a.m. and you get like pancakes
0: selling,
1: and stuff.
0: Selling typical American breakfast
1: yes.
0: food. 방금 전에 살짝 그냥 지나가 버린 말이었지만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서
1: yeah.
0: I miss breakfast라고 한 말은 나는 아침 식사를 걸렀다가 아니고 그 미국식
1: yeah.
0: 미국 식당에 가면 아침에 진짜 뭐 팬케이크하고 베이컨
1: yeah.
0: 나오는 그런 식당들 그런 식사가 그립다는 yeah. 이야기였죠.
1: And some open even at 5 a.m.
0: Oh, really? I've actually been to one of those restaurants yeah. at 7 a.m. in the States once.
1: Yeah.
0: It was a very different atmosphere.
1: Yeah,
0: from,
1: it's different, right?
0: Yeah,
1: But it's awesome.
0: 자, 좋아요. 그러면 이 문장도 이야기했고 미국식 아침 식사 그리워하는 이야기도 했으니까 바로 다음 줄 볼게요.
1: Okay, so next she said, and that lies mainly in what I eat.
0: 네, 여기에 중요한 단어 나오고 있습니다.
1: Lie
0: 하면 진짜 거짓말하거나 don't lie to me.
1: I won't lie to you 네. today.
0: 아니면 lie down 하면은 누워라라는
1: yes.
0: 그런 의미로 쓰이지만 여기서의 lie는 그 둘 다 아니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1: Yeah. But if you think about it, if something lie, like it lies down, it's there,
0: 네.
1: right? So
0: 있어요.
1: it's very simple.
0: 네.
1: Yeah.
0: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1: yeah.
0: 있는
1: it's
0: 거.
1: It's just sitting there,
0: 네.
1: right?
0: 그래서 이 어디에 있다라는 뜻으로 예문을 준비했습니다.
1: For example, His strength lies in his honesty.
0: 그의 강점은 어디에 있냐면 lies in his honesty. 그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물론 his strength is 해도 되는데 lie 자체가 있다라는 존재한다라는 거를 더 강하게 나타내고요. 이거 외에도 my house lies in this corner of the city라든지
1: My house lies in the middle of the forest.
0: 네, 숲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lie가 is located라는
1: yes.
0: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문장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어떻게 쓰였냐면 and that lies mainly in what I eat. 돈을 더 잘 아끼기 위한 계획을 생각해냈는데 그게 어디에 있냐면 어떤 부분에 있냐면
1: yeah.
0: that lies mainly 주로 in what I eat. 음식과 관련이 있대요.
1: All right. find out more. So I devise a plan for the week, what I have for lunch and dinner and breakfast, and then I reward myself with a meal out once in a while, instead of just doing it without thinking about it. So I devise a plan for the week, what I have for lunch and dinner and breakfast.
0: 네, 고안하다라는 단어.
1: Devise.
0: 네, 아까 제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비슷한 단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1: Device.
0: D-E-V-I까지는 똑같고요. S만 C로 바꿔주시면은 명사죠.
1: It's device.
0: 어떤 장비를 말해요.
1: Yeah.
0: Device.
1: So your smartphone is a device.
0: Device. That somebody devised.
1: Oh yeah, they devised the device.
0: 네, 그래서 devise라는 동사와 device는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1: Yeah, just think somebody made it, right?
0: 네, 대신에 C일 때는 device, S 발음, 깨끗한 S 발음, 그리고 여기서는 device,
1: Z. With a Z.
0: 네, Z 발음입니다. 그래서 고안하다. 예문 하나 볼까요?
1: For example, they are trying to devise a new plan.
0: 그들은 새로운 계획을 devise 하려고, 고안하려고 짜려고 노력 중입니다. 라는 예문이었습니다. 이 문장으로 돌아가서 I devise a plan. 저는 계획을 짜요. For the week, 일주일간의 계획을 짭니다. What I have for lunch, dinner, and breakfast. 점심, 저녁, 아침에 뭘 먹을지를 계획을 쭉 짠대요. And then?
1: And what happens if she follows that? She says, and then I reward myself with a meal out once in a while.
0: 요약 문장 속에서는 occasionally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는
1: once in a while.
0: 물론 품사는 다릅니다. 그래서 and then I reward myself. 그러다가 그렇게 한 후에 다 지키면 자신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With a meal out. with a meal out이라는 것은 외식으로 by eating out. Mm-hmm. 무엇을 하는 대신에?
2: Instead of just doing it without thinking about it.
0: 여기서 말하는 do it라는 건 식사하는 걸 말하겠고요.
2: Yeah, going to eat out.
0: 네, right?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외식을 하는 대신에 계획을 짜고 그 계획대로 다 잘 되면 mm-hmm. 보상으로, 상으로 외식을 하는 거예요.
2: Yeah, I wonder how often.
0: Maybe once a week?
2: Once a month?
0: I don't know. I'll ask her.
2: Yeah, you should ask her. I'm okay. really curious to know. Maybe I'll try that and see how much money I can save. Mm-hmm.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1: I wouldn't say that I'm the best person at saving money, and I think that's greatly due to the fact that I travel a lot. In my free time, I travel to see my family or friends in other countries, and that means that a lot of money goes to flights or train or bus tickets. I also love eating out for breakfast, lunch, or dinner, so I've had to come up with a plan to save money a little bit better, and that lies mainly in what I eat. So I devise a plan for the week, what I have for lunch and dinner and breakfast, and then I reward myself with a meal out once in a while, instead of just doing it without thinking about it.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Due to the fact that. 그런데 이 다섯 개의 단어가 하나로 합쳐져서 굉장히 빠르게 발음이 됩니다. Due to the fact that, due to the fact that 이렇게요. 그리고 뭐뭐를 생각해내야 하다, 마련해야 된다라고 할 때 have to come up with something이라는 형태를 쓸 수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부터 보고 올게요.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처음으로 나왔던 패턴은 due to the fact that 인데요. 뭐뭐라는 사실 때문에, 즉 뭐뭐이므로 뭐뭐이기 때문에 저 첫 번째 문장은 저는 밖에 있느라고 그걸 놓쳤습니다. I missed it. 그게 방송이든 어떤 기회든 간에 전화든 간에 I missed it due to the fact that I was out 또는 I was outside. 다양하게 응용 가능합니다. 발음 연습 같이 해볼까요?
1: Repeat after me. I missed it due to the fact that I was out. One more time. I missed it due to the fact that I was out. Perfect. Let's look at our next sentence.
0: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집안이 조용해요 라고 말하고 싶다면 due to the fact that I live alone, it's quiet in my house. 발음 연습이요.
1: Due to the fact that I live alone, it's quiet in my house. One more time. Due to the fact that I live alone, it's quiet in my house. Perfec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네, 그 다음 패턴은 have to come up with something인데 뭐뭐를 생각해내야 하다, 뭐뭐를 마련해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는 생각으로 보통 뒤에 아이디어라든지 핑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 그들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야 했어요. They, 과거형으로, had to come up with some ideas. They had to come up with some ideas.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y had to come up with some ideas. One more time. They had to come up with some ideas. Perfec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네, 어떤 일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좋은 핑계거리를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면 We have to come up with a good excuse. 아니면 뭔가를 안 할 핑계 같은 거 있죠? 거절할 핑계. We have to come up with a good excuse. 큰 소리로 같이 읽어주세요.

0: 네, 이번에는 식사 계획을 잘 세워서 돈을 아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Food shopping can be one of the biggest areas of expense. I meal plan and write a shopping list to save money food shopping. Planning meals in advance is huge. I do it week to week. It helps me stay dialed in with my goals and usually saves me money at the grocery store and with not eating out.
0: 네, 다시 볼까요?
1: Cat says,
0: Food shopping 자체가 그냥 음식 쇼핑이라는
1: yeah,
0: 명사처럼
1: like
0: 쓰였고요.
1: Grocery shopping.
0: 네, can be one of the biggest areas of expense. Mm-hmm. Expense는 비용을 말하죠. Mm-hmm. 그래서 음식 쇼핑이 음식 사는 것이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그 분야 중 하나일 mm-hmm. 수 있습니다. I meal plan, 여기서 meal이 동사가 아니고요. Meal plan 자체가 동사예요.
1: Yeah, it's 네. you meal plan. You 네. plan your meals, right?
0: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씁니다. Mm-hmm. I meal plan, 저는 식사 계획을 세웁니다. Mm-hmm. And write a shopping list, 쇼핑 목록을 쓴대요. To save money, 이 부분도 재밌는데 save까지는 동사잖아요.
1: Yeah.
0: Money, food, shopping 다 명사처럼 보이거든요.
1: All right.
0: 그게 아니고 food shopping 자체가 이렇게 ing 형태로 save money, doing something
1: yeah,
0: 이 형태예요.
1: Save money while food shopping. Think
0: exactly.
1: of it like that.
0: 네, 그래서 분사처럼 저는 식사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쇼핑 목록을 씁니다. To save money, 돈을 아끼기 위해서 뭐 하면서? While doing food shopping.
1: Right,
0: 네.
1: food shopping.
0: 음식 쇼핑하면서.
1: So next we have one from Colin who says
0: 식사 계획을 세우는 거, planning meals in advance, 미리 세우는 거 is huge, 큰 도움이 된대요. Mm-hmm. I do it week to week, mm-hmm. 매 주마다 하고 있고
1: Every week?
0: 네, every week. It helps me stay dialed in with my goals. Dialed in with my goals라는 것은 목표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는
1: yeah,
0: 거예요.
1: You stay connected with your goals, right? You 네. follow them.
0: 네, 그리고 usually saves me money at the grocery store, 식료품 가게에서 돈을 아껴주고 And with not eating out, 이게 with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stay dialed in with 네, not eating out. Mm-hmm. 외식을 계속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Mm-hmm. All right,
1: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And I'm going to try to plan out my meals for this week because it could help.
0: Yeah, try too.
1: You guys should try it and let us know.
0: Okay.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노력을 해요. 막 이거 깨려고 하는데 되나요? 안 되죠. 이렇게도 하는데 안 돼요. 근데 엠버는 여기에서 딱 열로 얼음을 녹이는 거예요. All right, let's move on and continue our story.
1: Glad we have our thermals on.
2: Lucky for some.
1: Not everyone has their own central heating like Ember. What's going down, amigo? Apart from the temperature and those weird snow icicles.
2: Hey, Merritt, that's just it. It's supposed to be summer.
3: Milo, I'll keep you snugly warm.
4: Oh, typical. I was going to do the weeding today.
1: If you can read me, Bug, can you do a thermal scan on my location, please?
3: Wow, you've got some serious problems down there. I'm sending through some data.
0: 자, 메르트가 오케이, 자, 호출을 왜 했지? 뭐, 무슨 문제야?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여기에서 이 thermals라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5: Glad we have our thermals on.
0: 이 thermals는 내복이에요. 우리가 내복을 입고 있어서 다행이다. 네, 메르트가 이렇게 하는데, 자, 메르트가 What's going down, amigo? 자, What's going down? 친구들, 왜 내려가냐? 왜 이런 말이 나올까요? 친구들, 이게 What's going down? 이란 말은 또 뭐 What's going on? 이런 뜻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야? 네,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이 apart from the temperature and those weird snow icicles. 자, 여기에서 우리 두 번째 단어가 나와요. temperature, 기온. 자, 기온이 좀 이상하고 and those weird snow icicles. 자, 좀 이상한 그 icicle, 고드름이죠. 네, 이거 빼고는 무슨 문제야? 네,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로 시노이가 아니 그게 바로 문제야. 우리 지금 여름이거든. That's the problem. 네, 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메르트가 버그한테 이제 도움 요청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Can you do a thermal scan on my location, please? 자, 우리 세 번째 단어 vocabulary thermal 열의. 그래서 여기에서는 내가 있는 곳에 열 스캔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있어요. 버그가 serious problems. You have some serious problems. 큰 문제가 있어. 이렇게 말하니까 참 궁금하네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Alright, 친구들. 여기까지 읽고요. We will finish reading here. So, there is a problem. 네, 문제가 있어요. 여름인데 눈이 오고 있어요. Why? I don't know. 이제 알게 될 거예요. So, please join me next time to continue reading our story. All right, take care, everyone, and I'll see you soon.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의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Start of the week.
1: 예.
0: 한 주 또 영어로 즐기면서 또 시작해봐야죠.
1: 그렇죠. 충전을 해봐야죠.
0: That's right. 자, 오늘 제목은요. 화초도 소중한 생명이야. 해서 오. 가정에서 이제 뭐 어른이 아이에게 네. 얘기를 네.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동물만이 아니라 이제 화초도 좀 신경 써줘야 이렇게 자라고 하지.
1: 맞아요.
0: 그런 느낌이에요.
1: 진짜 신기한 게 이 식물한테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은 걔가 하루가 다르게 잘 자라더라고요.
0: 진짜 반응을 네. 한다는 얘기도 저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네네네.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이상하게 키우면 계속 죽어요.
1: 저도 어떻게 들릴지.

0: 모르겠지만 별명이 식물 킬러예요.
1: 오 마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화초에 물을 줘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 봤거든요. 여러분 같이 즐기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아이가 식물한테 뭔가를 준다는 건데 뭘 주겠어요?
1: 물 줘야죠.
0: 그렇습니다. 자,
1: 에.
0: 그것을 영어로 일단은 가볍게 가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라고 얘기를
1: 아,
0: 합니다.
1: 맞아요. 이게 식물한테 물 며칠 안 주면요. 금방
0: 아,
1: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
0: 벌써 확 나오죠. 그렇다고 또 물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되죠.
1: 아,
0: 그렇죠?
1: 과습하면 또안 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아, 이거 쉽지 않아요.
1: 맞아요.
0: 자, 영어로 다 바꿔 볼 거고요. 그럼 미션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Water.
0: You were supposed to water
1: 아,
0: it.
1: 아, 이거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지금.
0: Sorry? Speak English to
1: Yes.
0: Daddy.
1: 아, my daddy. 한국말이 늘지를 않아요.
0: Sorry?
1: Sorry. Oh, I forgot. I'll give water to my plant.
0: Oh,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What?
0: Like, oh, I forgot.
1: 어?
0: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1: Survive.
0: water.
1: 와, yeah.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0: What?
1: From now,
0: Yeah?
1: I remember water important for plant. Okay?
0: You'll remember from now on?
1: Yes.
0: Okay. 아이고, 결국에는 또
1: 네.
0: 꽃 죽여가지고
1: 아,
0: 그 꽃병만
1: 그러니까요.
0: 덩그러니 남았다는
1: 아,
0: 소문이.
1: 이 식물 킬러라는 별명의 그 과오를 좀 벗고 싶어요. 오늘 이걸 좀 배우면서, 에.
0: 이거 배우면 영어 배우면 이상하게 식물도 잘 살아납니다.
1: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여러분들 오늘도 즐기면서 영어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1: 네.
0: 자, 엄마 혹은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이 화초에 물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1: 오.
0: 지금 화초가 약간
1: 그렇지.
0: 힘을 이제 못 쓰고 있는 거예요.
1: 아, 어떡해. You were supposed to this plant.
0: 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1: 어서 많이 봤는데.
0: 네, 보긴
1: Be
0: 했는데.
1: supposed to 뭐 외웠던 기억도 나는데.
0: Right.
1: 왠지 이게 동사니까 뭐 하기로 됐잖아.
0: 오케이.
1: 이건가 봐요.
0: Okay.
1: 예. 근데 물을 줘야 되는 거니까 to
0: 물 주는 게 영어로 뭘까요? 물 주다.
1: 이거 하나로 안될것 같은데요?
0: 여러 개로 나눠서 쓰셔도
1: 그럴까요?
0: 괜찮습니다.
1: 그러면은 물을 붓다, 물을 주다, 물을 주는 거니까 give water 할까요?
0: 오케이.
1: 예, give 그 water은 또셀수 없으니까 some water. 너무 길어지는데요?
0: 네.
1: 예, give some water.
0: 오케이.
1: This plant.
0: 오케이. 자, you were supposed to give some water. 그다음에 this plant. 자, 생각보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Just water. 예스. Yes. Water는 물 아닌가요? 할수 있어요.
1: 명사잖아요.
0: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지만 water 자체가 물을 주답니다.
1: 아, 그래요?
0: 엄청 희한하죠. 그렇죠?
1: 예.
0: 식물에 물을 준다라고 할때 water
1: 아.
0: something. 근데 give를 쓴다고 못 알아듣지는 않아요. 그렇게 만약에 굳이 만들어야 된다면 give some water to this
1: 네.
0: plant. 이런 식으로 to 같은 게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1: 아.
0: 그냥 water 앞으로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에 plant가 나왔는데 저게 뭐죠?
1: 플랜트 식물.
0: 맞습니다.

0: 플랜트는 식물이고요. 네. 혹시 참고로 나중에 공장이란 뜻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 공장은 팩토리 아니에요?
0: 팩토리도 있지만 플랜트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뭐 부산 플랜트, 뭐 서울 플랜트 이런 식으로 나중에 혹시 어디서 우와. 뭐 뉴스나 이런 데서 듣게 되더라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so 여기선 식물이겠죠, 그렇죠? 네네네. Right plant.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고선 한 번에 이해 못할 걸 전 알고 가져온 거예요.
1: 너무 그쵸? 낯설어요.
0: 이거는 제가 패턴을 그러니까 없는 거에서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문법을 네.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쓰는 패턴을 모은 게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세트 중에서도 1위입니다, 1위. 아. 상용빈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Be supposed to라고 하는 거. 아마 문법책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1: 학창시절 진짜 많이 외웠던 기억은 나는데.
0: Right?
1: 네, okay. 기억이 선명하질 않아요.
0: Right. So I am supposed to, you are supposed to, she is supposed to, be supposed to do something. 이거는 원래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Right? 그래서 나 내일 학교 가기로 돼 있는데 너 그 사람 깨워주기로 되어 있지 않니?
1: 그쵸.
0: 이런 식으로 원래 뭐 하기로 되어 있다. 그래서 느낌 자체가 의역이 되면 해야 한다처럼 될 때가 있어요.
1: 몰랐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형으로 하니까 너 water 주기로 되어 있었잖아.
1: 네네네.
0: 의역을 좀 하면 줬어야지.
1: 그쵸.
0: 이런 식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아 이거를 뭐 적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원래 suppose가 저 사람이 저러겠거니 하고 내가 suppose 한다는 건 아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1: 아~
0: right?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저 사람이 그럴 것이라고 suppose를 하니까 그 사람은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이해가 돼야 되기는 하는데 네. 여러분들이 뭐 암기를 해도 이거는 아까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So I'm supposed to go there 이러면 나 원래 거기 가기로 돼 있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한 번에 뭐 쭉쭉 안 나와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하기로 돼 있는데 나 아직도 안 했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나는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처음에
1: I was
0: 현재형으로 나
1: I
0: 하기로 돼 있다.
1: 네, I am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네.
0: I'm supposed to call him. 이러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혹은 하기로 되어 있는데. Alright? 자, 시제를 이번에는 바꿔 볼게요. 과거형으로. 네. 너 거기 가기로 돼 있었잖아. 너 몰랐어? 그러면 진짜야?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너 가기로 돼 있었어 거기.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그렇죠. You were 과거니까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But you didn't.
1: Yeah.
0: 이런 느낌. 근데 보통 이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잖아요.
1: 어떡해?
0: 오 이런 느낌.
1: 저도 이런 적 너무 많아서.
0: 아 저도 그런
1: 느낌. 끔찍해요.
0: I know. Yeah. So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I am supposed to call him.
1: I am supposed to call him.
0: Hey,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1: You were supposed to go there.
0: All right. 자, 응용으로 질문형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주어하고 비동사만 위치만 바꾸면 되겠죠?
1: 네.
0: 자, 내가 그에게 전화하기로 돼 있어? 나 그 사람한테 전화해야 돼?
1: Am I supposed to call him?
0: That's it.
1: Ooh.
0: Am I supposed to call him? Yeah, you are.
1: Yes.
0: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단 말이죠. Okay. So 여기서는 너 과거에 water 해주기로 돼 있었어. 근데 왜 안 했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1: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0: 자, 이랬을 때 아이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1: 아하. 쿨한데요?
0: 좀 줄게요.
1: 예, 지금 줘버리고 말면 되니까. 네. 깜빡 잊은 거니까요. Oops, I forgot 할게요.
0: 어허.
1: 나 잊었어요.
0: Forget이 아니라 과거예요.
1: 과거예요.
0: Okay, 네. So, oops, I forgot. I'll do it now. 정답. Perfect. 오. Very, very nice. Forget은 있다, 깜빡하다. 근데 현재형으로 쓰면 저는 깜빡해요. 엄청 어색하죠,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잊었다, 과거형으로 쓴 거고요. 자, 이 뒤에 I'll 이라고 돼 있는데
1: 네.
0: 이거 풀이하면 뭐죠?
1: I will.
0: I will. 이것을 줄인 게 I'll. 이렇게 됩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will 나왔네요. 그렇죠?
1: 네.
0: will이라고 하는 거 제가 한 5,500번 강조하지만은요. will은 시제로 보는 것보다는 의지로 보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will 동사 원형 하면 순간적인 의지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의지 강조예요. 내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나는 순간적으로 지금 의지를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있잖아요. 뭐 어린아이들이 나는

0: 슈퍼맨이 될 거야. 이거는
1: 네.
0: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스페시픽한 뭐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 음흠.
0: 나그 학원 다녀서 날아가는 학원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럴
1: 그죠?
0: 때는 I'll be a Superman. 나 슈퍼맨
1: 오,
0: 될래. 이런 느낌이에요.
1: 네.
0: 순간적으로 정해서.
1: 네.
0: Alright, so will 예를 들어서 내가 너 follow 할게. 친구한테 내가 너 follow 할게. 순간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1: Oh, I follow you.
0: I'll follow you. There you go. How about this? 내가 너한테 뭐좀 사줄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서
1: 네.
0: 의지만 얘기한 거예요. 자, 나는 너에게 사줄게. 그다음 무언가. 그러면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I'll buy you something.
0: Yes. I'll buy you something. 바꿔도 돼요. I'll buy something for you. 그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과거에 내가 사주려고 원래 계획했었어. 그래서 그렇게
1: 네.
0: 하려고 그걸 쓴다면 I'm going to buy를 쓸 겁니다. 오케이, 그건 나중에 또. 오케이,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갑자기 You know what? I'll buy you something.
1: 우와.
0: 네, 지금 딱 정한 느낌 들죠?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will follow you.
1: I will follow you.
0: I will buy you something.
1: I'll buy you something.
0: Alright. 자, 제가 지금 방금 be going to 잠깐 얘기를 했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좀 번갈아 가면서 연습하는 거를 저는 더 추천하기는 해요. 그래서 크게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will 이건 사전 계획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의지
1: 갑자기 하고 싶은
0: 정해가지고 하고 싶어가지고
1: 네.
0: 하는 얘기를 보통 will 쓰고요. 그리고 be going to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 그렇게
1: 네.
0: 할 거다, 이룰 거야라고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그런 느낌.
1: 약간은 계획적이고.
0: 맞아요. 그래서 뭐 슬기 씨한테 제가 뭐 얘기를 하다 I'll call you later. 나중에 전화할게 내가. 이거는 순간적으로 정해서 의지를 전달한 거죠.
1: 저 너무 싫어해요. 토크 계속 해야 되는데.
0: 오케이.
1: 전화로 끊으려고.
0: 오케이.
1: Okay.
0: I'll call you later, right?
1: 예.
0: 근데 만약에 제가 원래 전화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계획 전달을 하려면, you know what? I'm going to call you later, okay? So make sure you pick up the phone. 나
1: 오.
0: 나중에 전화할 거니까 너 전화 받아야 돼.
1: 꼭
0: 내가
1: 받아.
0: 근데 이 계획은 내가 미리 생각했던 거야. 이런 뉘앙스 차이가 살짝
1: 네,
0: 있게 돼요.
1: 그러네요.
0: Okay? So 여기서는, 지금 줄게요. 이런 느낌.
1: 아하.
0: Right? 자, 읽어볼게요.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0: 자, 이랬더니 이거 듣고서 아이고? 그러니까 뭔지 알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화초는 물 없이는 못 살아.
1: 그쵸.
0: 네.
1: 아, oops. It can't without water. 여기서 한번 끊어줘 볼까요? 물 없이는 살수 없다니까.
0: 네.
1: Can't live 해야겠네요.
0: 라이브
1: 예.
0: 맙소사 맙소사
1: 왜요? 살
0: 맙소사.
1: 수 없어.
0: 살수 없다고.
1: Yeah. 네.
0: Without water, right? 자, 정답. 네.
1: 왜요?
0: 자, 일단은 hold on. 라이브를 LIV는 맞아요. 그걸 쓰려고 해도
1: 네.
0: 가능한데 live라고 해야
1: 아,
0: 돼. 라이브.
1: 리브군요.
0: 라이브 쇼를 좋아하시나
1: 저
0: 봐요.
1: 라이브를 좋아해요. 생방을
0: 그렇군요.
1: 오래 했어가지고 제가. 예.
0: 오케이. So, live 아니라 걔는 live, 살다고요.
1: 리브. 예.
0: 얘도 괜찮습니다.
1: 아.
0: 이거는 더 좋죠. 왜냐면 살아남는다, 생존한다라는 느낌을 더 강조를
1: 아,
0: 해주죠. Right?
1: 네네네.
0: So, live, survive, 비슷하지만 또 비슷하지 않을 수 있는.
1: 그러네요.
0: 왜냐면 live 같은 경우 I live here, 저 여기 살아요. 이렇게 쓰지만 I survive here, 이건 말이 이상하죠.
1: 그쵸,
0: 저는
1: 그쵸.
0: 여기서 살아남아요. That's weird, you know?
1: 그쵸.
0: Okay, so 생존하다, 살아남다. 우리 서바이벌 게임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을
1: 아우, 너무
0: 거예요, right?
1: 좋아하죠.
0: 그래서 survive. Without water. 여기서 이제 좀 화가 나서 oops 이런 식으로 이어가게 됐죠.
1: 네.
0: 자, 방금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대로 한번 써주세요. 틀려도 돼요?
1: 예. Survivor이잖아요.
0: 예스.
1: 예, survivor. 뭐죠?
0: 이건 뭐죠?
1: 뭐죠?
0: Survive Bob? Bob?
1: 아니야. Survivor.
0: Vol.
1: Survivor. 아, L.
0: 오케이.
1: 예.
0: 간단하게 하셨네요.
1: 예.
0: 감사합니다. 자,
1: 아,
0: survival.
1: 헷갈릴 뻔했어요.
0: survival이라고 하는 거가 진짜 서바이벌 게임 막 이렇게 할때 나오는 그 단어 맞습니다. 그래서
1: 예.
0: 명사형 같이 가져.

0: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는 굉장히 패턴이 단순한 편이죠. I can't 라고 얘기했어요. can't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can't.
1: 할 수 없다.
0: 할 수 없다. 할수 없다. 못하다.
1: 네.
0: 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거든요. 이거 이병작 해보도록 할게요. Survive 이거 배운 김에 나 있잖아. 커피 없이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1: 아우.
0: live도 가능해요. live도 가능한데 생존하다를 한번 써보세요.
1: 네.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그렇죠.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right? That's me, r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높게 노래 못해. 한마디로 고음이 안 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아.
0: 그녀는 높게 노래를 할수 없다.
1: She can't survive? 아닌데. She
0: 노래하다.
1: can't sing high.
0: Hi.
1: Oh.
0: Highly라고 하시면 안 돼요. Highly는 매우라는 뜻이라서 아예 뜻이 다릅니다. High 자체가 높은도 되고 높게도 돼요.
1: 오,
0: Yes? Okay. 이
1: yes.
0: 부분이 사실 많이
1: 헷갈려요.
0: 헷갈리는 부분이긴 해요.
1: 무조건 ly 붙이면 부사된 줄
0: I know,
1: 아니까.
0: right? 근데 약간 exceptions들이 있으니까.
1: 네네.
0: 자, 해보겠습니다. Oh,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1: I can't survive without coffee.
0: She can't sing high.
1: She can't sing high.
0: Alright? 이것도 가볼게요. 이 감정 살려주세요.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0: Right. 자, 이러면서 마무리. 진짜 쿨한 친구네요.
1: 그러네요.
0: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네.
1: 아, 근데 너무 본받고 싶다. 어떻게, 어떻게 막 전전긍긍 할수
0: 그러니까
1: 있는데.
0: 쿨하게.
1: 이런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저도. 예. I will, 기억할 거다 하니까 remember 이겠네요.
0: Okay.
1: Remember from now on, 지금부터. 아빠?
0: 아빠 이러면서
1: 예.
0: 오케이 okay. 자 여러분들 remember이라는 동사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o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들었을 때 괜찮아요? That's right. Remember 기억하다라고 하는 동사죠.
1: 네.
0: 자 이것이랑 같이 또 알아둬야 될것 암기하다 이런 것들 막 숫자를 암기한다든가 뭐 공식을 암기한다든가 단어를 암기한다든가
1: 암기?
0: 암기
1: 암기?
0: 외우다 외우다.
1: 아, 외우다? 외우다?
0: 자, 우리가 암기를 하면
1: 예.
0: 그거를 어디에 넣는 거죠?
1: 머리.
0: 그죠?
1: 브레인.
0: 컴퓨터 같은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어디에 이제 아니 너무 어려운 게 같나요? 오히려?
1: 예.
0: 힌트 드릴까요?
1: 예. 메모라이즈.
0: 오케이.
1: 예, 와.
0: 메모리는 아니겠죠?
1: 네.
0: 메모리 아니라 메모라이즈.
1: 메모라이즈.
0: 맞습니다.
1: 야,
0: Yes. You know this word,
1: 야,
0: right?
1: 아는데
0: Okay.
1: 암기하다 암송하다까지 가니까
0: 그렇죠.
1: 제가
0: Memorize this word,
1: 예.
0: right? Memorize tha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하다, 외우다 정도가 되겠고요. 자, 뒤에 덩어리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해요. 회화체에서도 워낙 빈도가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라고 하는 덩어리가 있습니다. What is
1: 네.
0: it?
1: From now on.
0: 그렇죠. From now on. 얘는 이해가 안될 수가 없는 것이
1: 네.
0: 뭐뭐로부터,
1: 부터 지금.
0: 지금으로부터인 거잖아요. 근데 이 on이라고 하는 게왜 들어갔냐면요.
1: 그거
0: on은
1: 궁금해요.
0: 계속이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 It's going on and on and on, right?
1: 맞아요.
0: 그래서 정확하게 직역해서 해석을 하면 이제부터 계속 이에요. 원래는. Okay? So 그걸 간편하게 이제부터 정도가 된 거죠. So from now on.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제부터 나 열심히 일할래.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부터 일단 어떻게 해요?
1: From now
0: From
1: on.
0: now on. 그 다음에 will 써서 의지를 한번 얘기해볼게요.
1: 네.
0: 나 열심히 일할래.
1: I will work hard.
0: 그렇죠.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느낌.
1: 응.
0: 자, 그리고 from now on을 뒤에 넣어도 돼요.
1: 어.
0: 그래서 영어를 말해라. Speak 해라.
1: 예.
0: 이제부터. 그러면은 영어를 말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1: Speak English.
0: 그렇죠. 이제부터 계속.
1: From
0: From
1: now on.
0: now on, there you go. 여러분들이 글로 쓸 때만 from now on 같은 경우에만 커마를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1: 아,
0: 앞에
1: 그래요?
0: 붙을 때.
1: 아.
0: 근데 만약에 뒤에 붙었다? 그러면은
1: 안 써도 되는군요.
0: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커마가 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하다가 잠깐
1: 쉬어줘야 돼요.
0: 쉬어줘야 되겠죠. So
1: 네.
0: from now on, I will, 이거보다는 from now on, I'll work hard. 이런 식으로 좀 쉬어주시면
1: 네.
0: 좋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1: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0: Alright. 이번에는 speak English from now on.

0: English from now on.
1: 자, 그리고 이 from now on을 알아두면 진짜 좋은 게 뭐냐면
0: 네.
1: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0: 오, 어떻게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가 from now on이었죠.
0: 네.
1: 그럼 만약에
0: 이제부터가 from now on.
1: 이제부터. 네. Right? 그러면 오늘부터 그럼 어떻게 할까요?
0: From today.
1: From
0: on.
1: today on. 맞아.
0: 아.
1: 중간에 now만 이제였으니까
0: 아.
1: 오늘로 바꿔주면 돼요.
0: 우와.
1: How about this? 내일부터 계속.
0: From tomorrow on.
1: 가능합니다.
0: 오.
1: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그때라고 하는 거 T로 시작하는 then.
0: 아, then이에요?
1: 그때부터 계속. 그러면은?
0: From then on.
1: 그런 말을 실제로 써요.
0: 다음 달부터 돼요?
1: 가능합니다.
0: From next month on. 오.
1: Yes, yes. 그래서 우리가 from now on 암기만 했다면
0: 네.
1: 앞으로 응용하는 법, 그러니까 응용을 못하면 사실 언어가 아니잖아요. 꼭 그쵸, 영어가
0: 그쵸.
1: 아니어도 그렇기 때문에 문장들을 많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I w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Okay,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요. 아이고, 깜빡했네. 지금 줄게요.
0: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네, 자, 이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제부터는 기억할게요, 아빠.
0: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Alright, very, very nice. 자, 그러면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You'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2: Oops, I forgot. I'll do it now. Oops, I forgot. I'll do it now.
1: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2: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자, 입으로 해보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첫 번째 패턴은 will, 기억나시죠? 이거는 상대방한테 나의 의지를 강하게 어필하거나
0: 아,
1: 아니면 과거에 계획했던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정해서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좀 강조할 때 쓴다고 했었죠.
0: 네.
1: I will 나누셔도 좋고요. I'll 하셔도 좋습니다. Right. 자, 첫 번째는요. 아까 물을 준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0: 네.
1: 그걸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내가 그거를 할게요 라고 하는 거거든요.
0: 그쵸, 그쵸.
1: 문맥이 없다면 그럼
0: 네.
1: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걸 지금 할게요.
0: I will do it now. Yes.
1: 그거 지금 할게요. 근데 이제 맥락 속에서는 물을 네. 줄게요 라는 식으로 문장이 나왔습니다. Right. 자, 두 번째 널 팔로우 할게. 내가 너 팔로우 할게.
0: I'll follow you.
1: 그쵸, I'll follow you. Like this. How about this? 너한테 뭐 사줄게. 내가 너한테 뭐 사줄게. 아, 인심이다.
0: I'll buy you something.
1: 그쵸, I'll buy you something. Like this. 읽어볼게요. I'll do it now. I will follow you. I will buy you something. 자, 두 번째 패턴은요. From now on, right?
0: Yes.
1: 이제부터 계속의 느낌 느껴주시면 돼요.
0: 네.
1: 자, 첫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부턴 기억할게요, 아빠. 자, 저는 기억할게요, 이제부턴 아빠.
0: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1: Ooh, very, very nice.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rom now on을 먼저 한번 해보세요.
0: 네.
1: Right? 자, 이제부턴 열심히 일할게요. 이제부터 저는 열심히 일할 거예요.
0: From now on, I'll work hard.
1: 그렇죠. From now on, 먼저 쓰고, and then you say, I will work hard. 뭐,

0: I will work, I will study harder. 막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도 있겠고요. 그쵸? 자,
1: 그러네요.
0: 이제부턴 영어로 말해. 영어로 말해, 이제부턴.
1: Speak English from now on.
0: There you go. Speak English from now on.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rom now on을 앞에 쓴다면 뭘 붙여야 되죠?
1: comma.
0: There you go. 그것만 잊지 않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From now on, I will work hard. Speak English from now o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3: Oops, I forgot. I'll do it now.
2: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3: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좋습니다.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4: You were supposed to water this plant.
5: Oops, I forgot. Oh, I'll do it now.
4: Oops, it can't survive without water.
5: I'll remember from now on, Dad.
4: You better.
0: Great job,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우린 이 지역에 처음이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new to this area.
0: 그렇죠. We are new to 어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From now on.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1: 오.
0: 우리 이제부터 친구다.
1: 아.
0: 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분들 여러 번 문장 만들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도전해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월요일입니다. Oh, start of the week.
1: 네.
0: 한 주 또 영어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 가정 영어 해볼 건데요. 오. 전공을 고민하는 딸입니다.
1: 아, 맞아요.
0: 네.
1: 뭐 딸 아들 할 거 없이 전공 고민하죠.
0: 맞아요, 맞아요.
1: 내가 뭘 해야 될지 내 장래 희망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하고 생각하고.
0: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뭘 미래에 하게 될지를 알면
1: 네.
0: 얼마나 쉽겠어요.
1: 내가 근데, 잘하는 거를 딱 알아채야 되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0: 아,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 전공을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정하게 되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보통 뭐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은요.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아이고,
0: 이겁니다.
1: 이제 거의 꼭 정해서 뭔가 내 진로를 딱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되면은 너무 진짜 갈팡질팡.
0: 이 부분이 가장 공부할 때 오히려 차라리 정해져 있으면 나은데
1: 편해요.
0: 가장 오래 걸리고 힘든 부분
1: 나
0: 같아요.
1: 뭐 하지? 막
0: Right.
1: 이러면서 고민 많이 하게 되죠.
0: Okay. So, 그래서 뭔가 못 정하겠다 이런 표현을 할수 있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미션은요. 아,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 맞아요.
0: 사실 남의 얘기는 노이즈일 뿐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1: 그럼요.
0: 또 어린 나이면은 그게 또 신경이 또쓸 수도 있겠죠, 그쵸?
1: 맞아요.
0: Right.
1: 저는 이제 연기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예고 가고 싶다고 했을 때,
0: Yeah.
1: 엄마가, 가지 마.
0: 아, 그건 안 된다.
1: 네 했어요, 그냥. 말잘 들어요.
0: 아, 그렇군요. 오케이. 아우도 막 약간 공감이 될것 같기도
1: 네.
0: 하고. 오케이. 자, 이 문장들 다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공을 못 정하겠다고 아빠한테 고민 상담해 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0: Oh dear, I only speak English.
1: Oh, Dad. Okay. I can't choose my major. Major?
0: You can't choice.
1: Yes.
0: Oh, you want to choose?
1: choose.
0: Oh, you can choose your
1: Yes.
0: major.
1: Yeah. I don't know my job. So, 예술 쪽이 너무 좋은데,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0: You don't
1: 아,
0: know?
1: 정말, 아, 힘들다.
0: 아?
1: Okay.
0: Okay.
1: I love art. I love
0: Okay.
1: art.
0: That's good.
1: But everybody, oh, that is, this don't need everyone.
0: You don't need everyone?
1: No, art is everyone help.
0: Everyone helps you?
1: No, art.
0: Art. Okay, well, I think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Follow
1: Follow?
0: your heart.
1: 아, 마음.
0: Just follow your heart, okay?
1: Okay,
0: 'Cause,
1: wow.
0: yeah,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Are you movie director?
0: Yeah, I'm your dad. I'm
1: Oh,
0: movie
1: sorry.
0: director to
1: Oh, really?
0: dad.
1: Oh,
0: And I
1: yeah.
0: majored in math.
1: Oh, you're
0: Yeah.
1: so good. Cool.
0: It doesn't matter.
1: Yeah,
0: Yeah. It's
1: heart.
0: okay.
1: Follow heart.
0: Follow your heart.
1: Oh,
0: Yeah.
1: thank you, my dad.
0: 전공 관련돼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회화체에서 솔직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이거 못
1: 그쵸.
0: 정하겠다. 고민이다. 이런 것들을 영어로 다할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응용할 수 있는 게 많겠네요.
0: That's 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 나와 있습니다. 자, 고민인 부분이죠, 그렇죠? 아빠, 너 전공을 못 정하겠어.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겠죠?
1: 그래도 부녀지간이 사이가 좋네요. 아빠한테 이런 고민 얘기 사실 쉽지
0: 아,
1: 않거든요.
0: 그래요?
1: Dad, I can't decide. Decide 우리 항상 외웠는데 결정하다.
0: That's right.
1: 결정을 할 수가 없대요. 나의 전공이네요, 여기.
0: 전공을 결정을 못하겠다.
1: 전공은 저는 이제 항상
0: 네.
1: 그 대학교 때과 점퍼라고 있어요.
0: 본적 있어요?
1: 과 점퍼에 써 있어요. 저 연기 전공이었거든요. Major of Acting.
0: 메이저 하면
1: Major of Acting. 영어로 써야 돼, 또.
0: 아,
1: 뭐
0: 그걸
1: 그런 거.
0: 필수로 꼭 입어야 됩니까?
1: 입어야
0: 아,
1: 돼요. 학교
0: 그렇군요.
1: 갈 때. 그래서 저는 여기 Major라고 할게요.
0: 오케이.
1: 예. Major. 이거
0: 오케이.
1: 같아요.
0: Right, so,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정답. Perfect. There you go. So, 전공이나 전공자를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I'm a 무슨 무슨 major.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청 네. 어색하게 들릴 수는 있는데 전공자 자체 사람도 major이라고 부를 수가
1: 그래요?
0: 있습니다. That's right. 자, 그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뭐 major라는 단어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나 점심 뭐 먹지? 아니면 나 뭐 벽지를 새로 하고 싶은데 뭘로 정할까?
1: 색깔을 못 정하겠어.
0: 그렇죠. 네. 그래서 뭘 못 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 바로 여기 나와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중요한 거는 I can't decide까지만 쓰면 나 그냥 정하질 못하겠다.
1: 네.
0: 결정을 못하겠다. 여기서 끝나면 너무 단순해요.
1: 그렇죠.
0: 그래서 도대체 뭐에 대해서 결정을 못하겠는지 쓰고 싶다면은 뒤에
1: On.
0: That's right. On something. 여기서는 나의 major에 대해서 난 decide를 못하겠어요.
1: 네.
0: 그게 이제 의역이 되면서 나 전공 못 정하겠어. Right?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더 배워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뭐뭐에 대해서라는 느낌으로 해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Alright?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명사만 여러분 바꿔주시면 됩니다. 벽지, 뭐 자동차 색상. 저는 자동차 너무 좋아하는데
1: 네.
0: 그건 한두 푼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래서, 큰 돈 들어가죠.
0: 이 색상을 정하는 게 엄청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나 있잖아 색을 못 정하겠어. 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색이라고 할게요. 그 색 있잖아.
1: 예.
0: 나 못 정하겠네. 그러면 쭉 가주시면 되죠.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그렇죠. I can't decide on the color. I kind of like the yellow one, but at the same time, I like the other one too.
1: 아, 그렇죠.
0: 막 이러면서, right?
1: 진짜로 이렇게 고민을 하셨었네요.
0: 엄청 그대로 나와요.
1: 진짜. 연기가 아닌 것 같아요.
0: 이게 네. 항상 무난한 색과 튀는 색 사이에서 고민되거든요.
1: 맞아요. Right. 다들 그러시죠.
0: Right. So I can't decide on the color. 자, how about this? 제 생각에 옷 좋아하시잖아요.
1: 옷 너무 좋아하죠.
0: 그러면은 사이즈 고민하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약간 살짝 루스한 걸로 입을지.
1: 아니면 좀 핏한 걸로
0: yes,
1: 입을지.
0: Yes, yes. Okay. 나 그 사이즈를 못 정하겠네.
1: I can't decide on the size.
0: On the siz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이 전치사 on만 느껴주는 거. 뭐에 대해서구나. 뭐에 대해서구나. 오케이, 같이 한번 낭독해볼게요. I can't decide on the color.
1: I can't decide on the color.
0: I can't decide on the size.
1: I can't decide on the size.
0: 네, 저는 이런 두 번째는 고민이 필요가 별로 그쵸?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1: 3X로 가나요?
0: 3 정도. 너무 3X였네요.
1: 네, 죄송합니다.
0: 자, 그리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뭐뭐 하자라는 말투를 조금 바꿔볼까요?
1: 네.
0: Alright. 그러면 결정하자.
1: 아하.
0: 어떤 결혼식장이나 이런 장소를 venue라고 하잖아요.
1: 네네네.
0: venue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장소로 결정하자. 그러면은 하자이니까 일단
1: let's
0: 결정하자.
1: decide
0: 그 venue로
1: on the venue.
0: 그렇죠. let's decide on the venue. 이렇게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1: 와우.
0: right? 뭐 결혼식장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던가. right?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Alright, 자 이러면서 추가합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맞아요. 저도 예체능과를 나오긴 했지만
0: 네.
1: 다들 꼭 가야겠니?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0: 저도 심지어 미국에서 네. 대학을 다녔잖아요.
1: 그쵸?
0: 근데 거기서도 저는 어쩌다 보니까 영화 쪽에
1: 예.
0: 관심이 가고
1: 맞아요.
0: 그쪽 수업을 뭐 짧게 들어봤는데
1: 나도
0: 이거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심지어 교수님도 그쪽을 추천을 해줬는데
1: 네.
0: 주위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 해야 된다. 뭐 요즘에
1: 나중에 뭐 해먹고 살라
0: 봅니다.
1: 그래.
0: 그런 얘기가 좀
1: 맞아요.
0: 있었는데 살짝 뭐 아무튼
1: 예, 고민 많으셨군요.
0: right.
1: I love art. 예술을 사랑해요. But 하지만 everyone says 이렇게 나눠볼까요? It's not 실용적이지 않대.
0: 그렇습니다.
1: 그죠?
0: 이거는 아예 왕초보 영화

0: 에서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단어입니다.
1: 진짜요?
0: 이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해요.
1: 근데 실용적이다라는 말은요.
0: 실용적이다.
1: 쓰임이 많은 거잖아요. 쓰임이 충분한 거. 그러면 저는 쓰다. use. Okay. use를 활용해요. 아. useful.
0: useful.
1: 예, useful.
0: 오. 오케이. 꽤 괜찮아요.
1: 괜찮죠?
0: 꽤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단어랑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요. 이 useful 거기다 넣었다는 거 자체가 칭찬해요.
1: 오!
0: 칭찬, 칭찬. 오케이. 자, 이것도 좀 이따 잠깐 건드려 보겠습니다.
1: 네.
0: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useful. 정답? practical.
1: 진짜 처음 보네요.
0: 네, 처음 보네요.
1: practice에서 나온 건가요, 혹시?
0: 아, practice.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1: 비슷하게 생겼어요.
0: 아까 전에 useful 한 단어도
1: 네.
0: 뭐 의미상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useful은 도움이 되는 이런 느낌이죠.
1: 아.
0: 좀 소용이 있는 이 되겠고요.
1: 네네.
0: practical은 정말 이거를 배워두면 정말 먹고 사는데도 지장이 없기도
1: 예,
0: 하고
1: 예, 예.
0: 무슨 뭐라 그럴까 쓸 데가 많다 또 이런 걸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좀 더 디테일하고 포괄적이네요.
0: Yes. 근데 이거는 회화체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practical 한 거 굉장히 실용적이다 쓸 데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형용사입니다. Alright, 자 그리고요 여기 everyone이 나왔어요.
1: 네.
0: 여러분 우리 이거 뭔지 다 알죠?
1: 그죠.
0: Everyone이 뭐예요? Everyone.
1: Everyone? 모두 여러분.
0: 모두 여러분. 네. That's right. So everyone은 모두 다들이라고 하는 단어죠. 그렇죠?
1: 네, 네.
0: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왠지 모두이고 다들이다 보니까
1: 복수 같아요.
0: 복수 같아요.
1: 너무 헷갈려요.
0: Right. 의미적으로는 좀 그런데 얘는 희한하게도 단수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그래서 say에 S가 들어와가지고
0: 그렇죠.
1: 마이쌤이 난 틀렸나 했네.
0: 복수면은 say인데
1: 네.
0: right, 단수 형태니까 3인칭 단수처럼 취급해서 아, says로 그렇군요. 가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의 단체로 보는 거예요.
1: 네.
0: Okay. 자 예를 들어서 이거 가보도록 할게요. 모두가
1: 네.
0: WCB English 광초보 영어를 사랑해
1: 아.
0: 이러면은 이거 주어 동사 매치를 잘해야 됩니다.
1: Yes.
0: 모두가 사랑한다.
1: Everyone loves.
0: Loves.
1: Loves.
0: 왕초보 영어.
1: WCB.
0: English.
1: Yes.
0: 그건 제가 좀 지어냈고요.
1: Yeah,
0: 왕초보,
1: yeah.
0: right?
1: Yeah.
0: 자, how about this? 공평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1: Same.
0: 아, same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1: 네, 저는 모두... 쌤쌤으로 가요.
0: 쌤쌤. 너무 오랜만에 yeah, 들었어.
1: 그렇죠.
0: 그런 거 있잖아요. 동등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equal.
1: 아, equal.
0: 이라는 단어. 그러면 만약에 모두가 동등해요.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1: Everyone equals.
0: Equals? Equal은 여기서는 형용사로 쓴 겁니다.
1: 그래요?
0: 네.
1: Everyone is equal.
0: 오, are가 아니라
1: is.
0: 단수 취급하니까요.
1: 네.
0: 그렇죠? So, 이런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다라고
1: 아,
0: 하는 거죠.
1: 진짜 헷갈리네요.
0: 비동사가 나오든 뭐 일반 동사가 나오든 everyone은 3인칭 단수처럼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1: 네.
0: Do you understand?
1: Yes.
0: Al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Everyone loves WCB English.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Everyone is equal.
1: Everyone is equal.
0: There you go. 자, 그리고요. I love art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당연히 이제 art는 무슨 뜻이에요?
1: 예술.
0: 예술,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저는 같이 알았으면 좋겠는 게 뉴스에서 많이 나와서요. 예술 작품이라고 하면 art 뭐라고 할까요?
1: art product. 예. art 왜 이렇게 칸이 좁죠?
0: 네.
1: product 이거죠. 작품이잖아요. product.
0: 예, 뭔가 yes. 좁다는 얘기는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정답은
1: 불길했어요.
0: artwork라는 게 되겠죠. 한 점 한 점 그런 작품들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artwork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본문 읽어 볼게요.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네, 자 이랬을 때 아빠가 어디 보자 하면서 이제 조언을 해줍니다. 자 마음 가는 대로 해야 한단다.
1: 약간 스윗한데요?
0: 이거는 정말

0: true예요, true.
1: 맞아.
0: 예.
1: 아니, 너 이거 잘하잖아. 무슨 예술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마음 가는 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건 네가 좋으면 그걸로 가. 이
0: 그렇죠. 맞아요,
1: 소리잖아요.
0: 맞아요.
1: 좀 약간 멋진 아빠다.
0: 멋진 아빠.
1: 네. You should follow your 마음. 아, your mind겠네요. 마음이니까. 오, mind 할게요.
0: Follow
1: 네.
0: your mind. Okay, 뭐, not bad.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should follow your
1: Ah, 아, 이 쉬운 거를
0: heart.
1: 왜못
0: 이게
1: 건드렸을까요?
0: 희한하게도 저
1: 네.
0: mind라는 단어가 마음, 뭔가 감정 이런 느낌 같은데요.
1: 네.
0: mind는 정신, 뭔가 뇌,
1: 그래요?
0: 생각에 더 가깝고요. heart가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의 느낌을 또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follow one's heart라고 하는 거가
1: 네.
0: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표현이에요.
1: 약간 수거처럼?
0: That's right. 그래서 follow one's heart가 진짜 마음 가는 대로. 그러니까
1: 예.
0: 남이 시켜서 해야 된다든가 무슨 뭐 그게 현실적이어서 한다든가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원해서. 이거 진짜 너무나 맞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예전에 스티브 잡스
1: 네.
0: 연설문 굉장히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거기서 이제 당신의 heart를 따르세요. 당신의 패션을 따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가 진짜 그거를 좀 제가 늦게 들은 알게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대학 다녔으면 아 그래 한번 해보지 뭐. 안 되면 뭐 바꾸면 되지. 이랬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1: 맞아. 유명인이나 위인의 그런 말 한마디가
0: That's right.
1: 되게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쳐요,
0: 맞아요,
1: 진짜.
0: 맞아요. 근데 이건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Follow your heart, right?
1: Yep.
0: 자. 그래서 이거 예문을 두개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명령어로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한테 아니면 좀 어린 친구한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한다면
1: 네?
0: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그럼 당신의 마음을 따르세요. 명령어로 그냥 하면 어때요, 방금?
1: Follow your heart.
0: Follow your heart. There you go. 슬기 씨도 혹시라도 뭐
1: 네.
0: 그런 거 하시나요? 어디 가서 뭐 강연을 한다든가
1: 가끔
0: 어린
1: 있죠.
0: 친구들 특히 뭐 한다든가
1: 있어요. 중고등학교 학생들 상대로 한적 있어요.
0: 그런 거할때
1: 네.
0: 본인의 이제 경험담 얘기하면서
1: 맞아요.
0: 이런 말 하나 해주는 거 너무 멋있을 것
1: 심지어
0: 같아요.
1: 영어로 딱 해주면,
0: Oh,
1: 저
0: very
1: 언니
0: nice. Very...
1: 괜찮다.
0: 괜찮다,
1: 아,
0: 괜찮다.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냥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어. 그녀는 일단은
1: She did.
0: she 한 다음에 just.
1: She just.
0: 자, 그녀의 마음 가는 대로 했다. 이게 의역이 되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자,
1: 예.
0: 그녀는 그냥 그녀의 heart를 따랐다.
1: She just
0: just.
1: followed her heart.
0: There you go.
1: 아.
0: 직역 버전이 더 좋죠?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1: 했다 그러니까 did를 넣으려고 그랬어요,
0: 와,
1: 지금.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의역은 저는 항상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이제 밀어두는 게 좋아요. 오케이,
1: 네.
0: so she just followed her heart. 이 얘기는 남들이 아, 그건 안될 거야. 어차피 안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난 이거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딱. 그렇죠.
1: 멋지다.
0: Very nice. 저 이거 약간 슬기 씨 얘기가 아닐까?
1: 맞아요. 난내 마음대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0: 우리 함께.
1: 맨날 까불고.
0: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Follow your heart.
1: Follow your heart.
0: 아하. She just followed her heart.
1: She just followed her heart.
0: 본문 읽어볼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0: Alright. 자, 하나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자, 이게 보통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본인의 경험이나 뭐 그게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도 그렇게 해서 정말 빛을 봤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1: 네네.
0: 자,
1: 오.
0: 아빠는 수학 전공했는데 이젠 영화 감독이잖아. 와우. 오,
1: 오.
0: 뭔가 스토리.
1: 네. I majored in math.
0: 아하.
1: 나는 수학을 전공했는데,
0: 오케이.
1: but now I'm a 영화 감독이네요.
0: 그렇죠. 한 여기서 딱 끊어지면
1: 그쵸?
0: 되겠죠.
1: 예. 네. 그래서 I am a 그러면 무비 디렉터. 무비 디렉터. 디렉터.
0: 이거는
1: 예. 네.
0: 영화를 이제 마지막에
1: 그쵸?
0: 그 엔드 크레딧 같은 게 이제
1: 맞아요.
0: 올라가면은
1: 예. 네.
0: 누가 뭐 감독을 했고 누가 뭐 프로듀스를 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 많이 들어봤고, 또 이렇게 감독님이 뭐 이렇게 지시하는 거를 디렉션이라고 우리는 한국말처럼 막 써요.
0: 맞아요. 그러니까 외래어로 그냥 좀 편하게 쓰는
1: 네. 네.
0: 편이긴 하죠. 자, 지금 95% 맞았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자, I majored
1: 뭐가
0: in
1: 잘못됐어, 또?
0: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미디렉. 어? 아이.
0: T-O-R.
1: 디렉토리구나, 디렉톨.
0: 근데 발음은 director 맞는데, 너무 tour는 아니고요.
1: 그렇게 외워야지, 근데. 나중에
0: 맞아요.
1: 또안 틀려요.
0: 그랬다가 어디 가서,
1: 디렉톨.
0: Hello, are you a director? 이렇게 되면.

0: 버리기 때문에. So,
1: 이해하겠습니다. 네.
0: movie director, 아이 쪽에 흥세를 주고 발음해주면 되겠고, 이건 나라에 따라 뭐, director, 뭐가 될 수도 있겠고,
1: 네.
0: director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뭔가를 전공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썼나요?
1: 전공한 major,
0: major이라는
1: dirt.
0: 동사를 여기서
1: 네.
0: 쓰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뭐, my major was,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지만, 제일 자연스러운 거는 major를 동사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major 하고, 인이 필요합니다.
1: 네.
0: Okay, so I 뭐 majored in 뭐 something 이런 식으로 해서 전공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은 그래도 본인의 전공은 영어로 알 필요가 있잖아요,
1: 그쵸, 조금
0: 그렇죠?
1: 알아둬야죠.
0: You know.
1: 네.
0: Okay, so major in이 동사인 거를 생각하면서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컴퓨터
1: 오.
0: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
1: 예.
0: right? 자, 그러면은 나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제 주위에 그
1: 네.
0: 당시에 특히 동양 친구들은 한 80%는 이거 전공했던 것
1: 컴퓨터 사이언스는 그럼 컴퓨터 과학이에요?
0: 같아요. 그렇죠. 공학 같은 뭐.
1: 아, 컴퓨터
0: 근데
1: 공학.
0: 그렇지만 막상 좀 컴퓨터는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
1: 그쵸.
0: 친구. 근데 그 당시에는 한참 컴퓨터를 하면 무조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해가지고.
1: 지금 AI가 붐인 것처럼.
0: That's right,
1: 네,
0: that's right.
1: 맞습니다.
0: 자, 질문도 한번 해볼게요. 너, 생물학 전공했니? 생물학 뭔줄 알아요?
1: 피지컬.
0: 그
1: 사이올로지.
0: 심지어 그거는 physics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물리학, right? 그거 말고요.
1: 머리가 아프네요.
0: biology.
1: 아,
0: 그렇죠.
1: 바이올로지.
0: 자, 그러면은 너는 biology,
1: 네.
0: 생물학을 전공했니? 과거로?
1: Are you?
0: 과거 동사.
1: Did you? Did you major in biology?
0: 그렇죠.
1: 아하.
0: major가 동사인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are you로 물어보는 방법도 있지만 이거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오케이?
1: 네.
0: 자, 보면 that's right. 과거형으로 실제로 ed 붙어요.
1: 네.
0: right? 그리고 major가 동사니까 너
1: Did you?
0: 과거에 그거 전공했니? 이거니까 did가 맞겠죠. 자, 읽어볼게요.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1: I majored in computer science.
0: Did you major in biology?
1: Did you major in biology?
0: There you go.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 이 표현 알아두면 좋습니다. 질문할 때, What's your major? 너의 메이저는
1: 오,
0: 뭐니?
1: 너 전공이 뭐야?
0: 아, 뭐야? 그럼 방금식으로 대답도 가능하겠고요. 그쵸?
1: 네.
0: Okay. 읽어보겠습니다.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That's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토와 트레이닝 할게요.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네, 미션 정리할게요. 아빠, 전공을 못 정하겠어요.
1: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Okay.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목소리)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만나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 패턴은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1: 네.
0: right? 보고 하셔도 괜찮고요.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나 색을 못 정하겠어. 난 결정할 수 없어, 일단.
1: I can't decide.
0: 그 색.

0: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Okay, 자, 다음 패턴은요. Everyone. 자, 주어, 동사 매치하는 거, 그거만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1: 네.
0: 자, 모두가 동등해.
1: Everyone is equal.
0: Is equal이죠.
1: 네.
0: Alright. 두 번째. 다들 왕초보 영어를 사랑해. 다들 WCB English를 사랑해.
1: Everyone loves WCB English.
0: Perfect. Loves.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술이 너무 좋은데 다들 실용적이지 않대요. 자, 저는 예술을 사랑해요.
1: I love art.
0: 하지만 모두가 말해요.
1: But everyone says.
0: 그게 practical 하지 않다고.
1: It's not practical.
0: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Ooh, that's a long sentence.
1: 진짜 길어요.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Everyone is equal. Everyone loves WCB English.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3: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Dad, I can't decide on my major.
0: Oh.
1: I love art, but everyone says it's not practical.
4: You should follow your heart.
1: Huh?
4: I majored in math, but now I'm a movie director.
1: Wow, thank you, Dad.
4: Just follow your heart.
1: Yes.
4: Do art if you love art.
1: Mm-hmm. Yeah.
0: Well done, you guys. Good job.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내 여권을 카운터로 가져가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ake your passport to the counter 였습니다.
0: There you go. Take, 가져가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아, 너무 중요해요. I can't decide on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아,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1: 아,
0: 어떤 노래로 하지? 나 노래를 못 정하겠어.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문장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That's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Welco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 am Kristen Jo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hanging out with me. We are going to practice English interviews, job interviews in English. 자, 면접을 볼 때 요새는 대기업이나 뭐 많은 회사들이 영어 인터뷰를 하는데 와, 정말 너무 stressful 하죠? So I'm going to help you figure out what to say. So in today's statement, the question is, tell me about yourself, introduce yourself. 그 series인데 오늘 답을 한번 let's check it out. Let's see what we're going to say. 저는 화학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습니다. I worked for a chemical company for 10 years. 저는 회사를 떠나기 전에 R&D 부서의 책임자였습니다. I was the head of the R&D department before I left the company. 제 전문은 생화학 물질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일찍 한 겁니다. 다른 날들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 행동을 일찍 하셨어요? 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방법. 왜 그 특정 행동을 했는지 혹은 왜 그 특정 행동을 왜 일찍 했는지 이런 이유들 물어보는 방법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어떤 행동을 일찍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Why did you 동사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그 행동을 왜 일찍 하셨나요? 라는 질문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이런 식으로 이유를 한번 물어보는 거죠. 왜 일찍 일어나셨습니까? 왜 일찍 그 행동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평소보다 그 행동을 일찍 했을 때의 이유를 Why did you 동사 early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 패턴 또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단은 했어요? 라고 하는 질문 어떻게 물어보면 되죠? 그렇죠. Did you 동사로 얘기를 해서 그 행동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은 왜 했는지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물어보시면 될까요? 그쵸? Did you 동사 그 앞에 why를 붙이면은 why did you 동사라고 해서 왜 그 행동을 하신 거예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해서 이유를 한번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왜 그 행동을 일찍 했는지를 그 이유를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early를 붙여서 Why did you 동사 early? 이렇게 물어보면 왜 그 행동을 평소보다 일찍 하신 거예요? 혹은 왜 그 행동을 왜 일찍 하신 거예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동사에 다양한 것들을 넣어서 왜 그 행동을 일찍 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유를 물어보는 why입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보도록 하죠. 왜 일찍 일어났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그렇죠. Wake up 혹은 get up 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Wake up은 정신이 이제 막 깬 상태. 정신이 깨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거는 get up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Why did you wake up? 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일어났니? 라는 질문은 그렇죠. Did you wake up?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6시, 5시 이런 식으로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니?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Why did you wake up early?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did you wake up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wake up early? 여러분, did you wake up? Why did you wake up? Why did you wake up early? 다 쓸 수 있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요거 다 응용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왜 일찍 퇴근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퇴근했어요 라고 여러분이 먼저 그것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죠. 퇴근하다? 그쵸? 바로 get off work, leave work 이런 것들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너 퇴근했니? 그쵸? Did you get off work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어색하지만 왜 퇴근했어?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쵸? 그러면은 Why did you get off work?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일찍 퇴근했어요? 그쵸?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라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해서 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퇴근했니?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왜 일찍 돌아오셨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일단 돌아왔어요? 그렇죠. 돌아올 때는 come back이니까. Did you come back? 돌아왔니? 그러면 왜 돌아왔어? 그렇죠. Why did you come back? 그럼 왜 일찍 돌아왔어? 그렇죠. Why did you come back early?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왜 일찍 돌아오셨나요? Why did you come back early?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y did you come back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come back early? 라고 해서 왜 일찍 돌아오셨습니까? 라고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으로는요. 왜 일찍 자리를 뜨셨습니까?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떠나다 라는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너 자리를 떴어? 너 뭐 출발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 Did you leave?로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자리를 떴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렇죠. Why did you leave?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럼 왜 일찍 자리를 뜨셨어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y did you leave early?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leave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leave early?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일찍 출발했느냐? 왜 일찍 자리를 떴느냐? 라는 질문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렇게 did you 동사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이유로 물어봐서 why did you 동사? 그런데 왜 그걸 일찍 했는지를 물어볼 때 why did you 동사 early? 라는 질문 한번 해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Why did you wake up early? Why did you wake up early?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0: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Why did you come back early? Why did you come back early? Why did you leave early? Why did you leave early?
1: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왜 일찍 일어났어요? 라는 질문. 그쵸? Why did you wake up early?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대개 그냥 Why did you wake up? 너 왜 일어났어? 라는 의미보다 왜 일찍 일어났나요? 라는 의미가 되면서 그쵸? 원래 평소 시간보다 일찍이 라는 그런 것들을 물어볼 때 뒤에 early를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강조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신 거예요? 왜? 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게나 일찍이 라고 얘기를 해서 일찍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요. so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so와 to의 차이를 살짝 말씀드리면요. so는 그냥 어떠한 부사나 어떠한 형용사를 강조해서 그렇게 란 느낌이면은 to는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간다라는 그 차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일찍 일어났으면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난 거야? 라는 부정적인 느낌은 to가 되는 거고 그냥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y did you wake up so early?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hy did you wake up so early? 한 번만 더. 시작. Why did you wake up so early? 에서 so를 넣는 순간 굉장히 강조가 되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왜 일찍 퇴근했어요? 라는 질문 Why did you get off work early? 라고 얘기를 했다면 지금까지는 왜 일찍 했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그걸 거꾸로 어떤 식으로도 물어볼 수 있죠? 그렇죠? 왜 늦게 그 행동을 했습니까? 라고도 물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왜 늦게 퇴근하셨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early 대신에 뭘 넣으면 될까요? 그렇죠? late을 넣으셔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더 패턴으로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늦게 퇴근했어요? Why did you get off work late?로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Why did you get off work late? 라고 해서 late로도 바꿔서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행동을 왜 일찍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질문. Why did you 동사 early?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And

0: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the show. I hope everything's great with you today. I'm your host, Jake, who is always here for you. 안녕하세요. 이근철입니다. 매일 10분 영어 중에서도 딱 하루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Try again의 네, 오늘 첫 번째 도전 과제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What kind of mission is waiting for us? Let's go and find out.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한번 해보셨나요? 이게 다소 무게가 있는 문장이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할까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뭐지, 빨리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이겠지만, 포인트는 무엇을 필요로 하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 이게 포인트입니다. 뭐뭇이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

해야 할까요? 영어로는요. 이렇게 간단해요. What makes? 무엇이 다음에 나오는 대상을 만드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살짝 발상의 전환이죠. 자, 요거 갖고 어떻게 구체적인 예가 있는지 맞춰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나요? 라는 얘기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라는 얘기겠죠. What makes? 자, 그렇다면 the next round, try it out. 스텝 1. 첫 번째 거는 간단합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필요한 것은, 갖춰야 될 것은,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필요한 것은, 이게 발상 전환이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물론 what do you need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죠? What qualify, who qualify 이렇게 막 어려운 단어가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what makes예요. 무엇이 좋은 지도자를 만듭니까죠? 그래서 what makes a good leader? 이게 바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갖춰야 할 것은, 그것의 영어 가장 가까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응용해 볼까요? 좋은 교사가 되려면 필요한 게 뭔가요? 갖춰야 될게 뭔가요? 그러면 what makes a good teacher? 요 자리에 good friend,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게 맨 마지막에 있는 거고요. 심지어 이렇게 좋은 삶을 살려면 뭘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이것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What makes a good life?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생각보다 이게 재밌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려면 What makes a good friend? 요 good friend 자리에다가 What makes a good singer? 그렇죠? What makes a good, 그 다음에 뒤에 actor, reader, writer, producer 다 쓰셔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뒤에 내용만, 마지막에 오는 것만 바뀌니까 한번 해볼까요? 보고 읽으시면 안 돼요. 저 보시고요. 최대한 한번 장면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자, 좋습니다. 내 뒤를 따라라.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Your turn. 그렇죠. 끌고 가는 거니까. What makes a good leader? 됐죠, 여러분? 자, 두 번째. 좋은 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도와주셔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죠? 자, 그래서 your turn. teacher. 좋습니다. What makes a good teacher? 됐고요. 멋진 삶을 살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 그래서 your turn. 네. What makes a good life? 됐고요. 맨 마지막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일까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칭찬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your turn. 그렇죠. What makes a good frien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온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뒤에 leader, teacher, good life, 그 다음에 무슨 friend, 어떻게 응용되는지, let's make them longer. 좀더 길게 만들어 볼까요? Step 2. 국민을 위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자, 어려운 문장 같지만, What makes a good leader? What makes a great leader? 아까 good 대신에 위대한으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great leader예요. 자, 그러면 국민을 위한? 그럼 뒤에 이거 쓰시면 되죠. For people. 됐죠? 예, 그래서 for people. 간단합니다. What makes a great leader for people? 자, 그 다음에는요.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사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렇죠. 도와주려는 마음. 열정을 가지고, 그렇죠. 예, 도와주려는 마음. 제가 혹은 모든 선생님들이 모두 다 정답을 갖고 있고 학생들은 무조건 배워야 된다. 이게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 스스로 서로서로한테 배우는데 학생들을 도와줌으로써, 아,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구나. 그런, 그렇죠. 서로 배운다는 느낌이 중요한 거죠. 예.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적어도. 학생들을 위한 좋은 교사, 낫죠? What makes a good teacher?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for student. 한 명이에요? No, students 해서 S가 있어야 되겠죠? For students. So, what makes a good teacher for student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빠르다고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What makes a good teacher for students. 됐죠? The last one. 후회 없는 멋진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 후회 없는

웃는 멋진 삶. 아까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What makes a good life? 좋은 삶, 멋진 삶이란 무엇이 그것을 만듭니까? 라는 얘기니까. 무엇이 필요한 거지? 근데, 후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Regrets. 그 다음에, 후회가 없다? No regrets. 그래서 예전에, I have no regrets. 예, 나는 후회가 없어. 라는 얘기 말씀드린 적 기억나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의 with 하나 쓰시면 돼요. 세련되게 with no regrets. 후회가 없는 삶이란 어떤 게 후회 없는 삶일까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나왔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 국민을 위한 멋진 지도자는 어떤 내용을 갖춰야 될까요? 두 가지 버전으로 try it again.

Let's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자, 좋은 지도자가, 다시 말하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자, 그랬더니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말하는 거 따로,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 따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좋은 지도자들은 본보기를 통해서 그들의 행동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철학도 보여주고. 자, 갑니다. 그래서 What makes a great leader for people?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작용 요건을 갖춰야 될까요? 여기서는 한 명 같지만 이게 대표격이라서요. 받을 때는 he나 she로 써야 되는데 그건 복잡하니까 그냥 they를 씁니다. 그래서 they lead. 그들은 이끈다. 뭘 통해서요? By example. 예를 통해서라는 얘기니까 집안이건, 그렇죠? 우리가 회사건, 국가건 간에 자기가 실제 솔선수범, 예, 본보기를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죠. They lead by example. 하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 예, 어떻게 하실까요? What makes a good student? 예, 좋은 학생이 되시려면은요, 반복하세요. 자, ebs.co.kr 오셔서 반복 즐겁게 하시고요. 여러분, 좋은 에너지도 많이 서로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passion,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꼭대기.
1: 메리 봐봐.

0: I wonder what if. Let's try.
1: Ah, oh, there'll be all that I must try.

0: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1: 일기장이요.
0: 방과 후에 한 일은?
1: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0: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1: 빨간 머리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오리를 길렀던 거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0: 힘든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1: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0: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이었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1: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0: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0: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1: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0: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0: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서투르다. 서투르다라는 말 들어봤어요?
1: 미술 시간 때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림을 못 그리는 것 같았나 봐요. 저한테 나는 아직 그림 그리기가 서툰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말했어요.
0: 그랬구나. 민준이.
2: 제가 수영을